0: 그러면서 김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역시 공직 경험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며, 만약 김 후보자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을 침묵하고 있다면 역사적 과오가 될 거라 판단해 양심에 기반해 나라를 위해 말씀드린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도 교육과 외교, 문화, 농림, 복지 등 5개 상임위 국정감사에서 맞붙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며 지방교육교부금 개편을 포함한 교육행정실태를 점검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구주반과 아주반으로 나눠 각각 주 포르투갈 대사관과 주 스리랑카 대사관 등 주요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소관 기관들의 산하기관 운영 실태를 따져물을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7개 기관 감사에서 농지 전수조사와 중국산 드론 보안 문제를,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기금 운용 현황과 관리 체계를 도마 위에 올립니다. 코스피가 어제 장중 6,000선 아래로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10% 급락하고 삼성전자도 7%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6,000선까지 밀린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5.46% 내린 6,035.35의 장을 마친 가운데 장중 한때 6,000선 아래로 5,911까지 밀리기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외국인은 4조 5천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한 가운데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조 2천억 원, 1조 6천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인 SK하이닉스가 10.09% 내린 144만 3천원에, 삼성전자가 7.39% 내린 23만 2천원에 마감하며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대형 은행들의 3분기 실적에 대한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아시아 증시발 메모리 반도체 약세의 여파로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35% 내린 51,67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S&P 500 지수는 0.02% 내린 7,805.45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15% 하락한 27,204.38에 마감했습니다. 정규 시즌을 마친 프로야구가 오늘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시작으로 가을야구에 돌입합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철거되는 잠실구장에서는 한지붕 두 가족 LG와 두산이 가을야구 첫 관문에서 맞붙습니다. LG와 두산은 오늘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 야구장에서 2026 KBO 포스트 시즌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을 치릅니다. 1승에 2점을 안고 시작하는 4위 LG가 객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기아와 총력전을 벌인 끝에 패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은 데다 고우석과 손주영을 기용할 수 없습니다. 두산은 오히려 여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일찌감치 5위 자리가 결정되면서 와일드카드 일정에 맞춰 선수들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가을비가 그친 뒤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강릉과 부산 21도 등 전국이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5도, 습도는 3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연구였습니다. 잠시 후 조태현의 생생경제 1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9시 9분입니다. YTN 뉴스 FM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0: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시작합니다. 저는 조태용 기자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약세였습니다. 그렇다고 낙폭이 큰 건 아니었고요. 3대 지수 모두 약보합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게 중국 반도체 기술 진전 같은 소식이었는데요. 이게 어제는 우리 증시의 폭락의 원인이 됐습니다. 같은 소식을 두고 한 곳은 폭락, 한 곳은 약보합. 차이가 느껴집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등에 나섰습니다. 장 초반에 한 1.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지난 이틀 동안 낙폭이 아주 컸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 아쉬운 수준입니다. 이 시장은 폭등, 또 다른 자산 시장은 추세적인 상승세가 감지됩니다. 바로 부동산 시장입니다. 지표를 보면 꾸역꾸역 누르고 있던 시장이 지난해 97 공급 대책 그리고 서울 전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11호 대책 이후에 폭발한 게 명백하게 보입니다. 11호 대책 1년 동안 서울 집값은 11%, 전세는 10% 폭등했습니다. 최근에는 강남이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오름세가 주춤하긴 하지만요. 수도권 외곽 지역, 중저가 지역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상승폭을 기록하는 중입니다. 이 와중에 일각에서는 집값 하락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이고요. 최근에는 이성훈 LH 사장이 이 주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성훈 사장은 이른바 이 대통령의 부동산 경기 3인방 가운데 한 명인데요. 정말 현실이 될 수 있는 전망일까요?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부터였죠. 4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시작됐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선물 드렸고요. 오늘도 선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태현의 생생경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0: 네,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윤재 주택과 집값 연구소 대표, 이태경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1: 안녕하십니까?
2: 반갑습니다.
0: 저희 두 분 다 저희 방송에 처음 오신 뉴페이스, 네, 뉴보이스들인데요. 살짝 각오 한마디 들어볼까요?
2: 시청자들한테 아니 청취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를 또 분석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오늘 저희가 한 시간 코너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셨으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대표님도 한 말씀 해주실래요?
1: 질문 사항이 좀 많아서 준비를 좀 잘 못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저 원고대로 안 하기 때문에
1: 그러니까요.
0: 그냥 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 87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요. 주간 자료를 보면요. 그런데 오름폭은 둔화하는데 강남은 떨어지고 외곽 중하위권 지역들은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지금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2: 시장 전체적으로 에너지는 좀 많이 지금 줄어드는 느낌은 확연히 보이거든요. 역시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0: 예.
2: 거래량이 이제 아무래도 에너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고요. 또 이제 시장의 어떤 온도 이걸 보여주는 이제 선행 지표이니까요. 그래서 그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승폭도 많이 줄었죠. 사실은 이제 5주 연속 하락하다 그 상승폭이 5주 연속 좀 줄다가 지난주에 이제 약간 올라갔거든요.
0: 예.
2: 0.12% 정도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역시 이제 시장을 끌어가는 탑티어죠.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예. 강남 서초가 이제 빠지고 있고 그게 9주 연속 빠졌거든요.
0: 예.
2: 그러면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커서 사실은 이제 올해 들어서 강남 서초는 사실은 상승 한 걸 거의 다 이제 반납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랬고 그다음 송파도 5주 연속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마용성 할 때 용산인데
0: 예.
2: 용산이 2주 연속 하락을 했거든요. 동작도 이제 보합으로 돌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상단에 있는 곳들이 벌써 이제 약간 좀 힘이 붙이는 느낌은 분명히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는 뭐 밑으로 조금씩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0: 인데요.
1: 예.
0: 이게 하락 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아,
0: 그게
1: 오름폭이
0: 네,
1: 줄었다? 예.
0: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특히
1: 예.
0: 이제 강남 3구나 그 마용성 지역에 상승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거고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까? 평탄화되고 있다고. 그외 지역이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잖아요.
1: 네.
0: 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의 몇 개, 여섯 개 구는 가격이 상승폭이 줄어들어서 많이 안 오를 것 같지만 나머지 19개 지역은 급상승하고 있고요. 서울뿐 아니라 인접한 위성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땅값, 주택값 상승 1위가 분당으로 나오거든요.
1: 예.
0: 그래서 서울에서는 성북구가 1위예요. 예전에 뭐 분당은 전통적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북구 지역이 이렇게 가격이 상승 1위가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가격이 다른 이제 숨어 있는 복병들이 나타나고 있다. 저는
1: 네.
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두 분이 같은 현상을 두고 다른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마지막 주 지표를 보면요.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이 0.34%, 서초가 0.27%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반대로 서대문은 0.36%, 강북은 0.35% 여전히 높은 상승률이고요. 경기 쪽에서는 수원 영통이 0.62%, 성남 분당이 0.56% 이렇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떨어져도 어차피 저는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데 오르는 게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2: 그건 맞습니다.
1: 예.
2: 맞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그 강남하고 서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택시장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그뭐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가장 상단에
1: 뭐
2: 있고,
1: 그건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2: 그러다
1: 없어요.
2: 보니까 이제 거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는 이제 일반 시민들하고는 무관한 세상이고요. 사실은 저 강남이나 서초는 평당 뭐한 5억대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세금만 제대로 내면. 그들만의 리그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그 15개 구 중에 나머지 구들. 그다음에 경기도가 아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거기 가격 상승세가 이제 여전히 예사롭지 않아서 그게 문제이죠. 사실은 그게 문제의 본질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이 정부 정책에 많은 경우 기인하고 있죠. 예, 왜냐하면은 83 체제 그 개편안만 하더라도 사실 1%만을 겨냥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남이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사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지역은 사실은 오히려 시세보다는 줄여진 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정책 실패해서 기인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1: 예.
2: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럼 도대체 얘네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그 시장 흐름을 잘 보면 15억 이상 아파트들이 좀 올라가다가 지금은 이제 점점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9억 이상 15억이야. 그랬다가 지금은 이제 6억 이하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상승이 많이 되는 데가. 그러니까 이제 시장 에너지는 점점 줄고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출을 하여튼 생애 최초까지 받아서 LTV가 70%니까요. 거기까지 받아서 그 시장에 들어오는 분들이 많다. 근데 도대체 왜 그럴까? 역시 제가 보기에는 토호주 영향이 큰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세난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간과하고서는 지금 강남 이외의 그 주택가격의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전세가 품귀고 그리고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하자. 이런 수요가 사실은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의 집값 상승의 가장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세난 해소가 제가 보기엔 가장 시급한 과제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1: 부소장님께서는 전세난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로 잡아주셨는데요. 대표님도 동의하십니까?
0: 예, 매매 시장보다 전월세 시장이 더 중요하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예, 그래서 거기에만 동의하고 있습니다.
1: 자, 근데 이 전세 가격이 본격적으로 오른 시점을 찾아보면요. 조금 전에 부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11호 대책 이후에 전세 시장 불안이 굉장히 심각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까?
0: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다 수요 억제하는 강공 정책이 주류였어요. 공급 대책은 최근에 와서야 이제 시작을 한것 같은데 아직 뭐 본격화된 건 없고 11호 대책이 주로 이제 대출을 구체적으로 묶었죠. 제한을 하고 그래서 뭐 뭐 어디가 우선이냐고 따지기 뭐하지만 1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1: 수요 억제책도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요. 수요 억제책이 효과를 볼 때는 시장이 투기적인 세력들 때문에 불안할 때 이럴 때는 투기 억제책이 먹힌다. 그런데 실수요 때문에 불안할 때는 먹히지 않는다. 이런

0: 이게 인식이 있거든요. 인정하시 맞습니까?
1: 사실은 이제 우리가
0: 예.
1: 특유적 가수요랑 실수요를 엄밀히 구분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죠. 불가능하고
0: 네네.
1: 냉정히 말해서 1주택자들도
0: 네.
1: 특이적인 동기가 있거든요.
0: 예.
1: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시장이 극도로 안정됐다라고 하면 집안 사겠죠.
0: 그뭐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예.
1: 예. 그러니까 그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특이적 동기가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15대책이라고 하는 게 토호제까지 들어왔잖아요.
0: 네.
1: 그 이제 서울 25개구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금 또 추가됐습니다만 여기를 이제 토호제로 묶으면서 사실은 실거주 이외에는 매수를 할수 없게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세 공급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고요. 그러면서 그게 사실은 그 특별히 서울 같은 경우가 서울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0: 네.
1: 서울의 그 임대차 시장이라고 하는 건 되게 빡빡하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전세 공급이
0: 예.
1: 조금만 줄어도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지금 통계를 보면은 지난 10월 11년 전에요. 그때 서울 아파트 매물이 한 2만 4천 개 정도 됐거든요. 전세가. 근데 지금 2만 개좀 넘습니다. 사실 그
0: 네.
1: 정도만 줄어도 전세 가격은 굉장히
0: 아,
1: 튀거든요.
0: 24,000이 2만이 돼도
1: 예, 그렇습니다.
0: 예.
1: 그리고 올 4월 21일 같은 경우에는 15,000까지 줄었었어요, 그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전세 공급이 급감한 거거든요.
0: 그렇네요.
1: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은 그냥 엄청 뛸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1: 그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호제를 저는 이제 좀 빠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토호제 푸는 거를 좀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0: 예.
1: 예, 그 로케이션에 따라서
0: 네.
1: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11호 대책 이후에 전세난이 심해졌고 이걸 푸는 것도 검토해 봐야 된다.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홍지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요가 있는 곳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호제, 오세훈 시장도 한번 미스가 있었는데요. 묶여 있는 거를 풀었을 때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우려는 없을까요? 풀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2: 우리 부수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0: 예.
2: 토호제는 지금 푸는 걸 전제로 묶는 것을 고민해야 돼요. 연장하는 거를.
0: 네네.
2: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0: 예.
2: 일단 풀고 다시 지정할 곳을 뭐 핀셋이라고 그러죠.
0: 네.
2: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0: 어어.
2: 토호제는 사실은 토호제 신고를 하잖아요. 허가
0: 예.
2: 신고를. 그러면 대부분이 서류로 하기 때문에 서류 이행된다고 하면 14일 있다가 그냥 허가를 해줘요.
0: 네.
2: 아예 이게 무서워서 신청 안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지금. 왜냐하면 자기는 뭐 착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요번에 안 되겠다.
0: 네.
2: 이 포기하고 신청 안 하는 사람 빼놓고는 토호제 신청하면 다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만 지연시킬 뿐이에요.
0: 네.
2: 그리고 토호제는 어느 동네의 특성을 무시하고 일반적으로 묶어놨거든요. 무슨 뭐 지금 다 묶여 있잖아 서울에.
0: 그렇죠.
2: 근데
0: 네.
2: 집이 오르는 지역이 있고 집이 전혀 안 오르는 지역도 구분돼 있어요.
0: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사 없이 그냥 묶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0: 아, 지역 내에도 양극화가 있다.
2: 그렇죠.
0: 예.
2: 그러니까 토호제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임대차 시장이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0: 네.
2: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수장 결론적으로 똑같습니다. 방법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토호제는 전면 풀고 다시 지정을 할때꼭 묶어야 될 곳을 선별적으로 지정을 해야
0: 예.
2: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0: 근데 이렇게 일단 풀면 수요가 쌓여있던 게 왕창 폭발해가지고 막 엄청 단기적으로 집값 오르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
1: 근데 그게
0: 있잖아요.
1: 이제 시장을
0: 네.
1: 정확히 봐야 될것 같은데요.
0: 네.
1: 시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 힘들이
0: 네.
1: 경합하고 격돌하는 장소거든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네.
1: 예를 들어서 금리가 되게 중요하겠죠, 당연히. 금리라고 하는 건 이제 모든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력 같은 거니까요. 금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출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0: 네.
1: 당연히. 대출을 많이 풀면 쉽게 해주고 이러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0: 네.
1: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이제 세금이 또 중요합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대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0: 네.
1: 세금을 어떻게 가져가냐가 되게 중요할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공급이 또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0: 네.
1: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호제를 지금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지역을 보면서 뭐 필요하면 동단위로 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근데 그걸 우리가 논의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금리입니다. 금리가 지금 누르는 힘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 금리를 사실상 이제 그 좌우하는 게 미국 국채 금리잖아요.
0: 네.
1: 예, 미국 국채 금리인데 그게 이제 10년물이 랜드마크인데 거기가 지금 6%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3: 무시무시하게 그러더라고요.
1: 무시무시한 겁니다. 사실 2000년에 6% 예. 보고 처음 보는 거.

0: 우리가 25년 만에 처음 보는 얘기인데 6%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30년물도 무시무시하게 오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금리가 다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금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올라가면 이게 굉장히 중력이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코스피가 박살나고 있지만 사실 네. 그것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금리라고 보거든요.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부동산이라고 무슨 용과에 통포했으니까 영향이 당연히 있는 거고 네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토지를 지금 푸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는 금리가 강하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중력이 세졌단 말이에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도 괜찮다. 아, 타이밍이 중요하죠. 정책을 취소할 때는 이제 그렇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있기 때문에 좀 풀어도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다. 자, 이 와중에 금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LH 사장 이성훈 사장이 집값이 급락할 것, 지금은 집 안 사도 손해를 안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갖고 여기 또 좀 논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집값은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었단 말이죠. 이런 가능성의 현실화 어떻게 보십니까?
2: 다 가능성은 다 있죠.
1: 네.
2: 해가 서쪽에 떠서 동쪽으로 진을 뜰 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생각하는데 모든 가능성은 있지만 이게 예. 발언하시는 분들이 대통령하고 LH공사 사장 엄청나게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1: 네.
2: 이게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인가. 그러면 이제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근거가 LH 사장 입장에서 내는 근거가 고금리하고 그다음에 또 뭐죠?
0: 공급입니다.
2: 예, 공급을 확대시키겠다는 얘기잖아요.
1: 네.
2: 그럼 공급을 확대시킨다는 사실 공급 확대가 어렵습니다. 쉽게.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야말로 촘촘하게 오랜 준비를 해서 실제 이루어져야 돼요. 최소한 분양의 단계까지는 가야 돼요. 건물 짓기 전에. 그래야 아 공급이 됐구나 느낀단
1: 그렇죠.
2: 말이에요.
1: 예.
2: 이거는 다른 역대 정부와 비교해보면 공급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그 무리를 내서 공급이 빨리 이루어졌어요.
1: 네.
2: 주택 문제 별로 없었습니다.
1: 예.
2: 그만큼 공급은 어려운데 말만 한다고 공급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고금리를 얘기하시는데 금리라는 거는 수요를 조절하는 역할도 하지만 공급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1: 예.
2: 이 금융 우리 금융 비용이라는 걸 통해서 모든 큰 행사 그 건축 행사가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금리가 높으면 공급이 하기 힘들어져요.
1: 그렇죠.
2: 그래서 이게 네. 양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양쪽에 영향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고금리라고 해서 수요만 줄으니까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견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는 바람 정도로만 네. 해석해야 되는 거지 이게 어떤 집행 의지나 이렇게 뭐 업무 차원에서 했다고는 좀 보지 않습니다.
1: 뭐 집값 안정 안 되면 물러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 그 얘기도 되게 제가 보면 이게 뭐 개인 뭐 조그만 회사 예.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2: 개인이 물러나고 안 나가고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무책임한 얘기예요.
1: 네. 네.
2: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깊이 성찰하지고 내뱉는 아주 그 좀 이렇게 자제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부소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0: 네.
1: 지금 말씀하신 게 고금리는 수요도 줄이지만
0: 네.
1: 공급도 줄이게 된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효과 없을 것이다.
0: 그 자체는 맞는 말이죠.
1: 예.
0: 맞는 말인데 근데 이제 어디를 더 강하게 누르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당연히 다 무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라고
1: 네.
0: 하는 거는. 근데 이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주택시장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신규 공급 물량보다는 기존의 재고주택이거든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재고주택 물량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1: 뭐 그렇죠.
0: 신규
1: 네.
0: 서울에 많이 들어봐야 한 3만 5천 공급되는데 1년에 아파트가. 그런데
1: 네.
0: 이제 재고주택 양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게 신규 공급을 좀 줄일 수는 있겠지만 당연히 공급 사이드에 영향을 미쳐서. 그런데 재고주택을 때리거든요. 시장을.
1: 네. 예.
0: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은 윤석열 정부 초기에요. 22년하고 23년 그때 가격이 무지막지하게 빠졌습니다.
1: 맞아요. 예.
0: 예, 진짜 악소에 났어요.
1: 네.
0: 근데 서울에 특별히 강남이나 서초 랜드마크들 한 40% 빠지고 막 그랬거든요.
1: 뭐 그때 경착륙 얘기 나오고
0: 예,
1: 했었죠.
0: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뭡니까 둔촌 주공 구하기 하고 그랬잖아요.
1: 예.
0: 그때 사실은 미분양 나는 거였는데 그때 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정부가 온갖 부양책을 썼습니다. 근데 가격 못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금리라고 하는 게 무섭다라고
1: 예.
0: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공급 얘기를 하는데 공급 중요하죠. 공급 중요한데 공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플로우. 그러니까 신규 공급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1: 예.
0: 이게 저량이 중요합니다. 스탁이. 그게 이제 충분히 쌓이면 시장 안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

0: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공급도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윤석열 정부 때 공급 많이 안 됐습니다.
1: 네.
0: 인허가 착공도 많이 안 됐거든요. 그거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나요? 그거 아니에요.
1: 네.
0: 민간에서 금리 높고 이제 뭐 러브 전쟁 벌어지고
1: 뭐
0: 뭐
1: 공사비도 엄청
0: 예
1: 올랐고.
0: 올라오고 그러니까 안 지은 거예요. 분양도 안 되고 하니까 부동산 시장 나빠서 계속 그런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부동산 시장이 사이클 상으로 맞춰서 좋아지잖아요. 그때는 건설사들이 알아서 많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수정부라고 불리는 데가 들어서면 그때만 공급이 되니까 그때 지었던 게 공급 그 신호가 되게 좋게 잡히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부가 민간한테 공급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1: 네.
0: 민간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건 시장 상황에 결정적으로 좌우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라고 하는 게 당연히 공급도 일정 정도 제약하겠지만 수요를 누르는 힘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안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알겠습니다. 금리를 둘러싸고 두 분의 다른 의견 들어봤는데요. 2부에서 조금 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올게요.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2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분기 청취율 조사 기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오면은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원 문자 또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분께 아이스크림 모바일 교환권 지금 이벤트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 드리겠습니다.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 잘 듣고 있다 면 오늘 부동산 썰전에서 어떤 이야기 토론하고 있는지 주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요 주제가 무엇인지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나도 갖고 싶은 산. 2번 부동산. 1번 나도 갖고 싶은 산. 2번은 부동산입니다. 아우 길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에 0945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의견도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물은요. 독서와 무제한 친해지리 국내 최대 월정액 독서의 밀리의 서재에서 전자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3개월 구독권, 해동이 필요 없는 냉동실 보관용기 땡스 소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복합기능성 혈관건강식품 CF7업, 물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베리코드 노워터 샴푸와 바디워시, 다양한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은 나도 갖고 싶은 산, 2번은 부동산이고요. 우물정의 공구사업입니다. 문자도 좋고요. 저희 YTN 경제라디오 유튜브 채널 경제통마늘 쪽에도 보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2부에서 다시 뵙죠.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1: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0: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0: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0: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 그럼 저도 돌정부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태경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윤재 주택과 집값연구소 대표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9744번 쓰시는 분이 이세돌 9단 목소리인 줄 알고 들어오셨대요. 부소장님 목소리가 닮으셨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1: 예, 많이 들었습니다.
0: 아, 어떻게 평가는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1: 매우 송구합니다.
0: 귀에 잘 들리는 목소리고 이세돌 9단 저번에 뵀었던 적이 있는데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을 잘 들리게 해주셔서 저는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오늘 부동산 이야기, 바둑 이야기 아닙니다. 부동산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1부에 이성훈 사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성훈 사장이 15억 원 이하 매물에 최대 6억까지 되는 주담대, 이거를 더 세게 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뭐 대출 규제에 이것도 뭐 그 소급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어쨌든 대출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렇게 대출 규제 강화하면은 집값 안정이 된다고 보십니까? 대표님 어떠십니까?
2: 대출 규제를 하는 가장 목적이 투기 수요.
0: 그렇죠. 예,
2: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단 돈줄을 묶겠다는 뜻 아닙니까?
0: 예.
2: 근데 지금 가장 국민들이 주변에서 보면 힘들어하는 부분이 대출 때문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0: 그렇죠.
2: 사실 주택이 자체가 비싼 거니까 자기 자금만 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전세도 가지 않습니까?
0: 예.
2: 그런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이렇게 정부가 어느 날 10월 15일인가 대출 규제를 해서 대출을 막아놨단 말이에요.
0: 그러니까 6.27 때부터 이렇게 딱 대출 막았죠.
2: 이동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제 효과가 있으면 그나마 힘들어도 난 정책을 목적을 소개 달성했다고 볼 수 있는데 효과 면에서 따져보면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대출이 안 되면 그 금액에 맞춰서 대출은 조금은 되니까
0: 네네.
2: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금액에 맞춰서 집을 사거나 이사를 가야 되는 거잖아요.
0: 예.
2: 그러면 원래 그 가기로 한 집은 누군가 찾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그 집이 가격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 가격도 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든 매매가든 다 사정이 있어서 산정해서 넣은 거예요. 그죠?
0: 네.
2: 그러면 대출이 안 되니까 이 집은 누가 사거나 세입자로 들어오지 않겠다 생각해서 낮춰줄 이유가 없어요.
0: 아,
2: 그러면 예. 그 위에서 내려와요. 그러게 연쇄작용으로.
0: 네, 네, 네.
2: 그러니까 흐름은 집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줄거나 하진 않아요. 수요자가 바뀔 뿐입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최상위에는 공실이 생기겠지.
0: 네.
2: 빈집으로 남겠죠. 내려올 사람이 없으니까.
0: 아하.
2: 그렇잖아요.
0: 그렇죠.
2: 자, 그래서 혼란만 예.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대출 규제가 정부의 정책 목표대로 투기 수요, 소위 말하면 비실수요자에 대한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실수요자를 힘들게 하는 정책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0: 네네.
2: 그럼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대출을 일단 지금 이제 뭐 정부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실수요자를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오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2: 자, 그러면 실수요자가 인지 안지를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정말 이 사람이 집을 살 사람인지 또 이사를 갈 전세금이 필요한지를 면접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대출 규제를 하면 안 돼요. 해줘야 돼요.
0: 네네.
2: 그렇게 개별적으로 접근해 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쫙 묶는 거예요. 자를 대가지고. 그게 과연 지금까지 해왔지 않습니까?
0: 네.
2: 효과가 좋다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가 볼 때는.
0: 네.
2: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다시 한번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0: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요. 이렇게 대출을 강화한 6.27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값이 14% 올랐고요. 전세값이 11.3%가 올랐습니다. 이 지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공적으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게 규제의 강도가 약해서입니까? 규제의 벡터가 잘못돼서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그렇게 인과관계를 설정하기는 어렵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고요.
0: 예, 예.
1: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가격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0: 네.
1: 그게 이제 시장에서 격렬하게 경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힘이 더 이제 세면 그쪽으로 이제 가격이 움직이겠죠.
0: 그렇죠.
1: 예, 그러니까 예.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리가 높고 대출을 많이 줄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세금을 강하게 가져가고 그다음에 정부가 공공 사이드에서 공급을 아주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0: 예.
1: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0: 떨어지겠죠.
1: 당연히 떨어지죠. 예, 예, 예. 어떻게 안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엇박자가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힘들이 더 가격을 세게 밀어 올리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니 당연히 대출 줄이면 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이제 하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그러면 정부가 아무튼 이 정부는 대출은 아무튼 열심히 묶으려고 했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왜 가격은 이러냐? 그건 이제 미스매치가 일어났다고 봐야죠.
0: 아,
1: 무슨 말이냐면
0: 아, 네, 네.
1: 대표적으로 이제 세금 같은 게 강하게 안 들어왔죠.
0: 예.
1: 83 세제 개편안도 이제 사실은 상위 1%만 겨냥을 했고요.
0: 네.
1: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늦게 나온 데다가 너무 이제 타겟이 좁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게 영향이 당연히 있을 거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11호 대책에서
0: 네.
1: 불가피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갭을 끼고 워낙 많이 집을 샀기 때문에 네. 가격이 올라가고 네. 이제 그걸 묶으려고 사실은 거래를 되게 어렵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증시에서 말하면은 뭐 서킷 브레이크 같은 거거든요. 네네네. 이게 그래서 이제 거래를 동결시키는 네. 이런 거였죠. 사실은 토어제 같은 게. 근데 이제 그게 갭은 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전세를 얼려버려서 공급을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전세난으로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냥 매수를 하게 되는 그래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제 그런 효과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책의 어떤 조합,
0: 네.
1: 그 다음에 투자 타이밍 이게 좀 안 맞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줄여 묶었더니 가격이 올라갔다.
0: 네.
1: 아 이거는 제가 보기에
0: 인과관계가 아니다.
1: 전혀 없는 네. 거죠. 그냥 맞아 떨어진 거고
0: 네네.
1: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대출에 대해서도 지금 뭐 LH 사장이 얘기를 했지만. 6억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15억 네네. 이하는. 그래서 줄이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같이 전세 난이 심한 상황에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토어제를 순차적으로 푸는 것하고
0: 네.
1: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전세 공급을 늘리면서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많이 민간 임대차 시장에 남을 수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전세는 공급이 늘어나면 사실 바로 안정되거든요.
0: 예.
1: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굳이 매수를 안 하고 민간 임대차 시장에 많이 남아있으려고 할 겁니다.
0: 예.
1: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출을 총량을 줄여도 제가 보기엔 마찰이 적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0: 네.
1: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자 그렇다면은 어떤 공공으로서 임대를 많이 해주는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공 임대가 많이 늘어나면은 시장이 안정이 될 수 있다 없다. 일단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2: 공공 임대가 실제로 많이 늘어나면
0: 네.
2: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0: 네.
2: 그러면 안정은 되죠. 근데 네. 공공 임대를 늘릴 수가 있냐 이거죠. 아니 그게 네. 말 책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랑 실제로 건물이 지어져서 네. 주거는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당장.
0: 네. 네.
2: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를 억제한다는 얘기는 정부가 발표를 하면 그 다음 날도 바로 실행이 돼요.
0: 네.
2: 은행에 문을 닫아버려요.
0: 그렇죠.
2: 그렇죠?
0: 네.
2: 근데 공급은 자 공급을 하겠습니다. 공급은 그래서 10년 뒤에 할까 말까. 그게 이제 현실 아닙니까?
0: 네네.
2: 지금 우리 부소장 말씀하시는 건 다 맞아요. 이런 쪽으로. 다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 엇박자가 나는 것처럼 현실은 그 책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은. 특히 부동산은 지지처럼 전문가로 넣은 사람조차도 잘 몰라요. 현실에서는.
0: 네네.
2: 집을 샀는데 그게 떨어질 수도 있고 잘못 살 수도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조금은 그 해서는 안 되는 걸 알죠. 저희들은. 확률을 줄일 뿐이지 네네. 정책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출 문제가 자꾸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0: 네.
2: 이 정부 들어서 대출이 아마 1월 24일 날 제 기억에는 가계 대출이 방만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이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인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을 거예요.
0: 네.
2: 정부에서 한 게 아니에요.
0: 네.
2: 그리고 반응을 보니까 효과가 나거든요. 그다음에 정부에서 대출을 이제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발표자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아니라
0: 네,
2: 금융위원회 네. 통해서 나왔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실업을 한 것 같아요.
0: 그 627 말씀하시는
2: 거예요? 627 말고 1월 24일.
0: 네. 아, 그 전에?
2: 네. 예, 정부 예. 출범하고 나서.
0: 예.
2: 자, 그래서.
0: 정부 출범 6월에 출범을 해가지고.
2: 6월 7일. 네. 제가 예. 예, 그렇습니다.
0: 예.
2: 자, 그러면 이 대출은 결국은 원래 이게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나온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0: 아.
2: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대출은 이게 대출이 많아지면 전세가 많아지면 돈이 풀리지 않습니까?
0: 네.
2: 그럼 주택 가격도 상승합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 경제적으로도 미치는 영향이 좋지는 않아요. 돈이 풀리니까 물가도 올라가고. 근데 정부는 그 뒤에 뭐 각종 지원금을 많이 풀었잖아요.
0: 네.
2: 기존의 전세자금 대출, 주택자금 대출을 묶지 않고서 정부가 하려는 의도를 재정지원금 같은 걸 하려면 너무 부작용에 넣을 걸 두려워해서 사전적으로 주택자금 대출을 묶지 않았나 이런 의심을 사는 얘기가 네. 많습니다.
0: 예.
2: 그래서 이 대출은 약간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0: 주택대출의 네. 어떤 의도까지 한번 짚어봤는데요. 요거는 주장이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결국에는 공급이 모든 것의 해법처럼 계속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28년이면 공급이 체감될 것이다. 이성훈 LH 사장이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3년 동안 주택공급에 차질이 있었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요. 공급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불안한 거 맞긴 맞는데 이 요인이 전부입니까?
1: 그것도 이제 예. 제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그 거짓말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공급은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 노태우 정부에서 주택 200만 원 건설했습니다.
0: 네.
1: 일제신도시가 그때 들어왔죠.
0: 그렇죠.
1: 분당 예. 등등이. 그때는 집을 엄청 많이 지어야 했어요. 왜냐하면은 주택 보급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군사작전하듯이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서울은 약간 집이 모자란 편이에요. 왜냐하면 가구 분화가 워낙 빨리 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이라고 하는 거는 특히나 여기서 공급은 신규 공급이잖아요.
0: 네.
1: 신규 공급은 사실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마이너한 요인이에요. 마이너한 요인이고. 뭐 당연히 신규 공급은 계속 돼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인데 그때 서울 아파트 입주가 5만 3천인가 됐습니다.
0: 네.
1: 그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0: 네.
1: 요 근래 5만이라는 건 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4만도 못 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정말 많이 된 건데요. 근데 20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집값 엄청 올랐습니다.
0: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그게 신규 공급 계속하는 건 필요한데 그게 집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0: 네.
1: 그런데 그 윤석열 정부 때 보십시오. 그때 입주 별로 없었거든요.
0: 네.
1: 집값 어땠죠?
0: 초반에 굉장히 안 좋았죠.
1: 떨어졌잖아요. 네. 폭락했잖아요.
0: 네.
1: 이게 뭔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인과관계 설정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계속하는 건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는 인허가든
0: 네.
1: 착공이든 뭐 서울이 중요하니까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0: 예.
1: 인허가나 서울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 10년 장기 평균? 네, 거의 근접할 것 같아요.
0: 근데
1: 그래서 LH 사장이 28년을 얘기하는 게
0: 네.
1: 착공이 올해 되는 거는 그 입주가 3년 후에 되거든요.
0: 네.
1: 그 28년에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서울 같은 경우 착공이 한 3만에서 3만 5천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0: 네네.
1: 28년에 입주합니다. 그게.
0: 예.
1: 그래서 28년부터 체감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10년 장기 평균에 좀 근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고 그래서 지금 뭐 신규 공급도 제가 보기엔 너무 그렇게 애면글면할 일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0: 그러니까 공급만이 전부는 아니다. 중요하긴 하지만.
1: 맞습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공급을 핵심적인 요소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쭤본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급이 중요하긴 하나 그게 모든 걸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고 마이너한 요소에 가깝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대표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2: 뭐 해석은 자유대로 하는 네. 거지만 우리가 이제 수요는 심리도 들어가거든요.
0: 예.
2: 그 수요를 형성하는 요인은 엄청 많아요.
0: 예.
2: 단순하게 그 쪼개 보면 굉장히 많은데 하다못해 어느 지방 어느 동네에 유명 인사가 거주한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수요가 생겨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줄이는 게 집값을 안정한다는 지표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아까 제가 이명박 정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실제로 내곡동, 세곡동, 강남에 서초에 공급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0: 네.
2: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집값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현 정부가 주택을 공급을 많이 한다.
0: 네.
2: 제대로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공급이 될 건데 굳이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사야 된다는 이런 강박증이 없는 거예요. 매수에 대한. 그런데
0: 예.
2: 이 정부에서 그리고 역대 그 옛날에 그 진보 정부에서는 집값이 올랐다는 좀 이상한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적으로. 왜냐하면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끌려하거나 망설이거나 대신에 그에 비해서 수요를 강하게 조절 규제하려는 게 많기 때문에 뭔가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게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자기가 기회를 놓친다는 그런 강박증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실제 공급 물량을 가지고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는 따질 수가 없습니다.
0: 네네.
2: 그런데 국민들 의식 그건 굉장히 크거든요. 측정을 하기는 어렵지만은 아 공급이 언제든지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생각이 들면 지금 안 사도 여유가 될 때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수요를 그게 유발시키지 않거든요. 어. 그게 가격을 미치는 영향이 아주 좀 크다고 봐요.
0: 네. 알겠습니다.
1: 자,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잡고 싶은데
0: 말씀하십시오.
1: 예, 그 공급 관련해서 진보 정부가 자꾸 공급에 인색했다 말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0: 네.
1: 그거는 팩트가 아니고요.
0: 예.
1: 그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그 5년을 봐도 인허가 착공 준공이 그 보수정부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팩트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0: 이건 뭐 지표상으로 명확하게 나온 거니까요. 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 들어보니까 두 분 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두 분 공통지적으로 이거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가 제일 아쉬운지 그리고 꼭 하나 집자면은 어떤 거를 고쳤으면 좋겠는지 먼저 대표님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 이 사전에 정부 정책을 할 때 법률도 시행하기 전에 입법 예고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0: 네. 그러니까
2: 충분하게 그 과정에서 입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어떤 게 입법화되고 어떤 게 문제가 된다는 걸 사전에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0: 네.
2: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입법 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이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2: 정책도 어느 날 갑자기 발표로 해서 시행되는 거는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동산 주택 정책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관계자 전 국민이거든요.
0: 네.
2: 비단 강남 서초에 사는 부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전월세 시장이 더 중요하거든 주택 문제에서는 서민들 이분들은 사실은 뭐 집을 살 생각이 없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월세든 전세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장 내 월세 보증금이 주변에 그런 분 많아요. 옮겨 올려달라고. 금액도 1억이야.
0: 네.
2: 1억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안 되면 월세를 더 내는 거예요.
0: 네.
2: 부담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한정해서 볼 때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그것도 수익적 정책이 아닌 이렇게 규제하나 침입적 정책을 할 때는 상당한 부분 뜸을 들인다. 예고를 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0: 네.
2: 설득이 되건 안 되건은 차이하더라도 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0: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추진을 말씀을 해 주셨고요. 부소장님께서는 꼭 하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하나만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하고 정책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어요.
0: 그러니까
1: 대통령이
0: 네네.
1: 하시는 말씀은 이제 부동산 공화국 혁파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과 그런 말씀을 이제 실행하기 위한 정책 사이에 거리가 너무 멀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거리를 좀 좁혔으면 좋겠다. 네, 그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0: 어떤 면에서는 두 분이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오늘 부동산 설전 저희 방송 처음 보신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김윤재 주택과 집값 연구소 대표 이태경 토지 플러스 자유 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4: 좌우로 정렬 2588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5: 대리 부르셨죠?
3: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1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오늘의 퀴즈 정답은 2번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테마죠. 9744번, 6788번, 6164번, 0455번, 8871번 이렇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10월 말에 드린대요. 6788번 쓰시는 분, 전세 살고 있는데 남산에 올라가 서울시내 봤다고 하시네요. 감상이 아니라 내 집 하나 없다는 생각에 서글퍼지더라고요 해주셨는데, 저도 전세 이사 막 다니다가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최근에 집을 샀습니다. 저도 되게 늦게 샀어요. 6287번 쓰시는 분, 이사 준비 중인데 저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오길 기다리고 있어요. 아, 지금 시장 상황이 정말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2301번 쓰시는 분, 2번 부동산, 금리니 부동산이니 하는데 20대 차회 초년생이시래요.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저희가 직접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저희 방송 계속 들으시면은 좋은 힌트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생생경제는 세상의 가치를 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조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2: .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당분간 맑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많이 춥겠고 낮에는 평년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요 며칠 기온에 비하면 떨어지는 거라서요.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과 서해안은 앞바다에서도 4m에 달하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남해안도 2m에 달하는 물결이 일고 있고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정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 위로 작업 구간이 시작된 곳도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가는 길 5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잠실대교부터 밀리고 동작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하남 방향은 반포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시설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부터 정체고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 가는 길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 양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양화대교에서 한남대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구리 암사대교에서 강동대교까지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대교 방향 서남톨게이트에서 서초터널까지 1차로에서 작업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4: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5: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6: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후 10시부터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2: 네, 오늘 청문회의 쟁점과 또 사건 사고 소식까지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양재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1: 일단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회, 후보 지명 한 달 넘어서야 지금 청문회가 열리는데 일단 한 1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청문회 최대 쟁점은 뭐가 될까요?
3: 일단은 지금 친윤 검사 출신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세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제 친윤 검사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 수사 기소 분리, 그러니까 완전한 이 검찰의 보안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반대해온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러한 입장을 고수한 인물이 과연 중수청장의 초대 청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실 여야가 뭐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 의견들을 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 당사자를 자리에 두고 직접 물어보고 또 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니만큼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실관계 확인이라든지 당시에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상세한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 본인은 그러한 입장을 밝힌 것이 아니다. 내지는 내가 그러한 수사 지휘 라인에 있긴 했지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역할은 한 것은 없다라는 취지로 계속해서 좀 입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네, 다만 그때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관여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떠한 직책을 맡았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좀 반박을 하는 목소리가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까지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본인이 지금 이 어쨌든 초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라든지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증하는 것이 오늘의 자리의 목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뭐 사실관계라든지 역할 이 사람이 정말 잘 이 수행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검증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오히려 조금 이런 정치적인 공세라든지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이야기가 오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당시에 그 법적 판단이 결과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뭐 드러난다면 그 판단에 관여한 검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겁니까?
3: 이게 다시 검사가 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법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본인의 이제 재량에 맡겨져 있는 측면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다소 법적으로 논쟁이 붙을 수 있을 만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 사람이 검사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잘못 수행했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치적인 공방은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금 이야기가 되는 것이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당하는 그런 사건 건에서 이제 기소에 관여했다라는 네.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후보자가 직책을 어느 직책을 맡고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가 오갈 핵심. 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당시에 논쟁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판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어느 편에 섰다, 어느 판단을 했다라는 것만으로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을 묻는다라든지 그때 당시 검사로서의 역할 수행이 완전히 잘못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고요. 법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다만 지금은 청문회 자리라는 것이 내가 능력을 검증하고 법적인 어떤 검증을 받고 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정치적인 그러한 이슈라든지 쟁점과 완전히 동떨어져서 따로 떼놓고는 볼 수 없는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의 입장에 따라서 이건 옳았다, 저건 틀렸다라는 식의 공방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1: 네. 그 여권의 강경파 위주로 가장 많이 공세를 했던 부분이 바로 친윤 검사 논란이었었거든요. 이 친윤 검사 논란은 어떤 부분에서 나왔던 겁니까?
3: 그러니까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사건은 2020년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정지라든지 징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검사장 단체 집단 성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경우에는 집단 성명에 이름을 올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윤 총장을 비호하고 보호하기 위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후보자의 입장은 윤석열 당시 총장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이나 그리고 개인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런 비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의 비위 행위를 오호한 것이 아니라 직무배제라든지 아니면 징계가 실질적으로 청구돼서 이 절차를 밟아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라는 이제 취지인 것이고요. 더불어서 이 후보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밝힌 것이 지난 10년 동안 윤 전 대통령과 사적으로 어떠한 만남을 가졌다라든지 이야기를 나눈 적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당시 법적으로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절차적인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도 주요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집단 성명을 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성명에 내가 이름을 올리고 아니고는 나의 개인적인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검찰 조직 그리고 우리의 검찰총장을 비호하기 위한 집단 성명으로 이 성격이 규명되는 차원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일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충분히 이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본인이 법적으로 잘 이미 소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이러한 주장을 가져가는지 이것이 좀 오늘의 핵심이다라고 보여집니다.
2: 예. 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또 쟁점들이 많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현장 연결하고 나면 또 그 현장 보면서 저희가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사건 사고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였죠.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천에서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 때문에 8명이 다쳤고 당시에 CCTV 화면 같은 것들도 그 뒤로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보니까 피해자가 그 건물의 여러 층을 오가면서 흉기를 휘두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일단 그 모습은 어떤 의도로 보셨어요?
4: 제가 어제 사건의 특징을 이제 크게 이제 범행 동기와 범행 수법에서 봐야 되는데 이제 범행 수법이죠. 범행 수법 중에 하나가 이제 흉기를 어떻게 활용했냐 이 여부인데 보통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이상 동기 범죄로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공공 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해서 저지르는 범죄의 그 범죄자들의 패턴은 보통은 이제 흉기를 한 손에 쥐고 그다음에 이제 다수를 향해 공격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는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범행의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양손에 지금 흉기를 들고 그걸 이제 테이프로 이제 묶어버린 거죠. 칭칭 동여맨 상태에서 그러니까 흉기를 떨어뜨리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치명적 공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줬던 그 범인의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지금 흉기 난동 사건에서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하게 되면요. 거기서 이제 진압을 하는 그 과정에서 보통 경찰관 3명 정도가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 시선을 끌고 옆에 있는 경찰관이 그 흉기를 들고 있는 손을 때려서 흉기를 놓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경찰관이 그 범인의 뭐 예를 들어 무릎이라든지 하체를 가격해서 쓰러뜨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패턴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범인이 지금 자신이 제압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금 범죄가 멈춘다라는 그런 지금 상황까지도 인지를 하고서 강력하게 자신이 어떤 치명적인 공격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사실은 이 흉기를 양쪽에 묶어버린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있죠.
1: 예, 거기다가 지금 가방을 메고 있는데 가방에는 또 다른 흉기들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양손을 흉기로 묶고 가방에 또 다른 흉기를 갖고 있고 결국에는 계획 범죄의 증거들로 볼 수밖에 없겠죠.
3: 그렇죠. 일단은 뭐 저렇게 많은 범행의 도구를 준비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범행을 계획했다라고 추단해 볼 수 있는 단서라고 생각이 되고요.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일반적으로 내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겠다라고 하는데 양손의 흉기를 칭칭 동여매고 저렇게 무자비한 공격을 하는 패턴을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우발적이었다 아니면 혹시나 내가 약물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그 주장의 신빙성은 좀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0: 가방에 10개 이상의 흉기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러한 굉장히 공격적인 성향이라든지 폭력적인 성향을 여지없이 보여왔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살인미수로 실제로 입건이 돼서 처벌을 받은 그 전력도 있는 사람이고요. 지난달에도 한 병원 앞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강력하게 항의하다가 이제 입건이 된바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내가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니면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이렇게 범행했다라는 이야기를 믿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 그만큼 치밀하게 본인이 계획한 범죄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추후에 수사 단계에서도 물론 그렇지만 법원에서 이러한 양형 대해 평가할 때이 사람이 어쨌든 살인미수죄의 혐의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양형 단계에서 그만큼 죄질이 나쁘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라는 부분이 치명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범행 장소를 쇼핑몰, 그러니까 다중이용 시설을 골랐다는 점도 계획 범죄, 우발 범죄 어떤 것에 더 무게를 좀 두세요?
2: 지금 뭐 하향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까지 범행을 했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범인은. 그래서 이제 그 4층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영화관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시민이 제지해서 막게 됐는데 4층으로 만약에 올라갔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여성과 어린아이들이 있었던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범인이 그 범죄를 저질렀던 시간, 범행을 했던 시간이 오후 1시 40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공시설, 특히나 이제 마트와 영화관이 입점해 있는 그 다중이용시설인데 그 시설에 낮 시간에 가서 범행을 저질렀다. 우리가 이전에 2023년에 이상동기 범죄들이 있었죠. 또 그 분당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 일어났던 범행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신림역 인근에서 일어났던 범행도 있었고, 최근에 흉기 소지죄가 있는.
3: 어제 인천의 한 대형 복합 상가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한 명이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갖고 있던 가방에서 둔기들을 추가로 발견하고 계획 범죄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양재민 변호사, 염건웅 유원대 경찰 소방행정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0: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지금까지 뉴스 쾌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5: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4: 진짜? 멋지다. 나도 할수 있어?
5: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4: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5: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0: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0: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2이고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살림만 했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돈 관리까지 본인이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세일하는 식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는 음식 맛이 조금만 떨어져도 제 음식 솜씨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만 줄 테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한 뒤로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내는 것도 힘든데 돈을 쓸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라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조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는 시골 생활에 자신이 없었어요. 못 간다고 계속 말해왔죠. 그러다 남편은 요즘은 조론도 많이 한다더라. 이후는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우리도 그냥 조론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 졸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를 사귄 걸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조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 방송이나 주변에서 졸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졸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죠?
1: 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부부가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입니다.
0: 네.
1: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0: 네.
1: 졸혼을 하면서 재산이나 생활비에 관한 합의서를 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서로 부양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0: 네, 그러면 지금 남편은 혼자 본인이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제 나가면서 연금은 내 돈이니까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한 상황이에요. 사실 사연자분은 평생 살림만 해왔고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거 별거 중인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1: 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에게 연금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일부러 끊었다면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법원은 남편의 연금액과 재산, 사연자님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매달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0: 네.
1: 심판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원은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에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에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고 있는데
0: 네.
1: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받지 못한 부양료는 청구한 이후부터의 부부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연과 같은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0: 네. 그러니까 별거 중에 부양료 청구 가능한데 청구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편이 시골에 내려간 뒤에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이랑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조론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 만나는 거 이거 부정행위 될까요?
1: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0: 네.
1: 대법원은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0: 그 이후 재산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조론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1: 네.
0: 조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서로 연락하고 왕래했는지 경제적으로 얽혀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 네.
0: 사연자님은 조론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가깝고 기간도 길지 않으니까
1: 네.
0: 남편의 이성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1: 네.
0: 상대 여성도 만약 그와 같은 점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사실 이혼한 이후에도 생활비는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이혼하면 남편이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네.
0: 다만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별도의 요건이 좀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0: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0: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65세가 되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1: 네.
0: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 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달라고 청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
1: 네.
0: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기여도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내 것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지금 조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론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그냥 따로 사는 별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혼이라든가 아니면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이랑 교제하는 거 모두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부정행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사연자분 혼인기간 중에 공무원연금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거나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면서 출입 금지 샛길로 빠지는 얌체 탐방객들이 여전히 골칫거리인데요. 어두운 밤인데 산 속에 숨면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제주도가 열 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을 띄워서 한라산의 불법 야영과 무단 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 무단으로 입산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숲속에 숨은 입산자를 찾아내는데요. 예약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서 비법정 샛길을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불법 야영이나 취사는 물론이고요.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도 마찬가지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만약 가을 버섯이나 예쁜 야생화 좀 캐가야지 라고 무단 채취했다가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지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고요. 조난이나 실족 사고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YTN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박기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낮에도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찬바람도 분다고 하는데요. 한낮 기온도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서울 전주 20도, 대구 21도 정도입니다. 평년보다 한 3도가량 낮아질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그래도 또 낮부터는 기온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요. 또 청명한 가을 예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시작됐죠?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모르는 번호라도 02로 시작된다면 한번 받아주시고요.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에 저희 이벤트, 쿠폰 이벤트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교환권입니다. 날은 춥지만 마음까지 삭막해지면 안 되니까 부드럽고 달달한 마음으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라고 저희 아이스크림 교환권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출발합니다.

0: 위더 벨 마레 루치.
1: 하이 퀄리티, 하이 클래스. 교양의 품격이 달라진다. 정보의 품위가 높아진다. 당신의 필수 교양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브라보 유어 고급진.

0: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그 희생에 걸맞은 예우를 하는 일, 바로 국가보훈의 역할이죠. 최근에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넘어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 정착, 또 제복 근무자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문화, 또 보훈 분야의 AI 활용까지 보훈의 영역도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앞에 카메라 있는데요.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아, 예.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부장관 권오을입니다.
0: 어서 오세요. 우리 장관님을 전 되게 오랜만에 뵙고, 그리고 최근에 또 기사를 통해서도 이제 뵀었는데, 10월 초에 그 국감 장소에서 병원에 가셨다는 기사가 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떠세요? 건강 괜찮으신 거죠?
1: 좋습니다. 예. 그날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겁이 부쩍 나는 게 네. 그 의사 선생님이 혹시 뇌경색일 줄 모르겠다 해서 급히 가가지고 정밀검사 다 하니까 네. 너무나 깨끗하대요. 그래서 마음을 놨습니다.
0: 네, 너무 다행입니다. 하긴 장관님께서 병원 가셨다고 하다 보니까 뭐 뇌졸중 이런 기사도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보훈부 관계자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한 호소 기사도 저는 봤었는데 아우 다행히 건강하다고 하시니까.
1: 근래에 정밀검사 다 했어요.
0: 그러니까요.
1: 심장, 뇌, 뭐 복부, 폐, 참 다 했는데도 아주 깨끗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너무 다행이고요. 네. 다만 국감 이렇게 하시다 보면 스트레스는 많이 받으시잖아요. 네, 신경 쓰실 게 많으시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결국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각 분야에서 부처별로도 장관님 포함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그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1: 최선을 다하는 것 중에 자기 몸 관리는 자기가 해야 되는데
0: 맞습니다.
1: 그날 굉장히 국감 준비는 의원들한테 미안했고 보좌진들과 또 이래 그걸 보시는 국민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더라고요. 아니 몸 관리도 뭐 하면서 무슨 국정을 이야기를 해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0: 네네. 우리 장관님이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취임하신 지가 1년이 넘으셨어요.
1: 네, 넘었습니다.
0: 어떠세요?
1: 바빴어요.
0: 네.
1: 또 유독히 원래는 대구 228, 대전 38, 마산 315, 419, 518 전부 다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0: 아, 그랬군요.
1: 월, 6일 현충일 토요일. 저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일을 해도 쉴 수가 없잖아요. 아, 그냥... 저도 힘들었지만 우리 직원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일요일
0: 그렇죠.
1: 또 준비까지 합치면은 쉬지를 못하니까.
0: 그렇죠.
1: 근데 왜 다행스러운 거는 좀 더 야외 행사가 많았었는데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0: 와.
1: 그래서 참 우리 원래는 날씨 덕을 많이 보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0: 하늘이 지성이면 네. 감천이라고.
1: 네네.
0: 우리. 일하시는 분들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는 거 준비하시는 거 아니까 또 국가적으로도 국민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행사들이었기 때문에 하늘도 도와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너무 바쁘고 쉬지도 못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요

0: 성과는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꼽아주세요.
1: 현재 독립유공자법을 개정을 해서 이제 전에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을 자조적인 말이 있었잖아요.
0: 네.
1: 이제는 독립운동하면 3대가 보상을 받는다. 아니면은 본인이 보상을 못 받아 최소 2대는 보상을 받는다.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0: 예.
1: 이제 내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래서 혜택 보는 분들 그래도 그 혜택 보는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4대, 5대, 6대까지 내려가도 앞에 선대들이 혜택이 없었으면은 그때부터 최소 2대는 혜택을 봅니다. 그런 점이 있고 이제까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해서
0: 네.
1: 아무런 혜택이 없었어요.
0: 그렇다고
1: 올
0: 하더라고요.
1: 3월부터는 생계지원금을 일단 일부러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한 2만 3천 명? 월 15만 원, 올 3월부터 시작을
0: 네.
1: 합니다. 저희 계획은 현재 18만 6천 명이나 되는 배우자 미망인들에 대해서 다 혜택을 주도록 현재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예산처가 고래 힘줄 같아서
0: 예산처의 특성이 원래 고래 힘줄이잖아요. 장관님,
1: 고래
0: 저도
1: 힘줄
0: 그런 말씀 많이
1: 같아서 그건 또
0: 들었습니다.
1: 나라 곳간 전체를 다 이렇게 봐야 되다 보니까
0: 네.
1: 그런데 계속 이제 그 국가예산처 장관을 비롯해서 신부 국가장들에 설득도 하고 조르기도 하고 가끔은 하면 가끔 와서 가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0: 네, 근데
1: 이제 예산국회 남았으니까
0: 네.
1: 처음에는 이래 딱막 부탁을 해야 되고 중간에 안 되면 또 신령을 해야죠.
0: 네, 고래힘줄이 우리 국가보훈의 일이라면 좀 이제 부드러워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한다. 사실 이건
1: 네.
0: 정말 맞는 말이어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다. 말씀 들어보니까 좀 성과가 하나둘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마음이 좀 그나마 조금 너무 걱정하셨다가 괜찮아지셨을 것 같아요, 국민들도.
1: 그래도 부족해요.
0: 그러니까요.
1: 우리 본을 내보니까 넘쳐도 부족하단 말이죠. 우리 충분히 준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인 당사자는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구나. 특히 미국이 참잘돼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미국은 본 예산이 엄청나게 연방 예산이 한4.5% 되니까 굉장히 그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면은 합당한 예우를 굉장히 이래 해주는구나. 40년 전, 50년 전 유해 발굴을 해가지고 성조기로 싸가지고 본국으로 송환해 가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 걸
0: 그렇죠.
1: 보면서 애국심이 절로 생기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우리도 그런 곳좀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난 9월 12일입니다. 민주화운동 기념공원 합동 추모제에 참석하셨고요. 또
1: 네.
0: 모란공원에도 가셨었어요. 민주열사 묘역 참배하셨는데요. 이 일정들도 굉장히 장관님께서는 중요한 일정으로 생각하고 소화하셨을 것 같아요.
1: 제가 저 민주유공자법 이제 제정입니다. 거기에
0: 네.
1: 대해서 내가 참 아쉬운 것은 민주유공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진영 논리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가 대통령 직선제를 뽑잖아요. 광화문 내거리 가서 대통령 욕도 마음대로 하잖아요. 언론, 출판, 뭐 말하는 자유를 만껏 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민주화 과정에서 희생을 했던 그분들의 도움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것이 언제부턴가 진보 진영에서 여기는 굉장히 그 가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보수 진영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미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도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 보고도 자주자주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0: 그러세요.
1: 이건 예약 없다.
0: 네.
1: 지금의 우리 1987년 헌정체제는 이 민주유공자들 덕분에 이 체제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여야를 따지느냐. 중간에 문제 있는 거는 심사 과정에서 제외를 하면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안 하고 있는데 정기국회에서는 분명히 통과가 될 겁니다. 되면은 이제 합당 예우를 해줘야죠.
0: 네.
1: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이분들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0: 네.
1: 단지 의료 혜택, 요양 혜택 그 정도에 더 들어갑니다.
0: 그렇죠.
1: 네.
0: 모란공원 민주열사 묘역도 참배하셨는데요. 뭐 이렇게 합동 추모제 가시고 바로 이어서 경기도 남양주로 가시는
1: 네.
0: 거잖아요. 그날 그런 일정 소화하시면서 장관님의 소회가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1: 거기 가서 네, 그 뭡니까? 박종철 열사 묘소도 봤고 전태일 묘소
0: 전태일
1: 열사도
0: 열사,
1: 봤어요.
0: 예.
1: 많은 분들이 거기에 안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사설 묘역이라요. 사설
0: 아,
1: 묘역.
0: 네.
1: 이게 먼저 민주유공자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묘역 관리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이천민주 묘역은 정비가 돼서 국가에서 관리하든
0: 네.
1: 성남시에서 관리하든 하는데 현재 모란공원에 있는 묘역은 개인 개인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어떻게 입법이 통과되면은 국가 관리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리고 지난달이었습니다. 파주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어서 우리 장병 두 명이 중상 입었고 또한 분은 경상 입었는데요. 장관님도 SNS에 안타까운 마음 표현하셨잖아요.
1: 네네.
0: 어떻게 보셨습니까?
1: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남북 대치 상황에서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돼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한 북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바로 응징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 저는 저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응징을 해줘야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목함 지뢰 사고 있었을 때도 전상이냐 공상이냐
0: 아,
1: 말이 많은데
0: 네.
1: 어제 우리 그걸 본부에서 다시 한번 서로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뢰가 북의 지뢰라면은 분명히 이거는 공상이 아니고 전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차제 그때 목함 지뢰로와 다리를 잃은
0: 다리가,
1: 분 있잖아요. 그분도 다시 재심사해서 전상 처리하는 게 옳다.
0: 네.
1: 그렇게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여야 간에 또 진영 간에 의견이 갈릴 필요가 있을까? 물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은
0: 네.
1: 다를 수 있지만은 그 어떤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는 바로 서로가 생각이 좀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0: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전상과 공상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한번
1: 전상은
0: 짧게, 예.
1: 전투 중에 일어난 일,
0: 네.
1: 그이 적과의 대치 중에 일어난 일이고 공상은 군대에서 일상 근무를 하다가 복무를 하다 일어난 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경제적 보상은 별 차이가 없지만은
0: 네.
1: 그 훨씬 더 전상이 명예로운 거죠.
0: 전상이 되어야 국가유공자 인정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네,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준이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이제 부상당한 장병들 이번 DMZ 지뢰 폭발 사고로 이 장병들에 대해서 국가보훈부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 이 부분이거든요.
1: 일단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군병원에 한번 병문안을 가려고 했더니 감염의 우려도 있고 똑같다고 하면은 이분은 현재 군대에서 계속 군생활을 원하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 근데 보훈부 장관이 그거 가게 되면은 혹여나 오해를 할까봐 날 전역시키려고 하나 그런 오해를
0: 아,
1: 할까봐 그런 이야기를
0: 네.
1: 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안 가는 게 맞다. 난 일반 병동으로 옮기고 난 다음에 그분이 계속 군에서 군생활을 한다고 결정이 확실하게 본인도 인식하고 난 다음에는 본부 장관이 가서 병문안 하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앞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체크를 해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국방부가 할 일은 국방부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0: 네. 최근에 청년 제대 군인에 대한 지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복무 경력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후에 직접 한국경제인협회도 만나신다고
1: 네.
0: 들었어요. 네, 어떤 논의를
1: 이거는
0: 하실까요?
1: 현재 군대에 지금 18개월 하잖아요.
0: 네.
1: 저희들 할 때는 33개월 했지만은 갔다 오면은 그걸 이제 호봉에 인정해 주는 겁니다. 꼭 개월 수만큼. 여기 대해서 여성분들이 조금 좀 생각이 다른 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그대로 하고 실제로 갔다 오면서 사회 진출을 그럼 늦어졌으면은 그다음 국가를 위해서 그 시간을 할애하고 헌신을 했으면은 우리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공무원은 100% 현재 인정하고 있고요.
0: 네.
1: 공기업이 한 87%가 안 돼. 공기업은 이제 100% 해줄 겁니다.
0: 그렇군요.
1: 민간기업은 낮아요. 34%가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환경협의 회장도 만나고 무협의 회장님도 약속을 돼 있고 대한상공회의소라든가 그다음에 중소기업 주항회 이런 데도 한번 찾아뵙고 민간기업에서도 군내 갔던 그 기간만큼 호봉에 좀 이래 그 인정을 해줘서 급여 체계에도 조금은 그래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0: 네.
1: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저희들이 강요를 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1: 민간자율이니까. 그런데 아마 이 추세가 어떤 식으로든지 민간기업에도 점점 이것을 인정해 주는 추세도록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0: 매년 10월 둘째 주가 제대군인 주간이더라고요.
1: 예, 예.
0: 그래서 이때 특별히 또 청년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벤트 관련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셨듯이 군 경력 인정하는 이 부분 말고도 그러니까 확대하는 것 말고도 제대군인들이 사회에 나와서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좀 도움이 될 만한 지원책들도 준비하실 것 같거든요.
1: 그게 뭐냐면은 제대군인들이 대학 재학생들은 제대하면 그냥 복학하면 됩니다.
0: 그렇죠.
1: 근데 사회는 이제 중기, 중장기, 부사관들, 장교들 이 전직을 하면은 취직을 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전국에 10곳의 제대군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직장 알선해 주는 게 가장 큰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가능하면 직업훈련도 어디 우리가 소개를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부가 해야 될 중점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제대군인부의 역할을 강화를 해야 된다.
0: 네. 예?
1: 외국에 가니까 그 대부분 제대군인부로서 역할을 합니다.
0: 아.
1: 우리는 독립유공자가 있고 민주유공자가 있으니까 우리 독립호국 민주유공자 합쳐하지만 외국은 대부분 제대군인들. 전장에 나가서 이제 어떤 제대군인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보훈부도 제대군인들에 대한 전직 여러 가지 뭐 지원 아니면은 전직 훈련 지원 그다음에 그 군대에서 입은 상처에 대해서 제대 후에도 확실하게 그게
0: 그렇죠.
1: 치료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걸 우리가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제대군인들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복귀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사실은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그냥 일상의 본인의 업으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대군인을 5명 이상 고용을 해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해가지고 가서 명판을 딱 붙여줍니다.
0: 기업에
1: 며칠 전에도 영등포에 그 한 기업체 그 명판을 붙여주고 왔는데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중소기업체인데 우리 최대 군인들이 거기서 제대로 역할도 하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아 최대 군인들의 일단 근면성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책임감이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앞으로 최대 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채용하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0: 그러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어떤 존중, 응원도 필요할 것이고 또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일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국민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국립효창 독립공원 조성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1: 그 문제가 그 5년 전까지 추진하다가 5년 전에 스톱이 되어서 얼마 전에 그 오세훈 서울시장도 만나서 합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용산구청장도 만나서 이제 합의를 했고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만났습니다. 세 분 다 모두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는 내년도에 설계, 전년도에 착공, 2029년도에 완공입니다. 어떤 컨셉이냐면은 이제는 효창공원 자체가 생활근린공원으로서 모든 주민들이 360도 어디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다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축구장 있잖아요. 그건 그대로 살립니다. 축구장은 뭐 유수형 축구를 하든 동네분들 와서 조기축구를 하든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그 여러 가지 그 김구 선생 묘소를 비롯해 몇 분 있잖아요.
0: 네, 독립유공자 총 7분의 묘역이
1: 있죠. 묘역 자체가 네. 공원화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0: 그러니까.
1: 거기 안중근 의사 유해가 오면은 그 거기 안장할 수 있도록 그 터도 마련되어 있는데 묘지라는 개념보다는 네. 공원이라는 개이 컨셉에 맞추어서 이번에 개조를 합니다. 한 예산 한 2천억 들어갑니다.
0: 그래서 국립 효창 독립공원
1: 예.
0: 됩니다.
1: 그게 공원입니다. 공원.
0: 그러니까요. 온 국민이 그 자리 항상 가면서 우리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을 늘 느낄 수 있도록 예. 생활해서
1: 지역 주민들이 오해를 사지 않도록 충분히 그걸 설명을 네. 해서 주민들 동의도 다 받았습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리고 AI 부분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뭐 보험 분야에서도 당연히 AI 활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서비스라든가 보험 심사나 뭐 기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예. 일단 최근에 저희 보험 AI 담당관을 신설을 했습니다.
0: 아, 네.
1: 이 AI라는 건 기본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안장 심사, 보험 심사 이걸 AI를 도입해서 하게 되면 빠르게 정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렇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이 글을 써서 AI 해가지고 오탈자 좀 확인해보고 딱 나오는데 그 글맛은 내가 안 변하도록
0: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뭐 중요하죠.
1: 글맛이 바뀌면 안 되니까 근데
0: 맞죠.
1: 오탈자 이런 거는 딱 체크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그런 것부터 해서
1: 굉장히 예. 편리합니다.
0: 그러니까요.
1: 네, 편리합니다.
0: 이것이 보험 분야 정책 그 과정에서 쓰이면 얼마나 많은 또 일들이 좀 더 신속하게 빨리 처리되고 정확하게 처리될까요?
1: 그럼 우리 보험병원에도 이제 AI를 하면 스마트 병동이라든가
0: 그렇죠.
1: AI 진료 지원하고 혼자 계시는 우리 보험 가족 있잖아요. 네. 연세 많으신 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거수일투적인 정도로 체크를 해서 혹여나 혼자서 이 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거나 이런 걸 사전에 우리가 방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0: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조금 더 촘촘해질 예, 수 있는 그런 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말씀드릴게요. 예. 2017년도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국가보험부 예산이 올해보다 8% 늘어났네요.
1: 예.
0: 7조 2,190억 원.
1: 예, 예.
0: 보상금도 뭐 인상된다고 하던데요. 국가유공자에 대한 경제적 보상 많이 강화가 될까요?
1: 참전 유공자가 현재 월 49만 원 받아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그거 내내 정부에서 넘어온 게 한 54만 원 넘었는데 우리 대폭 인상을 요청을 했는데 마음껏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 예산 과정에서 다시 예산처하고 좀 진행을 해야 될 문제고
0: 네네.
1: 그래서 현재 정부 안으로 있는 건 연간 60만 원
0: 네.
1: 수당을 떠받습니다. 떠받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신경 쓰는 게 이제 아까 배우자 미망인 배우자 있지 않습니까?
0: 네.
1: 현재 연세가 80세로 돼 있어요.
0: 그렇죠.
1: 70세로 낮추자.
0: 더 많은 분들이
1: 많은 분들이 있는
0: 거예요. 받으실 수 있도록.
1: 낮추자. 그리고 그 6.25 참전 유공자들이 평균 연세가 이제 95세인데 이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좀 흡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왜 좀 할 수 없나? 이거 쓰고 저희들이 애를 쓰고 있는데
0: 네.
1: 먼저 또 말이 앞설까 봐 네. 조심스러워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네. 많이
1: 이 방송
0: 올려주십시오.
1: 우리 기획 예산처 장관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0: 꼭 들으실 수 있기를 저도 바라고요.
1: 네.
0: 끝으로 한 30초 정도 있습니다. 국가보험부 장관으로서 이것만큼은 달라졌다라는 평가 받고 싶다. 혹은 국민께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이제 보훈은 어떤 보훈부만이 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보훈이 되어야 되고 일상의 보훈이 되어야 된다. 그죠? 그다음에 이 보훈은 이제 우리는 독립, 호국, 민주 이 균형 잡힌 그런 보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국가나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거기에 상응한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보훈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스마트폰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3: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4: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7: YTN News FM.
8: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 외출하실 때 꼭 외투 챙겨 입으셔야 합니다. 어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감기 환자도 늘고 있어서 면역력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 강하겠습니다. 초속 20m의 강풍이라서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사고 소식이 많았는데요. 현재도 고속도로 위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대동요금소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제천분기점 갓길에도 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서행 중인데 동호대교 조금 못 간 지점 5차로에서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공항 방향 성산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가는 길 4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구간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에서 군자교 가는 길 3차로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연희램프에서 정릉램프까지 밀립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혹시 라디오 들으십니까?
2: 아, 네, 왜요?
3: 얼마에 한 번 들으시나요?
2: 평일엔 맨날 듣는데요.
3: 무슨 프로그램 주로 들으세요?
2: 아, YTN 라디오 슬라생이요.
3: 네? 뭐라고요?
2: 아, 평일 오전 10시 반 슬기로 라디오 생활이요.
4: 내 이름을 불러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0: 다시 돌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이번에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라디오는 평일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귀가진이와 함께해 주세요. 단 한 번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여러분 진짜 꼭 단 한 번만이라도 슬라생 불러주실 거죠?
1: 슬기로운 한 번만이라도 생활.
0: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 내 맘속에 들러 준다면 잠깐만이라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처음인데 성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경찰은 A씨의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삼은 이상동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A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 등 프로파일링 분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8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열리는 오늘 청문회에서는 여야는 물론 여권 내에서 대립과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난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와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에서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한 이력 등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경제 견인을 위해 반도체에 이어 서비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필요하고 그중 하나가 서비스 산업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재범이 한 달에 두 건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약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살인 동종 재범은 2건, 강도 동종 재범은 2건 발생했습니다. 전남 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만 52살의 박용수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박용수의 신상정보는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다음 달 13일까지 게시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북한에서 철수한 유엔이 현지에서 대북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조정실은 미국의 소리 방송의 서면 질의에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와 대북 지원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이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50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소속사인 빅히트 뮤직은 이번 기록은 올해 발매된 음반 가운데 가장 많은 재생수로 2위인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3집보다 약 20억 회 많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고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전주 20도, 대구 21도에 머무는 등 평년 수준을 1에서 3도가량 밑돌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예년의 가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이 전해드리는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공식 AI 귀가진이입니다. 지금부터 SAT를 시작하겠습니다. 응시 방법은 문자 참여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SAT 오늘 문제입니다. 잘 듣고 정답을 고르시오. 수험생 자녀 두신 분들은 요즘 마음 졸이시는 시기지요. 그런데 대학 시험장에서 깜짝 놀랄 일이 잇따라 벌어졌습니다. 연세대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이것이 들어간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감독관에게 적발된 건데요. 요즘은 휴대전화에도 냉장고에도 들어가서 묻는 말에 척척 답해준다는 바로 그 기술입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안경과 구분이 어려워 교육부는 어제 전국대학의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다음 달 수능에서도 이것이 들어간 안경은 반입금지이고 부정행위로 걸리면 2년 동안 수능을 못 보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사람 대신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기술.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생이 1등 아이가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생이 1등 아이가 정답은 휴대전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이상으로 SAT 출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기사 보셨나요? 네. 이것 안경이 적발됐다는 겁니다. 안경을 이렇게 쓰면 이것 기술을 통해서 무언가가 부정행위가 가능해지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그냥 안경 썼나 보다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안경. 이 기술이 들어간 안경. 와, 앞으로 사실은 이것 기술이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것 같아요. 긍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많을 걸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이런 부작용들이죠. 예, 이것 기술을 이렇게 안 좋게 나쁘게 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는 거. 이런 거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거 어떻게 막아야 되나. 이거는 정말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 좀 함께 보내주세요. 이런 거 정말 이렇게 부정 행위를 하게 되는 정말 요 사안만 볼까요? 수능 시험장에서 이것 안경을 쓴 수험생을 적발했습니다. 어떻게 조치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수능뿐만 아니라 각종 시험들 많잖아요. 중요한 시험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이것 안경을 쓰고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의견 좀 함께 보내봐 주세요.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생이 1등 아이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슬라생이 어디서 1등? 청취율 조사에서 여러분. 라디오 청취율 조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고 해요. 모르는 번호라도 02 번호라면 한번 받아주시고, 청취율 조사 전화라면 끝까지 들으셨다가,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참여해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참여는 하지 않지만 듣기만 해주셔도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분들께 이런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해서 아주 작지만 저희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이벤트 쿠폰 함께 진행하거든요. 이번에는 아이스크림 교환권입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준비하고 있어요. 요즘에 아이스크림 드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달콤한 거 먹으면 약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예.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정답과 함께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슬라생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응원의 문자도 보내봐 주시고,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오늘 정답인 이 기술을 활용한 나쁜 일을 하는, 특히 시험장에서 이것 안경을 쓰고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의견 보내주세요.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저희 늘 준비하고 있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000과 로얄 아르간 커넬 울 세트,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유산균이 가득 청정지역 의령 야베스 목장에서 직접 만든 쫀득한 수제 요거트 과일 세트, 100% 국내산 농산물로 만들고 아삭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인 팽현숙 최양락의 맛있는 옛날 김치 10kg, 물 없이 머리 감고 샤워하는 메리코드 노워터 샴푸 바디워시, 혈액만 쏙 카이스트 여성과학자가 직접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생리대 이너시아에서 생리대 세트, 세상의 모든 잠 현명한 육아맘의 선택 수면과 꼬꼬잠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 연인과 여행가도 손만 잡고 잘수 있는 베개가 있다, 고품격 국내산 메모리폼 라쿠모에서 433 메모리폼 경추베개, 여드름 해결사 미스 드래곤에서 환한 피부 진정시키고 속건조 잡아주는 와사비 스틱 마스크팩 세트, 독도 빼라고 일본 수출 포기한 대한민국 사장님의 자존심, 독도는 한국당 외치는 올바름에서 맛있고 건강한 쌀과자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7823번님. 이것 무서워요. 이것이 자기네 1.4만 개들끼리 뭔가를 도모하고 인간들에게 숨기려고 로고도 지웠다는 뉴스를 접하고서요. 가끔 이렇게 무서운 뉴스도 나긴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정말 뭔가를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무언가를 하는, 종종 저도 그런 기사를 보면서 좀 섬뜩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 맞아요. 이것 기술, 상당히 좋은 기술인데, 이게 참그 부작용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오늘 정답 보내시면서 여러분 의견 함께 보내봐 주세요. 사람 대신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기술, 인공지능.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이것 무엇일까요?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생이 1등 아이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에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고요. 힌트송 바로 나갑니다. 노노노, 에이핑크가 부릅니다.

0: 생활백서 오늘은 인천시와 함께합니다. 인천광역시가 한 해 동안 인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올해의 인천인 대상 후보자 추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추천 대상이 되는지, 접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 오자현 과장 전화 연결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장 오자현입니다.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인천시에서 올해 인천인 대상 후보자를 찾고 계시네요. 이게 어떤 상인가요?
1: 네, 올해 인천인 대상은요. 한 해 동안 인천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해서 그 공로를 예우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인천광역시가 2015년부터 수여해온 아주 특별한 상입니다. 경제, 문화, 예술, 체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천을 빛낸 분들을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 기감이 되는 따뜻한 사례를 확산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0: 인천시에서 공로를 예우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상인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추천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자격 요건이 있나요?
1: 네, 추천 대상은요 생각보다 아주 상당히 폭넓게 열려 있습니다. 멀리서 그 특별한 인물을 찾기보다는요 우리 이웃 가까이에서 인천을 위해서 묵묵히 애써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인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은 물론이고요. 출생지나 등록기준지가 인천이신 분, 또한 인천 소재 학교에 재학하거나 졸업하신 분, 그리고 인천에 직장이나 아마 단체에 소속된 분이라면 모두 추천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요. 개인과 법인, 단체를 포함해 총 10명 이내 수상자를 선정해서 상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0: 그동안 어떤 분들이 이 상을 받았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 상이 그런 상이구나 더 마음에 와닿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있나요?
1: 네, 그 체육이나 문화예술, 경제산업, 의료 등 각 분야에서 인천의 이름을 빛낸 주역분들이 고르게 선정되어 왔는데요. 먼저 체육 분야에서는요. 메이저리그에서 맹활약한 유현진 선수라든가 축구 국가대표 이강인 선수 모두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SSG 랜더스의 최정 선수 같은 아주 친숙한 인물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단체로는 인천 유나이티드 FC와 인천

0: 이런 대한항공 전보스 배구단이 선정된 바 있어요. 또한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그 배우 최불암 선생님을 비롯해서 1962년 발표된 아름다운 가곡이죠. 그리움 금강산을 작곡하신 고 최영석 선생, 그리고 강화 출신 저희가 완초장 기능 보유자인 한명자 선생님처럼 대중문화와 전통문화를 아우르는 분들이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의료 공공 분야에서는요, 과거 타 지역에서 거부하던 그 메르스 감염 환자를 기꺼이 치료해 완치시켰던 인하대병원 메르스 진료팀이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인천시 군구보건소들도 기억에 남는 수상자들입니다. 이처럼 아주 유명한 분들뿐만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오신 숨은 일꾼들을 두루 발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상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받으신 분들을 쭉 들어보니까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상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0: 아니에요.
1: 다만 끝에 말씀해 주셨던 각자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해오신 숨은 일꾼들이라는 표현을 해 주신 걸 보니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으실까요? 각 분야마다 그렇죠.
0: 네,
1: 예,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이번 기회에 좀잘 주변에서 발굴하셔서 정말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후보 추천은 언제까지 받으시나요? 그러니까 시민들은 아, 나 정말 이 사람 추천하고 싶다 하시면 어떤 절차를 거치시면 될까요?
0: 네, 자세한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요,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추천서와 공적 조서,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증빙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셔서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로 그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추천은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추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올해 후보 추천 마감이 바로 10월 30일, 10월 30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둘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10월 30일까지입니다. 10월 30일까지 올해 후보자 추천 마감이 됩니다. 얼른 얼른 주변에서 좋은 분들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추천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수상자를 결정하게 되나요?
0: 네. 그 접수가 마감되면요. 먼저 제출해 주신 공적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저희가 꼼꼼히 검증 절차를 우선 거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 등도 함께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나서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 올해 인천인 대상 선정 심사위원회가 공적의 그 적절성과 기호도 등을 아주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11월 말쯤에 최종 수상자를 확정합니다. 그리고 이 대망의 시상식은요, 오는 12월 17일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리는 인천인 송년의 밤에서 멋지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1: 네, 12월 시상식에 어떤 분들이 서게 될지 기대됩니다. 청취자분들께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려요.
0: 네. 주변을 조금만 따뜻한 눈으로 둘러보면요, 우리 곁에는 눈에 띄지 않게 묵묵히 인천을 빛내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분들이 우리 시대의 진짜 인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그 직접 그 숨은 주인공들을 찾아 추천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으로 발굴한 우리 이웃이 곧 인천 전체의 큰 자랑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시민협력과 오자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에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시작을 합니다. 12시까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이 방송은 스마트폰에서 YTN 라디오 앱으로 들으실 수 있고 또 유튜브 채널로 와주세요.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SAT 오늘 문제는요. 대학 시험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연세대 서울시립대 수시 논술고사에서 이것 안경을 쓰고 시험을 보던 수험생이 적발된 겁니다. 이것 안경. 이것을 맞춰주시는 건데요. 아, 요즘에 다 들어가잖아요. 뭐 이 기술은 다 들어갑니다. 사람 대신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기술. 인공지능.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정말 핵심 기술인 건데 우리 일상에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나쁜 일에 쓰이니까 걱정이죠. 이것 안경, 이것 무엇일까요?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생이 1등 아이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니까 받아주시고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이벤트 쿠폰 준비하고 있는데 이번엔 아이스크림 교환권입니다. 아이스크림 교환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10월 26일까지입니다. 이 아이스크림 교환권은. 여러분이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6635번님이요. 인생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못나고 쪽팔리게 승리를 훔치지는 말자. 근데 PD님, 요 며칠 보기에 음식이 없네요. 혹시 입맛이 없으세요?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오늘도 약간 기운이 다운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입맛 없는 PD를 위해서 여러분이 음식을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맛이 사라졌을 때 뭘 먹으면 입맛이 돌아올까요, 여러분?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PD를 웃게 해주세요. 되게 잘 먹는 사람인데. 예. 1918번님.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구분하기 힘들어서 불법 행위에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유유. 슬라생 청출 대박나세요. 아, 이분은 굉장히 센스있게 정답은 따로 보내시면서 또 문자 사연에는 스마트라는 표현으로 대신 써주셨습니다. 일반 안경이랑 구분하기 쉽지 않겠죠. 그나마 지금은 시험장에서 감독관님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시나 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분 안 되게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진짜 일반 안경처럼? 와, 나중에 컨택트렌즈 있잖아요. 거기에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저 너무 걱정돼, 솔직히. 예. 진짜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다 저랑 똑같으신 것 같아요. 5275번님도 아, 이거 잘만 활용하면 부자가 되고 나쁜 곳에 활용되면 죄인이 되는 건데 나쁜 곳에 쓰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7475번님 정말 앞으로 많은 기상천외한 부정행위들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나타나고 적발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행위 잡아내는 기술도 같이 발전할 걸로 믿어야겠네요. 그래도 안심은 안 됩니다. 8616. 이거 이용한 범죄가 날로 발전하던데 처벌 수위 올려야 해요. 시험장에서 이거 이용하다 인생 망칠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8962. 각 시험장에 전파 차단기 설치하고요. 입구에서 검문 검색할 시기가 당겨지겠네요. 곧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대신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기술 인공지능. 요즘 어딜 가나 빠지지 않는 최첨단 기술이죠. 이것 무엇일까요? 1번 TMI, 2번 AI, 3번 FBI, 4번 슬라싱이 1등 아이가. 문자 우물정 0945, 5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는 유료 문자입니다.
5: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똑똑하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금강산도 슬라생 후경.

0: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슬기로운 자치생활. 오늘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입니다.
0: 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분들과 경기도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1420만 경기도민께 인사드립니다.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승기입니다. 늘 경기도에 의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1: 도의 지방세 감소와 기금 고갈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경기도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양쪽 어깨가 정말 무겁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1420만 도민께서 내신 세금이 일원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예산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무엇이 도민을 위한 것인지 지혜롭게 판단하고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 네, 어깨가 무거우시군요, 위원장님.
1: 네, 무겁습니다, 정말. 네.
0: 그러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경기도 재정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런데 이번에 얼마 전에 예산안 통과됐잖아요.
1: 네네.
0: 네, 어떠십니까?
1: 우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도민 여러분께 걱정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예결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 추경은 지방세 감소 등으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에 어려워진 상황에서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은 어디서 줄이고 어떤 사업을 지켜야 하는지를 놓고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단순한 예산을 얼마나 삭감하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예산을 줄였을 때 도민에게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하나하나 따져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보육과 출산, 소상공인 지원, 도민 안전처럼 일상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그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처리 과정이 길어지면서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생겼고 모든 민생사업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 본예산을 심사할 때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0: 이번에 추경심사에서 민생사업의 복원 범위, 재정 여건 둘러싸고 집행부와 좀 이견이 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경기도가 제출한 추경안보다는 증액이 됐습니다. 216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이 추가 지원 확보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1: 네. 가장 큰 원칙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꼭 필요한 민생 예산은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추가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별로 필요성과 시급성을 따져보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집행부와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비비를 조정해 216억 원의 증액 재원을 마련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민생사업이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이 과정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된 것은 아닙니다. 의회는 필요한 민생사업을 제시했고 집행부는 재정 부담을 검토했습니다. 서로 논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추미애 도지사께서도 수정안에 동의하셨습니다. 물론 216억 원으로 모든 요구를 충족할 수는 없지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이번에 추경안 통과에 대해서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당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 429억 원 복원안 수용해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나요?
1: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방성환 위원장이 제기하신 문제는 충분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429억 원 규모의 복원안을 논의했던 만큼 최종 결과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아쉬운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집행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전체 복원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협의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민생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문제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재정 규모 사이에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429억 원 복원을 주장해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더 많은 사업을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안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사업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조정안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에서 여야 간 논의 내용과 최종 조정 사유를 더 충분히 설명하고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주장이 관철되느냐가 아니라 그 예산이 실제로 도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점이라고 봅니다.
0: 실제로 도민에게 중요한 것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끝에 짚어주신 건데, 이번에 추경 심의 과정에서 좀 반발이 컸던 부분이 어린이집 지원 예산 산후조리비가 삭감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예산은 최종 통과 과정에서 좀 고려한 원칙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어떤 민생 예산들이 그래서 추경에 반영됐는지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정말 경기 도민들이 삭감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재정이 어렵더라도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민생 예산은 최대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업을 다 복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이 얼마나 시급한지, 지원이 끊기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실제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에 36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출산가정의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인데 예산 소진으로 신청 접수가 중단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지원 공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 보육 분야에도 총 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촉진하는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에 3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밖에도 여통약자 아동 지원 24억 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9억 원,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 15억 원, 범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 개선과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에는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결국 이번 심사에서는 예산의 숫자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이 줄였을 때 누구에게 어떤 부담이 생기는지를 함께 봤습니다. 모든 요구를 다 반영하지 못했지만 출산과 보육, 소상공인, 교통약자 등 도민생활과 민첩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살펴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그럼에도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는 분들도 또 도민분들께서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이 최종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건지, 그래서 해당 사업들은 그럼 내년에는 뭐 본 예산 심사나 향후에 추가적으로 재정 조정이 가능할지 그건 어떤가요?
1: 네, 다시 검토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보완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업의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년도 본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내년의 세입 전망과 재정 여건, 사업의 집행 실적과 효과 등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출산과 보육, 도민 안전, 소상공인과 농어민 지원처럼 도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사업은 현장의 목소리와 실제 수요를 확인해서 보완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확인한 문제점과 미처 반영하지 못한 요구들은 잘 정리해서 내년도 본 예산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0: 백승기 의원님도 물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지만 그럼에도 이제 도민분들 생각하시면 이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중에 아 요거는 진짜 아쉽다 하는 거좀 있으세요?
1: 정말 아쉬운 거 많습니다. 특히 그 우리 노인회 회장님들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것도 실제로 우리 민
0: 노인의 회장님들 지원해주는 그런
1: 네네
0: 사업과, 그리고,
1: 노인회 지원 그 사업과 또 실질적으로 이 특히 저 김포같이 그 골드라인에 투입될 예산 같은 것도 담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김포 골드라인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정말 어려운데
0: 그렇죠.
1: 그런 거를 이제 항목으로 넣었어야 되는데 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아쉽지만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든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하. 어찌됐건, 뭐,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증액이 돼서 추경안이 통과됐습니다. 216억 원 증액이 됐고, 앞서 어떤 사업들이 이제 증액이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 추경안 통과된 이후에 사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가 뭐 어찌됐건 지금 재정이 힘들다고 하니 좀 뭐부터 좀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 네네. 맞습니다. 추미애 지사님도 내년도에 본예산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세출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입 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배분 체계도 함께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도는 취득세와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세입의 비중이 있기 때문에, 경기 상황에 따라 재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수 추계를 더 정교하게 하고 지방 소비세율 조정이나 국세의 지방 이양처럼 지방 정부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지출 측면에서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가 불분명한 사업, 유사, 중복 사업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반면 보육과 도민 안전, 취약계층 지원처럼 반드시 필요한 분야는 재정이 어렵더라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줄일 곳은 합리적으로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는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번에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과 안정적 세입구조 확립을 위한 지방세제 개편 촉구 결의안도 함께 통과가 됐잖아요. 지금
1: 네네.
0: 이 안에 지금 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뭐 어느 정도 일부 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1: 맞습니다. 이제 세입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경기도는 특히 세입 예산이 거의 취득세에 의존하다 보니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서 취득세가 감소됨으로 세입 예산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세입 재정 그 구조를 바꾸는 거, 그다음에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세출도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동안 중복 사업이 많았고, 이런 사업을 자세히 살펴서 중복 사업이 없도록 하게끔 하는 게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경기도 의회 백승기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지역구 이야기도 좀 여쭤볼게요. 지역구가 안성이시잖아요.
1: 네네.
0: 네, 안성 출신이신 거예요?
1: 그렇죠. 안성 출신입니다.
0: 태어나셨어요?
1: 네, 안성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안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와, 진짜, 진짜 안성을 위한 의원님이시네요. 안성 같은 경우도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이 예결위 위원장이시기도 하니까 지역 현안에 어떤 필요한 예산들도 많이 신경을 쓰셨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1: 네.
0: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1: 정말 안성에서 꼭 풀고 싶은 현안이 하나 꼽는다면
0: 예.
1: 저는 안성이 아닌 용인에 들어서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안성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실질적인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고 안성 시민들도 국가와 수도권의 산업 경쟁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로 그 부담과 피해까지 안성 시민이 일방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심판 문제가 고사못으로 직방유되고 있는 농업용수 수질 문제입니다. SK하이닉스에서 배출하는 하루 48만 톤의 방류수가 안성의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직방류 유입될 예정입니다. 농업용수와 수질이 미칠 영향이 철저하게 살피고 사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체결된 평생협약이 선언적인 약속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한천 지방하천 정비나 보계 원산 간 국지도 57호선 확장처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해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한 SK하이닉스가 책임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된 지역 현안 외에 자그마한 일이라도 세심히 살펴서 내년도 본연산에 안성내산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그 현안 관련해서요. 뭐 농업용수 수질 문제라던가 이거는 사실 용인시하고도 많이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많이 하고 계십니까?
1: 지금 현재 그 대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용인은 용인 나름대로의 처음에 방류수도 36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늘어나는 과정도 SK하고 용인하고만 결정된 사항이지 안성에다 사전 뭐 상의도 안 하고 일방적인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물이 이제 한강 수계가 아닌 이제 서해안으로 해서 안성천 수계로 변경하면서 SK하이닉스 오폐수가 전부 안성으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고 그거 외에도 지금 상생협약 치러지고 난 뒤에 벌어지는 또 상황이 변수가 또 생겼습니다. LNG 열병합발전소가 또 신설된다고 하고 고압선 송전선로가 또 생겨야 되고 그게 전부 안성을 통해서 가는 그런 상황인데 대화창구는 아직 닫혀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0: 이게 사안 현안과 관련해서 좀 관련된 이해 주체 관계자들이 정말 대화 테이블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대화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1: 네 그렇죠.
0: 네 그거 좀 뭐 제안하거나 좀 요청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하세요.
1: 네 지금 저 안성 김보라 시장님이 용인시에다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 거고 SK는 아예 뭐 대화 창구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추미애 도지사님이 행정공고 1호로 SK 하이닉스의 시험 방류를 하지 말아라라고 통보를 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 안성 쪽 정치인들도 우리 윤중원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고 또 이주연 도의원도 그렇고 시의원 반인숙 시의장과 시의원들도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나 최대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서 안성이 필요한 상황을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위원장 백승기 경기도의원과 오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끝으로 제가 경기도의회와 이렇게 함께하는 코너에서 제가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노래 좋아하세요?

0: 세요, 의원님?
1: 노래는 많이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0: 많이 좋아하신다는 줄 알았습니다.
1: 아,
0: 그래도 우리 도민들께 좀 띄워드리고
1: 네네.
0: 싶은 노래 있으면 끝으로 한곡 추천해 주세요.
1: 네, 제가 요즘 시기하고 딱 맞는 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은 노래는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입니다. 요즘 경기도도 그렇고 우리 도민 여러분도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나 쉽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산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현장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노래를 통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가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함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이 노래를 모든 경기도민께 띄워드리고 싶습니다.
0: 예, 걱정 말아요. 그대 이적의 노래 잠시 후에 프로그램 끝내면서 꼭 전해드릴게요.
1: 네네.
0: 예, 백승기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오늘 SAT 정답은 AI였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고요. 1918번님, 대하 버터구이 추천합니다. 입맛 돌아오게 하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어요. 4960번님, 땡땡 면옥에 육전이 올라간 비빔냉면 정말 맛있어요. 잘 때도 생각납니다. 8761번님, 피디님, 새콤달콤한 회냉면 드세요. 많은 음식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개 중에 오늘 점심 메뉴 PD가 먹고 입맛 돌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오늘 이만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올게요. 이재욱의 걱정 말아요 그대 끝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기빈이었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포스코 그룹과 함께합니다.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

0: 시민 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해가 들면서 기온도 오르고 있는데요. 공기가 여전히 차고 어제보다 기온 떨어진 상태라서 낮에도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17.1도, 대구 18.2도, 전주 17.9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해져서 체감온도는 더 낮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 한강을 따라 아직 정체 남아있습니다. 마포에서 용산 가는 길과 강남과 여의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 군자구에서 성동분기점 구간,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작업 중입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서강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4차로에서 작업 중이고, 구리 쪽은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5차로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쪽은 서강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관악터널 출구에서 금천요금소 구간 작업 중입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강남권에서 정체 꾸준한데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부산 쪽은 오산에서 남사 구간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하,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YTN 뉴스 FM 정오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인천 대형마트 흉기 난동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부산에서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인천경찰청을 찾았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 관할 경찰청을 찾은 건 처음인데 성 수석은 이 대통령이 사건 현황을 보고받은 뒤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고한 시민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응급 입원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긴밀히 협조해 실효적인 관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공포안 41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등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선 내년도 군 제대자부터 군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또한 19세 이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공수처의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공수처가 무소속 한동훈 의원 관련 채널A 사건을 각하해서 한 의원이 수사도 안 받고 빠져나가 국회를 흙탕물로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김현지 실장 등이 공수처에 고발돼 있지만 청와대에 자료 한 번 요청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곽규택 의원은 제넨셀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로부터 통보가 왔는데 공수처가 수사를 안 했다고 비판했고 김민전 의원은 공수처를 보면 토사구팽이라는 단어가 떠오른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의 휴일 골프를 두고서도 충돌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률 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는 말을 했다며 윤리위에 제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에선 추미애 지사를 향해 야당은 물론 여당의 집중 공세도 이어지면서 추지사와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어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청 국감에서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추 지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1,400만 도민이 맡긴 경기도 살림을 내팽개치고 중앙 정치판을 기웃거린 100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권영진 의원도 경기지사 일보다 여의도 정치에 너무 관심이 많다는 평가가 있다고 했고 박덕흠 의원도 추지사의 SNS 글을 두고 한간에는 대통령 후보 SNS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언급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첫 대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오늘 오전 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달 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 계기에 피크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는 아세안 11개국과 한국, 미국 등 8개 대화 상대국 국방장관급 인사가 참석해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연례 행사로 오는 27일에서 30일쯤 필리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미 국방장관 사이 대면 협의가 성사되면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북한에서 철수한 유엔이 현지에서 대북 프로그램을 재개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개발조정실은 미국의 소리 방송의 서면 질의에 국제 직원들의 북한 복귀와 대북 지원 프로그램 재개를 위한 준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난 1월 태국 방콕에서 유엔 북한 주재 국가팀 내부 협의회가 열렸다면서 이는 북한과 유엔 간 협력 우선 분야를 논의하는 등 복귀 준비 과정의 일부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유엔 개발조정실은 앞으로 북한에서 추진할 활동의 우선순위는 각 유엔 기구의 권한과 국제 규범, 기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고 부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수미 테리 전 미국 외교협회 선임 연구원이 미 연방검찰과 기소 유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3일 미 법무부가 일정 기간 합의 조건을 이행하면 공소를 취하하는 기소 유예 약정을 맺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이번 합의에 따라 수미 테리는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 요원에게 전달하고 그 대가로 호화 선물을 수수한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 당국자들과의 어떠한 접촉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건도 이번 합의안에 포함됐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서울은 아침 기온 9.3도까지 내려가 올가을 들어 가장 낮았고 강한 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았습니다. 현재 바람이 강해 일부 전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특보가 없는 내륙에서도 순간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해주시고 해상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늦은 오후부터 중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7.5도, 습도는 24%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희였습니다. YTN 뉴스 FM.
1: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도쿄까지 제쳤는데요. 서울의 어떤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순위를 발표한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여행 전문지입니다. 매년 독자 투표로 세계 여행지와 호텔 등을 평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조사에는 약 80만 표가 모였고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도쿄가 2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3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먼저 K-POP과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입니다. 여기에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문화,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낮에는 궁궐과 한옥 골목을 둘러보고 밤에는 야경과 먹거리,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은 친절한 도시 부문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길을 안내해주거나 식당에서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주는 등 일상 속 배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 3가는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음식점에 공방과 독립상점,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점이 주목받았죠.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우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두 달 된 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친부는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하고 또 집안을 찍는 홈캠 영상까지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연진 기자, 지금 영장심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1: 네, 수원지방법원은 1시간쯤 전인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2: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3: 죄송합니다.
2: 현상하고 증상을 왜 삭제한 거죠?
3: 죄송합니다.
1: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딸이 숨진 뒤 A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그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 네, 친부 A씨,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때린 혐의는 인정을 했다고요?
1: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딸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고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홧김에 때렸는데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0: 제주에서 호주 국적의 4살 여아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에 여러 차례 아이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는데도 제대로 대처가 안 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도 대면 확인도 없이 영상 통화로만 확인을 했다고 YTN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력 기자, 4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숨진 사건인데 이게 언제 발생한 거죠?
4: 부녀가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2일 오후 6시쯤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 안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미복용된 우울증 약 등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숨진 아버지는 지난해 10월 아이를 데리고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YTN과 만난 아이 어머니는 남편이 아이를 정서학대해 호주 경찰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자 동의 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호주 경찰에 아동납치 사건으로 고소하고 한국 법원에도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내일 아이를 데려오기 위한 강제 집행이 예정됐는데 이런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
0: 네, 그런데 아이 어머니가 경찰에 여러 차례 아이의 안전을 좀 확인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아동 반환 청구 소송 2심 결과가 지난 1일 숨진 남편에게 송달됐는데요. 다음 달인 2일 아이 어머니는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부터 아빠가 아이를 그만 보내겠다고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바로 경찰에 안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나 답을 듣지 못했다고 말하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5: 진짜 무슨 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얘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하게 얘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4: 이런 경찰의 이해할 수 없는 대응은 이전에도 있었다고 어머니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딸의 실종 신고를 했는데 신고 당일 자정쯤 아이가 잘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는 경찰의 연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재차 확인했을 때는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로만 확인했다며 경찰이 사과했다는 겁니다.
5: 저한테 죄송하다고 예, 저희가 사실은 가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4: 네, 실종 신고된 아동은 직접 대면이 원칙인데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건데요. 여기에 지난 3월 제3자가 아버지를 아동학대에 신고한 건과 6월 어머니가 아이 소재를 확인해달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경장 사건에 이어 제주경찰의 안일한 대처가 또 한 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전남 광주 나주의 한 주택에서 60대 부부를 결박하고 살해한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만 52살 박용수입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박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수는 지난 5일 밤 나주의 한 주택에 침입해 지인인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6: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서울시 전 의원에 대한

0: 이른바 공천환금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아 보관 중이라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출석합니다.
1: 네,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죠?
0: 네, 지금은 공소청으로 간판을 바꿔단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씨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 절차를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재판 결과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김 전 씨 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 행위일 뿐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씨 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1: 코스피가 어제 장중 6천선이 무너지는 등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씩 상승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소폭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우 기자.
2: 네, 경제부입니다.
1: 네, 오늘 증시 상황 전해주시죠.
2: 네, 어제 5% 넘게 급락 마감했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4% 오른 6,061호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주요 종목들이 오르면서 지금은 6,100대에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장중 6,000선이 무너지기도 했는데 두 달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 효력을 일시 중지하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고금리와 고유가 압박에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술 추격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2,400억 원, 개인은 1,800억 원대 순매도, 기관은 1,800억 원대 순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7%와 10%대 각각 폭락을 보였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에서 3%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4% 내린 835로 시작한 뒤 830대에 머물면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울산 온산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이 나 현재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인화성 물질의 불이 붙어 진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태인 기자.
3: 네, 울산 온산국가산단 화재 현장입니다.
1: 네.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학공장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화재의 규모가 상당한데요. 소방당국이 불을 끄고 있지만 기세는 여전히 거셉니다. 다행히 아직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12명도 무사히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이 난 건 오늘 오전 9시 40분쯤입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즉시 현장에 대응과 장비를 투입해 현재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질을 옮겨 담다가 불이 시작됐고 저장 탱크까지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불에 타면서 진화에 어려움이 큰 만큼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화재가 커지자 울산시는 인근 공장 근로자와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달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불이 난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기가 상당합니다. 인근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울산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1: 우리 정부의 반박에도 백악관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에 한국이 72조가 넘는 투자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주 공화당 후보 지원에 나선 건데 중간선거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알래스카로 달려갔습니다. 워싱턴에서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4: 트럼프 2기 행정부 두 번째 백악관 대변인으로 발탁된 보수 방송 평론가 출신 KT 제커라이어. 14분 동안 진행된 첫 공식 브리핑은 온통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유세 홍보와 업적 소개로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투자를 이끌어냈다며 72조 5천억 원, 구체적인 투자 금액까지 밝혔습니다.
5: 태평양 연안 지역의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의 연료를 판매

0: 하기 위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1: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투자 발표에 우리 정부가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항의까지 했지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대규모 원전 8기 건설에 1200억 달러, 텍사스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도 223억 달러를 투입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가 이번 중간선거에 나선 댄 설리번 상원의원이 추진한 사업이라고 추켜세웁니다.
0: 댄 설리번 의원은 에너지 분야에서 매우 훌륭한 실적을 쌓아왔고 새로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과 LNG 터미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중간선거를 3주 앞두고 알래스카주에서 민주당 펠톨라 후보가 선전하자 백악관까지 공화당 상원의원 후보인 설리번 살리기에 나선 겁니다. 연방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에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 트럼프 대통령도 알래스카로 달려가 지지층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미 언론들은 높아진 물가를 선거 전까지 떨어뜨리기 어려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이 표심을 사기 위해 확정되지 않은 투자까지 성과로 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DMZ 지뢰폭발 관련 대응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차지훈 주 유엔 대사의 전문성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3: 미국 뉴욕 주 유엔 한국 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북한의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야당에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할 계획이 있는지 집중 질의했습니다. 미온적 대응이란 지적에 차지훈 주 유엔 대사는 가능하지만 어떻게 접근할지 미정이라고 답했습니다.
4: 총에서 발언하는 워밍업이에요. 안보리가
0: 김건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특히 본게임보다 워밍업 게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5: 안보리에 만약에 위장 사안을 벌인다 한다면
0: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인 차 대사의 전문성과 임명 배경을 놓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주 유엔 대사의 아마추어가 와서 뉴욕에 있는 직장인 딸과 관사에 사는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차 대사는 다른 외교관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고 규정상 비혼 자녀는 관사에 함께 거주해도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6: 외국에 있는 이런 대사들이나
0: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차지훈 주 유엔 대사입니다.
3: 반면 여당 의원들은 차 대사에게 필요한 역할을 자신감 있게 수행해달라고 주문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7: 다른 대사분들도
0: 맹성규 민주당 의원입니다.
7: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8: 내일 활동 건수가 작년 예년보다 한 510건 정도.
3: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도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관련 외교 현안들이 국정감사장을 강타하면서 우리 외교당국의 국제 다자 외교 무대에서의 위기 대응 능력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구 이슈파이터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 그리고 박원석 전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0: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나올지가 상당히 관심사였죠. 윤건영 의원 이렇게 질의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2: 저는 독직폭행 기소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3: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그럼 결재한 거죠. 왜 제가 후보자가 비겁한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입증을 하겠습니다. 대검 감찰부로 에게 기소 이후에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명하고 실제로 진상조사가 들어갔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에 협조했습니까?
3: 협조한 걸로 기억합니다.
2: 아니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료 제출한 게 있습니까?
3: 정확하게
2: 반대하셨다면서요.
3: 반대했습니다.
2: 그럼 반대한 자료를 내셔야죠. 대검에서 나서서 감찰을 하는데
3: 아마
2: 보고만 있었습니까? 요구가 없더라도 후보자가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당당한 거죠.
0: 네, 윤건영 의원 시작부터 세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아니냐 이 논쟁이 지금 불거진 상황에서 첫 질문부터 2020년 독직폭행 사건을 꺼내들었습니다. 독직폭행 기소 사건은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들어갔거든요.
4: 윤건영 의원이 좀 머리를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 김지용 후보자가 친윤이냐
5: 신지호
4: 반윤이냐.
5: 전 의원입니다.
4: 친윤이라고 추미애 예. 경기지사가 여러 가지 근거를 대니까 대통령께서 아니 내가 알아봤더니 그 사람 반윤이더라. 했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재반박하고 그러니까 친윤 반윤 갖고 하면은 여권 내부 분열 양상만 이렇게 부각되잖아요. 예. 오롯이. 예. 그런데 지금 제가 머리 썼다라는 건 윤건영 의원이 한동훈을 소재로 한동훈은 지금 뭐 민주당 개파 갈등 상관없이 뭐 그 민주당 구성원이라면 다 제일 미워하는 사람 아닙니까?
0: 예.
4: 그러니까 한동훈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반윤 친윤 프레임을 넘어서 한동훈을 소재로 끌어들이면서 그 효과적으로 김지용 후보자를 좀 공격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0: 네, 네 뭐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관련자들 기소 관련해서도 질문을 했고 보면은 생각보다 상당히 세게 나왔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떤 전략으로 보여졌어요?
6: 아니 뭐 인사청문회이기 때문에 예. 후보자의 자질과
5: 박원석 전
6: 뭐
5: 의원입니다.
6: 역량에 대해서 당연히 여야 가릴 것 없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죠. 그런 차원의 질의의 일환이라고 보고
0: 예.
6: 다만 지금 윤건영 의원이 질의하는 사항도 그동안에 이제 검증 과정에서 한 차례 논란이 됐고 검증을 거쳤는데 별 문제가 없다라는 게 이제 확인됐다라는 게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특히 이제 정진웅 검사 그 기소 사건은 당시에 김지용 후보자가 결재 라인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게 김지용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예를 들면 정진웅 검사 기소를 주도했다기보다도
0: 예.
6: 어쨌든 검찰 전체에 의사결정이라는 게 있고 그 조직 속의 한 구성원으로서 했던 역할이잖아요. 그러나 본인은 그에 대해서 기소하는 걸 반대했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본인이 반대했어도 수뇌부의 의견이 그러면 사실은 그걸 막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차원의 문제인데 이걸 마치 김지용 후보자가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쟁점을 좀 둔갑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게 새로운 어떤 그 이슈라기보다도 있었던 이슈를 지금 윤건영 의원이 재환기하는 건데 이제 윤건영 의원도 어쨌든 그 지금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본인이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가져왔고 그런
0: 예.
6: 입장 속에서 검증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다분히 그 여권 내에 지금 약간 그 개파 간에
0: 예.
6: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이슈들이 있고 근데 지지층 내부에도 어떤 균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권 내에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김지용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그런 지지층을 의식하고 혹은 그 지지층을 겨냥한
0: 예.
6: 그런 질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0: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은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도와주는 입장입니까? 지금 아니면 강경파들 입장에 서서 하는 겁니까?
6: 윤건영 의원은 그게 대통령을 돕는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0: 세게 내가 세게 하는 게 대통령 돕는 거다.
6: 아니 김지용 후보자 같은 예. 분이 임명되는 게 예. 별로 좋지 않다 정권을 위해서 이런 아.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예. 뭐 대통령 일부러 안 되게 하려고 하겠습니까? 예. 하지만 본인의 소신으로는 저렇게 반대하는 게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다 뭐 이런 이 생각인 것 같은데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죠.
0: 네, 예. 독직 폭행을 첫 카드로 꺼내든 게 상당히 좀 전략적이라고 예. 했는데 당시 이제 2020년 일이기 때문에 이제 기억 못하는 분들도 이제. 그렇죠. 계실 텐데 한동훈 검사에 대한 당시 압수수색 때 네. 정진웅 당시
4: 부장검사.
0: 부장검사였죠. 네.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제 폭행이 있었다. 네. 한동훈 당시 검사가 바로 이제 고소한 거잖아요.
4: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때 채널A 사건으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 어디 뭐 법무연수원인가 어디 좌천돼 있을 때 같아요. 이제 압수수색 그거를 부장검사가 직접 나가서 했어요. 직접 나가서 했는데
0: 그 부산고검 차장 당시네요.
4: 아, 부산고검 차장.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법무연수원입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야 예. 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예. 압수수색 당하더라도 제일

0: 중요한 거는 휴대폰을 뺏기지 않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 그 좀 다 아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예.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고 그게 이제 독직 폭행이다.
1: 예.
0: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검찰에서도 그 증거 관계가 성립이 된다. 그래갖고 기소를 한 사건이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예.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예. 과연 독직 폭행이라고 볼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증거
1: 예.
0: 뭐 이걸 가지고 법리로서 판단할 문제지. 근데 지금 민주당은 보면 저게 친한이냐 반한이냐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1: 예.
0: 사법적으로 접근해야 될 거를 계속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1: 당시 정진웅 그 검사 기소하는데 명백하게 반대 입장 표명 안 한 거 아니냐, 결과적으로 한동훈 도와준 거 아니냐 이 논리거든요.
2: 아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 예.
2: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그걸 갖다 어떻게 명백하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반대 입장을 표합니까? 조직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표했고
1: 예.
2: 그거는 지금 김지용 그 후보자뿐만 아니고 다른 과거에 관련자들의 좀 진술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개적으로 반대를 안 했다, 떠들썩하게. 그거는 검사한테 어떤 정치적 행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이치 안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정진웅 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기소가 무리했던 결정이었던 게 결과적으로 맞았다고 보고
1: 예.
2: 거기에는 어쨌든 일정한 그 정치적 의도도 담겨 있었겠죠.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가 그 가운데서 본인은 반대하지만 분위기가 조직 전체 의사결정이 그렇게 예. 가고 있는데 그걸 혼자서 그러면은 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 그럴 만한 사안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와서 저렇게 돌이켜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건 한도 끝도 없는 거고 친윤이냐 반윤이냐라는 식의 구분법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어쨌든 친윤이냐 반윤이냐 오늘 청문회가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김지영 후보자 본인이 나는 반윤에 가깝다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3: 정치검찰로 지명되는
4: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은. 이 사람은 정치검찰이다.
5: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4: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입니다.
3: 예.
5: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3: 예. 그다음에는 누구를 또 보고 해요?
5: 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3: 아니
5: 하여튼 뭐 윤석열과 그쪽
3: 관계되는 분들
5: 네 그렇습니다.
3: 그렇죠? 그럼 거기 한동훈 의원님도 들어가겠네요. 관계돼 있다면 제일 관계가 밀접해 돼 있잖아요.
5: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네. 정치검사, 검사에 나쁜 영향 끼친 사람 누구냐? 윤석열이라는 단어를 꺼내들었고 그리고 윤석열과 그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쪽은 누구 쪽을 얘기하는 겁니까?
0: 윤석열과 예. 그쪽이면 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시절에 그 주변에 예. 있던 사람들 얘기한 거예요.
1: 한동훈 의원도
0: 뭐 그렇죠. 그러면 바로 예. 이제 그 당시 한동훈 검사장이 떠오르는 거고
1: 예.
0: 그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검사다 그런데 이게 정치검사라고 하는 그 딱지가 상대를 공격할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지만
1: 예.
0: 어떤 사람을 그 정치검사라고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지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지금 민주당은 친윤 반윤 뭐 친한 반한 김지용이가 이쪽이냐 저쪽 이쪽 성분이냐 저쪽 성분 분석하고 있잖아요.
1: 예.
0: 이거야말로 정치 중수청장을 뽑으려고 하는 그 테스트법 아닙니까?
1: 예.
0: 감별법 아닙니까?
1: 예.
0: 그러니까 누워서 침 뱉는 거거든요. 저런
1: 예.
0: 식의 접근이. 그러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얼마나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할 것인가?
1: 예.
0: 그런 관점에서 지금 청문회를 하기를 국민들은 다 바라고 있는데 지금 엉뚱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1: 예. 뭐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뭐 중수청은 한국판 FBI 출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수사 능력이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데 지나치게 저런 질문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2: 안타깝습니다.
1: 예.
2: 사실은 이제 중수청이 명실상부한 국가 최고 수사기관이 된 겁니다. 검찰에 이제 수사권이 없어졌기
1: 예.
2: 때문에 그 수장을 뽑기 위해서 검증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수사를 잘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중수청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그에 대해서 후보자가 갖고 있는 비전은 뭔가.
1: 예.
2: 근데 이런 게 주로 토론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건 전부 뒷전이고 친윤이냐 반윤이냐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서 당신은 어떤 입장이었냐.

0: 이런 질문이 주를 이룬다는 거는 이 청문회의 취지하고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관급 공직자 임명하는 거 하나가 이렇게 힘들어서야 예. 대통령이 어떻게 인사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권 내에 반대자들이 좀 선을 넘는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정치검사 이 얘기는 사실은 검찰에 큰 상처를 준 건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예. 윤석열 정부 시절에 그런 검찰의 행위가.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검찰개혁이 지금과 같은 수준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이렇게 보안수사권까지 완전히 박탈하고 예. 조직마저 분리하는 것까지는 개혁 안에 없었는데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결국에 그렇게 좀 개혁안이 훨씬 더 나가버린 측면이 있거든요. 네. 때문에 검찰 일각에서는 결국 검찰에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게 윤석열 정권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그런 검찰 내에 정치 검사들 때문 아니냐 이런 시각이 예.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김재용 후보자가 오늘 그런 시각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그러니까 그래도 강경파에서 너무 친윤 프레임을 씌우니까 나는 친윤보단 멀윤이다 뭐 이렇게 강조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0: 아니 실제 이게 예. 그 있었던 실화를 예.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들어서 전언을 하자면 네. 대통령이 된 이후에 사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험한 얘기로 김재용 후보자를 비난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장모인 최윤순 씨에 대한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 최윤순 씨가 구속이 됩니다. 모해위증죄로 인해서. 때문에 완전히 눈밖에 나가지고 그때 어디 좌천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옷을 벗었거든요. 그래서 친윤 검사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1: 무리가 있다.
0: 윤석열 검찰총장 때 검사장이 됐지만 예. 검사장으로 승진시킨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당시에 예. 본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와가지고 친윤 딱지를 붙이는 거는 너무 좀 무리한 예.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1: 이런 얘기를 추미애 지사 때 개인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0: 제 말 듣겠습니까?
1: 네. 어쨌든 임은정 처장, 추미애 지사 네. 비롯해서 강경파들 계속 반대하고 있고 추미애 지사 어제 청문회에서도 분명히 입장을 밝혔잖아요. 네. 오늘 청문회 거쳐서 임명되면 그냥 좀 수그러들까요? 어떻게 될까요?
2: 아,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저는 이거는 이제 김지용 그 표면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거는 김지용 후보자에 대한 찬반 논쟁인데 사실상은 여권 내부의 파워 게임이라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지사의 경우에는 예. 이건 뭐 제 뇌피셜입니다만 네. 좀 사적인 동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사적인 동기가 있다.
2: 네, 왜냐하면은 중수청장 후보 4명 중에 네. 그 중에 김지용 후보자가 지금 저렇게 발탁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유력 경쟁자가 서울 동부지검병을 지낸 김관정 이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추미애 지사 아들 그 병역 이탈 문제 있잖아요. 예. 그거를 무혐의 처리를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검에서 재기 수사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예. 이게 수사가 진행 중에 추미애 지사 아들이 출국을 했어요. 지난 6.3 지방선거 때도 이게 뭐 이슈가 됐었는데 유학 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 중지 상태입니다. 근데 예. 그 아들이 언젠가는 귀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수사를 어디서 합니까? 중수청에서 해야 돼요.
1: 그렇군요.
2: 그러니까 그런 사적 동기가 작용한 거 아닌가. 이쪽 사정을 아는 많은 분들이 예. 제 개인의 뇌피셜이 예. 아니고 많은 분들이 지금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1: 두 분은 뭐 추미애 지사 다 비판해 주셔서 그래도 이제 경기도 지사 하면서 이렇게 뉴스의 중심에서 멀어지지 않는 것은 또 추미애 지사만의 정치력 아니냐 이렇게 또 호평을 하는 분도 계시다는 점을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중수청이 뭐 출범을 해도 상당 기간 어수선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하는 시각이 상당히 많고요. 국감 얘기를 좀 해보면 최근에 이제 법사위에서도 중요 현안이 아니라 정치 쟁점을 갖고 공방을 지나치게 벌이다 보니까 난장판이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법사위에 함께 보시죠.
3: 제가 이재명 황제골프와
4: 관련돼서
3: 주진우 공개대회 의원입니다. 지적을 했더니 이 청와대에서 무슨 지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민주당이 단체로 저는 발탁 버튼이 눌렸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 저보고 사이버 레카다 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이버 레카이자 막말의 달인이에요. 박근혜 무덤을 파서 박정희 위해로 보내야 된다는 막말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이에요. 형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사람 아닙니까? 에? 지금도 단체 발전
5: 조용히 해주세요.
3: 이렇게 하는데
5: 네, 잠깐만 잠깐만요. 빤수
3: 아니, 먼저 저에 대해서 다 고발하고 했잖아요.
5: 빤수 지금 조용히 시켰는데 갑자기 껴들어 그래요.
3: 의원이 신상 발언하는데 반박하려면 따로 반박하면 되지.

0: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겁니까? 국가 참사 때 황제 골프 친 게 비정상이에요. 예? 해군이 실종됐을 때 그때 골프나 치고.
1: 윤석열 감옥에서
2: 서영교 법사위원장입니다.
1: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2: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3: 자,
2: 김민의힘 의원입니다.
4: 네, 최근 법사의 분위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저렇게 정치 쟁점을 놓고 말싸움만 하고 있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진지한 논의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조 전 의원님,
5: 네.
4: 일단 주진우 의원이 요즘 대통령의 이제 골프 문제, 뭐 황제 골프라고 이름 지으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좀 편협한 지적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민주당은 옛날에 어떻게 했냐, 뭐 이런 또 반문도
5: 그렇죠.
4: 있습니다.
5: 그렇죠. 이전에 예. 저 윤석열 대통령 태능 골프장에 갔을 때 민주당이 한 거 생각하면은 뭐 이렇게 복수의 심정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팩트 위주로 쿨하게 접근하면 됩니다.
4: 예.
5: 쿨하게 접근하면 되는데 지금 방금 전에 보여주신 그 장면은 이게 우리가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도 하거든요. 국민들이 뽑은.
4: 네.
5: 그런데 국회에 좀 이게 보면 아까 저 장면을 보면 시정 잡배들의 막말 퍼레이드 같아요. 시정 잡배들의 막말 퍼레이드.
4: 예.
5: 그래서 참 국회가 민의 전당이 저렇게 된 데에는
4: 예.
5: 뭐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여가 먼저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뭐 또 야당의 문제 아니냐 서로 이제 손가락질을 해야 되는데
4: 네.
5: 저는 진짜 저런 모습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은 의혹대로
4: 예.
5: 그냥 팩트에 입각해서 쿨하게 제기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4: 골프 논쟁이 법사위에서 할 얘기인가 뭐 이런 부분 지적도 있는
5: 거죠. 아니 뭐 그건 할 수 있다고 예. 봐요 저는.
4: 예. 예. 어쨌든 주진우 의원 같은 게 최근에 상당히 이제 많은 의혹을 또 제기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뛰고 명을 끊을 때라는 댓글 이것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이거는 공격수가 아니라 좀 패륜적이지 않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6: 그러니까 과하죠.
4: 예.
6: 그러니까 사이버 레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고 그 주진우 의원이 뭐 대통령 골프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문제 삼더라도 어느 정도 선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 예.
6: 그런데다가 대통령이 평일날 업무 시간에 가서 골프 친 것도 아니잖아요.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날 업무 시간에 가서 골프를 치고
4: 예.
6: 그로 인해서 앞뒤에 예약돼 있던 거 다 밀리고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이래서 논란이 됐던 거예요.
4: 상황이 다르다.
6: 그런데 예. 이거 휴일이었고 대통령한테도 휴식은 필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시국에 대통령이 꼭 골프를 쳤어야 되냐 이런 아쉬움 정도는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대통령 하야해야 된다. 나경원 의원은. 뭐 이제 명을 끊자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거는 야당의 숙명이고 역할이기 때문에 좋다
4: 예.
6: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런 이제 야당이라면 이 권력을 맡길 만한 그런 숙권 능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한 그런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일종의 자해적인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왜 그러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약간 그 야당 의원들 사이에 일종의 선명성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공원에서
4: 네.
6: 북치는 당대표에다가 네. 저렇게 상임위만 열면 소리 지르는
4: 네.
6: 의원들에다가 남의 조상 묘에 가가지고 무슨 리포트를 하는 의원이 있지를 않나.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적인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의정활동의 본령에 맞지도
4: 예.
6: 않고 그리고 뭔가 사실에 근거해서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면모도 보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럴까 저분들이 집단적으로. 저는 다분히 한동훈 의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4: 예.
6: 결국 그 야권의 이제 차기 리더십 경쟁이 조금 비정상적인 형태로 불을 붙은 건데 게다가 법사위가 국회 최대 분량 상임위가 됐잖아요. 이건 여야 가릴 게 없습니다.
4: 예.
6: 제가 저도 국회에 있어봤고 정치인인데 제가 봐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4: 분량 상임위입니다.
6: 네, 법사위를 보고
4: 예.
6: 있으면 국민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4: 예.
6: 단체로 좀 각성을 하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비정상적인 권한, 타 상임위의 법안을 자꾸 심사라는 명목으로 홀딩할 수 있는 권한을 뺏어야 돼요. 그러면 법사위가 저렇게까지 전장이 되지 않을 겁니다.
4: 네. 내가 한동훈보다 유명해질 거야. 이런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6: 그 경쟁이 이런 촉발됐다고 봐요.
4: 라고 하셨는데 그 경쟁에 뛰어든 뭐 세 분을 굳이 꼽자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이제 상대의 공세를 퍼붓고 있는 이른바 뭐 패륜 3남매다. 뭐 이렇게도
5: 네.
4: 있는데 저분들이죠. 김태규 의원, 이진숙 의원, 주진우 의원, 뭐 상임위에서 소리를 지르는 순서대로 따지자면
5: 네.
4: 저분들이 거의 1위권인데 지금 김민석 대표는 뭐 의원직 제명이라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5: 그런데 이거는 저는 여야 좌우 할 것 없이 지금 이제 한국 정치가 아주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라고 네. 보는 게 이 강성 지지층 쳐다보고 뭐 하면은 정치적 이득이 되더라 하는 이거거든요.
4: 네.
5: 얼마 전에 주진우 의원이 본연의 그 SNS가 뭐 페이스북은 뭐 몇 명이 되고 유튜브는 몇 명이 되고 뭐 인스타그램은 몇 명이 네. 되고 이런 뭐 성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운맛에 중독이 된 거죠. 아주 극단적인 그 센 발언을 하면은
4: 예.
5: 거기 그 늘어나더라. 아. 구독자가 늘어나더라.
4: 약간 마라탕 중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5: 마라탕 중독 같은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거기서 절제력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세게
4: 예.
5: 나가는 거고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 민주당이 또 그쪽 그 탈레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들 또 그 매운맛 경쟁을 한 거랑
4: 예.
5: 지금 닮은 꼴이에요.
4: 예.
5: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는 장동혁 대표가 뭐 올림픽공원 투쟁을 통해서 거기를 다 좀 평정을 했다 이렇게 보여졌는데 저 삼남매라고 불려지는
4: 예.
5: 저분들이 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잖아. 아까 우리 박원석 의원은 한동훈을 의식하고 그렇게 한다 그런데
4: 예.
5: 일단 예선을 거기도 자기들 내에서 누가 킹인지
4: 예.
5: 그것도 그 내부 경쟁이 있어요.
4: 그러니까
5: 예선을 통과해야지 예. 한동훈하고 한번 붙어볼 거 아니에요.
4: 저 세 분이 예선이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아요.
5: 장동혁 대표도 있는 거 아니에요.
4: 예. 네?
5: 그쪽 그 보수 내의 가장 오른쪽 예. 귀퉁이의 그 예. 대장은 누군지
4: 예.
5: 그것도 지금 안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4: 다음에 저희가 그래픽을 만들 때는 네. 그 부분도 고려해서 네. 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야.
3: 김재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대표적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정치권 이슈, 박원석 전 의원, 신지호 전 의원과 짚어봤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Walk it, Walk it
5: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6: 안전화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7: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6: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7: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8: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1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0: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볼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전부처럼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3: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 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0: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9: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0: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9: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0: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3: 그럼 저도 돌정부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0: 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은 더 깊어가고 오늘 아침 서울은 9.3도로 올가을 최저기온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가을 추위 내일 아침까지 이어져서 내일 아침 강원도 대관령은 2도 그리고 서울도 10도 안팎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낮부터는 찬 공기가 서서히 물려가면서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이렇게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게 나는 만큼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고요.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20도, 수원 19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릅니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는 곳곳으로 작업이 많이 시작됐고요. 서울 방향으로 수원 부근, 양재에서 반포까지 차량 속도 떨어집니다. 외곽으로는 오산에서 남사 구간 정체가 되고요. 천안분기점 부근에 고장차 한 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일찍에서 금천까지, 목포 쪽으로는 팔곡분기점에서 용담터널까지 더디게 풀려갑니다. 아직 서울 시내 간선도로 상황 은 대체로 여유 있는 구간이 많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길 조금 더디게 통과한 차량들은 성수대교 좀 지나면서 한 번 더 속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성수대교와 동호대교 사이 5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때문에 반포대교까지는 정상 속도 안 납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박하연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과거의 검찰은 개혁의 대상이라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인사청문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2: 예, 김재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시작돼 방금 전 오전 질의가 끝나고 오후 2시 10분 재개 예정입니다. 오전 청문회에서 눈길을 끈 것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 과정이었습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아니라면서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정치검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으며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찰에 속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과거 윤석열 전 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징계 반대에 서명한 것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이었을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 후보자의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자신의 경우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이 밖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등에 대한 처신을 추궁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불법 출금으로 규정하고 정진웅 부장검사의 기소결정에 반대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에 대해 김 후보자는 이의제기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0: 하고 중수청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8일 만에 열리는 건데 예상했던 대로 친윤 논란과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각종 의혹들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1: 울산 온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화학공장에서 불이나 현재 소방당국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장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그럼 2차 언론 브리핑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 나물조사에서 예방 안전 과장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최초 09시 41분경에 항남대 위치한 부승화학 5개 탱크 저장소에서 아직 사고가 조사가 하지 않았는데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최초에 12분이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사무실에 7분이 계셨고 그리고 현장에 5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다 대피를 하셔서 지금 파악 한 바로는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음물 탱크가 한 5기 정도가 지금 화재 진압 중에 있어서 5기 정도가 연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5기 중에 제일 많은 데가 지금 4만 8천 리터 그리고 총 7기 총량이 16만 8천 리터 정도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음물 종류는 제4류, 제4석유류, 신나와 에탄올 종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첨가제, 화학용품, 화학을 제조하는데 첨가제로 사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옥외 저장소이기 때문에 화재 진압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저희가 지금 수원을, 바닷물 수원을 이용해서 대용량 방사포를 전개하고 있는데 한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최대한 빨리 화재가 좀 진압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3: 방금 전 30분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다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2: 그 대용량 방사포가 사실은 그 수온이 많이 좀 필요한데 지금 수온을 SO를 있는 바닷가 쪽에서 수온을 땡겨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호수를 다 깔아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아까 보고받기로는 30분 정도면은 호수를 다 연결을 해서 정상적으로 진압이 가능하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4: 여기 저장기 7개가 있잖아요.
2: 네네네.
4: 지금 다 연소가 함께.
2: 지금 현장에 보니까 다 연소가 불이 붙은 것 같습니다.
4: 다 함께 된 거군요.
2: 그렇습니다.
3: 그럼 지금 5개 진압 중이면 2개는 다 끄시는 거예요?
2: 아니, 7개가 지금 다 지금 불이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외부에 봤을 때는 지금 다 붙어 있는 걸로 보이고 아직까지 뭐 몇 개가 꺼졌다고는 지금은 확인이 좀 불가할 것 같습니다.
3: 7개가 맞으신 거죠? 아까 브리핑
2: 7개 맞습니다.
1: 네, 이제 윤동현 울산 나물주 소방서 예방 안전과장의 브리핑 듣고 오셨는데요.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다행히 없는 상황이고 주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던 12명은 모두 다 대피를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위험물 탱크 7개 진화하고 있고요. 신나나 에탄올 등 이렇게 휘발성이 높은 그런 물질들이 현재 타고 있어서 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이 발생한 건물 상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가장 걱정되는 게 이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5: 네, 우선 이번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이 됐고 7명이 중경 사망을 입었습니다. 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어제 응급수술 끝에 다행히 맥박은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계속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 7명도 어깨와 등, 가슴을 다쳐서 인천 소재 병원 5곳으로 분산돼 치료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명피해는 식당가가 위치한 2층에 집중됐는데요. 당시 목격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식사를 하는 사람이나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공격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6: 목격자입니다.
7: 여기 잡았죠. 그랬더니 무조건 막 휘둘러요. 왜 다 같이 내가 찌르는 거를 정장이고 주물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 칼 찌르고.
5: 네, 흉기 난동을 벌인 59세 한국인 남성 최모 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을 둘러봤더니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았다면서요?
5: 네, 맞습니다.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5명이 다쳤는데 네.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나이대도 20대 그리고 뭐 4, 50대까지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었는데요.
1: 지금 8명이 다쳤죠?
5: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흉기 난동을 목격한 시민들은 최 씨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서 사람들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최 씨가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네, 범행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1: 아무래도 왜 일을 벌였는지 이게 가장 궁금한데 지금 경찰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5: 네, 일단 경찰은 오늘 오전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최 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최 씨는 인천 남동경찰서로 압송이 돼서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다만 어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는데 정확한 진술을 받을 상태가 아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를 비롯해서 프로파일링 분석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안에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1: 동시에 사건 현장 관련한 그런 조사도 진행이 되고 있죠?
5: 네, 우선 어제 사건 현장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끝냈고요. 그리고 일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직접 진술을 듣기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이를 토대로 오늘 최 씨의 진술과 교차 검증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흉기 난동이 발생한 현장에서 범행 당시 CCTV와 같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최 씨가 범행에 사용했던 흉기는 새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네, 이 흉기를 어디서 어떤 목적으로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1: 어제 일어난 이 사건으로 다들 많이 놀랐을 텐데 네. 상가는 오늘 영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나요?
5: 네, 그 흉기 난동이 발생했던 곳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지하 6층 또 지상 6층짜리 대형 상가 건물입니다. 어제 그런 일이 있었지만 상가는 대부분 오늘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1층에 걸려있던 경찰 통제선을 치우고 영업을 준비해왔다고 하는데요. 저희 YTN 취재진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데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열기 위해서 영업이 시작한 하는 시간인 오전 10시보다도 더 일찍 출근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소라면 붐볐을 식당가는 여전히 좀 한산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어젯밤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충격에 빠진 모습 보여줬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불안하죠.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지 안 되는 데다가
9: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8: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5: 네, 상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이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문을 열어야 된다고 토로했습니다.
1: 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데 상인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막았다면서요?
5: 네, 맞습니다. 이번 최 씨의 이 흉기 공격을 막았을 때는 시민들의 활약이 있었는데요. 네. 한 시민이 식당가에 있던 의자를 들어서 우선 흉기 공격을 막았고요. 그다음에 그런 모습을 본 다른 시민도 합세해서 힘을 보탰습니다. 시민 나현준 씨가 저희 YTN 취재진에게 전한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10: 그 어떤 남자 사장님이 의자로 혼자 대치하고 계셨고
5: 다시 보니까 남자 한 명이 칼 들고 있다라고
10: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 같아. 일단 사람 따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저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5: 네, 이렇게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방어한 끝에 최 씨는 위층으로 올라가지 못했고

0: 결국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이 또 흉기에 베어서 다치기도 했습니다. 네.
1: 자, 경찰이 피해자들을 위한 또 대책 지원에도 나섰다는데 어떤 것들이 나왔죠?
0: 네, 맞습니다. 어젯밤 9시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대행은 전담 경찰관과 피해자를 1대1로 연결해 법률적, 심리적, 또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흉기 난동이 발생한 대형 상가 건물과 같은 다중 운집 시설을 중심으로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순찰과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1: 이제 뭐 전방위적으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대책을 내놨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인천 경찰청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또 대응 현황도 점검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 직후에 관할 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이 대통령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수석은 이 대통령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1: 자, 그러면 범행 당시에 이제 최 씨의 동선을 좀 정리해 주시죠.
0: 네, 우선 최 씨가 어제 처음 건물에 발을 들인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입니다. 1층으로 들어왔고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서 2층으로 올라갔는데 2층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가가 위치해 있지 않았습니까?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같은 여러 점포가 있어서 또 유동 인구가 많았는데요. 이후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3층까지 활보하면서 시민들을 향해서 마구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영화관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가려고 했지만 시민들에게 제압돼 접근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격 대상을 찾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역방향으로 타기도 했다고 합니다.
1: 당시에 최 씨 상태는 좀 어땠습니까?
0: 네, 사실 평소에 이런 사람을 본다면 좀 이상하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양손에 각각 흉기를 쥐고 테이프로 이 손에 동여 맨 상태였습니다. 네. 가방도 메고 있었는데 안에는 둔기와 가위가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5만 원권 돈다발도 가방에서 흘렸는데 총합 200만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경찰은 이 현금의 출처와 또 습득 경위에 대해서도 최 씨를 상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최 씨는 범행 당일에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그리고 최 씨 발목에 그 전자장치가 차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9년부터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 난동을 벌인 겁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무부의 지도감독에 순응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전자장치를 훼손하거나 훼손을 시도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 사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사건이 발생한 직후 법무부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흉기 난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경위와 전자감독 관리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1: 네, 이렇게 전자장치를 차고도 범행을 했다는 게 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사건 당일에도 그러니까 범죄 일으키기 전에 보호 감찰관을 또 만났다고요?
0: 네, 맞습니다. 불과 1시간 전쯤이었는데요. 범행이 발생하기 1시간 전쯤인 낮 12시쯤에 담당 보호 관찰관을 만나서 면담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전에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중독 관련해서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신질환 증상 완화를 위한 상담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뭐 치료약을 먹었는지에 대한 검사도 진행됐고 보호 관찰관과의 점심 식사도 이뤄졌습니다. 119 신고 시각을 고려하면 이렇게 지도감독 받은 지 1시간쯤이 지나서 이 범행이 발생한 겁니다. 법무부는 전자감독, 지도감독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또 필요한 제도 개선과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 이 전자장치를 왜 차고 있었냐 이 이유도 궁금한데 살인미수 혐의로 복역을 한 전과가 있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최 씨는 10여 년 전쯤에 이 전처를 상대로 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또 실제로 복역까지 했었는데요. 네. 이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받은 겁니다. A씨는 당시 재결합을 요구하면서 전처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음주 문제와 정신과 질환을 고려하면 A씨의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2005년에도 살인미수, 2008년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네,
1: 최근에는 또 흉기를 지닌 채 1인 시위를 벌이는 이상 행동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최 씨는 이

0: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인데요.
1: 네네.
0: 범죄 전력이 상당한 데다 최근까지도 이상 행동을 이어온 건데 위험 신호는 없었는지 또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 남는 상황입니다.
1: 네. 인천 9월동 흉기 난동 사건 저희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잠시 뒤에 또 전문가와 함께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이버 송수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을 수업 중에 불러내 추궁하고 현장 검증까지 시키며 단호히 대처했는데요. 그런데 학교가 유죄로 단정한 그날 그 일,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제보는 Y 김민성 기자입니다.
1: 전북 군산의 한 초등학교. 지난 6월 6학년 남학생이 다른 반 여학생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학교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남학생은 수업 도중에 여학생의 반에 불려가 추궁당했습니다. 현장인 엘리베이터에서 상황을 재현하는 현장 검증까지 진행됐고 삽시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학교 측의 즉각적인 대응 속에 남학생은 결국 일주일 만에 등교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열린 학폭위에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CCTV에는 남학생이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던 겁니다. 학교는 문제의 영상을 일찌감치 확인하고도 양측을 중재하지 않은 채 두 달간 침묵했습니다.
2: 학교 측에서 정말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학생 잘못 어머님.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한마디만 있었으면 우리도 지옥 같은 이 생활을 안 했을 텐데.
1: 여학생 측이 학폭위 이후 자필 반성문을 보내 늦게나마 누명은 벗었지만 지적장애인인 남학생은 공황 증세로 대학병원 입원을 권유받을 만큼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남학생 측은 교사 두 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여학생을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남학생을 여학생 교실에 들어오게 한 적 없고 엘리베이터에서도 직접 상황을 재현하게 한 건 아니라며 남학생 측이 사실을 과장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장애 아동을 수업시간 중간에 보호자 없이 추궁한 이유와 교사들의 사과 여부를 묻자 서면 질의서를 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YTN은 남학생이 여학생 교실로 불려와 교사에게 질문받는 상황을 교실에 있던 여러 학생이 목격하거나 들었다는 정황을 취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침없이 행한 섣부른 단죄. 학교는 정작 무너뜨린 일상을 되돌리는 일에는 어째선지 주저하고 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3: 네, 김재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늘 진행되고 있고요. 잠시 휴정되고 있습니다. 네,
0: 또 어제 인천에서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3: 네, 오늘 김지용 후보자가 뭐 어떤 얘기를 할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쏠렸었는데 표적 수사와 먼지털이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 과거와는 좀 단절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밝혔습니다.
4: 그렇습니다. 중수청이 신설되게 된 계기는 정치 검사들에 의한 표적 수사, 별건 수사, 소위 말하는 청탁 수사로 인해서 정치권의 입김이라든가 권력자의 영향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수청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3: 예.
4: 중수청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우리는 정치적인 독립성, 직무상의 독립성을 갖추고 과거의 폐단을 답습해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설파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설립의 취지를 본연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말로만 독립하겠다. 우리가 정치적인 문제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제도보다 항상 사람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지. 이 이야기들이 여전히 유지가 될지 이제 국민과 언론의 감시 통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보안 수사를 놓고 또 얘기를 해보자면 이 중수청의 보안 수사와 과거 검찰의 보안 수사는 좀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4: 과거에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고 보안 수사하는 것에 대한 제약이 없었죠. 오히려 현재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보안 수사권도 폐지가 된 상황입니다. 네. 다만 살아있는 것은 중수청이 담당하는 사건들 중에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에 한해서는 중수청이 직접 경찰이 수사한 부분을 보안 수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0: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처리를 제대로 못하거나 법리 해석을 제대로 못했을 때 좀 더 전문가나 또는 다른 시각에서 수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것을 중수청에 살펴본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피해자 보호에 취약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일부 범죄에 관해서는 보완 수사를 하겠다라고 제도가 개편된 상황입니다.
1: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부분에 가장 신경 쓰겠다 이런 점도 이제 오늘 밝혔고요. 앞선 이제 뭐 정치적 공방은 저희가 앞선 시간을 좀 짚어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사력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아직 중수청이 좀 어수선하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걱정도 좀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미완의 상태로 출범을 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예. 이 수장도 지금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장이 없는 상태에서 발족이 됐고 또 다양한 조직의 인사 구성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일사불란하게 일처리를 한다거나 실무회가 축적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충분하지 않은 측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여하면 완비된 조직 체계가 구비될 가능성은 매우 높지만 그럼 현재 시점에서의 피해자나 또는 억울하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조직 체계를 개편해야 되고 인적 구성원을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일부 검사들이 중수청에 지원을 해서 수사관으로서 활동할 것이 예정되는 상황인데 100% 완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조직 내부에는 여러 기관에서 착출돼서 지원해서 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세력 간의 또 이해관계 다툼이 있을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수청장이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특히 인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인사권을 행사할 때 특정 라인이나 특정 세력에 유리하지 않게 조직 개편을 잘하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2: 김 후보자가 검사 시절에 정치적인 중립을 잘 지켰냐 이것도 참 쟁점 중에 하나인데 김 후보자가 이제 뭐 편중되지 않게 일 처리를 해왔다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여러 중요 사건에 관여한 흔적들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네 편, 네 편 공방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검사 시절에 정진웅 검사 사건이나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기소에 관여를 했다. 이 정치적인 어떤 수사와 재판에 있어서 관여한 거 아니냐 또는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장모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적으로 이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건을 봤을 때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성향을 보였다고는 해석할 수는 없고요. 다만 검사니 조직 편향적으로 검찰 조직에 충실하거나 검찰 조직을 위해서 일해온 정황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이기 때문에 중요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요. 그것만으로 편향적인 인사다라고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오히려 능력이 있는가 외부의 어떤 세력에 의해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는가 본인의 입신양명보다는 국가적인 또는 국민적인 관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을 보유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인사를 어떻게 하는가 또 일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이 이제 충격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오늘 뉴스에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있는데 이렇게 대형 상업시설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하마터면 정말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잖아요.
0: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어떤 잘못된 범죄 의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었던 사건인데 예. 다행히도 시민들의 협조나 여러 가지 정황들이 종합돼서 큰 사고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건을 반면 교사 삼아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에서도 간혹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뭐 테러가 발생한다라든가 총기 난 사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총기와 관련한 부분은 비교적 이제 자유로스럽지만 흉기를 사용해서 그것도 양쪽에 두 개의 흉기 굉장히 여러 개의 흉기를 소지해서 정말 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에게 공격을 퍼부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는 이 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이런 흉기를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검문 검색이 또 실시되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겠다.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일단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다중 인명피해를 야기하려는 목적이 뚜렷해 보이고 그러니까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해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장소가 선택된 것 같고요.
1: 건물 구조만 봐도 막 키즈카페도 있고 푸드카페도 있고 사람

0: 사람들이 밀집될 수밖에 없는 그런 곳들이 많아서 굉장히 걱정이 됐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예. 키즈카페라는 것은 대부분은 엄마와 아이가 있는 곳이기 예. 때문에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특정해서 갔다는 것은 이미 이 장소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고 가장 취약한 부분들을 찾아갔고 또 지하 주차장에서 공격을 하다가 이게 막히니까 3층도 가고 4층도 가고 다방면으로 사람들을 찾아다녔다는 측면에서는 범행 의지가 굉장히 확고했다. 중단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민들과도 많은 대치를 했습니다. 특히 남성 손님들이 의자를 들고 막거나 힘으로 제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서 다른 곳에서 공격을 했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이날 내가 목표한 임무를 완수해야겠다는 어떤 확신범에 가까운 범행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범행 장소를 한 번 더 조명을 해보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갔잖아요. 에스컬레이터를 이렇게 올라가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는데 여기선 사실 도망가기 위한 그러니까 그 경로가 좀 이렇게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1: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본인도 도망가기 어렵지만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나왔을 때 공격에 취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도망가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이 지나가는 사람 누구라도 해칠 의도로 그런 장소를 선택하면서 이동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본인이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남자보다는 비교적 상대적으로 제압이 가능한 여성이나 취약계층을 노렸던 흔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흉기가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보관되어 있다는 것은 한 명을 상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많게는 수십 명 가까운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 절실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부상자가 8명이고 지상 2층에서 6명, 지상 3층에서 1명, 지하 1층에서 1명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다행히 여기서 멈춰서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더 많은 사람이 밀집되어 있거나 어두운 상황이었거나 재빨리 도망가거나 피할 수 없는 장소를 갔다라고 한다면 피해는 더 확산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네.
0: 용감한 시민들이 나서서 더 큰 피해를 막은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번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흉기를 손에 묶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인데요. 어떤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프로파일러 분석 들어보시죠.
3: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중 공격 행위 중에서 양손에 흉기를 이제 그 묶고 공격한 행위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일단은 공격한 후에 피해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힘에 이 역으로 이제 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4: 예.
3: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데 보시면은
4: 네.
3: 행동 대장들이 이런 이 흉기를 쓸 때 보통 이거를 이 손에 묶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망상에 빠진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0: 양손에 흉기를 묶고 범행을 저지른 건 상당히 독특한 범행 수법인데 이건 뭐 어떤 부분으로 볼 수 있을까요?
1: 어디서 모방했는지는 그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추정을 한번 다시 해보자면 한 달 전에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혹시 흉기를 들고 있다가 공격을 실행하지 못하고 뺏겼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 흉기를 가지고 있다가 쉽게 누군가로부터 이것을 뺏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체득하면 적어도 손에 들고 있는 흉기는 빼앗기지 않겠다. 이 손에 있는 것을 빼앗기면 이 손에 있는 것으로도 공격을 하겠다.
0: 그래서 치밀한 계획을 했을
1: 수 있겠네요. 실패하지 않게 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머리를 썼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흉기로 사람을 공격할 때 그 흉기가 미끄러져서 내 손을 공격하는 일도 있거든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묶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흉기의 공격성을 더 강화시키는 용도로 강도 높게 해치기 위해서는 묶었을 때 훨씬 강도가 높아지는 경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묶는 형태를 고려했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 사건은 철저한 치밀한 계획하에 실행된 거다. 그리고 이미 모의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서 예. 다른 흉기가 있는지, 모의를 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어느 콘텐츠를 보고 이런 것들을 모방했는지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또 특이한 점이 현금을 5만 원권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흘렸다 그래요? 이게 좀 의도적일 수도 있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1: 어떤 동기로 돈까지 뿌렸는지를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돈을 뿌리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현실에서 모이면 사람들이 주술려고 고개를 땅에 묻고 찾잖아요. 네. 그럼 뒤에서 목을 공격하기 굉장히 수월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을 수 있고요. 돈을 뿌리는 행위 자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본인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 220만 원의 출처가 무엇일까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로운 사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병원과 다툼이 있었을 때도 일정 부분 합의금을 요구했던 금액이 22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이었거든요. 돈의 출처도 명확하게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0: 돈까지 뿌리고 흉기는 손에 묻고 엄청 치밀하게 준비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끝으로 이제 프로파일러 투입돼서 범행 동기까지 이제 수사를 한다고 하는데 프로파일러 투입되면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될까요?
1: 네, 범행 동기입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을 해치려고 했는지 지속적으로 살인 미수의 두건 그리고 공격성 흉기 소지 행위를 해왔는데 그 정신적인 어떤 이상 패턴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치료가 필요한 수준인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게 심신미약에 해당하는 것인지도 명확하게 향후에는 추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정 부분 망상에 의한 피해 의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보통 그러면 분노 범죄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에 해당하는지를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분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 인천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또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동기 등이 밝혀지면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종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잘 들었습니다.

0: 차오가 같네 차오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모든 인쇄 가능한
3: 성원 에드피아.
2: 온라인 주문 간편한
3: 성원 에드피아.
2: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3: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4: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3: 성원 에드피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너는 참 올리브유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 3.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나우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0: 국민 건강보험.
11: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 안에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1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 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1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1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1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1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13: 그럼 저도 돌정부
14: 잘 부탁드립니다.
15: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6: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1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8: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죠.
19: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 만들었거든. 둘이 데이트할 때 거기서 쓰자고. 한 달에 30만 원씩 넣었단 말이지.
20: 그런 것도 했었구나.
19: 그런데 소득공제 때문에 남친 명의로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돈 나눠갖자고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네.
20: 아, 얼마나 모였는데?
19: 500만 원 정도?
20: 그렇게 많이? 아, 당연히 받아야지.
18: 데이트할 때마다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 요즘 연인들 사이에선 데이트 비용을 함께 모아 쓰는 이른바 데이트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문제는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 같이 모은 돈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명의자의 돈이 되는 걸까요?
19: 이번에 3주년 여행 때 이걸로 해외 가기로 했으니까 제법 많이 모였겠지?
18: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데이트 통장에 400만 원 가까이 모아뒀는데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은 단 13만 원. 내역은 더 황당했습니다.
19: 이게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7: 난데 우리 통장에 13만 원밖에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20: 아, 그거?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거? 그 돈으로 좀 썼어?
7: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여행 자금인데?
20: 아, 엄마 환갑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아니, 말 안 하고 쓴 거 미안한데. 아,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잖아. 아,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보태나?
18: 함께 모은 돈을 한 사람이 합의 없이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헤어진 뒤 남은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아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2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8: 자, 일단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커플 통장 문제로 다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21: 네, SNS에 게시된 커플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커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400만 원 가까이 쌓인 것을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더니 잔고가 단 1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바로 전달에 5성급 호텔, 렌터카, 4인 항공권 명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통장으로 결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18: 남자친구 해명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 보태냐? 오히려 돈을 칼같이 따지는 태도가 무섭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감정적인 판단을 빼고 보죠. 이 발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21: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데이트 통장은 두 사람이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입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서 일방이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말 역시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18: 이 사연에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횡령이다. 연인 사이 데이트 통장을 두고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21: 네, 이 사안은 횡령죄의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데이트 통장의 돈은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자금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공동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합의된 용도인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로 써버렸다면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8: 이번에는 헤어진 뒤 생긴 분쟁도 보죠. 사랑할 때는 별 문제 없던 데이트 통장이 헤어진 데 갑자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21: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30대 직장인 커플이 처음엔 월 30만 원씩 결혼을 약속한 뒤에 월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을 적립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데이트통 비용으로 쓰면서도 잔액이 2천만 원 이상 쌓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고 여성이 남은 돈을 절반씩 정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조금 독특했는데요.
18: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21: 네, 남성은 연애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했으니 데이트 통장의 금액 절반은 자기의 몫이고 나머지는 여성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으니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18: 연애 초반에 내가 밥값을 더 냈으니 지금 통장에서 빼겠다. 또 네 책임으로 결혼이 깨졌으니까 위자료 받겠다. 얼핏 들으면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위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21: 네, 두 가지 주장 모두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반에 내가 더 많이 냈으니 그 돈을 빼겠다라는 주장부터 보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통장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당초 통장을 만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호감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전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에 폭행 등 민 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초반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데이트 통장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8: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를 상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어졌을 때 데이트 통장에 남아있는 돈, 누구의 돈이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령 뭐 반반씩 넣었을 때, 그리고 7대3으로 나눠서 넣었을 때가 혹시 다른지, 또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텐데 명의자가 아, 내 이름으로 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21: 원칙은 명확합니다. 데이트 통장의 돈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그 공동의 목적이 소멸하게 된다면 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각자 투입한 비율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반씩 넣었다면 반반으로, 7대3으로 넣었다면 7대3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의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통장 명의가 누구냐는 것이 소유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을 보는데요. 결국 통장에 두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 통장은 공동의 자산을 일방의 명의로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 누구 한 사람의 자산으로 볼 순 없습니다.
18: 헤어진 다음에 명의자가 네가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니냐,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증을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21: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통장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입금한 기록, 또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 등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면 입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적요란에 용도를 메모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8: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나 대신 모아달라면서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경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21: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나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니 네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년간 남성이 입금한 금액이 약 4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돈은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 남성의 보험금 등 공동 경비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개인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에게 남성은 필요하면 써도 좋다라고 허락했고 여성은 그 말을 믿고 운영 자금으로 1,200만 원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8: 사귀고 있던 중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헤어진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21: 네,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초 여성은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남성은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니 다시 만나달라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4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문자를 밤낮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여성은 함께 쓴 돈이니 절반은 갚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매달 돈을 보내 1,7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의 결혼 소식과 함께 날아온 것은 커플 통장 각자 기여도에 따른 반환금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남은 2,300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8: 앞선 사연과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넣은 거니까 돌려받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21: 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크게 방어와 역공 두 갈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방어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남성이 준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 혹은 공동사용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이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고 공동사용에 합의했으며 일부 사용을 허락한 정황은 증여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역공 측면에서는 남성의 스토킹과 협박 행위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과 분할 상환 합의 사실을 명시해 반박하고 남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그의 금전 요구가 순수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압박임을 법원에 알리려는 목적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통제를 수반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8: 사랑할 때 우리 돈 하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의뢰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 쓰라고 하시겠습니까?
21: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통장 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8: 아, 명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미리 정해두거나 기록으로 남겨놔라 이런 게 있을까요?
21: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하시고 적요란에 메모를

0: 옮기세요. 현금으로 넣으면 나중에 내가 넣은 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내역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정산 방법을 미리 대화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5: YTN FM.
0: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가을 하늘은 맑지만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수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서울은 오늘 아침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요. 내일 아침에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그런데 내일 낮부터는 날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북부 지역에 비 소식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은 19도, 여수는 20도 선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속도 줄이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진입하는데도 정상 속도 안 납니다. 외곽으로는 크게 정체는 없는데 판교 요금소 부근 1차로 쪽에 고장차 한 대 서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비봉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량이 많은 상태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는 서운에서 송내, 반대쪽으로도 역시 장수에서 송내까지 송내를 중심으로 오고 가는 차량들이 적지 않아서 속도가 좀 떨어져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강릉 가는 길 용인 부근에 고장차 있고 멀리 면원이나 평창 부근으로는 작업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뉴스퀘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4: 시간에 이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도 좀 충격적이었던 건 이 피의자의 범행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팔에 범행 도구를 묶고 무차별적으로 휘둘렀다라는 얘기였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진 사실이었지만 이 남성의 가방에서 다른 흉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점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절대로 우발적인 범행으로는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5: 그렇습니다. 지금 서두에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 손수호 변호사입니다.
5: 범행으로 네. 보이는데 굉장히 좀 두려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흉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용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6: 네.
5: 즉 제대로 알지 못했다면은 설령 격앙되고 또말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극도의 흥분 상태였다 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준비를 못하거든요.
6: 그렇죠.
5: 그리고 현장에서도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뛰어다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차분하게 범행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6: 지금 범행 대상을 물색하러 이렇게 다니는 모습인 거잖아요.
5: 네, 이렇게 흥분해가지고 뛰어다니면서 마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 차분하게 다니면서 눈에 보이면 범행을 합니다.
6: 네네.
5: 더 무서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흉기, 양손에 묶었던 그 흉기뿐만 아니라 가방에서도 또 다른 흉기가 발견되었고요.
6: 예.
5: 그리고 조금 전에 보도를 보면 이 칼에 대해서 이 근처에 이제 대형 마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구입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6: 네.
5: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를 해봤더니 새 제품은 아닌 것 같더라. 사용한 흔적이 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디에서 가져온 것이냐. 인근 상점에서 훔친 것일 수도 있고 또는 누구한테 받은 것일 수도 있고 빌린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집에서 미리 가져왔다고 합니다.
6: 네.
4: 예.
5: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범행 도구인 이 흉기, 칼 두 자루를 자기 신의 집에서 가져왔다면 이거는 더 따져볼 것도 없이 계획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럼 언제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그러면 왜 이러한 범행을 준비한 것이냐. 이러한 범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한 것이냐. 또는 누군가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냐 등등 따져볼 만 따져야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6: 예. 그런데 이 남성이 과거에 살인미수로 복역하다가 출소를 했고 그리고 전자발찌도 착용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전자발찌라면 이게 이제 감시 대상인 거잖아요. 근데도
5: 그렇죠.
6: 이런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군요.
5: 그렇죠. 저희가 최근에 여러 강력범죄들 이야기하고 분석을 하면서
6: 네.
5: 스마트워치가 사실상 큰 기능을 못한다.
6: 예.
5: 그렇다면은 전자발찌를 오히려 채워가지고 피해야 되는 사람에게 스마트워치를 채운 다음에 조심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관리 감독하면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좀 여러 번 차례 말씀을
6: 그렇죠.
5: 드렸잖아요.
6: 예.
5: 함께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건처럼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다 하더라도
6: 네.
5: 그 자체가 형벌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가능해요.
4: 예.
5: 그리고 준수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도 제한을 해서 술에 취하지 말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6: 예.
5: 또한 야간에 심야 시간에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 주간에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여행을 갈 경우에 미리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준수 사항들이 있습니다.
6: 예.
5: 지금 이 피의자 경우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이거를 위반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범행 시각을 보면 오후 1시 좀 넘은 시간이잖아요.
4: 네,
5: 대낮입니다.
4: 예.
5: 그리고 저 지점이 저 장소가 대형마트도 있고 극장도 있고 식당도 있는 곳입니다.
6: 네.
5: 가지 못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지금 저 이 전자발찌를 통해서 제재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는 사실 약간 의아했던 게 이 사건 벌어지고 나서 법무부가 굉장히 빠르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흉기난동을 벌였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입장 표명하는 거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또한 깜짝 놀라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현장 점검하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입장 밝혔잖아요. 네. 근데 사실 법무부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를 잘 착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를 보면은 중간중간에 좀 시간대를 어겨서 벌금도 부과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하지만 법무부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이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에서 범행을 했거나 또는 훼손을 시도하지도 않았다는 네. 거죠. 게다가 그날 오후에도 보호관찰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식사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처방받아서 복용해야 되는 그런 정신질환 치료 약물 역시 제대로 복용하고 있던 것이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 네. 그렇다면 현행 제도상 법무부 또 보호관찰관은 해야 되는 일을 제대로 한 겁니다. 예.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범행 직전에 보호관찰관과 점심까지 같이 먹었다. 지금 이런 일이 밝혀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보호관찰관이 전혀 사전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 아직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전에 이상 징후가 존재했는데 포착하지 못한 것이냐. 또는 이상 징후가 있었고 알아차렸고 뭔가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던 도중에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이상 징후가 없었느냐. 이상 징후가 아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6: 그렇죠.
5: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에서 흉기를 가져오고 이런 흉악한 범죄를 이미 다 마음속으로 그려놓고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전에는 이걸 감출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연기라든지 그 정도의 이런 자신에 대한 위장 또 현혹 등등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 네.
5: 따라서 당시 오전에 있었던 그런 대화라든지 면담과 식사 과정에서 반드시 어떤 이상 징후가 노출되었고 또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아직 다소 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피의자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던 중이었잖아요.
6: 네.
5: 그리고 또 예전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까지 했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상 행동을 보여온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제 계양구에 있던 그 병원에서 물론 애초에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행동을 하는 배경과 이유가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지는 별개로 길거리에서 해당 병원과 의사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절차와 시위를 수개월 동안 이어갔습니다. 또 인근 상인 이야기에 따르면 비가 와도 나와서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또 소리도 지르고 또 동조를 강요하기도 하고 게다가 집에서 가져온 칼로 그 피켓에 구멍을 뚫기도 하고 그러다가 주변 시민들이 참지 못해서 신고를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 역시 모두 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또한 비상식적이고 또한 제대로 이해하기 힘든 납득하기 힘든 일들인데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종합

0: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다 종합해서 예. 판단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이냐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밝혀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잠시 저희가 현장 연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는데요.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2: 또 청와대 비서관뿐만 아니라 전문가 여러분, 또 관심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논의하게 될 대한민국의 인구 전략 비전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린 중요한 과제라는 뜻이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년 동안 역대 정부는 저출생 또 고령화 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들을 확충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 인구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구 문제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또 구조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생 고령화 또 생산연령 인구 감소라는 기존의 과제에 더해서 이제는 다양한 가족 형태 또 이주민 증가라고 하는 새로운 현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앞으로 우리 국민들께서 생애 전 주기에 걸쳐서 누구나 행복한 삶을
1: 네, 청와대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셨습니다.
3: 네, 자 지금 손수호 변호사님과 어제 인천에서 있었던 사건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었는데 경찰이 이 남성을 상대로 범행 동기, 그러니까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했다고 하거든요. 범행 동기가 좀 잘 밝혀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0: 네, 범행 동기가 드러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동기 자체가 의아하고 납득이 안 되고
1: 상식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0: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이냐 그리고 또 일종의 그 망상이 영향을 준 것이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자포자기 또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받지 못하고 또한 나이가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분출하기 위한 범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는 지금 일각에서는 교도소에 가기 위한 범행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어요.
3: 네. 의도적으로.
0: 그렇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단서나 근거가 있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냥 단순한 추론, 추정 정도로 보이는데 어떤 배경이든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공격을 함에 있어서는 도저히 정당화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만약에 본인이 밝힌 그런 범행 동기가 만약 우리 사회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1: 네.
0: 사실 유사한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모든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 잠재적인 살인범행의 예비자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1: 그렇죠.
0: 과연 제대로 약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면 그동안 약만 복용하면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약을 복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을 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연결고리가 무엇이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러한 범행으로 이어진 것인지 여기에 대한 좀 관찰과 분석과 고민이 깊게 필요해 보입니다.
1: 예. 이 남성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또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른바 나주 부부 살해 피의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죠?
0: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좀 끔찍한 사건이었잖아요.
1: 예.
0: 부부가 모두 다 살해당했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좀 공포에 좀 떨었는데 네. 50대 피의자 박영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금
1: 네.
0: 화면에 얼굴도 나오고 있고요. 위원회를 열어서 요건을 모두 다 충족한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사실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 다 곧바로 신상정보 공개되는 것은 아닌데요.
1: 네.
0: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또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또한 본인이 자백을 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또 재범 방지나 범죄 예방을 비롯해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점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보고 박영수의 신상을

0: 공개했습니다.
1: 네, 피의자 만 52살 박영수고요. 지금 경찰이 이 박영수를 살인 혐의로 원래는 체포해서 수사를 하다가
0: 네.
1: 강도 살인으로 혐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뭐 형량의 차이가 큽니까?
0: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살인은 인정이 됐죠. 그런데 도대체 살인의 목적과 배경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어요.
2: 네.
0: 그런데 지금은 이제 금전적인 목적에 의한 살인으로 경찰은 보고 있고, 따라서 강도 살인이다 라고 이렇게 일단 적용을 했는데, 강도 살인은 법정형이 대단히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유기징역이 없거든요.
2: 예.
0: 물론 감경이 이루어진다면 유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특별히 감경 요소가 있는지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2: 예.
0: 이렇게 법정형이 대단히 무거운 그런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양형에 따라서는 상당히 중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일단 경찰이 이제 그 범행 뒤에 이 남성이 부부의 그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현금을 빼내고 뭐 이런 부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0: 네.
2: 근데 문제는 범행에 사용된 직접적인 흉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떤 형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수사에 영향이 있을까요?
0: 영향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대한 사정이라고 보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 박용수는 살해한 다음에 600만 원 인출을 했고,
2: 네.
0: 또 자신의 계좌로 이체까지 했는데, 결국 금전적인 목적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에
2: 저희도 했죠.
0: 예, 일주일
2: 했죠.
0: 전에 다뤘던
2: 예.
0: 것 같은데,
1: 예.
0: 그때는 사실 범인이 누군지 특정을 못했었거든요.
2: 네.
0: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금방 잡을 것 같다라는
1: 예.
0: 얘기를 했고, 그날 이제 곧바로 체포를 하기는
1: 예.
0: 했습니다.
2: 그렇죠.
0: 그런데 이 흉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대단히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흉기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계획 범행이냐 또는 우발적인 범행이냐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이 박영수는 흉기를 가지고 온 게 아니라 이 피해자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살인을 한 다음에 가지고 나와서 강해버렸다라고
2: 네.
0: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면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 박영수의 주장대로 금전적인 문제를 따지기 위해서 왔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 흉기를 자신의 집에서 가져왔거나 또는 중간에 다른 곳에서 구해서 가지고 왔다면
2: 예.
0: 계획적인 살인 범행의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겠죠. 그런데 사실 이 흉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만 가지고 계획 범행 여부를 따지는 건 아니에요.
2: 예.
0: 기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고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박영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 피해 남성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현금으로 빌려줬는데 이걸 받지 못해서 받기 위해 찾아갔다라고
1: 예.
0: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 네.
0: 그렇다면 경찰은 지금 이 부분도 이러한 주장도 강하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돈을 빌려주는 거는 이제 오락실에서 만나서 현찰로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그 후에 돈을 갚아라, 뭐 언제까지 갚겠다, 또는 나 갚지 않겠다, 나 못 갚는다, 이런 여러 가지 대화들은 있었을 겁니다.
2: 예.
0: 이게 전화통화를 했든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든 또는 SNS를 통해서 또 메신저를 통해서 대화를 했든 또는 중간에 대면해서 만났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했든 또는 함께 가서 돈을 찾자고 부탁을 했든 등등등 여러 가지 교류들이 있었을 거예요.
2: 네.
0: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들 그리고 또 관계가 무엇인지 보다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그다음에 흉기가 발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범행의 정보 그리고 또 계획 범행인지 우발적인 범행인지까지는 가려내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금방 잡을 겁니다라고
2: 네.
0: 했는데 정말 금방
2: 그렇죠.
0: 잡잖아요. 이거 역시 계획적이냐 우발적이냐 도대체 왜 이런 범행 강도살인 범행했느냐 여부도 우리 수사기관 우리 경찰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겁니다.
1: 네. 자, 박영수와 관련한 수사 과정 그리고 향후 이제 재판 과정까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고요. 잇따라 저희가 좀 안타까운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40대 친부와 또 4세, 그러니까 4살 딸이 렌터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일도 있었습니다.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렌터카 안에서 번개탄 피운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 40대의 친부 그리고 또 4살 딸이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진 상태였고요.
2: 예.
0: 그리고 차 안에서 이런 번개탄뿐만 아니라 우울증 약도 발견됐습니다. 네, 복용하지 않은 상태인 우울증 약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에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예. 자, 그런데 양육권을 가진 어머니가 이 경찰에 딸의 안전 조치에 대해서 당부를

0: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1: 그렇습니다. 지금 친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까지 정황을 볼때 경찰의 아쉬운 대처도 하나둘 확인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도 이제 이런 일들을 할때 부모가 있고 이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있고 그리고 또 자녀가 있는 경우에 부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뭐 많잖아요.
0: 있을 수 있죠.
1: 네네. 그런데 그러한 갈등이 발생해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헤어지고 자녀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거나 또는 자녀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시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만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이제 부모가 이제 외국에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친부가 한국으로 와서 이제 자녀를 보호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자녀를 뺏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취했고 형사적으로도 납치라고 고소를 했고 납치위원으로 그리고 아동반환청구 소송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결과를 얻었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의 안전을 확보할 수는 없었다. 그리고 자녀의 양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0: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또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천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조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요. 그리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김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 네, 강 의원과 김전 시의원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였죠. 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고요.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또 추징금 1억 원을 구형했고 또김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 결과 강선호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고요. 1억 원의 추징금이 명령이 됐고 김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0: 그리고 법정 구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원에 들어가는 모습, 저희가 기자들의 인터뷰하는 모습 앞서 라이브로도 전해드렸는데 이 모습만 있고 법정 구속이 됐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련 소식은 또 추가로 들어오면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제주에서 숨진 아이와 아버지. 근데 이 아이의 어머니가 어쨌든 지금 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딸을 되찾기 위해서 서울가정법원에 헤이그 아동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고, 그리고 지난 3월 30일에 승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는데 그 이후에 뭔가 절차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은 건가요?
1: 그렇게 볼수 있죠. 다만 이것도 좀 따져볼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규정이 있습니다. 헤이그 국제 아동 탈취 협약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거를 다 받아들여서 여기 이그 이행에 대한 법률이 발효됐어요. 한 10여 년 전으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이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곧바로 자동적으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행 절차가 있는 건데요.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있던 친부가 내가 소송 졌으니까 그러면은 아이를 돌려주겠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아이에 대한 강제 집행이 가능해요. 현행법상. 그래서 가서 데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아무나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절차가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거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상 승소했지만 집행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쉬운 상황만 안타까움만 더 커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실종되었다고 신고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실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호자가 함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좁은 의미의 실종이라고 보기엔 또 어려운 거 아니냐.
0: 그냥 보호자도 아니고 아빠라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직접 대면하지 않고 영상통화라고 하고 괜찮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지적이나 책임은 피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 외에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 아이를 직접 찾아서 친엄마에게 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경찰도 굉장히 다양한

0: 일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더 일을 잘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생명을 살릴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마음 좀 무거울 것 같습니다.
1: 네. 이 상황에서 아이는 대체 무슨 죄길래 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외제차 매장에서 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 사건, 저희 YTN이 단독으로 전해드린 보도였는데, 오늘 조금 더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2: 50대 피의자입니다.
3: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근처로 가기만 했는데
2: 자동차 매장 직원입니다.
3: 뭐냐? 꺼져라. 그 계속 욕하시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하지 마라 이렇게 제지했는데, 여기가 사실 이렇게 지금 누워 있는 것도 이 벨트로 그리고 손으로 뺨으로 계속 가격당하고 맞아서 이렇게 좀 많이 부어 있고요.
1: 자, 정말 충격적인 보도였습니다. 벨트로 또 손으로 직원들의 뺨을 가격을 하고 또 눈을 푸는 그 삽을 더 내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걸까요?
0: 네, 한 달쯤 전에 이 매장에서 차량을 구입했어요. 굉장히 고가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부품이 고장나 있었다, 파손돼 있었다라고 해서 항의차 방문을 했는데, 근데 이 매장에서는 이거는 사용할 때 부주의에 의해서 파손된 거지 원래 이렇게 부서져 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했던 것이죠.
4: 예. 이제
0: 그러자 격분해가지고 저런 폭행을 했는데, 그런데 저 시간대를 보면 이제 한낮이잖아요.
4: 예. 그렇죠.
0: 그리고 또 주변에 지켜보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4: 네.
0: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인근 주민이나 행인들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4: 예.
0: 그러다가 안으로 진입을 해가지고 더 격한 정도의 폭행을 상당 시간 또 이어가요.
1: 예.
0: 그리고 주변 사람이 말려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4: 예.
0: 그래서 정말 저 차량 부품 파손이 실제로 저 차량 제조나 판매 과정에서의 잘못인지 아니면 자신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해서 생긴 파손인지 여부는 저희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4: 그렇죠.
0: 네,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4: 네.
0: 하지만 설령 저 제품에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렇게까지 격한 반응,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동들을 하면서 저렇게 막무가내로 폭군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과연 저게 처음이겠느냐. 그동안 저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너무나 격분해가지고 한 행동인지.
4: 네.
0: 아니면 일종의 저 판매점이라든지 저런 딜러들이 서비스업이잖아요.
4: 네.
0: 그러다 보니 그동안 저런 모습들을 여러 차례, 뭐 강도는 다르겠습니다만 보여왔는데, 이번에 영상이 있기 때문에 더 큰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인지 여부까지도 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4: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화면들, 물론 이제 직원들이 찍은 화면도 있습니다만은 CCTV 화면이거든요.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확실한 증거인 거잖아요.
0: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의 주장은 차량 결함을 찾아갔는데 거기에서 이거는 이용상의 부주의로 파손된 거다라고 말해서 갈등이 생겼고, 그러다가 직원이 먼저 때렸다는 거예요.
4: 예.
0: 네, 이 매장 직원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응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반면 이 매장 직원들에 따르면 그게 아니다. 이 피의자가 먼저 침도 뱉고 난동을 피워가지고 그거 제지하고 막는 과정에서 일부 그런 일이 있었지,
4: 네,
0: 먼저 공격을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지금 앵커 지적하신 것처럼 그래서 둘 중에 누구 말이 더 타당한지 듣고 따져볼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이 존재해요.
4: 예.
0: 그래서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기에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 그 차량이 진입해서 건물 외부에 있는 CCTV에 포착된 그 시점이 있잖아요.
4: 예.
0: 그때부터 여러 대의 카메라가 다 촬영을 했습니다.
4: 예.
0: 그렇다면 시작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진 건 어렵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까지도 추가로
1: 예,
0: 가해질 수가 있겠죠.
1: 더군다나 이렇게 요즘에 이런 큰 매장에는 CCTV들이 워낙에 곳곳에 잘 되어
0: 네,
1: 있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CCTV가 잘 가려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지금 이 남성을 경찰이 특수폭행,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해 지금 조사 중인데, 보복 협박이 있고 또 일반 협박이 있다면서요?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0: 네. 협박도 상당히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평범한 그런 보통의 일반 협박죄가 있습니다. 그런 예. 불이익을 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반 협박이 되는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 여러 사람이 함께 하면 이게 또 특수 협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반 협박은 합의하면은 처벌받지 않아요. 많이 다 보니까. 그런데 특수 협박이 되는 순간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0: 처벌이 가능한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특수협박뿐만 아니라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보복 협박입니다. 이러한 보복 협박의 경우에는 실제로 뭐 상당히 중한형이 나오기도 해요. 또한 저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과거의 처벌 전력 그리고 유사한 동종의 범행을 한 적이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또는 합의에 의해서 무마된 경우들이 있는지 등등까지 따져보아서 얼마나 범죄성을 강하게 띄고 있는지까지도 형량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합의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지금 먼저 내가 맞았다, 차량이 파손된 거 아니냐, 이렇게 대응해서 내가 흥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봤자 도움 될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일단 사과하고 진지하게 뉘우치고 반성을 하고 합의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이고 가장 온당한 대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1: 적절한 대응 방법까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0: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현 기자, 조금 전에 나온 1심 선고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1: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잠시 전 공천원금 사건과 관련해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강 의원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뒤 1억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강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이 선고됐고 역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김 전 시의원과 서울 용산구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천원금 의혹은 2022년 4월 강 의원이 당시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에게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앞으로 상급 심의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의 일탈행위일 뿐이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달 말 보석 신청이 인용돼 불구속 상태로 오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시의원이 지방선거 이후 수십 명 명의로 강 의원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후원했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추가 기소돼 오는 30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준영입니다.
0: 경기도 우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아이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직후 집안을 찍는 홈캠 영상까지 삭제한 친부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현진 기자, 구속영장 심사는 몇 시부터 시작됐습니까?
2: 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40대 친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씨는 구속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연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3: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4: 죄송합니다.
5: 40대 친부 A씨입니다.
6: 영상을 왜 삭제한 거죠?
4: 죄송합니다.
2: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서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딸이 숨진 뒤 A씨가 자택에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폰을 이용해 원격으로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전 10시쯤 A씨를 긴급 체포하고 그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0: 네,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때린 혐의는 인정했다고요?
2: 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을 폭행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딸을 의도적으로 숨지게 한 것은 아니고 잠을 자지 않고 울어

0: 홧김에 때렸는데 사망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사건 당시 친모는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해당 가정에서 과거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된 이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아이의 사망 원인이 두부 손상이라는 부검 결과를 회신받았습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허연진입니다.
1: 지금이 뉴스입니다. 자, 노란색 실선 안쪽으로 차량이 이렇게 주차가 돼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차량 앞뒤 문과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번호판에 메시지가 적혀 있는 흰색 종이가 부착돼 있습니다. 자, 이 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어떤 메시지인지 봤더니 내용이 조금 섬뜩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신고가 반복됐던 모양인데 신고 그만해라, 얼굴 까버린다, 그리고 심지어는 밑에 줄에 죽여버린다라는 말까지 차주의 이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 이 차주는 이곳을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글의 게시자에 따르면 일단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또 빌라 앞이긴 하지만 노란색 실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도로교통법상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가 기본이고요. 또 인근에 있는 표지판에 따라서 일정 시간 허용이 될 수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 뒷바퀴 쪽에 보시면 이중 황색 실선이 있는데 이 구간은 차주가 할 말이 없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정차가 아예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게다가 이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서 차량 번호를 가린 행위, 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제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두 번째 대변인이죠. KT 제커라이어 대변인의 첫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14분 만에 도망치듯 퇴장한 모습에 벌써부터 전임 캐럴라인 래빗과 비교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 There is $54 billion.
3: 태평양 연안 지역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동맹국의 연료를 판매하기 위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과 터미널 프로젝트에 540억 달러가 배정돼 있습니다. KT 제커라이어 대변인입니다.
1: 대비 전은 이렇게 결정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우리 정부가 항의까지 했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등 트럼프 대통령 치적 홍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진행된 14분 중 초반 8분가량은 이처럼 국정성과 홍보 시간이었고요. 또 나머지 시간엔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는데 지명된 3명의 기자는 모두 보수 성향 매체 소속이었습니다. 서둘러 브리핑을 끝내려는 모습에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는데요. 이렇게 대답하게 됐습니다.
3: So thank you so much.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목요일에 돌아오실 예정이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KT 제커라이어 대변인입니다.
1: 물론 처음이긴 하지만 과거 성향이 다른 매체의 출입 기자들과 끈질기게 설전을 이어갔던 전임 캐럴라인 래빗과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죠. 다소 아쉬웠던 14분 대비 전에 제커라이어 신임 대변인이 앞으로 어떤 태도와 전문성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입이 되어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이 뉴스였습니다.
4: 네, 그런가 하면 SNS를 수시로 올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해 숨진 영국 남성의 사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은 영상을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는데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지난 10일 영국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찍은 화면에는 호랑이가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조롱 섞인 글까지 적었습니다. 조회수에 신이 났는지 1분 뒤에는 또 다른 맹수 공격 영상도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백악관의 공식 SNS 계정에도 공유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평소 밝고 따뜻한 청년이었지만 슬프게도 수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영상 게시는 큰 고통이라며 제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영상 게시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자극적인 영상은 물론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도 아무런 확인 없이 게시하곤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3: 뒷부분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아무튼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5: SNS 관리는 트럼프의 애착 담요로 불리는 최측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 주로 담당하지만 트럼프가 직접 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3: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에 프로파일러가 투입됐습니다. 관련 뉴스 이어집니다.
4: 인천 구월동에 있는 대형 상가 건물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1: 범행이 발생한 건물 상인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어서 오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피해자들의 상태가 어떤지거든요. 어디까지 정리가 됐습니까?
6: 네, 우선 이번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고 7명이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네. 심정지 상태였던 20대 여성은 응급수술이 끝났고 지금은 맥박이 돌아온 상태인데요. 하지만 아직 의식은 회복되지 않아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흉기 난동을 벌인 59세 한국인 남성 최모 씨는 건물 1층으로 들어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식당가가 있는 2층에서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통해서 3층으로도 올라가 흉기를 마구 휘둘렀는데 시민들의 저지 끝에 영화관이 있는 4층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목격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3: 흉기 난동 목격자입니다.
6: 네, 최 씨는 범행 직후 시민들에게 제압된 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 네, 자 이번에 특히 여성 피해자가 많았더라고요.
6: 네, 최 씨가 휘두른 흉기에 모두 8명이 다쳤는데요. 이 가운데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피해 여성들의 나이대도 20대에서 4, 50대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흉기 난동을 목격한 시민들은 최 씨가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가 사람들과 대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격자들은 최 씨가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전했는데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범행한 건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물론 범행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여성 피해자들이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 우선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4: 경찰 수사에서 밝혀야 될 부분, 왜 이런 일을 벌여야 했는지일 텐데 최 씨에 대한 조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6: 네, 경찰은 오늘 오전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최 씨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집에서 준비해온 흉기 두 점을 양손에 테이프로 동여맨 다음에 범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 이 최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오늘 안에 최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1: 네, 상가의 상인들 그리고 이용객들 모두가 놀라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 상가는 오늘 정상 영업하는 겁니까?
6: 네, 이 흉기 난동이 발생한 곳은 인천 구월동에 있는 지하 6층 그리고 지상 6층짜리 대형 복합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악몽 같은 하루를 보내게 됐는데 상가는 대부분 오늘도 평소처럼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여판지 식당가는 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인들도 어젯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면서 여전히 충격 빠져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7: 불안하죠.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
3: 인천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7: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8: 아,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온 거지. 장사 되겠어요, 안 되지?

0: 아이 한오이브가는 장사 안 된다고.
1: 네, 상인들은 이번 사건으로 매장을 찾는 손님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면서도 생계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2: 예. 사건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또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네. 안타까운 상황인데 근데 이 어제 이 상인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더 큰 피해를 막은 상황이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으니 최 씨가 양손에 흉기를 들고 네. 굉장히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건물에 있는 그 상인들과 시민들이 제압에 나서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2층 게임 가게 사장 강병훈 씨가 의자를 들어서 흉기 공격을 막았고요. 시민 나현준 씨도 달려가 힘을 보탰습니다. 두 사람이 YTN 취재진에게 전한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시죠.
3: 솔직히 너무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은데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의자 들자고
4: 인천 흉기 난동범 제압 상인 강병훈 씨입니다.
3: 그때 때마침 이제 경찰분들 엄청 빨리 와주셔가지고
5: 그 어떤 남자 사장님이 의자로 혼자 대치하고 계셨고
4: 인천 흉기 난동범 제압 시민 나현준 씨입니다.
5: 칼 들고 있더라고. 그래서 바로 여자친구 같아. 일단 사람 따라서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저쪽으로 이제 갔습니다.
1: 네, 이렇게 시민들이 필사적으로 방어한 끝에 최 씨는 위층으로 더 올라가지 못했고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6: 네. 자, 피해자가 8명이 발생을 했는데 경찰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내놨다고요?
1: 네, 어젯밤 9시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 사건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대행은 전담 경찰관과 피해자를 1대1로 연결해 법률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이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모방 범죄를 차단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흉기 난동이 발생한 대형 상가 건물과 같은 다중 운집 시설을 중심으로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순찰과 예방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이재명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죠.
1: 네, 이 대통령은 어제 인천경찰청을 직접 방문해서 사건 경위와 수사 상황, 피해자 상태 등을 보고받고 대응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요 사건 발생한 직후 관할경찰청을 직접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어제 이 대통령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수석은 이 대통령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함께 피해자들의 치료와 회복, 신변 보호 등 필요한 조치에도 각별히 신경 써줄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인천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사회부 송수연 기자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공식 개통한다는 관영 매체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측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며 같은 날 합동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 완공됐지만 북한 측의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12년 만에 정식 개통하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보기관이 사할린에서 일본인 현지 특파원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지시를 받고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는 민감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는데, 최근 영토 분쟁으로 나빠진 두 나라 관계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도쿄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특파원, 일본인 기자가 러시아에서 체포됐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1: 네,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 FSB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사할린에서 일본이 남성 기자를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FSB는 그러면서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 제복을 입은 요원들이 호텔로 보이는 방을 급습해서 남성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웁니다. 일본 여권과 휴대전화 그리고 러시아 공문서로 보이는 문건 등을 확보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노트북을 켜게 한뒤 무언가 작업하게 하는 장면도 담겼는데요. 이 남성을 비행기에 태워서 법원으로 이송하는 모습도 촬영을 했습니다. FSB는 해당 기자가 일본 정보기관 지시에 따라서 러시아 안보에 해를 끼칠 목적으로 국방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사실을 확인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해당 기자는 출국 직전에 체포돼서 러시아 수도인 모스크바로 이송됐으며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구금된 상태입니다.
0: 체포된 일본 기자에 대한 정보는 나왔습니까?
1: 네, 홋카이도 신문이라는 지역 언론사 기자입니다. 이 사할린의 주도인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파견된 현지 특파원인데요. 이름은 이마키 유키, 나이는 30대로 전해집니다. 해당 언론사는 홈페이지에 자사 기자 구금 소식을 자세히 전하면서 기자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 정보 브리핑에는 관련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기아라 관방장관은 일본인 기자가 체포된 것은 러시아 발표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러시아 측에 신속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보기관 지시에 따라 간첩을 활동을 했다는 러시아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6: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7: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6: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8: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9: 합성 목재 예스팀바
8: 경동산업 주식회사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3: 그럼 저도 돌정부
4: 잘 부탁드립니다.
5: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8: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8: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1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1: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도쿄까지 제쳤는데요. 서울의 어떤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순위를 발표한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여행 전문지입니다. 매년 독자 투표로 세계 여행지와 호텔 등을 평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조사에는 약 80만 표가 모였고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도쿄가 2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3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먼저 K-POP과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입니다. 여기에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문화,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낮에는 궁궐과 한옥 골목을 둘러보고 밤에는 야경과 먹거리,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은 친절한 도시 부문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길을 안내해주거나 식당에서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주는 등 일상 속 배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 3가는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음식점에 공방과 독립상점,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점이 주목받았죠.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1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하늘이 드러나고 있는 10월 14일 한낮의 시간입니다. 가을하늘이 맑아서 시야가 탁 트인 곳이 참 많은데요. 바람은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도 오늘처럼 좀 쌀쌀하게 아침이 시작되지만 낮에는 날이 좀 풀리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고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와 서강대교 사이 4차로에 사고가 났습니다. 2시 41분경에 난 사고로 강변북도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북단북은 사고 처리 기다리고 있고요. 그 때문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길게 막힙니다. 일산 쪽으로도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2시 50분경에 지금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부근으로 혼잡하고요. 지금 사고 처리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잠실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사고 차량도 맞물리면서 정체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강동대교와 암사대교 사이 1차로 쪽에 사고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오늘 뭐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이게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1: 네, 앞서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이재명 정부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은건 기자 전해주시죠.
2: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조금 전 브리핑에서 임광현 신임실장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해서 풍부한 행정경험과 정무감각을 겸비한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해왔고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정청 간 협력으로 국정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 함께 나온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이어서 소감을 밝혔는데요. 지난 95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국민께 봉사한다는 사명을 품어왔다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의 소임을 맡게 돼서 그 책임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온다고 밝혔습니다. 임 실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 성과를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로서 청와대 업무 전반을 책임지면서 민생 성과를 위해 온 힘을 바칠 것이라며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자리에서 물러나는 소회를 밝혔는데요. 지난 499일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투해왔다면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과 임광현 신임실장은 브리핑이 끝난 뒤 청와대 기자단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로써 강 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에 청와대 최고 사령탑 교체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됨에 따라서 이 대통령은 후속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마무리하고 민생경제 회복 등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은걸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과거의 검찰은 개혁 대상이라며 윤석열 전 총장을 대표적인 정치검찰이라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홍구 기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3: 예, 김지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전 10시를 조금 넘어 시작해 점심시간 정회했다가 조금 전부터 오후 질의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청문회에서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박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친윤 검사 여부를 묻자 아니라고 답하며 검찰이 개혁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대표적인 정치검찰로

0: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목했으며 한동훈 의원도 정치검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부정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진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는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경위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징계를 반대했던 건 당사자 소명 절차가 없었던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고 해명하며 집단 반발에 동참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총장이 인사권자에 반발하는 것은 자신의 경우와 상황이 약간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여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 등에 대한 태도를 질타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과 독직 폭행 기소권에 관여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기소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거나 반대 의견을 냈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중수청의 준비 부족에 따른 국민 불안과 부작용, 또 행안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지적하며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본격 질의에 앞서 김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초대 중수청장이 되면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중수청이 전문적 역량을 갖춘 수사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김 후보자가 지명된 지 38일 만에 열린 건데 예상했던 대로 친윤 논란과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각종 의혹 등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1: 네덜란드가 낳은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꽃핀 밤나무가 경매를 앞두고 60여 년 만에 홍콩에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 그림은 1890년 5월 반 고흐가 프랑스 오베르쉬르 우아즈 지역에 머물던 당시 완성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그린 뒤 약 두 달 뒤 고흐는 37세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매업체 소더비에 따르면 수집가들과 전 세계 미술관들의 관심이 쏠리면서 예상 낙찰가는 1억 8천만 달러, 우리 돈 2,4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비가 그치고 찬 공기가 내려와 오늘 아침 서울은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낮에도 찬바람이 불며 쌀쌀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2: 네, 홍대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낮에도 쌀쌀하죠?
2: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8.3도로 예년 기온을 2도 정도 밑돌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이렇게 햇살 아래 서 있으면 다소 온화하게 느껴지지만 공기가 확실히 차가운 게 느껴집니다. 바람이 불 때면 다소 쌀쌀한데요. 오늘 밤 사이에는 기온이 한 번 더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바깥에 계신다면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북서풍이 강하게 불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서는 물결도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는데요. 동해상과 서해 남쪽 해상, 남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해상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10도, 전주 8도, 대구 7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점차 올라 이맘때 가을 날씨를 되찾겠는데요. 서울 21도, 전주 22도, 강릉과 부산 23도 예상됩니다. 앞으로 구름 양이 늘겠고 내일 저녁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에는 날이 한층 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순식간에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3: 네,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어머니가 경찰에 딸의 안전조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찰의 소극적인 대응이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1: 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3: 자, 지금 안타까운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데 제주에서 40대 아버지와 4살 딸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부모가 양육권 다툼 중이었다고요?
4: 네. 일단 지난 10월에 지금 사망한

0: 그 아버지하고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1: 네.
0: 그 당시에 이제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 소송 중인데 그 당시에 호주에서 양육권에 관한 이제 다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1: 네.
0: 아버지가. 아마 이제 양육권 분쟁에서 자기가 질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시골에 갑자기 온 거죠.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뭐 남편이 이제 정신적인 문제도 있고 특히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을 먹지 않았다고 그래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증세를 보이면서 아동에 대한 학대의 가능성이 좀 많아지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된 거죠. 그래서 호주하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호주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아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1: 네.
0: 반환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서울 가정법원에서 2심 판결이 선고가 됐는데 이제 선고가 되면 이게 송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1일 날 송달이 됐습니다.
1: 네.
0: 송달이 됐는데 송달 받고 나서 10월 2일 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미국 가니까 우리 애는 앞으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이 뭔가 불안한 시그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는데
1: 네.
0: 결과적으로 이제 아이의 어떤 죽음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경찰의 어떤 대처를 할지 이런 것이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이제 제주 사건을 저희가 짧게 좀 짚어봤고요. 조금 전에 인천경찰청이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이 소식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찰이 시민 5명이 이 범인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다. 그래서 용기 있는 시민들께 감사하다라는 입장을 먼저 전했고요. 어제 오후 1시 49분에 신고가 들어왔고 4분 안에 시민들이 제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렇게 난동을 부린 시간은 4분 정도 소요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앞서 계속해서 알려드린 점이 피해자가 8명이었다 이렇게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렸는데 지금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피의자는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또 알려지다시피 양손에 흉기 두 점을 들고 범행을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10명 가운데 지금 남성이 4명, 그리고 여성이 6명이고, 이 남성 4명 가운데 한 명은 가슴이 찔리긴 했는데, 담뱃갑이 있어서 다치지 않았다라고 지금 경찰이 발표를
1: 네.
2: 했습니다.
1: 오늘 아침부터 피의자 조사를 했는데 여기에 프로파일러 3명 등이 입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범행 동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했는데 이최 씨가 혐의는 대체로 시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최 씨가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민원을 제기했는데 병원이 신고를 했고 이와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불만을 갖고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1: 그리고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범행 대부분은 시인을 했지만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범행의 결과로 여성 피해자가 많았던 점도 지적이 됐었는데, 범행 대상을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고요. 그리고 신상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내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전에 이제 경찰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예.
2: 일단 지금 경찰이 밝힌 내용 중에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범행 동기였거든요. 근데 지금 병원 치료 부작용 1인 시위로 민원 제기를 했고 병원의 신고로 경찰에 수사받게 된 것에 불만을 주장했다. 이게 이번 범행의 주된 동기가 될수 있을까요?
0: 근데 일단 강력범죄에서는 범행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1: 네.
0: 그런데 아마 최근에 이제 그 인천 계양에 있는 병원에서
3: 김광삼
0: 치료를
3: 변호사입니다.
0: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치료가 구체적으로 안 나오고 있는데 뭐 무좀 치료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2: 예.
0: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 자신이 뭐그 치료를 받는 걸로 인해서 뭐 뭐가 뒤집어졌다. 이제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1: 네.
0: 언행을 하면서 그때도 아마 시위를 하면서 중얼중얼중얼 거렸다고 그래요. 근처 상인들의 어떤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2: 예.
0: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은 정상적인 과연 상태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이 범행을 하게 된 동기가 자기가 그렇게 병원에서 치료받고 부작용이 있었는데 이제 신고를 받아가지고 신고가 돼가지고 경찰에 입건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경찰 조사 지금 받고 있는 중인 것
1: 네.
0: 같아요. 이제 그 와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이런 범행을 했다. 근데 누가 자기가 어떤 뭐 의료 사고를 할지라도 이런 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경찰 조사 발표를 보니까 이제 가방에 정신과 약이 처방이 정신과에서 처방된 약이 있었다고 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뭐 마약 간이 검사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과 이제 음성으로 나왔어요. 예. 그러면 범행 동기 자체는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저희 상식적으로 살해할 정도의 어떤 범행 동기는 아니잖아요. 예. 이것도 사회에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아마 이제 정신적인 어떤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1: 지금 근데 본인은 이제 살해 목적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지만 흉기를 양팔에 이렇게 테이프로 칭칭 감았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서 공격을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살인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당연히 뭐 살해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해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를 부정하는 경우는 뭐 중요한 건 한 두 가지 정도 봅니다. 첫째는 어떤 상해나 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한 도구가 무엇이었는지. 그럼 사실 칼을 두 개를 손에 쥔 채 이걸 흰 테이프로 다 묶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칼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흉기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흉기를 가지고 어느 부위를 찔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명 중 1명의 남자분은 이제 가슴을 찔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슴이라는 것은 뭐 신장과 관련돼 있기 그렇죠. 때문에 또 이제 목이랄지 네. 겨드랑이랄지 이런 데 찔리는 것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찔렸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행의 어떤 수법 그리고 흉기로 공격한 부위 이런 거 보면 당연히 그걸로 인해서 상해를 입으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건 명백히 살인 미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 예. 이 남성이 그 이전에도 과거에도 전처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됐다고 하던데 그러면 지금 뭐 거의 비슷한 범죄 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건데 만약에 처벌이 되면 형량이 훨씬 더 가중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0: 그렇죠. 일단 뭐 이것 자체가 다수를 상대로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전에 전과도 한 9범 정도 되는데 전과 중에서 중요한 전과들이 다 흉기를 가지고 한 전과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2005년도에도 흉기 가지고 범행을 해서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있고 또 2008년도에도 전처를 향해서 또 흉기를 휘둘렀고요.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2015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이제 전처가 아파트에 있는데 자정이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창문을 통해서 침입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혼을 했는데 재결합하자 하면서 난동을 피우는데 이제 아내가 거절을 하니까 이제 거기에서도 사실은 아내를 7차례 뭐 가슴 부위 이런 걸 다 또 흉기로 찌릅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가 다행히도 겨울용 외투를 입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사실은 형량을 징역 4년을 받아요. 그런데 네. 좀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살인미수를 할지라도 이전에 동종의 범죄 전과 있었고 명백해 그 어떤 범행의 수법을 보면 형량을 많이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아마 그 전처 부인 입장에서 합의를 해준 걸로 보이고 선처를 요구했던 걸로 보여요.
1: 참작 사유가 있었군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징역 4년 했는데 네. 이제 그때 징역 4년을 선고하면서 2029년 2월까지 전자발찌를 부착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 이제 전자발찌를 사실 징역 4년 살고 나서 전자발찌를 부착했거든요. 그런데 예. 이 사람이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전자발찌 부착하고 출소한 다음에도 계속 그 전자발찌의 어떤 주거지 제한이랄지 출입 제한 시간이 있거든요. 이걸 어깁니다. 그럼 어김으로 말미암아서 또 300만 원의 또 벌금까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가면은 사실은 언제든지 범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범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1: 이번에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흉기 난동을 벌였기 때문에 피해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 조사 결과를 보면은 10명을 상대로 범행을 했고 남성 4명, 6명, 여성 6명인데 지금 5명은 입원 중에 있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기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성 1명이 20대 여성 1명이 당시

0: 그러니까 뭔가 신체도 튼튼하고
1: 예.
0: 그런 남성, 건장한 남성을 공격하면 제압을 당할 수가 있고.
1: 이 남성도 실제 체구가 크지 않았다고
0: 그렇죠.
1: 하니까요.
0: 그러니까 자기보다 약한 상대를 골라서 이제 범행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묻지마 범죄의 특징이고,
1: 네.
0: 그중에서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도 자체를 보니만 이제 10명이지만 실질적으로 상해를 입은 분은 9명이고, 그중에 여성이 6명이단 말이에요.
1: 네.
0: 그리고 전에 있었던 전과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이잖아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실제로 자기보다 훨씬 더 심적으로 여러 가지 약한 상대를 골라가지고 범행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2: 예.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들이 빨리 좀 호전이 됐다라는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강선우 의원과 관련한 1억 공천원금 관련 1심 선고에서 지금 징역 2년 6개월이 1심에서 선고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단을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0: 일단 이 사건 자체는 유죄 판결 거의 명백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처음에 문제가 될때 이제 김병기 그 당시 원내대표하고 녹취가 있었잖아요.
1: 예.
0: 그 녹취 내용 보면 1억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해요. 그다음에 수사 진행하면서도 일반적으로 돈을 줘 공천 헌금합니까? 이거
2: 예.
0: 시의원과 관련해서
1: 네.
0: 그 당시 강선우 의원은 공천관리위원이었고, 그러면 돈을 준 사람도 되게 부인을 하죠. 왜냐하면 돈을 줬다고 하면 자기도 처벌 받잖아요. 그런데 김경 전 시의원은 돈 줬다, 1억 원 줬다. 그것도 어떻게 줬냐? 호텔에서 쇼핑백에 담아서 교부했다는 거고, 또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이제 남모 보좌관,
2: 예.
0: 강선의 보좌관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러면 녹취록이 있죠. 더군다나 돈 줬다고 온 사람이 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명백하게 돈 받은 게 거의 100% 확정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음에도
1: 네.
0: 불구하고, 강선우는 끝까지 부인을 했었고,
2: 예.
0: 지난번 구속 만기가 돼가지고 보석으로 석방될 때도 아주 으시딱딱하게,
1: 네.
0: 난돈 받지 않았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사정들 아주 너무나 이제 그 어떤 증거로 보면 너무나 명백해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는 강선 의원에게 법정 구속하면서 이제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가 굉장히 죄질이 안 좋게 본 거죠.
1: 예. 지금 화면은 자료 화면이고요. 오늘 강선우 의원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1억 원의 추징금을 받았고, 그리고 김경 전 시의원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5: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4: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4: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0: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1: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0: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1: 굿모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0: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4: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6: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5: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7: 이원하 변호사의 사건 X파일.
8: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죠.
9: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 만들었거든. 둘이 데이트할 때 거기서 쓰자고. 한 달에 30만 원씩 넣었단 말이지.
10: 그런 것도 했었구나.
9: 그런데 소득공제 때문에 남친 명의로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돈 나눠 갖자고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네.
10: 아니, 얼마나 보였는데?
9: 500만 원 정도?
10: 그렇게 많이? 아, 당연히 받아야지.
8: 데이트할 때마다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 요즘 연인들 사이에선 데이트 비용을 함께 모아 쓰는 이른바 데이트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문제는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 같이 모은 돈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명의자의 돈이 되는 걸까요?
9: 이번에 3주년 여행 때 이걸로 해외 가기로 했으니까 제법 많이 모였겠지?
8: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데이트 통장에 400만 원 가까이 모아뒀는데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남은 돈은 단 13만 원. 내역은 더 황당했습니다.
9: 이게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11: 난데, 우리 통장에 13만 원밖에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10: 아, 그거?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거? 그 돈으로 좀 썼어?
11: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여행 자금인데?
10: 아, 엄마 환갑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아니, 말 안 하고 쓴 거 미안한데. 아,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잖아. 아,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보태나?
8: 함께 모은 돈을 한 사람이 합의 없이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헤어진 뒤 남은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0: 가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0: 자, 일단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커플 통장 문제로 다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SNS에 게시된 커플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커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400만 원 가까이 쌓인 것을 확인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더니 잔고가 단 1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보니 바로 전달에 5성급 호텔, 렌터카, 4인 항공권 명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통장으로 결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0: 남자친구 해명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 보태냐. 오히려 돈을 칼같이 따지는 태도가 무섭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감정적인 판단을 빼고 보죠. 이 발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1: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데이트 통장은 두 사람이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입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서 일방이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말 역시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0: 이 사연에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횡령이다. 연인 사이 데이트 통장을 두고도 횡령이 될 수 있습니까?
1: 네, 이 사안은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복원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데이트 통장의 돈은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자금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공동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합의된 용도인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로 써버렸다면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 이번에는 헤어진 뒤 생긴 분쟁도 보죠. 사랑할 때는 별 문제 없던 데이트 통장이 헤어진 뒤 갑자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1: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30대 직장인 커플이 처음엔 월 30만 원씩 결혼을 약속한 뒤에 월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을 적립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데이트 통 비용으로 쓰면서도 잔액이 2천만 원 이상 쌓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고 여성이 남은 돈을 절반씩 정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조금 독특했는데요.
0: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1: 네, 남성은 연애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했으니 데이트 통장의 금액 절반은 자기의 몫이고 나머지는 여성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으니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0: 연애 초반에 내가 밥값을 더 냈으니 지금 통장에서 빼겠다. 또 네 책임으로 결혼이 깨졌으니까 위자료 받겠다. 얼핏 들으면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위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두 가지 주장 모두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반에 내가 더 많이 냈으니 그 돈을 빼겠다라는 주장부터 보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통장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당초 통장을 만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호감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전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에 폭행 등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초반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데이트 통장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를 상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어졌을 때 데이트 통장에 남아있는 돈, 누구의 돈이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령 뭐 반반씩 넣었을 때, 그리고 7:3으로 나눠서 넣었을 때가 혹시 다른지, 또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텐데 명의자가 아, 내 이름으로 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원칙은 명확합니다. 데이트 통장의 돈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그 공동의 목적이 소멸하게 된다면 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각자 투입한 비율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반씩 넣었다면 반반으로, 7:3으로 넣었다면 7:3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의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통장 명의가 누구냐는 것이 소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을 보는데요. 결국 통장에 두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 통장은 공동의 자산을 일방의 명의로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 누구 한 사람의 자산으로 볼 순 없습니다.
0: 헤어진 다음에 명의자가 네가 그냥 쓰라고 준 돈 아니냐,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증을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통장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입금한 기록, 또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 등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면 입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적요란에 용도를 메모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나 대신 모아달라면서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경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1: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나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니 네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년간 남성이 입금한 금액이 약 4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돈은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 남성의 보험금 등 공동 경비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개인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에게 남성은 필요하면 써도 좋다라고 허락했고 여성은 그 말을 믿고 운영 자금으로 1,200만 원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0: 사귀고 있던 중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헤어진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초 여성은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남성은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니 다시 만나달라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4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문자를 밤낮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여성은 함께 쓴 돈이니 절반은 갚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매달 돈을 보내 1,7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의 결혼 소식과 함께 날아온 것은 커플 통장 각자 기여도에 따른 반환금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남은 2,300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0: 앞선 사연과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넣은 거니까 돌려받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 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크게 방어와 역공 두 갈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방어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남성이 준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 혹은 공동사용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이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고 공동사용에 합의했으며 일부 사용을 허락한 정황은 증여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역공 측면에서는 남성의 스토킹과 협박 행위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과 분할 상환 합의 사실을 명시해 반박하고 남성의 불법 행위를 통해

0: 그의 금전 요구가 순수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압박임을 법원에 알리려는 목적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통제를 수반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랑할 때 우리 돈 나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의뢰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 쓰라고 하시겠습니까?
0: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통장 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 아, 명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미리 정해두거나 기록으로 남겨놔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반드시 계좌이체로 입금하시고 적요란에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으로 넣으면 나중에 내가 넣은 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내역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정산 방법을 미리 대화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1: 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에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2이고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살림만 했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돈 관리까지 본인이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세일하는 식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는 음식 맛이 조금만 떨어져도 제 음식 솜씨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만 줄 테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한 뒤로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내는 것도 힘든데 돈을 쓸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라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졸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는 시골 생활에 자신이 없었어요. 못 간다고 계속 말해왔죠. 그러다 남편은 요즘은 졸혼도 많이 한다더라.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우리도 그냥 졸혼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 졸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를 사귄 걸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졸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 방송이나 주변에서 졸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졸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죠?
2: 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네.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부부가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입니다.
1: 네.
2: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2: 졸혼을 하면서 재산이나 생활비에 관한 합의서를 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네.
2: 서로 부양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남편은 혼자 본인이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제 나가면서 연금은 내 돈이니까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한 상황이에요. 사실 사연자분은 평생 살림만 해왔고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거 별거 중인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2: 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에게 연금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일부러 끊었다면 네.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법원은 남편의 연금액과 재산, 사연자님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매달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1: 네.
2: 심판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원은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에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에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고 있는데
1: 네.
2: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받지 못한 부양료는 청구한 이후부터의 부부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 네.
2: 사연과 같은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별거 중에 부양료 청구 가능한데 청구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편이 시골에 내려간 뒤에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이랑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조론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 만나는 거 이거 부정행위 될까요?
2: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2: 대법원은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재산자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2: 다만 조론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1: 네.
2: 조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서로 연락하고 왕래했는지 경제적으로 얽혀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 네.
2: 사연자님은 조론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가깝고 기간 길지 않으니까
1: 네.
2: 남편의 이성 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1: 네.
2: 상대 여성도 만약 그와 같은 점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사실 이혼한 이후에도 생활비는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이혼하면 남편이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2: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네.
2: 다만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별도의 요건이 좀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2: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2: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65세가 되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1: 네.
2: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달라고 청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
1: 네.
2: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기여도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내 것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지금 조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론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그냥 따로 사는 별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혼이라든가 아니면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이랑 교제하는 거 모두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부정행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사연자분 혼인기간 중에 공무원연금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거나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면서 출입 금지 샛길로 빠지는 얌체 탐방객들이 여전히 골칫거리인데요. 어두운 밤인데 산 속에 숙면 누가 알겠어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제주도가 열 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을 띄워서 한라산의 불법 야영과 무단 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무단으로 입산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숲속에 숨은 입산자를 찾아내는데요. 예약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서 비법정 샛길을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불법 야영이나 취사는 물론이고요.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도 마찬가지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만약 가을 버섯이나 예쁜 야생화 좀 캐가야지 라고 무단 채취했다가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지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고요. 조난이나 실족 사고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s
3: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서울 오늘 아침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는데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터는 날이 다소 풀리면서 평년 기온을 금요일에는 좀 되찾겠고요.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내일 중북부에 비 오는 곳 있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전국에 가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서울은 10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상류와 한강대교 사이 3차로 쪽에 사고 구간 있기 때문에 부근 밀리고 있고요. 오후 교통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올림픽대로는 이 한강대교 부근을 제외하면 성수대교와 영동대교 사이로만 짧게 밀리고요. 암사대교 부근에서는 차선 그리는 작업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다소 더딥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도 약간씩 늘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일찍에서 금천까지 차 간격을 좁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하남 분기점 지나는데 판교 방향으로 고장 쳐서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연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3: YTN 뉴스 FM 4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청와대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준 국민 여러분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임 인사를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지난 전당대회 때에 이어 당내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신천지 교인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인 가입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증언을 축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결과가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는데 아직 토론 내지 검증을 못 거친 상태여서 이 과정을 거친 뒤 의총 공개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교인의 집단당원 가입 정황을 자체 조사로 공식 확인하자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 집단 입당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까지 했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이든 민주당에도 동일한 잣대로 신속하게 조사가 이루어지길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용술 대변인 역시 논평을 내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신천지와 결탁해 정당을 운영해왔다고 억지 주장을 펴며 정당 해산까지 거론했다면서 국민의힘에 들이댔던 잣대를 민주당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진우, 이진숙, 김태규 의원의 국정감사 기간 중 발언을 연일 비판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진우 의원 등이 막말과 기행을 반복하는 것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이 크다며 당대표가 앞장서서 혐오와 막말을 부추기니 소속 의원들도 이를 따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원내대표는 공당으로서 책임의식이 있다면 지도부가 나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미화, 한민수, 전용기 최고위원 등도 폐륜과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사람 등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망언 정치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신속 대응팀을 가동해야 하고 국회 차원의 윤리특위를 빨리 가동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4대 굴종 외교지향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준비를 위한 청와대 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최은석 원내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이 바라는 것은 굴종도 4대도 아니며 대한민국 외교안보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흔들림 없이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원내수석 대변인은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국익을 지탱하는 동맹의 신뢰를 흔들고 대한민국의 전략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중권 수석 대변인은 청와대가 한미 골프 외교를 위한 실무 준비에 착수한 점을 거론하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뿌리 깊은 토착 비리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겠다며 무관용 대응 원칙을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자신의 X에 올린 글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반칙과 특권을 용인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사업 계약을 몰아주고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받는 일이 공직자와 민간기업, 브로커가 결탁해 지역 이권을 나눠갖는 토착 비리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3월부터 특별 단속을 실시해 9월 말까지 금품 수수와 인허가 특혜 등으로 2,107명을 적발하고 863명을 송치, 27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 원 추징을 명령했고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1억 3천여만 원을 수십 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으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시켰다는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9일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 사망 넉 달 뒤인 2023년 11월 이 전 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 대사 임명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명현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수사 방해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외국 대사는 공식적인 신분과 소재지가 확인돼 통상적인 의미의 도피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함께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 등 당시 외교 법무라인 고위 인사들도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각국의 정책 환경 변화가 대외 경제 여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다양한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통상 분야 전문가 간담회에서 최근 글로벌 통상 환경은 자국 우선주의 확산과 무역 장벽 강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과 경제 성장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주요국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상대국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이 직면한 통상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단기적인 통상 현안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통상 질서의 구조적 변화에도 대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부처 간 공조와 업계의 소통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와 주요국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도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용품 입찰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

0: 시 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다섯 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 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 수사관 3명 등 모두 31명이 투입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 선거와 올해 지방선거 당시 총 50억 원 상당의 투표소 물품 세트 제작 과정에서 선관위가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압수물을 분석해 수의계약 특혜와 업체 유착 등 선관위의 방만한 운영 의혹 전반을 살피고 관련자들의 책임 소재를 밝힐 계획입니다. 올해 8월 국내 건설 수주가 공공부문의 반등에도 민간 부진이 이어지면서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건설 수주액이 1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서도 10.3% 줄어 석 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공공수주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늘면서 4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민간 수주는 13% 감소해 11조 원에 그쳤습니다. 8월 건설업 취업자는 187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7% 감소해 2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습니다. 8월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8.74로 6% 상승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에 이르렀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9도, 습도는 26%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채연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2: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1: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3: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4: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0: 4시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6: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7: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 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8: 110만 용인 특례실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9: 이거 봐. 민서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10: 민서한테 허락은 받았어?
9: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10: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0: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1: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2: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있게 사용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7: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도쿄까지 제쳤는데요. 서울의 어떤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순위를 발표한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여행 전문지입니다. 매년 독자 투표로 세계 여행지와 호텔 등을 평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조사에는 약 80만 표가 모였고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도쿄가 2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3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먼저 K-POP과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입니다. 여기에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문화,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낮에는 궁궐과 한옥 골목을 둘러보고 밤에는 야경과 먹거리,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은 친절한 도시 부문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길을 안내해주거나 식당에서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주는 등 일상 속 배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 3가는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음식점에 공방과 독립상점,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점이 주목받았죠.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라면과 김,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우리나라 대표 소비재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수출 규모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가정 경제 상황도 잘 살펴보고 앞으로의 재무 계획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같은 보장에 다른 보험료,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머니클리닉

0: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런 거 어떻게 슬기롭게 선택해 보는지 그런 거 집중해 보면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10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던 종신보험 이렇게 정리를 하자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유지를 하자니 부담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저희가 가전제품 살 때만 해도 그냥 덜컥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보고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비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좀 종합을 해본다면 가급적 보험료 지출을 늘리지 않고 내 돈 손해나지 않게 지출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1: 네.
0: 자, 저도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청취율 조사 기간 맞이 YTN 라디오 그리고 굿모닝 굿나이프가 준비한 아이스크림 쿠폰 이벤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청취율 조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02번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김충량 팀장님.
2: 네. 잘 받아주시고요. 네, 굿모닝 굿나이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하십니다.
0: 맞아요. 반갑게 어머 공이야 하면서 이제 받아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청취율 조사라면 매일 오후 4시 20분 평일 밤 9시 20분에 방송되는 굿모닝 굿나이프를 진짜 잘 듣고 있다고 꼭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응답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교환권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나도 보험과 재무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이 콕콕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나이프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한 번 가입하면 20년 내외의 기간을 납입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책정된 보험료는 다른데요. 동일한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설정하더라도 회사별 손해율과 특약 구성에 따라 월 보험료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별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동일한 보장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은 보장성 보험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와 중요 진단비별 유리한 보험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이상 돈을 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동일한 보장인데 한 달에 5천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이거는 꽤 큰 차이예요.
1: 맞아요. 정말 뭐 한 달에 5천 원, 만 원 차이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사실 너무 아까운 돈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19년 정도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임에도 심지어 그리고 더 좋은 보장안을 만들어도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 건강 상태에 맞지 않은 보험을 가입할 때 남들보다 보험료를 높게 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특정 회사에 상품으로 전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보험료 비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니까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세 번째는 내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보장 대비 보험료를 더 높게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는 한 5년 전만 해도 혈압약을 드신다 또는 당뇨약이 드신다 또는 고지혈 약을 드신다 이런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 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년까지 고지력이 좀 확대되었고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해도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체로도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0: 고지혈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는 또 일반 건강보험이나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해도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뭐 합친 보험료는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1: 그렇군요.
0: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사례를 따져보면 최초에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그 325 건강보험 이런 거를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동일한 보장에 수술비까지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보험료를 한 2만 3천 원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똑같은 보장도 아니고 심지어 중요 수술비를 더 개선했는데도 보험료를 2만 3천 원더 줄일 수 있었다. 최근 몇년 사이에 보험사별로 다양한 간편 보험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내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지를 하면서 많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요거 뭐 단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저기 산수 천재이신 정상욱 팀장님이 자, 2만 3천 원을 내가 20년 동안 덜 낸다? 그럼 얼마 세이브가 되는 거죠?
2: 이거를 계산하는 척 해야 할까요? 대본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어야 할까요?
1: 아유,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2: 네,
1: 무려 552만 원. 아,
2: 552만 원.
1: 엄청 큰 돈이에요.
2: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잔여 보험료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게 유리한 조건인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유리한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늘 강조하는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YTN 청취자님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50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제가 모든 손해보험사에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가장 저렴한 A사는 매월 32,580원이었고요. 가장 비싼 B사는 매월 49,170원이었습니다. 매월 16,590원의 차이가 났고요. 20년간 약 400만 원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니까 꽤 크게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이 400만 원이란 돈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2: 맞아요.
1: 그걸 다 포기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암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게 일단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거든요. 그것도 2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모든 손해보험사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저렴한 A보험사는 매월 32,900원이었고요. 가장 비싼 B보험사는 51,620원으로 매월 18,72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총 20년간 납입한다고 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약 450만 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굳이 꼭한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는
1: 없죠.
0: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꼭한 회사, 한 상품만 고집하지 마시고 나이대별로 그리고 병력대별로 꼭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하셔서 늦지 않으니까 꼭 합리적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가 주요 3대 진단비를 기준으로 50대 여성일 때 보험료 차이, 보험사별 얼마나 금액이 다른가를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암, 뇌, 허혈성 진단비를 우리가 넣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거의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매월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진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제대로 점검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래서 보험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보험료를 추가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2: 그렇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특히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 약을 복용하신다면 무조건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 몇년 사이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요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뭐약 복용에 따라서 초경증 간편보험으로도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제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장 저렴했던 손해보험사 대비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저렴했던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매월 한 5천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진단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비싼 보험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1: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0: 네, 바로 여기 YTN 굿모닝 라이프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라이프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저렴한 보험사 비교 분석해서 보장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보험을 꾸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취자분들 뭐 망설이실 필요가 없네요. 샵 0945번으로 지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더 이어 나가보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저는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한다? 그럼 보험료가 또 비싸진다. 이건 무슨 소리죠?
0: 이게 질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상해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청취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중이지만 이제 영업하는 택시 말고 자가운전으로 바꿀 경우에는 사고 여력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직업만 바꾸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는 한 2-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현재 직업에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서 보험료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2: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입하신단 말이에요. 영업용으로. 근데 퇴직하신 이후에 이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직군을 변경을 하시면 2-3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바로 직전 지난주에도 청주에 사시는 청취자님이 저희 보험 상담을 의뢰를 하셨는데 건강체로 무려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역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기존 4년 동안 비싼 보험료만 계속 납입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수년간 납입해야 하는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나도 남들과 거의 비슷한 보장을 꾸려놓고 있는데 보험료만 너무 과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 나가고 있는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나 노후 대비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찾아서 내가 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룸을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재무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사연 소개에 앞서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담을 하면 꼭 뭘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사연은 실제 청취자님들의 상담 사연이고요. 상담 전과 상담 후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상담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 한 달 전에 상담 신청을 하신 50대 여성 청취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 50대 청취자님이 4인 가족 보험료로 11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3: 다른 가정보다 일단 보험료가 높다는 생각에 좀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 납입한 보험을 또 해지하고 뭔가 또 새로 갖게 가입을 해야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상담 신청을 미뤄오시다가 이게 또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분이 자궁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로봇 수술까지 거친 이후에 잘 회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제서야 주위에서 아픈 사람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보험 점검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신다면 꼭 따져보셔야 될 게 매월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나아지는지 이 세 가지는 꼭

0: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데 사실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지했을 때에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손실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맞아요.
1: 그래서 상담 전과 후 보험료나 보장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고요. 청취자님 4인 가족 보험료가 110만 원으로 수입원 대비 27%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부부의 중복으로 가입된 6건의 종신보험과 4년 전에 리모델링 시 부부가 가입한 간편보험이 가정의 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이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인 가족 모두, 그러니까 16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A 보험사의 상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0: 사실상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보험회사가 좀 다르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한 회사로 선택하는 게 좋다. 또는 그렇게 권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선택보다는 이 보험사마다 이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실제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다 넣었는데 A 보험사는 20년납 100세 만기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B 보험사는 담보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8만 원까지 또는 9만 원까지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아니 똑같은 보장인데 이렇게 보험료를 일부러 내실 필요는 없으니까 꼭 비교해보시고 꼭한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보험을 쪼개서라도 보험료 절감이 된다면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맞아요. 우리 아까 머니 인사이트에서도
1: 맞아요.
2: 살펴봤지만 한 회사로만 모든 보험을 다 가입을 했을 때그 회사가 주력으로 좀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선택 자체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쪼개기 가입을 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수 있다. 설명해 드렸으니 무려 16건에 달하는 보험을 한 회사에 가입한 우리 청취자님 댁은 4인 가족 모두가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요, 중복으로 가입해서 보장이 막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요.
1: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청취자님 부부가 가입한 보험들을 좀 살펴보니까 부부가 각 3건씩 가입한 총 6건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부부 사망보험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고요. 동일하게 가입을 했는데 이 6건의 종신보험료만 무려 매월 62만 원이었습니다.
2: 거의 절반이네요.
1: 맞아요. 그중에 두 건은 아무 보장 없이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이었고요. 한 건에는 암 진단비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암 진단비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과 유방암, 자궁암 등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높였던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부부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굳이 높게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높게 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0: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각 보험사마다 그 유병력자 보험의 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고질병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 고질병 때문에 나머지 것까지 유병자 보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쪼개서 암은 일반 보험, 그리고 나머지는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나머지 20대 자녀의 초반의 자녀분들도 3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보험료를 앞으로 70년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2: 그렇군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눈에 띄는 것들이 3년 갱신형으로 계속해서 보험료 오를 수밖에 없고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평생 납입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연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는 가입하고 그거 이해해서 사인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이건 막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분명 그렇게 16건의 보험 가입 최악 계열을 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두분 전문가분이 어떻게 말끔하게 조정을 해 주셨을지 잠시 후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소중한 내 돈, 우리 집 보험료, 눈에는 잘안 보이지만 정말 잘 세어나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 주고 계신데요. 문자 번호는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1: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2: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라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욱 주치님,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3: 네, 우선 청취자님 부부가 가장 고민하셨던 것 중 한 가지는 문제점을 기존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조정하자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져서 망설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상욱, 김충남의 고급 기술 한 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 6건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건데요.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2: 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건데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거 어떤 방법인 거죠?
3: 자, 청취자님들 집중해주세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변액이나 유니버셜 이름이 없는 종신보험 중에서 가능한 제도고요. 이 제도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해약 환급금으로 쌓인 해약 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완납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부의 종신 사망보험금은 기존에 1억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분들 그리고 7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부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의 종신보험 6건은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 62만 원이었잖아요. 62만 원은 납입하지 않고 사망보장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 자, 여기서 이제 남이남이 김충남, 우기우기 정상욱의 기술 한 가지 더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네,
4: 이 부부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가입된 그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당장은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쪼개는 게 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한 회사가 할 필요 없이 암보험, 암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했고요. 뇌혈관이나 화해성 진단비 같은 경우는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변경을 했더니 부부의 합산 26만 원에 보험료가 매달 21만 원으로 매월 5만 원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부부가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이런 고액의 암치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뭐 항암 주기입자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암주요 치료비 2천만 원, 비급여 항암치료비, 비급여 약물 이런 것들을 전이암을 포함해서 만기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다빈치 로봇 암 수술도 이제 빈도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7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그 병원비 이런 것들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조정해 드렸고요. 사실상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로봇 수술을 하게 된다면 청취자분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보통 로봇 수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로봇 암 수술.
2: 로봇 태권 부위가 생각났잖아요. 어쨌든 로봇 수술입니다.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셨다. 두 분이 고급 기술 진짜 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청취자님 보험료가 이렇게 확 줄었다니요. 보장안도 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자 그러면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의 변경 후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3: 네, 우선 두 자녀분들은 기존 종신 사망보험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3년 갱신형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분 다 큰 치료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으로 변경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안을 개선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취자님 4인 가족 월 보험료는 기존 110만 원에서 매월 52만 원으로 58만 원을 줄였고요. 향후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는 놀라지 마세요. 약 8,400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습니다.
2: 와, 외제차 한 대 저리 가라네요.
3: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이제 가족분들 갱신형 특약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갱신형 특약들을 전부 다 특약 삭제를 해서 조정을 했고요. 기존의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던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도 비갱신형으로 보장의 범위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넓은 진단비로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도록 해서 부족했던 현금 흐름을 개선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큰 자녀분의 자취 문제로 매월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던 상태였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도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도 보장안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던 상담이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큰 자녀분이 뭔가 그 독립을 하게 되면서 월세 지원 문제까지 알고 계시면서 가게가 마이너스 가게 보였는데 그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재무 상담 만나봤습니다. 역시 두 명장이십니다. 우기우기 정상욱인 나미나미 김충남이 팀장님 두 분이 청취자님 가정에 보장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장안을 강화시키면서도 보험료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개선안 만들어주셨는데요. 우리 굿머니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그냥 듣고만 계지 마시고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우리 집 가정에 있는 보험이나 재무 문제도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1967번님 방송 들으면서 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보험증권에 유방암, 전립선암, 남녀생식기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죠?
1: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암 발병률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니까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1위였고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1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암보험은 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1위에 해당되는 암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 가입하신 암보험이 이 한 건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암 진단비는 일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5435번님 최근에 로봇 수술이 대세라는 기사를 봤는데 로봇 수술 대비하는 보장도 꼭 준비를 해야 할까요?
2: 네,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1: 로봇트 아니고요.
2: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로봇가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로봇을 손으로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후유증도 없고 그 부위만 딱 이제 수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장점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꽤 비쌉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비만 하나만 갖고 있기에는 자기 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은 최소 보험료 한 2, 3만 원이면 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2, 3만 원 안에 이 로봇 특혜만 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분들이라면 하는 김에 같이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최근 암 수술을 할 때 로봇 수술이 굉장히 빈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전립선암이나 자궁내막암 그리고 대장암이나 위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폐암까지 이 로봇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합병증이나 세근감염 그리고 통증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3384번님, 7409번님, 5116번님의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하셨고요. 또 8683번님은 아이스크림 받고 싶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만 주시면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7696번님, 무조건 굿모닝 굿라이프죠. 파이팅 하셨는데 진짜 아직도 굿모닝 굿라이프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굿머니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
1: 그렇죠. 지금 오후 4시가 넘었죠.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굿나이프 아니고 굿머니 굿나이프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8177번님 3025번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은 추첨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상담 문자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험 점검

0: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1: 258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4: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3: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4: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먼 훗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보험 설계 고민하는 분들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서태지의 로보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4: YTN's FM 삼성과 함께한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에 바람이 강하게 다소 불고 있습니다. 전남 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날아갈 시설물은 없는지 살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쌀쌀하겠지만 내일 낮부터는 날이 풀리기 시작하겠고요. 모레 금요일에는 평년 기온을 웃돌며 다시 날이 포근해지겠습니다. 내일 늦은 오후부터 밤사이 중북부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가을비가 찾아오겠습니다. 늦은 오후 시간으로 접어들어가면서 도로 위로 차가 무척 많아지는데요. 먼저 여의도권 도로 여의대방로는 한양아파트를 지나서 여의교 북단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해군회관 앞에서 보라매역까지 더딥니다.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여의상류와 한강대교 남단 3차로 쪽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부근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인로 따라가는 길 신도림역에서 물레도 사거리까지 차량 속도 떨어져 있고요. 거리공원 입구에서 동양미래대학교 쪽으로 차간격 좁힙니다. 시흥대로는 시흥 나들목을 지나서 말미사거리 사이 양방향 시속 2, 30km 안팎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화영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1: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입니다. 오늘도 거침없는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수요일은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강수영 변호사, 김한 한결의 기자, 유재화 변호사와 함께 새 비서실장의 임강현 국세청장 임명,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 분석해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서는 김용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신천지 가입 정황 문제 포함해서 당내 현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돌아온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0: 이동현 유생명 승부. 여의도 한약방이 상암동으로 이전했다. 상암동 한약방 시간입니다. 류재학 변호사, 강수영 변호사, 김한 한결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대통령이 신임 네. 비서실장에 임강현 국세청장을 임명했습니다. 그 정치권 인사 중에 하마평에 오른 사람이 한 10여 명 됐던 것 같은데 네. 임강현 국세청장은 후보군에 전혀 오르지 못했는데 언론에서 네. 예, 임명했어요?
2: 제가 어제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듣지 못했던 이름이어갖고 네, 기자들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 네, 생각을 해보고요. 뭐 임강현 국세청장을 오랫 뭐 행정고시 출신이고 오랫동안 이제 관료 생활하다가 이재명 대표 시절에 발탁 인사로 이제 비례대표를 2년간 하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오면서 이제 국세청장이 된 인물인데. 관가에서는 꽤 이제 말하자면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그 최근에 이제 있었던 뭐 4천억 체납 그 선박왕 받은 거가 유명한데 그 전에 이분이 이제 관가 재계에서 유명해졌던 건 법인 차량 녹색 그 표지판이에요. 그때 이제 굉장히 저항이 심했고 반발이 심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철시켜 내면서 이제 지금도 이제 다녀보면 법인 차량은 이제 녹색 표지 8천만 원 이상 법인 차량은 녹색 표지판 달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인 차량 갖고 주말에 골프장 들어가기 좀 민망하다 이런 뭐 상황들이 됐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업무 추진력과 뭐 아이디어와 뭐 실행 이런 것들을 두루 높이 샀다 이런 이제 설명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조직을 장악하는 행정 능력, 그다음에 이제 뭐 국회의원을 짧 비례대표였고 짧게 진행을 했습니다만 뭐 정무적인 감각 이런 걸 두루 종합했다 이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0: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번 국무총리 임명할 때도 그렇고 하마평에 올라가면 임명이 안 된다.
2: 기자들이 늘 헛다리만 짚는다. 네. 슬프네요.
0: 자, 네. 그 일단 이분이 뭐 공무원 하다가 영입된 사람이고 그리고 국회의원 하다가 이제 국세청장 가느라고 국회의원을 간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청문회 한번 거쳤죠.
2: 네. 네.
0: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대통령이 한번 거친 인물.
3: 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한번 공격을 받았었고 네, 여러 뭐 의혹도 있었지만 통과가 돼서 임명이 됐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현역 의원 출신인데 국세청장 된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사람이 국세청장을 되면 게다가 이제 조사통으로 불리는 분인데 세무조사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그 정권이 또 칼을 휘두른 거 아니냐 이런 프레임으로 국민의힘이 접근을 했었습니다. 근데 국세청장 부임한 이후에 무슨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뭐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무조사를 하거나 전혀 그런 움직임이
0: 예,
3: 없었죠.
0: 없었고, 예.
3: 그 오히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또 웃긴 게 이제 법인 슈퍼카라고 그 회사에서 법인차를 등록해서 쓰는데 이제 슈퍼카를 사용하는 그건 업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이래서 뭐 포르쉐 커뮤니티나 이런 데 있잖아요. 난리가 한번 났어요. 이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 정치적인 뭐 어떤 경도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민생 입장에서 움직여왔던 사람이다.

0: 아, 국민들 입장에서 조세 형평을 위해서 움직였던 사람이라고 평가되고, 그리고 이제 아 별로 이제 잊어버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분이 내란 당시에 그 국회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싸움도 하고 경비도 하고 이러다가 그 약지가 골절이 돼가지고
1: 예.
0: 그 골절 된지도 모르고 계엄 해제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때 그 차세우 의원인가 아마 그 손가락에 그 티스푼을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임시방편으로 했던, 하여튼 그 정도로 좀 결기도 있는 분이다. 이제 관료지만은. 그래서 두루두루 뭐 호평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1: 근데 보통 역대 뭐 정부의 비서장 살펴보면 뭐 중진 의원을 역임했다거나 아니면 한 진영의 원로라든가 또 대통령하고 오랜 인연이 있다든가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에는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2: 그러니까 좀
1: 분위기인데.
2: 의외예요. 사실 이번에 임광현 비서실장 임명은 여러모로 의외인데, 이번에 그 비서실장을 바꾼 이유를 생각해 보면 뭐 용해인 후보자라든가 김승원 후보자의 낙마, 그리고 여러 가지 지지율 하락에 따른 국정 쇄신의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강우식 비서실장이 사임하고 새로 비서실장이 들어오는 거여서 많이들 기대를 하셨는데, 임광현 비서실장은 사실 그 정도의 중량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정책실장을 한다, 그러면 뭐 경제관료 출신이니까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건 정책에만 집중하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 다음가는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청와대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정무적 역량, 어떤 컨트롤 타워로서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분이 정책적으로는 몰라도 정무적으로 과연 그 정도를 할수 있는 어떤 중량감과 경험이 있느냐, 그게 좀 의문이고, 자칫 잘못하면 실권이 없는 비서실장, 우리가 흔히 바지 비서실장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쨌든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걸 충실히 잘 이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럼 결국 대통령이 버퍼 없이 본인이 직접 비서실장한테 모든 걸 지시해서 직접 청와대를 다 운영하고 국정을 다 총괄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완탑으로 나서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서실장이 아닌 비선실장이 뒤에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비서실장 역할을 바지를 세워놓고 누가 다른 사람이 비선실장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낳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안전한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게 이분이 과연 그래도 비서실장 자리가 워낙 중요한 자리니까 안전장치가 있을까 싶었는데, 알아보니까 이분의 처남이 이승엽 변호사더라고요. 이승엽 변호사가 어떤 분이냐면, 청취자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사건을 거의 다 변호한 변호사입니다. 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부터 해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뭐 위증 교사 사건 다 이분이 해서 변호인 중에 변호인, 대장동 사건도 포함하고요. 이런 분이 이제 처남이고,
1: 예.
2: 배우자는 지금 주 휴스턴 총영사로 가 계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돼 있지는 않아도
1: 예.
2: 어떤 이해관계로 얽힌 사람이어서, 아, 이래서 굉장히 안전성은 좀 보장이 되는 분인데 다만 실권은 없는 그런 비서실장을 고른 것 같다, 이렇게 평가하고
1: 그러니까
2: 싶습니다.
1: 뭐 해야 할때 못하고 예스맨 될수 있다 이 말이죠?
2: 그렇습니다.
1: 예.
0: 네, 그럼 우리는 이제 약간 피상적으로 보면 그러한데, 평소에 이제 임광현 구세청장이 대통령하고 나름대로 이제 의견 교류를 하면서 대통령의 확장 재정,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또 세수와 긴밀하게 연관돼 가지고 해야지 확장을 갖다가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가령 이런 식으로 레드팀 역할을 잘 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 그런 건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에 이제 매력적으로 느끼잖아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보면 강훈식 비서실장을 가장 매력적으로 생각했던 이유도 레드팀 역할을 잘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마 예스맨은 절대 아니다, 이분 스타일상. 그다음에 아까 그 이승엽 변호사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 뭐 흔히들 이제 대장동 변호사 출신들이 뭐 자꾸 출세를 하고 이제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손 아래 처남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이제 공적을 인정받아가지고 뭐 출세한다, 이건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대통령의 어떤 뭐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무슨 요직에 앉았다면 국세청장도 얼마나 큰 자리입니까? 사정기관이죠, 사실상. 근데 그때 어떤 정치적으로 경도된 행동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사로운 인사라고 보기 매우 어렵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켜봐야 할것 같긴 합니다만은, 지금까지 대통령 인사 스타일 보니까 국무총리도 사실은 좀 깜짝 인사였어요. 한화평의
2: 그렇죠.
1: 언론 인물도 아니었고, 또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도 아니었고, 아마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던 모습, 그 다음에 장관 하는 모습에서 뭔가 좀 느낀
2: 네.
1: 게 있었을 거고, 일 잘한다고 판단해서 기업이 출신인데 했을 거고

0: 이번에도 아마 세무청장을 국세청장을 잘했기 때문에 또 그걸 또 도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1: 뭐 국무회의에서 직접 칭찬한 적도 있었고요. 몇 안 되는 이제 기관장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 잘한 사람이라고 본 건데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저 오늘 이제 막 부지런히들 알아들 봤어요. 예를 들면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관가나 뭐 전체적인 평가도 그러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류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이제 비서실장이 제일 중요한 자리가 사실 두 개입니다. 하나는 당정청 회의고요. 하나는 인사위원회라고 봐야 될 텐데 당정청 회의 그림을 보면 김민석 대표와 한성수 국무총리, 임광한 이제 비서실장 이렇게 앉으면 사실상 임광한 비서실장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 이렇게 앉으면 임광한 비서실장이 키를 줘야 되는데 그런 그림이 나올까? 이거는 좀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인사 관련해서도 이제 본인이 뭐 대통령과 의원 시절에 금투세 관련해서 논쟁한 것도 유명하더라고요. 막 기억하는 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정도로 뭐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데 주저함은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제 자기 분야가 아닌 분야들에 대한 인사들도 이제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봐야겠죠.
2: 그리고 이제 청와대에 어쨌든 요 인사 이후에 잠깐 제가 기류를 좀 궁금해가지고 이제 좀 알아보니까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일단 이제 답답해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청와대 안에 무슨 대폭 무슨 참모들끼리 뭐 싸움이 나가지고 정리가 안 된다는 듯한 얘기를 왜 나오냐 이런 얘기가 도대체. 그래서 뭐 비서실장 이런 사람이 임명되면은 이 참모들을 뭐 그립감 있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립감 있는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뭐 아주 연륜 있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실세가 결국 있는 거 아니야 따로 이런 시각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해하는 거예요 청와대. 아니 그렇게 무슨 아니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이견이 생길 때도 있고 토론하다 보면 격해질 수도 있는데 무슨 파벌을 잃어가지고 싸우는 것이 듯이 이야기가 나가는 건 대단히 억울하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 근데 그 이 임광현 그 국세청장 시절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아마 공개 국무회의였을 거예요. 그냥 이재명 대통령이 뭘 질문했는데 대답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막 말 자르면서 내가 얘기하는 거 그런 게 아니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도 끝까지 꿋꿋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서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제 비서실장이 돼서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정책적 실패 같은 것도 누적된 게 있기 때문에 정책실장과 합을 맞춰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기조변화를 만들어내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감은 갖고 있는데요. 다만 여전히 아무리 본인이 정책적으로 좀 쓴소리를 서슴없이 할 수 있는 성품의 인사라 하더라도 정무적인 건 무게감 없이는 사실 뭐 당이라든가 이런 그 시민단체 제야 인사들을 다 이렇게 다 통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역할에선 굉장히 회의적이어서 아무리 봐도 뒤에 누군가 비선 실장이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0: 그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3: 예?
0: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3: 글쎄요. 뭐 저는 굳이
2: 다른
3: 뭐
2: 방송에서 맨날 얘기해놓고 여기서 얘기 안 해.
3: 인사를 총괄하는 분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김현지 부속실장이라든가 뭐 또 당 외부죠. 청와대 외부에도 뭐 정진상 전 부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뒤에서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분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0: 그래요. 이쯤 되면 차라리 그냥 정진상 실장이 청와대 들어가야겠네.
3: 아예 대놓고 하시면 사실 공개해놓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거면 정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차라리 속편할 것 같긴 합니다.
0: 야당 입장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야 뭐 대통령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냥 임명하면 그만인데 중수청장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청문회가 있었는데 글쎄요 야당 의원들보다는 여당 의원들 중에 몇 분 또 이제 우당이라고 하는 조국혁신당에서 또 강하게 조금 이 후보자한테 날선 질문들을 한 것 같은데요. 어떻게 총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에는 뭐 아 저런 게 나오면은 중수청 못 하겠네 이 정도는 없던 것 같고
1: 그런 건 안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최근 국감에서 이제 법사위랑 가방의 장면들만 기억을 하다 보니까 행안위는 굉장히 점잖구나 이게 좀 느껴져요. 물론 뭐 국회에서 당연히 수행해야 되는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이제 여당 의원들이 좀 날선 질문하는 장면들이 좀 했었는데 그건 어차피 예견된 장면이었고 근데 전체적으로 무슨 뭐 고함을 친다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장면은 좀 없었던 것 같고 저 오늘 이제 뭐 예상됐던 질문들과 패턴으로 갔어요. 예를 들면 뭐 윤건영 의원이라든지 박주민 의원이 좀 날카로운 질문 던졌고 이해식 의원이라든지 여당 내에서도 뭐 김영배 의원 같은 경우도 검찰청을 해체한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 그다음에 이제 맡았던 사건들에 대한 질의들을 좀 이어가면서 김정 청장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답변하는데 굉장히 좀 곤란을 겪는 것 같은, 그다음에 가장 이제 그 오늘 청문회 전체에서 기존에 제기됐던 논란 중에 제일 이제 문제됐던 거는 그 정준호

0: 좀더 독재 폭행 논란 관련해서 결재를 처음에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매섭게 질의를 하면서 이제 최종 결재를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상황, 뭐 이런 거였고요. 근데 그거 외에 추가로 이제 오늘 이제 언론이 다 제목으로 뽑을 거는 그거겠죠. 그 윤석열은 정치검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동훈도 그 범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맥락으로 답변을 한 부분이 아마 오늘 많은 언론들이 제목으로 뽑을 것 같고, 그 외에 뭐 개인적인 비위 문제 라든지 뭐 특별한 게더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1: 이제 빨리 임명해서 중수청 굴려야죠.
2: 아니 뭐 오늘 지금까지 나온 내용 보면은 대통령 임명 안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요.
3: 그러겠죠. 근데 그 여담입니다만은 윤건영 의원이 아니 물어놓고 대답할 시간 안 줘. 아니 청문회는 듣는 자리 아니에요. 국민들이 좀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
0: 네.
3: 중수청장 입장이 궁금하지. 윤건영 의원의 의혹 제기는 이미 그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들 나온 얘기여가지고 알아요. 그러면은 김재영 후보자 입장이 좀 듣고 싶은데, 아이 말하면 다 잘라먹고,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 같고 답변을 들려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그게 좀 유감이었어요, 정말.
2: 그러면 정치인은 뭐 어느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하니까 추미애 지사가 왜 저러느냐 하면은 아, 벌써 차기를 생각한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박주민 의원은 오늘 왜 저랬냐? 아, 서울시장을 생각하는구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경선에서 이기려면 그 반명의 팬덤을 등에 업어야 되니까 뭐 이렇게 한다. 근데 윤건영은 왜 그러는 거예요?
3: 저의 상상력을 아무리 발휘해봐도 사실은 오늘 이제 여기저기서 그 얘기가 왜 저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제 다들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 그냥 조심스러운 저의 그냥 저의 억측은 일반적으로 윤건영 의원의 말은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로 해석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뭔가
1: 대리인.
3: 인사 관련해 가지고 좀 뭐가 안 됐나?
1: 평상 책방에 계신 분이 심기를 전해드렸다.
0: 아니, 근데 저는 뭐 민주당 취재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검사나 검찰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건영 의원이 오늘 갖고 있는 관점이 그 지점에서 보면 모든 검사들한테 사실 그 정도 검사 출신들한테 그런 정도 질문은 다할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어쨌든 뭐 본인이 검사 생활 20몇 년 하는 동안 8년이 윤석열 관련된 기간이잖아요. 윤석열이 직접 말하자면 지배했던 기간인데 그 기간에 주요 보직들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연관성 이런 거를 뭐 아예 부인할 순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거를 부인해서 옷을 벗었거나 그 자리에 못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계속 연관성들이 나오고 이제 그거를 거듭 확인하는 장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줄을 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시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좀 전체적으로 시시했고 저는 질의 중에서 제일 돋보였던 거는 김혜지 의원의 오히려 질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수사 기소 불리하고 수사를 불리해놨는데 7대 범죄가 아닌 거. 근데 경찰이 만약에 이걸 안 넘겨주면 이거를 사실 중수청에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럼 그 과정에서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나 이런 사람들의 범죄가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인데 예를 들면 경찰이 암장하거나 경찰이 잘못 그냥 공소청으로 넘겨버리면 그 중수청이 그걸 뭘할수 있냐 이런 부분들은 좀 들으면서 아 제도적으로 반드시 보완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1: 네. 네, 저는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이제까지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청문회를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이렇게 그 김지용 중수청장한테 너 친윤 검사 출신이냐 아니면 정치 검사냐 이런 거 물어보려면 왜 중수청이라는 것 자체를 만들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맡겠다고 중수청도 만들고 수사기소도 완전히 분리하고 이렇게 한거 아닙니까? 보안사건도 폐지하고. 그런데 그러면 제도적으로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 놨으면 이제 사람은 누가 되든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냥 수사 역량만 보면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치검찰의 정치수사 맡겠다고 제도를 완비해 놓고 다시 사람을 논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치검사 아니냐를.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서 검찰총장 임명하면서 그 사람이 정치검사 아니냐 청문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제도 이럴 거면 왜 검찰개혁 한 건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0: 제가 한 달 전 방송에서 거의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3: 저도
0: 무슨 얘기 하시냐면 제도는 개혁이 됐지만 사람이 중요한데.
3: 아, 저 어떤 분이 딱 떠오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그건 취지는 저도 비슷한 비판을 했었는데 그 취지는 아니 제도 개혁을 했으면 제도 취지에 맞는 사람이 와야지 제도 취지하고 전혀 다른 사람 반대 사람 맞는 거 아니냐. 그걸 또 극단적으로 얘기한 분은 김용민 의원이죠.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 안 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답답한 게 제도 취지에 맞는 사람이라면은 친윤이냐 반윤이냐 그게 아니고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가지고 어떤 사건은

0: 아도 그 제도 변화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신경 쓰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예 원초적으로 정치 검사가 탄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 저는 제도 개혁을 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오히려 김용민 의원 같이 제도 변화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 편이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느껴져서 결국 이 모든 혼란들을 감수하고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 저는 검찰 개혁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수사기관 내 자기 편 심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예요.
1: 아니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제도 개혁.
0: 그렇죠.
1: 예. 그래서 우리 헌법에 5년 담임했는데 왜 이재명한테 자꾸 4년 중요하냐고 국민의힘에서 왜 그런 거죠 대체?
0: 제도 개혁을 5년 담임했는데 지금 자꾸 연임제를 얘기한 중임제와 연임제를 얘기하는 그런 그 이재명 대통령 쪽 인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의장도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가능하다. 이러니까 우리로서는 국민의힘으로서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2: 요
0: 거죠.
2: 문제 끝으로 민주당께 좀 촉구드리고 싶은 게 친윤 반윤 이런 기준으로 옛날 거 파묘하면은 지금 그 소위 말해서 그쪽 세계에 계신 분들 캥기는 거 많습니다. 예, 오늘도 뭐 금태섭 전 의원 나와가지고 사실 그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윤우진 영상세무서장의 변호사를 윤석열이 소개해 줬니 안 줬니? 그거 공식적으로 금태섭 의원이 그거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이런 얘기했다가 원외에 있는 정청래 전 대표한테 욕을 직사게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윤석열은 상남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완전 친윤이네.
1: 아니 뭐 당시에 민주당 뭐 지도부 민주당 의원 또 청와대 내에 그 윤석열 상찬 안한 사람 지금 뭐 스피커들
2: 그러니까요.
1: 윤석열 상찬 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 그리고 과거에 했던 행동과 언행 가지고 낙인 찍어 가지고 평생 그 사람 친윤인 것처럼 매도할 것 같으면 지금 민주당의 올드 정치인들
1: 그러니까.
2: 정치할 사람 없어요.
1: 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지금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 당시 청와대 민정 라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지금 강변이 하신 것 같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신임 비서실장에 국세청장 출신 임광현, 초대 중수청장에 이제 검사 출신의 김지용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두 새로운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혹시 사정정국을
3: 그거를 만약에 할수 있었다면 3개월 전쯤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미 이제 지지율이나 이런 하락세가 넘어가 이게
1: 아니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 여기 지지율이 하락하면 권력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달콤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3: 아 그렇죠. 권력의 속성이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1: 두 번째 최근 대통령의 SNS 워딩이 굉장히 강해졌다.
3: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게 너무 개혁을 많이 제도를 많이 바꾸고 개혁을 하니까 대통령이 실제 쓸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어 보인다 오히려 지난 몇 개월 동안 예전 같으면 사정권이라든지 인사권이라든지 뭐 이런 게 대통령의 어떤 권한이 존중되는 선에서 못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직권 2년차, 3년차 이럴 때 왜냐면 대통령이 쓸수 있는 카드가 많으니까. 근데 이제 최근 몇 개월을 보면 야 이게 대통령이 이제 쓸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나 보다 오히려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니까.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수청이 출범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중수청도 1호 사건을 멋진 걸 해야 될 거잖아요. 예를 들면 기관이 처음 출범하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건을 할까 이런 게 이제 관심이긴 한데 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쥐는 방법으로서의 사정권 뭐 이런 거는 생각해 볼수 있는데 지금 이제 지금 정부가 뭐 정적을 제거하는 사정이라든지 이거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저는 오히려 그런 사정을 안 하기 때문에 SNS의 메시지가 강해진다고 봐요. 결국 국민들이 정치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거듭. 그러니까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해서 정치인들은 결국 국민의 인기를 저버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적을 제거할 때 죄를 들춰서 하는 방식이 아닌 공론장에서 하자. 저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고 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서 뭘할것 같으면 뭐 가령 임광현 지금 비서실장 선임이 되는데 국세청장일 때 시켰겠죠. 임자하고 싶은 대로 해. 뒤에 내가 있잖아. 뭐 그렇게 됐겠죠. 내가 국회의원 시켜주고 다 했는데 옛날에 공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준거 아닙니까? 비례를. 그렇게 했겠죠. 안 했지 않습니까? 혹은 정성호 장관.
1: 아니 그렇게 안 하니까 아까 김한 기자 말만처럼 대통령 인사권을 발휘하는데 안 된다고 여당 의원들이 소리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근질근질한데 저도 아주 그냥 근질근질 후다짜. 아유 정말.
0: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김지영 중수청장 임명해서 중수청을 통해서 사정정국을 만들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 이게 수사권만 있기 때문에 일단 기소를 할 수 없어서 공소청장까지 이제 완전

0: 완전히 장악을 해서 양쪽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또 하나는 사정 정국을 만들려고 해도 그게 지지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역풍 붑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로 가기에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의 처한 상황이나 제도 상황을 봤을 때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방금 강수영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대통령 스스로도 어떤 사정을 통해서 어떤 전국을 장악하거나 정적을 제거하거나 이런 방법보다는 SNS 여론전을 통해서 정치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정적을 진압하는 방법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는 거기에 그런 방향에 전혀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SNS를 마치 진영 내부의 반대파를 진압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거기에 열중하시는 이유도 사정보다는 여론의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그런 목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자, 그러면 지금 김지영 후보자가 뭐 통과될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대통령이 아마 지명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 지금 여당 내 반대론자들은 스탠스가 어떨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안 하고 또 다른 걸 갖고 올 것인가?
0: 다른 거 있잖아요.
2: 곧 공소청장.
0: 아니 너무 많은데, 공소청장도 지금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돌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공소청장 임명 과정에서 또한번 하죠. 그리고 중수청도 이게 끝이 아니라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의 감찰 문제 관련해서 또한번전 난리법석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임은정 지청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감찰당하면? 혹이라도 막 정직 정도 막 징계 때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파가 김지영 주수청장 임명되면 한풀 꺾이지 않고 계속 그 다음 먹거리를 찾아서 떠날 것이다.
3: 임은정 청장은 뭐 정치인도 아닌데 뭐 자기가 가만 안 있으면 뭘할수 있죠? SNS 글 올린 거 말고 뭐 그게 정치적 파작을, 또 정치적인 메시지 내면 그게 또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그 시끄러울 것 같지 않고요. 본인이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타협해가지고 적응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쭉 흘러가는 거 보니까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에 관해 가지고 여권 내에서 반발이 강한 경우, 그 야당은 조용한데 여권 내에서 조용한 경우는 경우의 수가 저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을 원할 때. 왜냐하면 야당이 검증할 때는요, 다른 사람 누구 원하고 이게 없어요. 어차피 자기 사람 안될거 아니까.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그 사람은 문제가 있어 이걸 막 지적을 하거든요. 근데 청문회도 하기 전에 초입에서 이렇게 난리치는 건 다른 원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공소청장도 만약에 그 누구 지명했다는 소식 들리자마자 막 들끓는다. 다른 사람을 능력도 안 되는데 높은 자리를 원했던 누군가가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네. 대통령이 말한 그 능력도 없는데 높은 자리 원하고 그거 안 시켜주면은 시끄럽게 하고,
3: 네.
1: 그 누구를 얘기한 거예요?
3: 다 아시면서 그래요. 김어준 씨나 뭐 그런 부류에 있는 분들 아니에요? 거기 세개 중에 누구 아니에요? 세개 중에 누구라고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예. 세개 중에.
0: 일단 실명은 김어준 씨가.
3: 김어준 월드에 있는 분들 중에.
0: 근데 김어준 씨가 본인을 추천한 거, 스스로 추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청거를.
1: 그렇죠. 다른
3: 사람도. 자기는 정치 안 하는.
0: 누가 적절하다고 청거를 했는데 이제 그게
4: 검사장 네. 후보 중에 미는 사람이 있었는데 청와대에서 이제 뭐 아름아름 하는 얘기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어쨌든 검증 사유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식의 워딩으로 나온 게 아닐까. 근데 이제 이쪽에서도 그 이름을 말할 순 없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사람이 누구다를. 근데 이제 뭐 알려진 바로는 뭐그네명 중에 한 명을 강하게 원했는데,
1: 중수청장.
4: 네, 중수청장을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중첩되어 있는데, 청와대는 거기를 놓은 게 아니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검증 사유가 있었다 이런 설명을 하는 것 같습니다.
3: 국무총리, 민정수석 뭐 이런 자리들 옛날에 생각해 보면 많이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다 거기 따로 원하는 사람도 있었겠거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그런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통령 고유 권한이잖아요.
2: 그렇죠.
1: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권에서.
3: 마땅히 그러한데, 이제 그 여권에 계신 그분들의 사고는
1: 그 뭐예요? 우리가 대통령 되게 도와줬으니까 1등
0: 그렇죠.
1: 정신이니까 전리품을 내놔라 이거예요?
3: 도와준 정도가 아니고 이제 거의
0: 우리가
3: 지명해줬다.
0: 어버키웠다.
3: 지명.
0: 네,
3: 우리가
0: 우리가
3: 당신을
0: 어버키워서 만들어줬다.
3: 지명해줬다. 예.
0: 근데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우리가 추천한 사람을 자꾸 무시하느냐 그런 거겠죠.
4: 일종의 뭐 그냥 제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훈육적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 관련해서도 우리가 훨씬 오래전부터 이 개혁을 설계하고 논의하고 힘들 때 고생하고 해왔는데 이 개혁은 우리 건데 이런 태도가 기본적으로 좀 깔려 있는 것 같고,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도 뭐그 어떤 교수들이나 이런 그룹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그 트레이드마크처럼 갖고 있는 여러 경제 정책들이 원래 내가 다 가르쳐 준 거고 내가 뭐 한 거고 이런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좀 봤던 태도들인데 약간의 이 진보 진영 안에서의 훈육적 태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결국 그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에도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혀 인정을 안 했고 대표적으로 유시민 작가 전혀 인정을 안 했고 이낙연이라는 정치인을 구심점 삼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분의 한계 탓인지 뭔지 하여튼 안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차라리 이낙연 따라서 나간 분들은 사실 투명한 분들이고 정서적으로는 거기에 크게 공감하면서도 나갔을 때 춥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 민주당에.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마인드셋이 전혀 바뀌지 않은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봐요.
1: 뭐 이게 당의 어떤 헤게모니 싸움도 아니고 당권 싸움도 아니고 좀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는데 네. 근데 지금 정권 초기에 이런다고 하면 대통령이 가장 힘있을 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고 하면 글쎄요. 민주당이 다음 정권을 또 차지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네요. 국민의힘인 국민의힘도 힘들죠 사실. 아, 네. 국민의힘도 지금 분열 양상이니까 쉽진 않죠. 예.
4: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빌 언덕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0: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조금 이렇게 회복이 좀 더디다고 해서 너무 마음 편하게 집안 싸움 하시는 것 같은데 조만간 정리됩니다.
3: 아,
0: 예.
3: 그래요? 예.
0: 노력하겠습니다.
1: 네. 자, 여러분 지금 어제부터 사사부기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혹시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좀 받아주시고 어떤 라디오를 듣느냐고 질문을 받으시면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듣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취율 조사 기간에는 아이스크림 쿠폰도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샵 0945로 응원 메시지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1분 순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서 2부에서도 세 분과 함께 토론 계속 이어갑니다.

0: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 김나입니다.
0: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 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 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0: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3: 와이티엔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강수영 변호사, 김한 기자, 유리자 변호사 함께합니다. 자, 외교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자주 외교를 강조하면서 현재 대한민국의 국익이 가장 중요하다,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강경화 주미대사가 백악관과 소통이 어렵다,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다, 이 얘기로 촉발된, 그래서 이제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이 시작된 거잖아, 이걸로 인해서. 그리고 정동영 장관, 이종석 국정원장 교체된다라고 하니까 아마 대통령 SNS에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한국과 미국의 정보 교류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조금 특수한 케이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이런 마찰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안보 문제

0: 일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야당이 공격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1: 뭐 강경화 주미대사의 이 국감에서 언급 이전에도 정동영 장관이 이제 통일부 국감에서 북한 지뢰 공격에 대해서 공격성이 있는지 지금 단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고, 그걸 또 이제 북한의 김여정이 한국의 관리 정동영도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고백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동영 장관이 북한한테 이용당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또 이종석 국정원장 문제도 뭐 이종석 국정원장 본인의 이제 방미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국정원 요원들의 미국 입국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한미 관계 뭐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찰나에 강경화 주미대사가 백악관과 소통이 어렵다, 정보 공유가 제한되고 있어서 답답하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워딩인 그 지뢰 공격 사건에 대해서 그건 절대 불의의 사고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한미 관계 여러 가지 불협화음, 한미 동맹의 이상징후 이런 것들이 주미대사의 입을 통해서 뭔가 확인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많은 국민들로서는 야 이거 정말 우려가 현실이 됐네,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0: 예?
2: 근데 그 지금 일단 전제로 해야 될게 트럼프의 미국하고 지금 외교 관계가 좋은 나라가 있습니까? 저 지금 캐나다 뭐 지금 유럽 뭐 억만진창 아니에요 전부 다?
0: 예.
2: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항상 그 냉전 시대의 그 뭐랄까 소위 그 수구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가 자꾸 소환되려고 하는데, 뭐냐면 미국 없인 우리는 위험해. 북한이 쳐들어올지 몰라. 미국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주한미군 철수하면 어떡해? 그럼 우리나라 큰일 나. 그러니까 미국한테 밉보이면 안 돼. 이게 계속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국민의힘의 주요 그 중진 정치인들의 메시지를 보면 이러한 갈등, 뭐 정보 공유 관련해서 이런 갈등의 원인이 뭔지는 전혀 묻지 않아요. 미국 측에 어떤 귀책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건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뭔가 원활하지 않으면 오, 큰일 났어. 미국이 삐져가지고 혹시 우리나라를 저버리면 우리 한민동맹 없이 우리나라 안위가 지켜질 수 있나? 그런 굴종적 태도는 임하는데, 미국은 항상 그런 걸 이용해서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굴복시켜 왔죠. 지금은 봐요. 거래, 뭐 투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엄청난 지금 국가 간의 협상전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터프한 협상전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이 만약에 우리하고의 관계를 파탄내고 싶고 우리에 대해서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거래판 거기서 차버려야죠. 그리고 완전히 압도적으로 미국에 유리한 것을 억눌러버려야죠. 근데 그렇게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의 전 세계에서 협상 제일 잘하고 있어요, 미국하고. 터프하다고 몇번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대등한 당사자로서 잘 싸우고 있다는 것이고, 외교라는 것은 잘한다라는 정의가 미국 기분 좋게 해주는 게 외교 잘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얻어낼 걸 얻어내는 게 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도외시하고, 미국하고 관계 불안하다. 정동영 장관 잘라. 이종석 뭐 원장 잘라. 이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지금 미국이 하고자 하는 방향하고 좀 다른 목소리 낸다고 해서 좌주파 소위 말해서 미국은 대한민국 패싱하고 좀 짓거리하려고 하는데, 좌주파 분들은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익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걸리적거리니까 빼버리고 싶어.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먼저 경질을 해버리면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협상에서 밀리는 거예요.
0: 예.
1: 근데 이게 저 너무 강승 변호사가 이 통상 문제를 외교 안보까지 너무 확장을 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한 사람인 건 맞고, 뭐 관세 문제 때문에 이제 많은 나라들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린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우리 한미의 이제 외교 문제, 안보 문제는 그거와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빚어진 문제라기보다는,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어떤 세계 질서에 뭔가 한국이 그 흐름과 어긋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뭔가 반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동영 장관의 구성 발언이라든가,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뢰 공격에 대한 정동영 장관의 안일한 평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북한 해킹을 대비하는,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일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 국정원만 빼라고 미국이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그러면 그것이 다 트럼프가 하나하나 다 지시해서 이렇게 된 거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뭔가 미국의 어떤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구상하고 있는 세계 질서에 뭔가 한국이 어긋나고 있고, 그 중심에 국정원과 또 정동영 장관이라는 인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관계가 굉장히 위태로워지고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선두에 있는, 결국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은 한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정동영 장관이라든가 이종석 국정원장에 대한 어떤 경질,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2: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0: 하나만 하세요.
2: 가령 정동영 장관의 지금

0: 이제 지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지뢰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문제가 생겼습니까? 트럼프는 그 지뢰 관련해 가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김정은은 나와 관계가 가깝다, 친하다, 그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고 내가 있는 한 김정은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낸
1: 그러니까 그건
0: 사람이에요.
1: 트럼프 얘기죠. 지금
0: 아
1: 미국이라는
0: 그러니까.
1: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고요.
0: 근데 미국 시스템이 트럼프 행정부인데 트럼프하고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털시 개버드라는 이 미국 정보 수장 이분이 지금 미국 어느 역대 정보 수장보다 비판 많이 받는 분이에요. 음모론주의자고. 이런 특성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지 않고 하여튼 미국이 뭐라고 하면은 무조건 우리가 잘못한 거야. 그건 저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2: 그 김한 기자
0: 네.
2: 이게 어쨌든 간에 강경화 대사가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3: 네.
2: 또 실질적으로 지금 뭐 유별한 사가 말한 여러 가지 안보에 관한 정보 교류가 예전보다 못하다 막 이런 게
3: 네.
2: 있으니까 근데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12월에 지금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거
3: 예정돼
2: 아니에요?
3: 있고 예.
2: 그리고 거기서 골프를 친다는 얘기고. 그러면은 그걸 기점으로 또 바뀔 수가 있는지 왜냐면 이게 골프라는 게 4시간 5시간 칠 텐데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때 대통령이 이 이야기도 할수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제가 뭐 외교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라고 하는 굉장히 돌출적인 변수와 미국에서 오랫동안 외교 행정을 담당했던 관료 그룹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강경화 대사가 얘기하는 건그 관료 그룹과의 어떤 불협 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재명 대통령과 뭐 트럼프 대통령 만나서 탑다운 방식으로 다 해결하자. 우리 뭐 베스트 프렌드야. 이러고 끝낼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그 관료 그룹 간에서는 여전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오면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저러하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는지. 근데 그 뒤에 부분은 구체적인 확인을 한 번도 언론에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인원쟁이 가장 뜨거웠는데 노무현 정부는 거의 분기 한 번씩 한미동맹 때문에 정부가 망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는 심지어 뭐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그 심사위에서 요구할 때였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20년 가까이 지났지만 한미동맹에서 큰 차이의 변화는 없고 그래서 저는 뭐 기자를 오래 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국면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를 국내 뉴스로 소비되는 어떤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좌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거기서 미국에서 발생하는 어떤 이벤트들이나 사건들이 결국 한미 관계가 불안하다라는 요소로 작동시키고 이명박 정부 때도 한미 관계 이런 문제는 있었고 뭐다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게 조금 이 외교 문제 그 국내 뉴스화하는 과정에서의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역시 뭐 한미관계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관련해서 주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투자와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그 투자 계획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어쨌든 국익 위주로 해서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과 좀 대등한 관계에서 협상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들은 전혀 이제 부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지금 뭐 누가 입국을 못 한다더라, 뭐 위성 사진 제공을 못 받는다더라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약간 음모론 가까운 뭐 한국에 정보를 넘겨주면 그게 곧장 중국에 들어간다더라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한다더라 이런 이제 음모론적인 얘기들까지 해갖고 하는데 저는 이 뉴스가 조금 뭐 뭐랄까요 실체 확인이 누구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은 좀 불려진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과장된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전형적이다 이런 생각 듭니다.
1: 그러니까 지금 김한 기자 저는 상당히 동의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모론을 일단 피울 생각은 없고 그렇 차치하고 그리고 모든 정보가 지금 다 대중에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미 관계에 뭔가 이상 징후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지금 김한 기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는 차치하고서라도 미국에 있는 전통적인 관료 그룹, 외교 관료 그룹에서 뭔가 불협화음이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 한국과의 불협화음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는 것이면 지금 현재 그 강경화 대사의 발언 이후에 이제 그 대사 그어 저기 대사관에서 막 발언 조정하고 막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완화시키고 톤다운시키고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대로 현실 인식을 그렇게 제대로 한 다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하다 보면 어려운 거니까 그러면 정면으로 이거를 마주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뭐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자꾸 이게 우리 한미 관계 괜찮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데 지금은 괜찮다. 이런 식으로 덮고 넘어가려고 하면 국민들은 계속 불안해지고 심지어 음모론까지 미국이 우리를 중국이랑 가깝게 보나? 그래서 우리를 패싱하나? 이런 음모론까지 이제는 나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부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를 문제 없다고 축소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보자는 거예요. 예,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0: 근데 오늘 토론에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유재하 변호사님은 이제 한미 외교 관계 혹은 정부 수장과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관료들 단위에서의 문제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외교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정부 간의 외교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실무진끼리 일을 하다가 협업하는 과정에서 뭔가 정보 공유를 안 한다든지 이런 문제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1: 아니, 그게 아니라 제
0: 근데
1: 말씀은
0: 예.
1: 그 미국에 있는 관료 그룹이 네. 정동영 장관이나 이종석 국정원장

0: 민주당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불신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1: 아니, 근데
0: 트럼프 대통령의 불신이 아니고 관료 그룹에.
1: 근데 관료들이 타국의 수장에 대해서 뭐 불신을 가지고 있다? 글쎄요. 뭐 그렇다고 친다면 그러면 외교 관계는 일단 수장들의 외교 관계는 지금 나쁜 징후가 없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국민의힘은 그 지금 말씀하신 사안들을 전부 다 한미동맹 파탄이라고 얘기하면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관료들끼리의 문제든 이런 것들은 역사에 계속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미동맹이 흔들고 파탄이라고 맨날 규정을 해요. 보수 정권 때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런 식으로 진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 이런 작은 문제들을 침소봉대해가지고 한미동맹이 파탄됐다 파탄됐다. 이게 저는 가장 심각한 국민의힘의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0: 정청래 전 대표가 미국에 입국도 못한데 작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직 여당의 대표가 지금 미국에 입국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비자 발급이 보류돼서. 이렇다면 이게 한미관계. 물론 그게 무슨 정천의 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왜냐하면 예전에 입국한 적이 있으니까. 그럼 한미관계 뭔가 이상지구가 있다는 건데 이거를 자꾸 자그마한 문제다 해서 작게 만들 축소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 이게 더 가면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지금 12월에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상당히 우리가 집중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 전이라도 미국이라는 어떤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 우리가 정면으로 이 문제를 마주하고 한번 들어보자는 거예요.
2: 네, 뭐 그런 얘기들은 하더라고요. 지금 라인업이 위성락, 이종석, 정동영 라인업이 노무현 때도 있었던 라인업이에요. 자리는 좀 달랐지만. 근데 이제 그때 정동영 장관이 통일부 장관 하면서 부총리를 하면서 NSC를 사실상 총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통일부 장관으로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남북 관계의 문제나 통일 관련된 국민들의 관념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여전히 정동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너무 큰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뭐 좀 조정. 정동영 장관이 이제 남북 관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중국 얘기도 하고 뭐 미국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건데 그거에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은 관료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 뭐 자주파가 문제예요?
2: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무현 정부를 경유하면서 자주파가 없다는 거예요.
3: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적극적 동맹파와 소극적 동맹파, 그러니까 다 동맹파다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동영 장관도 자기가 자주파는 이제 아니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자주파냐 동맹파냐도 굉장히 오래된 관념적 구분이라는 거죠.
3: 그런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정권을 잡으면 동맹파들이 이제 한미 외교를 담당한다. 또 그 양반들이 다 미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보가 잡으면 자주파 이게 맨날 이러거든요. 그리고 외교부 내에서도 청와대 내에서도 자주파와 동맹파가 부딪힌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소중합니까? 21세기에 외교만 잘하면 되는 거지 자주파든 동맹파든. 그래서 이런 걸로는 좀 이제는 더 이상 뭐 싸우거나 어떤 자기들끼리 뭘 맺고 이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2: 그 외교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북미 라인에서 보직을 못 맡은 상태에서 어디 가면 나 동맹파로 분류가 안 돼서 무조건 북미 라인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3: 오늘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트럼프 이재명 대통령 골프 예정돼 있다. 뭐 두 사람이서 치면 18홀 돌면 한 4시간 최소 걸린다. 많은 얘기가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 댓글에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 영어를 못해서 대화가 안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그 잘 모르시는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외국 경제 도서를 혼자 번역한 적이 있어요. 원본을.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는 자기가 영어를 독학으로 했기 때문에 번역 다음에 뭐 독해 이런 건 잘하는데 말은 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만 기본적 대화는 문제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2: 그리고 뭐 정상 간의 대화에서 언어가 문제가 되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3: 네. 아니 이제 이게 보면 카트 그 두 사람만 타고 뭐 이렇게 또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뭐 그때 아마 또 내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원래 정상끼리는 또 각자의 나라 말로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1: 그게 맞죠. 진짜 미안한데 요새 휴대전화만 있으면 실시간 통역이 다 돼요. 왜들 그래? 언제적 사람이에요, 그분?
2: 골전도만 끼면 다 들립니다.
1: 아유 나 이거 발굴하고 싶네. 그분 닉네임 봤는데.
3: 자 하나만 더 봅시다. 자 신천지 문제. 민주당이 신천지 집단 입당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입당 정황은 국민의힘은 수사기관이 들어가서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한 거고 민주당은 아마 지금 자체 조사에서 나왔다고 하는 건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어제 매경인가요? 보도에서는 최소 3만에서 5만 명이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 김민석 대표가 민주당 방송에서 확정 짓지 않았거든요. 그 숫자에 대해서는.
2: 그러니까 신천지 가입이 있었다라는 사실이고 비공개 보고가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제 이 가입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가입이 됐으면 이게 뭐 조직적 지침에 따라 가입이 된 건지, 가입 시기는 언제인지, 그러면 전 뭐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확정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데, 지금 이게 딱 제목만 지금 던져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단독 보도가 먼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사람 는 분명히 이거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누가 공개한 거냐, 오히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 근데 어쨌든 뭐 논란은 불이 붙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구체적인 숫자, 가입 경로, 가입 시점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3: 그러니까 지금 이걸로 다시 내분이 촉발될 것 같단 말이죠. 지금 뭐 정청래 전 대표가 한 워딩도 그렇고. 그렇다면 투명하게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다 밝혀라, 조사를 했는데.
1: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 자, 이만희가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관련해가지고 집단적으로 당원을 밀어놓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거대 양당 중 하나인 민주당이 비슷한 문제가 없겠느냐. 그렇게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정가에서. 예, 예. 그러면 이 문제를 털지 않으면 당원 주권주의는 불가능하다. 당원 주권주의를 하려면 당원들이 정상적인 당원들로 채워져야 그게 당원 주권주의의 전제인 것이지, 집단적으로 밀어넣어가지고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쭉쭉 따라가는 이런 질서를 만들어놓고 그것도 몇만 명씩 그런 질서라면 우리 당원들이 정말 떳떳한 당원들이 투표를 아무리 뭘 해도 다 왜곡되지 않습니까? 이건 뭐 민주주의의 붕괴죠.
3: 예.
1: 당연히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최고위원들 언급하고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언급하고 이게 좀 유심히 봤는데 저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민주당 안에서 집단 가입의 정황이 있다면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꾸 반명 분열 신천지 뭐 연합 반대 연합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연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어디에 붙어서 뭘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집단적으로 들어와서 어느 시기에 특정 집단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의 현안을 위해서 개입을 한 게 맞다면 누구 편을 들었든지 상관없습니다. 친명이든 반명이든 비명이든 상관없이 정리 안 하면 민주당 망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협조할 생각을 않고 무조건 나는 아니에요라고 혼신의 선을 그으면서 만약에 나인 것처럼 얘기했던 사람도 다 책임 모를 거야, 빨리 밝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지금 지도부의 자세가 아니죠. 협조해가지고 도와야죠.
0: 근데 이게 저는 김민석 대표가 이거 정치적으로 저는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이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확하게 실체를 밝히려면 일단 신천지 교인 명단이 확보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당의 당원 명부, 그리고 입당 시기 규모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당원 명부가 확보가 돼서 두 개를 대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는 건 수사기관밖에 없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이걸 자체적으로 박선원 의원이 TF를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신천지 교인 명단은 어디서 나오죠?
1: 탈퇴자들.
0: 탈퇴자들 해서 그거를 전체 교인 명단을 확보할 수 없을걸요. 일부는 확보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과 민주당의 당원 명부는 가지고 있을 테니까 그걸 비교를 대조를 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그걸 완전히 공개했다고 쳐요. 그걸 집단 입당이 확실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닌가
3: 생각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하 변호사, 강수정 변호사, 김한한열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 이제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생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생 서머네드피아.
5: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5: 경동산업 주식회사.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9: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8: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9: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8: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9: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1: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13: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하늘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하늘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5: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 is
16: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강원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 강릉과 대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인천 경기와 서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퇴근길 먼저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송내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김포 요금소에서 송내 나들목까지 12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방향 안현 분기점에서 중동까지 11km 구간 밀리고 있고 송파 나들목에서 판교 분기점 사이도 10km 구간 정체입니다. 한편 강남 순환로 성산 방향 서초 터널 중간 지점에서 봉천 터널까지 밀리는 가운데 봉천 터널 중간 지점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YTN 라디오 돌아온 이동희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영수석부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0: 그 지난 전당대회 이후로 그 첫 인터뷰라고 맞습니까?
1: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네. 각 지역에 이제 네. 낙선 인사 다니면서 도와주신 분들 인사도 드리고 뭐 추석 전후까지 계속 그러다가 이제 민주연구원 임명받고 오늘 우리 이동희 형의 예. 뉴스 정면 승부 예. 첫 번째 출연입니다.
0: 아유, 이후로 예. 예. 그 전당대회 뭐 아깝게 떨어지셨는데
1: 예. 예.
0: 근데 그 표를 보니까 지금 1인 호남과 대의원에서 압도적 표를 얻었어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민주당 코어들한테 압도적 표 얻은 거 아니에요? 그 정도쯤이면 좀 떨어지긴 했지만은 네. 그래 기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1: 아,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너무나 영광스럽고 또 이제 긴 시간 동안 제가 직접 선수가 돼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많은 걸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은 현장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 민주당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의 그 마음이 여의도 제가 문법이라고 가끔 얘기를 하는데 예. 여의도에 매몰되어 있는 정서와는 상당히 다르다. 그래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하는 게 이 민주당의 활로를 개척하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에 제가 지지난주에 임명받아가지고 받아가서도 이 현장성 강화 그다음에 당원들의 이야기를 민주연구원의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뛰고 있습니다.
0: 예. 예. 뭐 민주연구원이 이제 민주당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개혁시키고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만들고 뭐 이렇게 이제 도움을 주는 곳인데 예. 그래서 뭐 민주연구원하고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됐던 분이니까 오늘 대통령이 임강현 국세청장을 신임 대통령 비서장 임명했어요. 그런데 네. 하마평에 한 번도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거든요. 언론에서 이분을 다음 비서실장이 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도 없고 정치권도 없었어요.
1: 네, 네. 맞습니다. 저도 오늘 오후에 소식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한테 네. 이 전화를 받았는데 거의 뭐 깜짝 인선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도 합니다만은 역시 이재명 정부의 이 철학이 반영된 이런 인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은 성과주의, 아하. 민생, 실천, 그리고 국민들의 삶. 이래서 결국 우리 국민들의 이 지지 기준은 내 삶을 어떻게 바꿔줄 것인가. 이제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성과를 냈고 했던 이런 실무형 인사를 갖다가 비서실장으로 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이 성과주의, 실용주의, 그다음에 이 정책을 갖다가 실적으로 반영하는 이런 데 지금 방점을 맞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예. 예. 그 첫 번째 비서실장이 뭐 사실은 친명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강호식 실장이었었는데 두 번째 인선이 그래서 아마 그 무게감이 있고 조직 장악력이 있는 아마 중진이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았었는데 지금 완전 예상하고 빗나갔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사실은 뭐 중진 의원도 아니고 초선 0.5선이죠. 뭐. 0.5선이고 네. 공무원만 오래 했고 아마 실용적인 거 그리고 그동안 국세청장 하면서 일을 잘했다. 뭐 이런 게 반영된 게 아닌가.
1: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0.5선 국회에서 비례원 하시면서 상당히 그 당시에 촉망받는 이런 평가를 받았었고 그리고 이 내각에 들어가서도 국세청장 하시면서 성과를 많이 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제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최근에 그런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 무게감이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예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임광현 이분이 이런 자신의 그동안 이 트레이드 마크를 갖다가 발판으로 해가지고 또 이분이 정치색이 굉장히 좀 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정치권에서 지금 얘기했던 통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진정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여백이 많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0: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재복을 이제 출마하려고 하시다가
1: 예, 예. 네,
0: 안 되고 예. 그리고 오늘 결국은 백의종군 하겠다 해서 이제 원래 본거지가 경기도시니까
1: 네.
0: 경기도 선거를 많이 도와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0: 그래서 이제 추미애 지사 당선에도 뭐 공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최근 추미애 지사 행보 지금 오늘도 뭐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각 전국에 있는 시도지사 지지율 오늘 꼴찌에 있거든요.
1: 예.
0: 그것도 그렇고
1: 네.
0: 논란이 많이 있잖아요.
1: 예.
0: 지금 뭐 경기도정에 매진하지 않고 중앙정치만 애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가지고 경기도지사가 들이받는다 이런 또 논란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1: 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계신데 역시 이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이 물론 뭐 중첩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 경기도 같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역 단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우리 뭐 도민이라든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지사로 뽑아준 데 있어서는 그 경기도정을 잘 이끌어달라 이러한 의미가 가장 크기 때문에 역시 도지사의 가장 큰 트레이드마크는 그 이전에 뭐 김동연 지사라든가 그 이전에 이재명 우리 현 대통령 계실 때 이재명 지사께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내면서 대통령 자리까지 오르셨고 그리고 우리 김동연 지사는 반면에 또 여러 가지 이러한 논란이 있으면서 추미애 지사님한테 자리를 내줬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면교사 삼으신다면은 이재명 당시 지사께서 경기도에서 냈던 성과들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부터 준비해 가지고 이런 걸 이어갈 건 이어가고 또 새롭게 우리 추미애 지사께서 본인 트레이드마크로 내놓을 만한 본인의 정책을 갖다가 인수위 기관하고 이걸 포함해가지고 좀 발굴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계속 이 법사위 관련해서 이 우리 검찰개혁과 연관된 이 이전의 메시지를 계속 내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게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은 이게 우리가 뭐 전당대회 이후에 계속 이제 내부의 분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촉발돼서 대통령의 지지율 또 민주당의 지지율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결국은 이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 아닌가 결과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저는 그래서 좀큰 틀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의 시간에 올인하셔야 된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저께는 그 우리 이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감사에서 우리 이제 민주당에 그 점잖은 의원 분들이십니다. 이해식 의원님이라든가 김영배 의원님 이런 분들이 이참 경기도정을 아주 이 조심스럽게 질타하시면서 거기에 집중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 진정성을 좀 받아들이시어 가지고 이 경기도의 중요성 이게 무려 1,400만 명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이 광역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에서 지금 서울시장을 지난번에 우리가 지방선거에서 이 탈환하지 못했고 경기도를 그나마 굉장히 압도적인 지지로 해서 경기도가 당선이 됐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는 환경도 굉장히 좋은 상태예요. 경기도의 도의원들이 지금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당의 도의원들하고도 계속 충돌을 내면서 오히려 도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이 거의 뭐 공수가 지금 바뀌었죠. 이 집행부와 이 견제기관인 도의회와 이런 모습은 굉장히 정말 이 기대를 갖다가 어그러뜨리는 모습이다. 그래서 저는 어제를 계기로 해서 다행히 또 이제 예산도 통과됐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추미애 지사님께서 이 뭐랄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책임감을 가지시고 지금은 경기도 광역단체장으로서 내가 앞장서서 성과를 내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거야. 저는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0: 그뭐 경기도에서 이재명 지사랑 함께 했으니까 아실 테지만 이재명 지사가 처음에 그 시도지사 직무 평가에서 최하위였었는데 나중에 1위로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1: 그게 이제 뭐 생생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캠프에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올 초에 책을 내고 북구소트에서 그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지지율 떨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서로 이제 저희 민주당 지지자분들에게 당원분들에게 제가 우리가 용기를 갖자. 그 당시에 경기도에서 맨 처음에 도지사 당선되시고 지지율이 30%를 못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언론하고 인터뷰를 할때 굉장히 논란이 많아가지고 모든 매스컴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4년 만에

0: 예, 퇴임하실 때 70%를 넘는 이러한 지지율을 보이시면서 오늘의 이재명 정부가
1: 예.
0: 탄생하는 밑거름이 됐죠. 그래서 저는 이 누구나 얘기하는 지금 이 희련의 이 지지율 하락, 이 위기, 이 토대가 저는 기어코 극복돼서 이렇게 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 시간이 곧올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 그럼
0: 예.
1: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경기도에서 경기도지사 직무를 할때 그렇게 낮은 지지율을 끝날 때 높게 만든 이유는 결국은 경기도민이 무엇을 높이 사서 그렇게 지지를 했을까요?
0: 제가 이제 그거를 대통령의 쓸모라고 표현하고 도지사의 쓸모, 성남시장의 쓸모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남에서 단체장으로서 성남 시민들의 요구를 갖다가 수용하는 그다음에 실천하는 그런 쓸모가 있었고 경기도에서 뭐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우리 민생 경제가 힘들었습니까? 그때 코로나를 갖다가 뭐 앞장서서 이렇게 무슨 뭐 신천지라든가 요즘 논란 많은 그걸 앞장서서 이 단속을 했고 그다음에 전 도민들한테 그 골목 경제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모든 1,400만 경기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1차 2차 지급을 하면서 정부에서 마지못해서 이제 경기도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래서 3차에서 그때 정부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갖다가 이 배정을 했는데 80%를 했어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3차를 갖다가 그 20%를 채워서 할 정도로 오로지 모든 기준을 민생과 경기도민의 삶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쓸모가 통했다. 저는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도민들을 바라보는 행정이 이제 앞으로도 좀 발현되고 우리도 또 추미애 전께서 이제 또 훌륭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정치 경험도 많으시고 주변에 좋은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이 행정가로서의 길에 빨리 들어가시면은 저는 이 따라서 그런 성과를 내지 않을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예.
1: 우리 김용 위원장님도 이제 경기도 정무직 공무원 출신이니까 지금 그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그래요. 인사 지체에 관한 거, 그다음에 이제 인센티브 삭감에 관한 거. 그 경기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분들이 혹시 좀 항의 전화나
0: 가끔 옵니다
1: 없면
0: 저한테 가끔 오는데 제가 거기다가 뭐 이렇게 같이 맞장구 쳐줄 수는 없고 이제 시작이니까 같이 이겨낸다는 마음으로 좀 이렇게 하자. 근데 이제 좀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를 할때 사실은 이게 위에서부터거든요. 위에서부터 하고 아래를 해야지. 이 순서가 잡혀가지고 업무라든가 이게 그 연속성이 발현되는데 지금 유예 인사를 거의 안 했다 그안 하셨다고 그래서 어저께 제가 국정감사 내용을 보니까 내년 1월 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예. 왜냐하면은 그게 뭐 경기도 5급 이상 공무원들 거의 1,000명 넘는 숫자 인사를 안 했다는 거는 그거는 대단히 이게 왜 그러냐면 인사를 해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찾아가지고 이게 지금 되는 문제, 재정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연속 사업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좀이 너무 처방이 너무 나이브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은 듣는데 어저께 뭐 우리 그 국회에서 국정감사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질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요. 그 최근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0: 네.
1: 변호인 김강민 변호사가 그 언론과 인터뷰 보셨죠?
0: 네, 봤습니다. 저는 이제 언론 인터뷰는 못 봤고 그 페이스북에 우리
1: 그쓴 거?
0: 김강민 변호사님하고 제가 친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봤고 언론에서도 이제 그 내용 갖고 예, 해석해서 쓰는 그런 기사들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논란이 됐었고 이화영 지사는 내 뜻과 다르게 나갔다 뭐 이렇게
0: 네네, 그렇게
1: 또
0: 말씀하셨죠.
1: 얘기를 했고 김강민 변호사 그에 대해서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변호인이 정치를 하느냐 이게 도움이 되느냐 이화영 기사한테. 근데 그런 걸 떠나서 뭐 저도 그뭐 이화영 부지사를 만나본 적도 있고 뭐 합니다마는 면회 가서 만나본 적도 있긴 한데 억울하긴 억울할 것 같기도 해요.
0: 아, 그럼요.
1: 뭐 예를 들면 뭐 정진상, 김용 어쨌든 뭐 가석방이든 뭐든 다 나와 있는데 나도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왜 나만 계속 이렇게 있을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울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물론 두 분하고 정진상, 김용하고 다르게 또 개인적 조금 비린 있긴 네.

0: 아닙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예. 봤을 땐 억울하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7년 중에 5년을 살았으니까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전반적인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는 그 크게 억울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검찰들이 뭐 거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전화 이렇게 검찰들이 이게 명확한 이러한 피고한테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그다음에 피고한테 불리한 증거를 갖다가 확대하고 예. 또 없는 증거를 만들고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이제 죄목이 있습니다만은 대북송금 관련해 가지고는 명확하게 그렇게 뭐 그 뭐냐 연어술 파티 해가지고 얘네들이 그 김성태 이쪽에 회유를 한 게 그 분명히 나왔고 예. 국정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그리고 벌써 이제 시간이 5년째 접어든단 말입니다. 아, 물론 정치자금 이 대북송금 관련된 이 구형이 선고가 좀 적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최근에 국정원 무고까지 나왔잖아요. 그 북한하고 그다음에 쌍방울 간의 이러한 그 거래에 대한 이거는 국정원 2급 문서로까지 나왔는데 예.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지금 구속돼 있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정치인들의 사건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다룰 수는 없어요. 그건 맞아요.
0: 예, 예.
1: 아, 그렇지만 벌써 5년째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러한 진실이 규명돼 규명 저는 거의 됐다고 봅니다. 저희가 작년에 조작 기소 대응 TF 있었죠. 민주당에서 그리고 국정감사 있었죠. 올해 국정조사 TF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직까지 본인에 대한 이러한 감찰에 대한 이런 결과가 없다 보니까 저는 대단히 좀 본인 입장에서는 힘든 시간이다 이런 생각에 뭐 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로 갖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변호사 저도 뭐 변호사 분들이 굉장히 이제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변호사라는 직업이 결국은 본인의 이 사건의 이 주체 이 클라이언트의 이 요구에 대해서 예. 철저하게 이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러한 메시지가 예. 돼버리다 보니까
0: 그렇습니다.
1: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죠.
0: 예. 의뢰인의 예. 이득에 최우선
1: 오히려 좀
0: 되는데.
1: 이렇게 예. 좀이 본인이 나서지 않고 주변의 이런 사실관계라든가 억울한 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알리고 이런 작업이 선행되면서 이 선호가 좀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데 아무튼 이번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인께서는 여행 부지사께서 재심 신청까지 하시겠다. 예. 저는 뭐 재심 신청에 사유가 충분히 되는데 일단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빨리 나오셔야죠. 이게 그동안 벌써 4년 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주변 분들이 더 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있습니다. 예.
0: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면 최근에 대통령의 골프 논란 뭐 국민의힘에서는 황제 골프사 뭐 이러던데 일단 청와대에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거기서 이제 골프 회동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준비 차원인 것 같아요.
1: 네네. 예.
0: 그리고 뭐 계셔서 같이 오랫동안 계셔서 알겠지만은 네. 성남시장 때까지는 골프를 친 것 같고
1: 네.
0: 경기도지사 당대표 때는 안 쳤던 것 같아요.
1: 네, 그렇죠? 거의 못 치셨죠.
0: 네, 거의 못 치셨고
1: 네, 시간이 없어서. 예. 네,
0: 그래서 한 10년 못 쳤으면 네. 아마 다 까먹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1: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저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이제 뭐 언론인들 또 이제 주변의 지인들이 골프를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좋은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예. 뭐 이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의 사촌 조카 같은 경우가 골프 치자 그러면 갈 수도 없어요. 이게 이제 국가 요즘에는 국익을 위해서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필수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런
0: 네.
1: 거에 대비해서 뭐 제가 듣기로는 골프 TF가 만들어져 가지고
0: 예, 예.
1: 정상회담에서 거기에 대한 거를 대비한다 그러는데 아니 그 사전에 만들어진 거고 하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죠. 그것조차도 업무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0: 예, 예.
1: 근데 그런 거 갖고 막 국힘에서 계속 이렇게 공격하고 이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뭐 이렇게 책상머리에서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뭐저 서류 보고 이게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0: 예, 예.
1: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좀 우리가 정치권이 좀 여유로워졌으면
0: 예,
1: 좋겠어요.
0: 예. 예. 아니, 뭐 지금 뭐 한미 동맹 뭐 또 안보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과 그 수행원 없이 4시간 5시간 단둘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1: 그러니까
0: 거의 없잖아요.
1: 아, 저희가 저기 네. 그 집권 초기에 대통령 보고 외교 천재라면서 국민들이 극찬했던 네.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 외교에서 신뢰를 쌓아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도 또

0: 형이 외국 정상이랑 골프 치는 게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번에 아마 굉장히 외신의 주목을 받을 테니까 또 그러면 또 우리가 또전 세계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으면 그때 또할 수도 있고 기자들이 또
1: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뭐
0: 몰려들
1: 우리가
0: 테니까
1: 지금
0: 말이죠.
1: 이란과의 관계라든가
0: 그렇죠. 예.
1: 호르무즈 여기 봉쇄되어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여러 가지 다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0: 예.
1: 저는 좋은 성과가 12월에 날
0: 예.
1: 거라고 기대합니다. 예.
0: 근데 우리 김용 위원장님은 골프를 못 치신다고 하니까 혹시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 시장 골프 실력은 어떻게 잘 쳤습니까?
1: 이 운동에 굉장히 좀 소질이
0: 아,
1: 있으세요.
0: 그래요?
1: 소질이
0: 예.
1: 있으시고 이 옛날에 그저 어디야 동상이몽인가 거기서 이저 뭐냐 이저요 카누
0: 카누.
1: 카누 하시면서 금방 이렇게
0: 배우고.
1: 예 배우시고
0: SBS 방송이었죠? 네, 예능
1: SBS였죠.
0: 방송.
1: 예, 예능 방송. 예. 그래서 운동은 굉장히 저이 감각이 있으시다.
0: 축구도
1: 예.
0: 좋아하시고. 그 성남 FC 구단주였잖아요.
1: 구단주였는데 축구는 저기 그렇게 좋아하지는
0: 아,
1: 않습니다.
0: 그래요?
1: 너무 격렬하게 힘든 운동이라
0: 아,
1: 가지고.
0: 그래요?
1: 근데 애정은 굉장히 많이 보이셔서 성적도 그때 초반에 굉장히 좋았죠. 예.
0: 아, 그러면은 뭐 운동신경 있으니까 그러면 한 10년 동안 골프 안 쳐도 뭐 다시 연습 좀 하면은 뭐늘 수도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김민석 대표가 취임 100일 지나면은 지지율 올린다 그랬는데 그 우리 민주연구원 수석 부원장이니까 책임 함께 좀 지셔야 되죠.
1: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끌어올릴까. 근데 결국은 뭐 신뢰 회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당대회라든가 그전에 서로 좀 불신했던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뭐 정부도 이 국민들에게 그 정책적인 부분에서 그 요새 많이 질타받고 있는 그런 뭐 부동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농지 전수조사 이런 거에 대한 신뢰를 좀 회복하는 이 차원에서 움직인다면은 그래서 저희도 지금 뭐 강득구 이제 원장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또 이제 김희석 대표님과 워낙 이제 막역한 정치를 함께 하셨던 분이라 가지고 같이 머리 맞대고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자, 부원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1: 아이, 고맙습니다. 예.
0: 예, 지금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김영수 수석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개성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5: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6: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5: 응답하라 2588 2588.
7: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8: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9: 워킷 워킷 안전화.
1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1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1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목소리) 교통안전 1분 터.
6: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 하세요.
7: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YTN 뉴스 FM 저녁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구월동 선거에서 시민 10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59살 최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치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려 했다고 밝히면서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 결과 최 씨가 상가에 도착하자마자 2층으로 향해 흉기를 양손에 묶은 채 시민들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범죄심리 분석관, 이른바 프로파일러 조사를 마치는 대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번 주 안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할 방침입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전 서울시 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난 강 의원과 김 전 씨 의원은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덕 의원은 회의에서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고 하는 내용조차 담지 않겠다는 것은 규탄으로 끝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해서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우리 군의 도발 방기,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다며 형용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코스피가 전날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 들어 하락 전환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4% 내린 6008로 6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장중 한때 2.5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한때 6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AI 해킹 침해가 확인된 금융회사가 전체 업권을 통틀어 지금까지 모두 16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오늘 제2차 긴급상황 대응회의를 열고 금융권 AI 해킹 침해 사고 점검 결과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현재까지 확인된 금융사 정보 유출 규모는 10만 건입니다. 금융당국은 지금도 금융사들이 공유된 인터넷 주소 등을 바탕으로 침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금융사 수는 이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8월 국내 건설 수주가 공공부문의 반등에도 민간 부진이 이어지면서 석 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8월 건설 수주액이 15조 7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8.1%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수주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5.9% 늘면서 4조 7천억 원을 기록한 반면 민간 수주는 13% 감소해 11조 원에 그쳤습니다. 이달 초 새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 중점조사기획단이 1호 사건으로 대형 식품업체들의 가공식품 가격 담합 의혹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은 대상, 오뚜기, CJ제일제당 본사 등의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수년간 김치, 두부, 유지류, 명절 선물 세트, 즉석밥류, 장류 등 6대 핵심 가공식품 품목의 가격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국감 증인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이사 등을 상대로 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지방공소청과 지식재산처는 반도체 검사 부품 관련 국내 첨단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나머지 두 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내 반도체 검사 핵심 기술의 설계 도면과 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제품을 생산하고 해외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내 피해 기업에서 각각 생산관리팀장과 엔지니어 등으로 일하다가 지난 2023년 중국 기업으로 이직한 뒤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전북 완주군 동봉읍의 한 생활화학품 제조 공장에서 50대 A씨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철제 구조물을 들어올리는 지게차 작업을 보조하던 중 지게차 포크 부분과 구조물 사이에 머리를 끼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채연이었습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0: 셀레나제 티파오라렌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한국일보 제휴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YTN 뉴스 FM
3: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4: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5: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 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7: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8: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0: 한때는 결혼까지 생각하던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끝내 이어지지 못했고 두 사람은 이별하게 됐죠.
11: 남자친구랑 데이트 통장 만들었거든. 둘이 데이트할 때 거기서 쓰자고. 한 달에 30만 원씩 넣었단 말이지.
12: 그런 것도 했었구나.
11: 그런데 소득공제 때문에 남친 명의로 했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그 돈 나눠갖자고 말하기가 되게 껄끄럽네.
12: 아니, 얼마나 보였는데?
11: 500만 원 정도?
12: 그렇게 많이? 아, 당연히 받아야지.
10: 데이트할 때마다 네 돈, 내 돈 따지는 게 야박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보니 요즘

0: 여행들 사이에선 데이트 비용을 함께 모아 쓰는 이른바 데이트 통장을 많이 이용한다고 하죠. 문제는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통장에 남은 돈, 같이 모은 돈이니까 당연히 나눠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명의자의 돈이 되는 걸까요?
1: 이번에 3주년 여행 때 이걸로 해외 가기로 했으니까 제법 많이 모였겠지?
0: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연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여행을 가려고 데이트 통장에 400만 원 가까이 모아뒀는데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 보니 남은 돈은 단 13만 원. 내역은 더 황당했습니다.
1: 이게 뭐야? 돈이 다 어디 갔어?
2: 난데, 우리 통장에 13만 원밖에 없던데 어떻게 된 거야?
3: 아, 그거? 지난주에 부모님 모시고 여행 다녀온 거? 그 돈으로 좀 썼어?
2: 뭐? 나한테 말도 없이? 우리 여행 자금인데?
3: 아, 엄마 환갑인데 당장 돈이 없어서. 아니, 말안 하고 쓴거 미안한데. 아, 어차피 우리 곧 결혼하잖아. 아, 며느리 될 사람이 그 정도도 못 보태나?
0: 함께 모은 돈을 한 사람이 합의 없이 다른 용도로 써버렸다면 헤어진 뒤 남은 돈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할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호입니다. 로엘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로엘 법무법인의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0: 자, 일단 오프닝에서 소개한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남자친구와 커플 통장 문제로 다퉜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4: 네, SNS에 게시된 커플의 사연이 화제였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던 커플이 해외여행을 위해서 매달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꼬박꼬박 모아왔다고 합니다. 여성이 400만 원 가까이 쌓인 것을 확인하고 비행기 표를 예매하기 위해 앱에 접속했더니 잔고가 단 13만 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역을 확인해 보니 바로 전달에 5성급 호텔 렌터카 4인 항공권 명목으로 3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남자친구에게 따졌더니 어머니 환갑 기념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오면서 두 사람의 데이트 통장으로 결제했다고 실토했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죠.
0: 남자친구 해명도 상당히 황당합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예비 며느리로서 그 정도도 못 보태냐? 오히려 돈을 칼같이 따지는 태도가 무섭다.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요. 할 말은 많습니다만 감정적인 판단을 빼고 보죠. 이 발언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4: 법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데이트 통장은 두 사람이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입니다. 그 용도를 벗어나서 일방이 임의로 사용하는 건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라는 말 역시 법적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을 약속했다는 사실이 상대방의 재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는 권한을 주지는 않습니다.
0: 이 사연에 이런 댓글 달렸더라고요. 횡령이다. 연인 사이 데이트 통장을 두고도 횡령이 될수 있습니까?
4: 네, 이 사안은 횡령죄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데이트 통장의 돈은 데이트 비용이라는 특정한 용도가 명확하게 정해진 자금이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공동 자금의 관리를 위임받은 보관자에 불과합니다. 그 돈을 합의된 용도인 데이트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여행 경비로 써버렸다면 제한된 용도를 벗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설령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인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0: 이번에는 헤어진 뒤 생긴 분쟁도 보죠. 사랑할 때는 별 문제 없던 데이트 통장이 헤어진 데 갑자기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면서요. 무려 2천만 원이 넘게 모여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사연입니까?
4: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자면 30대 직장인 커플이 처음엔 월 30만 원씩 결혼을 약속한 뒤에 월 50만 원씩 데이트 통장을 적립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데이트 통 비용으로 쓰면서도 잔액이 2천만 원 이상 쌓였는데요. 이후 두 사람이 이별하게 되었고 여성이 남은 돈을 절반씩 정산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단한 푼도 줄수 없다고 버텼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조금

0: 추측했는데요.
1: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0: 네, 남성은 연애 초반에 자신이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부담했으니 데이트 통장의 금액 절반은 자기의 몫이고 나머지는 여성의 잘못으로 결혼이 깨졌으니 위자료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1: 연애 초반에 내가 밥값을 더 냈으니 지금 통장에서 빼겠다. 또네 책임으로 결혼이 깨졌으니까 위자료 받겠다. 얼핏 들으면 나름의 계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특히 결혼하지 않은 사이에서도 위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두 가지 주장 모두 법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초반에 내가 더 많이 냈으니 그 돈을 빼겠다라는 주장부터 보면 통장을 만들기 전에 자신이 사용한 비용을 나중에 통장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당초 통장을 만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애 초반에 데이트 비용을 더 많이 냈다는 사실은 상대방의 호감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얻기 위한 증여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위자료 주장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인 전 남녀가 헤어지는 경우에 폭행 등 민형사상으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자료의 개념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초반 데이트 비용과 위자료를 명목으로 데이트 통장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1: 자, 그러면 보통의 경우를 상정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헤어졌을 때 데이트 통장에 남아있는 돈, 누구의 돈이고 어떻게 나눠야 하나요? 가령 뭐 반반씩 넣었을 때, 그리고 7대 3으로 나눠서 넣었을 때가 혹시 다른지, 또 대부분 한 사람 명의로 돼 있을 텐데 명의자가 아, 내 이름으로 된 돈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0: 원칙은 명확합니다. 데이트 통장의 돈은 두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모은 돈이기 때문에 이별로 인해 그 공동의 목적이 소멸하게 된다면 계약 관계가 해지되어 각자 투입한 비율대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반씩 넣었다면 반반으로, 7대 3으로 넣었다면 7대 3으로 나눠야 합니다. 명의 문제도 많이들 걱정하시는데요. 통장 명의가 누구냐는 것이 소유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 형성의 실질적 과정을 보는데요. 결국 통장에 두 사람이 입금한 내역이 있고 공동의 목적으로 지출된 내역이 확인된다면 그 통장은 공동의 자산을 일방의 명의로 관리하기로 한 것일 뿐 누구 한 사람의 자산으로 볼순 없습니다.
1: 헤어진 다음에 명의자가 네가 그냥 쓰라고 준돈 아니냐,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증거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입증을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금융실명법상 통장은 명의자 소유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돌려받으려는 쪽에서 공동으로 모은 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다만 계좌 이체 내역이 남아 있고 두 사람이 번갈아 입금한 기록, 또 공동으로 지출한 내역 등이 통장에 고스란히 찍혀 있다면 입증이 보다 용이할 수 있습니다. 또 가능하다면 적요란에 용도를 메모로 남겨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1: 자, 또 다른 상황 하나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나 대신 모아달라면서 여자친구 명의 통장에 돈을 넣은 경우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0: 네, 보도된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남자친구가 나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니 네 통장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먼저 제안을 했고 여자친구가 자신의 통장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1년간 남성이 입금한 금액이 약 4천만 원에 달했는데요. 이 돈은 두 사람의 데이트 비용, 남성의 보험금 등 공동 경비처럼 쓰였다고 합니다. 당시 개인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에게 남성은 필요하면 써도 좋다라고 허락했고 여성은 그 말을 믿고 운영 자금으로 1,200만 원가량을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사귀고 있던 중에는 당연히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요. 헤어진 뒤에 문제가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0: 네, 이후에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최초 여성은 통장에 남은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남성은 처음에 돈을 안 줘도 되니 다시 만나달라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여성이 다른 남성과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고 난 후에 상황이 급변했다고 하는데요. 남성은 여성의 원룸 도어락을 누르고 무단 침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4천만 원 내놓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라는 협박성 문자를 밤낮으로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공포 속에서도 여성은 함께 쓴 돈이니 절반은 갚는 게 도리라는 생각에 매달 돈을 보내 1,700만 원을 상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남성의 결혼 소식과 함께 날아온 것은 커플 통장 각자 기여도에 따른 반환금 청구라는 제목의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남은 2,300만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1: 앞선 사연과 또 다른 상황인 것 같은데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내가 넣은 거니까 돌려받아야 한다 주장할 수 있어 보이거든요. 반면에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아니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0: 예,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크게 방어와 역공 두 갈래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방어적 측면을 살펴보자면 남성이 준 돈이 빌려준 돈이 아니라 증여 혹은 공동사용 자금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성이 자발적으로 입금을 했고 공동사용에 합의했으며 일부 사용을 허락한 정황은 증여의 성격을 뒷받침합니다. 통장 거래 내역과 당시 메신저 대화 기록 등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역공 측면에서는 남성의 스토킹과 협박 행위로 형사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에 대해서는 자금의 성격과 분할 상환 합의 사실을 명시해 반박하고 남성의 불법 행위를 통해 그의 금전 요구가 순수한 채권 회수 목적이 아니라 부당한 압박임을 법원에 알리려는 목적인데요. 이 사건은 단순한 연애 문제를 넘어서 경제적 통제를 수반한 새로운 형태의 데이트 폭력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사랑할 때 우리 돈 하겠지만 헤어지고 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만약에 의뢰인에게 조언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 쓰라고 하시겠습니까?
0: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지만 통장 분쟁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1: 아, 명언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데이트 통장을 쓰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최소한 이것만큼은 미리 정해두거나 기록으로 남겨놔라 이런 게 있을까요?
0: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라면 세 가지를 당부드리는데요. 우선 반드시 계좌 이체로 입금하시고 적요란에 메모를 남기세요. 현금으로 넣으면 나중에 내가 넣은 돈이라는 걸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출 내역을 두 사람이 함께 공유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정산 방법을 미리 대화로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것보단 훨씬 낫습니다.
1: 네, 사건 X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소유 어반자카파의 틈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X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힘내라는 말보다 필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더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뿐 아니라 내일도 다시 안부를 물어주세요. 한 사람의 꾸준한 관심이 마음을 붙잡는 힘이 됩니다.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6: YTNS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오늘처럼 쌀쌀하겠는데요. 내륙 곳곳의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을 밑돌겠고 낮 기온도 20도 내외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15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근 먼저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성동교부터 상계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성동교에서 군자교사 2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강남 순환호 성산 방향 봉천터널 중간지점 4차로에서도 차량 간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전 서초터널 중간 지점에서 봉천터널 출구 일대까지는 여파로 정체에 서행되는 모습입니다. 한강을 따라 지금 올림픽대로 김포 쪽도 아직은 퇴근길 정체가 상당한데요. 동호대교부터 한남대교 지나 가양대교까지 아직은 긴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All About News, YTN News FM.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지금부터 뉴스 플러스를 YTN 라디오와 TV로 전해드립니다.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여 사람들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1: 네, 이웅혁 경북대 경찰학과 교수와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 네, 안녕하세요.
10: 네,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이 5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이제 어제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 일단 자신의 불만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뭐 범행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2: 네, 그 범행의 동기인가 사실인가 여부는 그 면밀한 수사를 통해서 입증과 예, 결과가 객관적인 증거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10: 네.
12: 이를테면

0: 과거에 그 70세 노인이 그 숭례문을 방언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동기가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그
1: 네.
0: 당시에도 그 70대 그 노인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무엇인가 공정치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불만을 다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그 상징성이 큰 국보 1호 숭례문을 불을 놓게 되면 방화를 하게 되면 이 사안을 내가 알릴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왜곡된 그 범행 동기였던 것인데요. 그것에 상당히 그 유사한 느낌으로 지금 비춰집니다. 근데 사실인가 여부는 일단 변론으로 치더라도 말이죠. 그냥 본인이 이를테면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받는 이 과정 자체가 상당히 못마땅하고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리려고 하는 범행 동기였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그 발생했던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를 몇 가지 유형으로 봤을 때 현실 불만형 또는 정신적 문제 또는 약물에 취한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일단은 분류가 될수
1: 이용혁 건국대
0: 있는데
1: 경찰학과
0: 이번 사안은
1: 교수입니다.
0: 이세 가지 요소가 다 조금씩 이렇게 섞여 있는 이른바 그 하이브리드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범행 동기로 봐서는 일단은 이 현실 불만형 그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객관적인 평균 입장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항이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불쾌 감정을 이와 같은 끔찍한 범행을 통해서 해소하고 표출하려고 하는 이른바 그 표현적 동기가 전혀 사회적 관계가 없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른바 이상 동기 범죄의 한 예시가 아닌가 이런 평가를 먼저 해봅니다.
2: 동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나름 이제 분석된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인 이 본인보다 힘이 없는 사람을 골라야 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건데, 실제로도 부상자 8명 중에 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특정 성별을 좀 노렸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여성 혐오, 뭐 남성 우위를 목적으로 한 이른바 특정 성별에 대한 증오성 범죄의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몇년 전에 발생했던 그 신림역에서 조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흉기 난동을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에도 직접적인 공격은 여성을 대상으로 사실 했었던 것이죠. 그 이유 자체는 아무래도 그 제압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치명적 공격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물리력이 강한 또 자신보다 체구가 큰 남성보다는 여성이 훨씬 그 편하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표현적 동기를 이렇게 다 표출할 수가 있는 것은 남성보다 여성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장에서 그런 결정을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알려진 보도에 의하면 다수를 이렇게 공격을 했을 때 갑자기 여자 화장실로 방향을 바꿨다. 이 상황도 어떻게 본다면 일부는 또 남성도 있었고 하니까 본인의 왜곡된 표현적 동기에 대한 표출 자체가 막히게 되니까 그렇다 본다면 본인이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결국은 실패와 수포로 돌아가기 때문에 여성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한다 보니까 지금 6명이 그 여성이 대다수가 6명이 여성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해봅니다.
1: 이렇게 현장에서 좀 여성들, 자기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그렇고, 뭐 일단 피의자가 흉기를 손에 좀 고정을 해서 범행을 했었잖아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이게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0: 그렇죠. 왜냐하면 우발적 범죄는 그 현장에 있는 뭐 흉기라든가 물건을 사용해서 소위 본인이 현재 겪고 있는 순간적인 감정적인 폭발, 분노를 표현하는 것이 우발적 범죄인데 지금 계획적 범죄라고 하는 것은 흉기가 이미 다 준비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이 흉기를 자신의 그 손에 딱 맞게끔 여러 가지 그 아마 준비를 많이 했던 거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미리 이 사전 연습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 과거의 그 살인범 중에서도 일반적인 흉기가 아니고 자신의 그 손목과 손 모양에 맞는 것으로 제작을 해서 이 살해 행위를 했던 그 사례도 있는데요. 그 사례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상당한 연습을, 사전 예행 연습을 한뭐 이런 점에 그 비추어 보면은 이번 상황은 다분히 그 계획적인 면이 그 강하고 더군다나 치명적인 공격 행위를 다수에게 발생하겠다. 왜냐하면 손에 이렇게 바로 부착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분명한 치명적인 결과가 생기고 혹시 이것이 이탈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뭐 이런 측면에서 봐서는 그야말로 다중을 대상으로 한 거의 만약 여기에 네.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이 함께 결합이 되게 되면 이게 그 유럽에서 발생하는 외로운 늑대에 의한 뭐 테러 행위 또는 뭐 자생 테러 뭐 이런 식으로 진화 발전하는 이런 모습이다. 뭐 그런 동기도 사실은 우리 그 사회에서 이렇게 배제할 수는 없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 물론 이제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본인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불쾌감정과 불궁금증에 대한 표출이지만 네. 그 한 5년, 10년 전에도 그 김군이 그 존에 의해서 시리아에 이렇게 테러 단체로 이 구성으로 참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한국 그 사회가 여러 가지 지금 그 불쾌감정과 왜곡된 예, 사회적 외톨이에 인한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 묻지마 범죄 동인 자체가 묻지 마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정부가 이 묻지마에 그대로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같이 반복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그 사회적 이방인에 의한 행위인 것인지 아니면 이 교도소 행정이 그야말로 개성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전과자가 사회에 적응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이상동기 범죄인지 이러한 과학적인 진단을 정부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 범죄가 생길 때마다 그 표피적인 그야말로 임시 방편적으로 뭐 이를테면 흉기가 많이 생기니까 흉기 소지 검사를 한다. 또 이 다중 운집 시설의 위험성이니까 2년, 3년 전에도 서울 시내에 그냥 떡하니 이 경찰 장갑차를 갖다 놓는다든가 네. 이런 그 보여주식이 아니고 본질적인 또아래 들고 있는 근본 사회적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단부터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진단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2: 네, 뭐 일단은 흉기 두 점을 손에 묶어서 고정을 했다. 아, 이 점만 보더라도 계획 범죄를 볼 여지가 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피의자는 지금 살해 의도는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범행 장소를 대형 상업시설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0: 그런데 본인의 그 불리한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만 선택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하고 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전과 경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의 지금 그 진술 자체가 양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는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장소 선택 같은 경우도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한다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히 가중 사유가 분명히 그 될 테고요. 네. 그리고 그 범행의 목적도 사실은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는 뭐 이런 그 상태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해에 관심과 고의는 없었다라고 하는 또 취지의 뭐 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벌어진 사실 행위하고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까 손에 묶은 행위뿐만이 아니고 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피하고 도주하는 그 등 뒤에서 또 공격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확정적 고의, 그 플러스 다수를 그 표적으로 한 그래서 장소의 선택도 그와 같은 계획에서 한 것이다. 이건 자기에게 불리하니까 전혀 언급을 하지 않는 전형적인 전과 경력이 많은 사람의 행동 표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경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는 뭘까요?
0: 그 아무래도 범행의 그 동기 자체를 정확하게 그 파악하기 위해서 입체적 그 다면적 아마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1: 네.
0: 더군다나 한 명이 아니고 3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를테면 프로파일러 간의 일정한 뭐 역할 분담도 아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과연 범행의 그 동기 그 이외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여러 가지 행적과 관련된 것도 프로파일러 중에 한 명은 아마 그 조사를 할 테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거짓말 또는 회유적인 또는 뭔가 그 빙자하고 합리화를 하는 이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정확한 실체적 동기를 그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프로파일러를 3명을 지금 뭐 투입한 것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2: 일단은 경찰이 그 CCTV를 확인한 결과 공식적인 피해자가 이제 10명으로 집계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제압 당시의 영상도 보게 되면은 5명의 시민들이 이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제압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민들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었겠죠.
0: 네, 상당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우리 그 시민 정신이 이게 살아 있구나. 어떻게 본다면 20대 그 30대가 마치 이렇게 스크럼을

0: 그래서 이 격거를 유지하면서 이그 용의자의 흉기 자체를 사실 뺏어서 뭐 경찰에 뭐 인기하는 그야말로 그 용기 있는 의로운 시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그이 당사자가 얘기하는 그 30대 그 당사자 얘기하는 것이 더 빨리 많이 이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사실 이런 얘기를 경찰이 사실은 저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 피해가 더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이와 같이 용기 있는 그 의로운 시민의 행동 때문에 그나마 피해가 다소 많지 않게 줄어지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한 것은 그야말로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용기 있는 행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 네. 당시 현장에서 이 사건을 목격했던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그중 한 분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맞고 있는 사람이 그분 한 분이니까 지금 보이는 상태에서는
3: 흉기 난동
2: 저도 이제
3: 목격자
2: 의자를
3: 나현준
2: 들고
3: 씨입니다.
2: 같이 뛰어가서 서로 이제 막다가 의자로 이제 대치를 계속하고 의자로 몸을 다 누르고요. 칼부터 일단 다 뺏었고요. 2층 푸드코트 사장님도 조금 칼 여기 쪽에 베이시고.
1: 네, 이렇게 상황을 좀 봤을 때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흉기를 어떻게 소지하고 대낮에 돌아다녔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왜냐면은 뭐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고 보호관찰관과 그날 오전에 면담도 하고 점심도 먹었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70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건데 뭐 재범을 막기에는 뭐 대책의 실효성이 없는 걸까요?
0: 그러니까 지금 그 질문을 좀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그첫 번째는 그 보호관찰관하고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 그 면담할 그 순간에 그 당시에 이미 흉기 자체를 지금 가방 안에 함께 놓고 있었던 상태냐?
4: 예.
0: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관찰관이 그것을 사전에 왜 점검과 확인을 못했느냐? 이런
1: 네.
0: 문제가 또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그다음에 그 흉기와 이제 관련돼서 이를테면 최근에는 흉기를 소지해서 위협을 하거나 공중에 대한 협박을 하는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는데 과거 같으면 적극적인 경찰에 이를테면 불신 검문이라든가 수상한 상황에 대한 그 판단 자체에 대한 공권력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자체는 법적으로는 경찰관 집행법에 그와 같은 근거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그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지금 그 전자발찌, 전자감독제도가 있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범행 자체를 막는 데는 사실은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전자감독제도라고 하는 것이 좌표를 정해서 특정 지역에 진입을 하게 되면 경고 신호만 나올 뿐이지 이것을 인지를 해서 행동 제지팀이 출동한다든가 뭐 이런 또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본다면 지금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은 1세대, 2세대 전자발찌 제도인데 이를테면 3세대 전자발찌가 지금 가능한 것은 예를 들면 생체 신호 정보, 생체 정보를 전자발찌에서 수신을 해서 판독을 해서 이와 같이 수상한 상황이 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이런 그 전자발찌를 만약에 부착을 하게 된다면 사전에 예방 자체도 가능하겠죠. 근데 이거는 사회적인 좀 협의가 필요한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생체 정보를 이렇게 국가가 설령 정과 경력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이건 과잉 금지에 반하지 않느냐. 이것을 그래서 그건 사회적인 합의가 좀 있어야 될 부분이다. 그걸 요약하게 된다면 결국 지금 여러 가지 그 제도로서 지금 이런 전자발찌 부착자를 사전에 막는 그러한 방안은 좀 비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4: 예. 자, 그리고 다음 주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에서 40대 남성과 또 4살 배기 딸 이렇게 부녀가 차내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내용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시죠.
0: 네, 근데 일단 이제 이 내용에 그 전제되는 좀 상황을 좀 이해가 좀 있어야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4: 네.
0: 같은데요. 일단 이제 호주 국적 지금 4살 소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그 아버지가 그 호주에서 이제 이혼 이제 과정이 있었고 이제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딸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에 입국을 해서 이제 작년 10월부터 거주를 하게 되는 과정이죠.
4: 네.
0: 그런데 사실은 이 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딸을 그대로 사실은 탈취를 해서 한국으로 온 이런 셈이기 때문에 이런 아동 탈취에 대한 아동 해이그 협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권과는 별개로 일단 이 아이가 큰 장소에서 그 나라에서 양육권에 대한 분쟁을 해야 된다.
4: 아.
0: 그렇다고 본다면 이 헤이그 협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일단 호주로 가서 이 양육권에 대한

0: 이제 분쟁에 대한 최종적인 그이 법적인 판정을 받아야 되는 이 단계죠.
1: 네.
0: 그래서 이 단계에서 결국은 이 3월에 이 어머니 쪽에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된 이런 그
2: 아, 예.
0: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 딸에 대한 여러 가지 신변에 대한 불안감 또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아닌지에 관해서 어머니는 수차례 제주 경찰서에 신고를 했던 거죠.
1: 네.
0: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 부경장 사건에 여러 가지 지금 충격적인 사항 등을 한달 전에 겪었는데
2: 예.
0: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아주 면밀하게 이 실종된 것에 대한 수사에 대한 응답이라든가 아이가 제대로 지금 온전하게 있는가에 대한 대면 확인이라든가 이것이 결론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래서 특히 10월 1일경에는 또 최종 2심에서 지금 그 헤이그 아동협약의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재판에.
1: 네.
0: 그러면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10월 15일 날 있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10월 2일 날이 아버지 쪽에서 이더 이상 유치원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머니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아이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의심을
2: 예.
0: 짓게 돼서 10월 2일 날 경찰에 소위 실종 신고식에 요청을 했는데
2: 예.
0: 실제로 확인도 안 하고 1,
1: 네.
0: 2신고가 없었다. 근데 판결문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해서 마치 그 부경장 사건처럼 정확한 대면 조사에 의한 안전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10월 12일 결국 이 아버지와 이 여아 4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망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더 적극적인 능동적인 아이 찾기 활동 그리고 4월 달에 아동 학대에 관한 신고도 있었기 때문에 좀더 능동적인 활동을 했었으면 이런 아주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는가 이런 그 비판을 가해지는 대목이고요. 더군다나 그 부경장 사건으로 이 장모 씨에 대한 실종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했던 그런 것을 또 연상케 하다 보니까 왜이 경찰은 이렇게 사건을 축소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일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또다시 생기는 그런 지금 상황이 아닌가 예상해 봅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대로 뭐 경찰의 엄마가 이제 신고를 했는데도 실제 이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아동학대 의심 신고도 3월에 이제 접수가 됐었는데, 뭐 이런 걸 봤을 땐 경찰의 결국 소극적인 태도가 계속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겠네요.
0: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계속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경찰이 그 업무 자체를 축소지향적으로 하고 또 회피적으로 하고 뭐 소극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경찰 개혁의 핵심 그 포인트는 이런 제도적인 디자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1: 네.
0: 경찰과 시민이 만나는 그 접점에서 왜그 우리 경찰은 이렇게 소극적, 회피적, 예? 이렇게 축소지향적으로 가게 되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하는 것에 경찰 개혁에 초점이 그 맞춰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그 경찰 개혁 기구가 뭐 5개씩 막 생기는데 이렇게 뭐 보여주기식 개혁이 아니고 정말 시민이 안전하고 시민이 만족하는 그런 식의 그 경찰 개혁의 포인트가 좀 정리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1: 네, 자, 알겠습니다. 저희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서울은 오늘 아침 기온이 9.3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고 한낮 기온조차 20도를 넘지 못했습니다. 내일도 아침 저녁으로는 따뜻한 옷차림이 필요한데요. 내일 아침까지는 평년 기온을 밑돌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다가 휴일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한 차례 비가 내리며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 의원과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규 의원 사이에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병규 의원과 공천원금 문제를 논의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2: 네, 친부는 딸을 폭행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숨지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입니다.
3: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4: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5: 사건 피의자입니다.
6: 죄송합니다.
7: 폭행 영상을 왜 삭제한 거죠?
6: 죄송합니다.
3: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외상 흔적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친부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딸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지만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국회 국방위원회가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퇴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8: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국회 국방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의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0: 조사를 지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불명확한 개념입니다.
11: 민홍철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10: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 대북한 규탄 결의안에 이 내용을 넣기는 부적절하다.
9: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는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12: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북한 지뢰 도발 당시
11: 임종대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이유와
12: 여야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

0: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마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주미 한국대사가 대미 소통의 어려움을 시인하는 등 한미동맹의 균열이 난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 네, 정부는 동맹 위기설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고음은 여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물밑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일중 기자입니다.
3: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미국 정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원활치 않다고 토로한 주미 대사.
4: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강경화 제가
5: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입니다.
4: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3: 이런 불협화음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미 투자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다 쿠팡 사태 등은 정보 당국 간 갈등을 넘어 동맹관계 악순환 구조의 겹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6: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이는 자칫 동맹파 대 자주파 대립 구조를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안보와 통상 등 동맹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속히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5: 잡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 교수입니다.
7: 또 다음 레벨 즉 장관 차원에서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논의.
3: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오해를 풀고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2: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이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매선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8: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9: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윤석열 전
5: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예. 후보자입니다.
9: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8: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9: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0: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5: 윤건영 민주당 의원입니다.
10: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11: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
5: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11: 막으려고 출국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8: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12: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5: 서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12: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13: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강원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2: 강원식 비서실장은 오늘 이 청와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4: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5: 강원식 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4: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15: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5: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5: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2: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뒤 X에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임 강훈식 실장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전임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는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또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임광현 국세청장 발탁에 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좌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 하루도 절박해야 할 것이라는 소회를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수서대변인은 임 청장이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성과의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2: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 대표는 SNS에 임광현 청장이 대통령 하명세무 조사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또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서거나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왔다면서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변호를 다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1: 제주 서귀포의 한 오름 주차장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16: 트윙클 리틀 스타 How I wonder what you are.
17: 도와줘. No
18: more. 엄마와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4살 여자아이.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제주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지 10일 만입니다.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 약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마 동의 없이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엄마는 아동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에 간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주경찰청으로 전화해 A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니 제발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9: 진짜 무슨 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얘를 찾아내서 이상한
5: 숨진 여아 어머니입니다.
19: 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18: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와 통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없이 엿새 만인 10월 8일에야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보호조치 언급이 없는 단순 전화로 받고 구체적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당신은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15일 강제 집행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엄마의 오랜 기다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1: 그런데 아이 어머니는 경찰의 대응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실종신고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부실 수사로 구속된 제주 부경장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진도 기자입니다.
20: 지난 4월 13일 아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엄마의 요청으로 접수된 실종신고.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상통화 속 목욕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19: 저한테 죄송하다고
21: 저희가
19: 사실은 가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20: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서울 성동서에서 영상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과팀장 결재 후 종결했고 이튿날 제주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제3자가 아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과 6월 엄마의 소재 확인 요청건에 대해 경찰 공식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부경장 사건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2: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의자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22: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 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2: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다친 사람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흉기 난동범의 당일 행적과 또 진술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3: 흉기 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병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0: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밀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흉기 난동범 최 씨는 양손에 흉기를 묶고 시민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지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2: 아마 우리나라의 이런
3: 배상훈 우석대 경찰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2: 양손에 흉기를 이제 그 묶고 공격한 행위는 거의 처음일 겁니다. 일단은 공격한 후에 피해자들한테 뺏길 수가 있고요.
4: 아.
2: 그리고 회전을 하면서 이게 이제 자신의 힘에 이 역으로 이제 칼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4: 예.
2: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조폭 영화 같은 데 보시면은
4: 네.
2: 행동대장들이 이런 이 흉기를 쓸 때 보통 이거를 이 손에 묶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주요 동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어떤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특정한 형태의 망상에 빠진 것을 사람들한테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1: 평온하기만 했던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5: 학생 시절 추억이 오롯이 담긴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호신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6: 호신용품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사주겠다고 좀 들고 다니라던가 이제 뭐 길을 다닐 때 큰 길로 다니거나 어두울 때 뭐 전화를 누군가랑 꼭 한다거나
5: 친구, 가족, 때로는 동료와 함께 두런두런 정을 나누던 것이 참극의 현장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7: 제가 일주일에 가끔씩 방문하는 곳인데 칼부림 사건이 났다 해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5: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무차별 흉기 난동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8: 이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5: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9: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3: 김종철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9: 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5: 이에 따라 서울경찰도 할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1: 네, 흉기 난동이 벌어졌던 인천 구월동 건물은 대형마트와 식당가를 비롯한 점포가 입점해 있는 대형 복합상가였습니다. 상인들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불안함을 안고서도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게 문을 열었다고 침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온 거지. 장사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한오이가 하는 장사 안 된다고. 이 난리통이 뭔 장사가 되겠어.
11: 불안하죠.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12: 점심때 오시는 손님분들 말고 끝나고 나면 오후에는 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장사 쪽으로도 많이 타격이 크고 가뜩이나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 전시작전권 전환조건 2단계를 검증할 한미안보협의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됐는데 일각에선 조건을 충족시킬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입니다.
14: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마지막 3단계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도까지 도출해 되겠다는 겁니다.
15: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13: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

0: 입니다.
1: 미래연합사 FOC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 하지만 이를 위한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11월로 예상됐던 한미안보협의회도 1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선거와 이란과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한미가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주최 대담에서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단계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8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전작권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0: 중국과 북한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공식 개통한다는 관영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양측 협의 끝에 새로 건설된 신압록강 대교가 15일 공식 개통된다며 같은 날 합동 개통식이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왕복 4차로 총 길이 3026m의 신압록강 대교는 2014년에 완공됐지만 북한 측 연결도로와 통관시설 미비 등의 이유로 통행이 미뤄지다가 12년 만에 정식 개통되게 됐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방역연구소에서 치명적인 패스트균 유출 사고로 20대 연구원이 숨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당국은 사인을 원인 불명으로 규정하며 여전히 철저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번 사태가 단순한 방역 시스템 붕괴를 넘어 치명적인 변종 생물모기 연구 실체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3: 미국 정부와 세계보건기구의 거센 압박에도 러시아는 연구원의 사인이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상황과 진행 경과에 대해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주무기관, 소비자 권리 보호복제 감독청의 발표를 따르실 것을 권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입니다.
3: 하지만 국제사회는 파손된 시험관에서 유출된 균에 의한 치명적인 폐렴형 패스트 감염을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주장은 서방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자존심과 21세기 흑사병이 불러올 내부 동요를 막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험관 파손으로 연구원이 사망한 것은 방역시설의 안전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합니다.
4: 이 지역의 패스트 발생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진짜 이례적인 건 이번 사태가 실험실 사고라는 점입니다. 콜롬비아 대 바이러스 학자입니다.
3: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사고가 난 연구소에서 다루던 패스트균이 군사적 목적으로 조작된 생물 무기일 가능성입니다. 러시아가 유전체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경우 은밀히 유지되어 온 변종 병원체 프로그램의 실체가 폭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균주가 치사율이나 항생제 내성을 극대화한 변종이라면 기존 치료와 방역체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 때문에 세계보건기구는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온전한 정보를 즉각 공유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4: 이번 사건은 생물안보가 보건정책에서 왜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몇 년간 끔찍한 팬데믹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말리 기반이 임페리얼 칼리지의 어떤 교수입니다.
3: 진상을 규명해야 할 러시아 정부는 체르노빌 사태 때처럼 국가적 치부를 덮기 위한 정보 통제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지연되면서 이번 사건의 실체와 생물 안보 위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의구심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5: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6: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7: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8: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9: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8: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1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1: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1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2: Walk it, walk it. 안전화.
14: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5: 합성목재 예스팀바.
14: 경동산업 주식회사.
1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 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아,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4: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3: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4: 외부 서비스에 넣어도 되는 자료인지부터 확인해야죠. 개인정보는 지우고 회사의 AI 사용 기준도 보셔야 해요.
3: 아, 생각 없이 전부 붙여넣을 뻔했네요. 필요한 내용만 남겨서 다시 정리할게요.
5: AI의 편리함을 이용하기 전에 입력하는 정보부터 우선 살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곳이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안녕하십니까?

0: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1: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3: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
5: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10도로 출발해서 낮에는 서울 21도, 대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에 내일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영동에서 순간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찬바람에 체감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옷차림으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 한남대교 구간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일대 밀리고 있으니까 각별히 더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반대 하남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 대교 사이 서행되고 있고 이후 강남권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 구간도 다시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입니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3: 최 씨에 대한 조사를 조금 전에 마친 경찰은 서류를 정리한 뒤에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4: 네, 인천 남동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1: 네, 먼저 최 씨의 범행 동기가 일부 확인됐죠?
4: 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진료받던 병원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지만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약을 처방받고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이 이를 문제 삼고 최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 에 신고하자 최 씨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 예, 자신이 치료를 받은 병원도 아닌 상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 확인됐습니까?
4: 네, 최 씨는 해당 상가 건물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뚜렷한 진술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당일 오전 8시 40분

0: 30분쯤 가방에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동네에 머물며 개인적인 볼일을 받고 점심은 보호관찰관과 함께 먹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최 씨가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곧바로 2층으로 향했고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양손에 묶은 뒤 시민 10명을 상대로 휘두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1: 네, 경찰이 구속영장을 오늘 바로 신청하는 겁니까?
0: 네, 경찰은 오전 9시쯤부터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조사를 이어갔고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조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서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오늘이 가기 전 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번 주 안에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확도 시도와 별개로 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최 씨가 갖고 있던 약물과 모발 등에 대한 국과수 정밀 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YTN 김철입니다.
1: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이 피의자를 제압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 의자를 던지면서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3: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충격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가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2: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4: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습격했던 구월동 상가 건물은 종일 침통했습니다.
5: 마음이 좋아 안 좋지.
6: 상가가 어느 상인지
5: 알고 나온 건데. 아, 장사하는 사람이 가게 비워놓고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오고 있어.
4: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충격으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상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나왔던 상인들도 오후에는 장사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아예 이곳에서 장사를 그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7: 불안하죠. 이제 또 근데 생길까 안 생길까. 이제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4: 회사 사정으로 문 닫았던 이 건물 대형마트가 재개장한 건 불과 두 달 전. 이제야 손님들이 찾나 했더니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언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8: 상황이 다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장사 쪽으로도 많이 파동이 크고 같은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4: YTN 정영수입니다.
1: 인천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사건을 벌여서 8명을 다치게 한 59세 최 씨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 네, 배상훈 오석대 경찰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 네, 어제 살인미수 혐의로 59세 남성 최 모 씨가 체포가 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병원 치료와 경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진술했더라고요.
9: 예.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릴 방법은 1인 1실을 했습니다. 1인 시위를 했는데 경찰이 영업방해죄로 자기를 조사하니까 그거를 극복할 방법으로 본인은 더 큰 사건을 일으켜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더 큰 사건은 뭐냐? 그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장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의 흔히 말하는 대표성을 띠는 어떤 장소와 사람과 이걸 공격하는 방식을 보통 권위살인이라고 하는데 그 방식이 정확히 적용된 사례입니다.
2: 예. 근데 이 최모 씨 인천 계양구에 거주하고요. 병원 다니던 병원 시위했던 병원도 계양구에 있는데 범행은 남동구에서 했단 말이에요. 차로 한 4, 50분 떨어져 있는 곳인데 왜 상관 자기 사는 지역도 아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한테 범행을 저질렀는가? 어떻게 보셨어요?
9: 그러니까 대표성을 띠는 게 뭐냐? 그 인천시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천 보통 옛날에는 구월동은 사실은 좀 소위 말하는 빈민촌이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개발돼 갖고 인천의 대표적인 어떤 건물 지역이고 거기에 인천시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대표성을 띠는 공간에서 자기가 이런 짓을 저질러야지 사람들이 봐줄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 사람의 말대로라면 계양구에 있는 그 병원 앞에서 병원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봐줄 거죠. 그렇죠. 표출적 범죄, 표현적 범죄이기 때문에 대표성 있는 공간과 대표성 있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방식이 이런 망상적 범죄자의 특징입니다.
1: 네.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을 타고 이동해서 인천시청역에서 하차했고 인근에 있는 방송통신대학교에 가가지고 휴학계를 또 제출을 먼저 하고선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휴학계를 제출했다는 거는 범행 계획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단서가 될 수 있을까요?
9: 보통 이런 형태의 권위살인의 뭐 범인들은 자기 신변 정리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되게 황당하지만은 나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야라고 해서 휴학계도 쓰고 아니면 자퇴서도 쓰고 고등학교 자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허. 거기서 뭔가 옷을 개놓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허. 이 행위 자체가 상징적인 건물에 상징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징적인 행위라는 본인의 망상인 겁니다.
2: 지금 대상을 특정하진 않았다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택한 것으로 지금 드러났거든요. 지금 몸이 다친 분들 8명 중에 6분이 여성이었고 양손에 흉기를 칭칭 감아가지고 매달고 다녔고 가방에선 가위와 둔기까지 있었는데 살해할 의도가 없다고 하는 건 이건 뭐라고 봐야 됩니까?
9: 직접적으로 그 사람의 얼굴로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뭐뭐로 죽일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었고 그 상징의 어문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당신은 죽는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상징 범죄라는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죽어도 난 상관없어. 난 그 행위를 할 거야. 근데 내가 당신을 꼭 지목해서 죽이는 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런데 살해할 목적이 없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9: 이걸 상식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의 망상적 범죄는 그러니까 보통의 동기, 치정, 원한, 돈 관련된 보통 일반적인 동기가 아니라 망상을 가진 주관적 해석의 영역에서 이 범죄자는 그것을 자기 완성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 행위 자체가 이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행위입니다.
1: 게다가 지금 양손에 흉기를 꽁꽁 묶은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9: 저도 처음 봅니다.
1: 네. 네. 이런 경우는 과거 살인미수가 두 건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경험에 따른 걸까요?
9: 본인의 전처를 옆구리를 많이 해서 살인미수했다는 사건의 기록에 경찰이 삼단봉으로 이 흉기를 잡은 손을 내리쳤나 봅니다. 그래서 떨어뜨린 경험이 있었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다고 하면 당연히 이 걸어가면서 이걸 묶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완수해야 될 거야. 반드시 이 일을 성공시키고자 말 거야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망상적인 결심의 표현이죠.
2: 그리고 어제 최 씨의 가방에서 55만 원짜리 44장.
1: 5만 원짜리요?
9: 5만 원짜리.
2: 아, 5만 원짜리 44장. 220만 원어치가 현장에 떨어졌는데 신변 정리도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로 보셨어요?
9: 신변 정리를 한 거는 본인이 가지고 있던 금붙이를 팔아갖고 그걸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뭔가 이 금폐물을 정리해 갖고 뭘 한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 도주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면 거기서 그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피 자금 이런 거의 용도는 아니고 그럼 돈을 봉투에 들고 갔을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다른 범죄의 사례를 봤을 때는 만약에 다중이 모이지 않았을 경우 돈을 뿌려서 모이게 한 다음에 그 취약한 상태에서 공격하려고 했을 가능성 그걸 사실은 물어봤나 봅니다 경찰에서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했다고 하는데요 답을 아니라고 한 게 아니라 답변을 회피했다고 하니까 좀 더 좀 그 부분은 실제로 그런 건지 파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범행 동기를 잘 알아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가 3명이나 투입이 된다고 하는데 이례적으로 많은 거 아닙니까?
9: 아닙니다. 3인 1조가 원래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잘못 알려진 거는 프로파일러는 혼자 활동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진짜 잘못 알려진 거고 보통 신문관, 주신문관, 부신문관이 있고요. 거기에 슈퍼바이저가 있는 그래서 3인 체제가 가장 정상적인 거고 인원이 워낙 모자라다 보니까 2인 1조로 보통 일을 했고 아주 어려운 경우는 1인이 하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까 3인 1조가 정상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인천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프로파일러 여자분하고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투입돼서 아주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앞서 교수께서 상식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만약에 그 배 교수님이 그 자리에 가서 첫 질문을 한다면 뭘 물어보셨겠습니까?
9: 저는 이제 상식적인 질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예상을 한 거니까. 그러면은 사실 이 의표를 찌르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말하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 공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공간을 어떻게 선정했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그걸 물는 게 아니라 병원 얘기를 해야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병원에서 본인이 직접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에 대한 진부 여부가 이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해갖고 한 건지 아니면 그거를 일종의 빌미로 뭔가를 관심을 받으려고 한 건지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면 저는 이제 병원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 최모 씨가 어제 오전에 외부 전문가 심리 상담을 받고 보호관찰관과 35분간 면담을 하고 점심 식사까지 함께를 해놓고 그리고 70분 만에 이런 범행을 저질렀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9: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고 가장 법무부가 할 말이 없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중독센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 관련된 부분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센터에서 외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본인이 복용을 하는 어떤 약을 먹고 그 뒤에 도보로 이동해서 보호관찰관을 만나서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으로는 다 정리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게 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시발점으로서 바로 범행으로 도보로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1: 그럼 보호관찰관의 면담 내용에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9: 트리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것이 하나의 마무리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 거죠. 그 사람 그러니까 무슨 말을 했는지 지금 보호관찰관이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행위 자체를 인사를 한 느낌인 것 같습니다. 보호관찰관 자기를 돌봐준 한테 그런 마지막 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보호관찰관은 정반대 생각을 한 거죠. 주기적으로 만나서 잘 있냐 확인하는 차원이었는데 그리고 여러 상담을 했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은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방 속에 흉기가 다 있었고 테이프도 다 있었고 그러니까 보호관찰관은 엉뚱한 사실은 그 상담을 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가장 반성해봐야 될 지점이죠.
2: 단순히 생각했을 때 살인미수 전과도 있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게다가 폭력 전과도 있고요. 이런 인물을 그냥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뭐 전자발찌는 찾지만은 자유롭게 풀어놔도 되는 건가?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9: 그럼 반대로 이제 묻는 거죠.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보호 수용. 그건 또 이제 헌법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나머지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법적 조치가 없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그이 행형법이라든가 아니면은 형사법의 문제가 교도소 아니면은 그냥 일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중간지대가 여러 곳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간지대가 없는 그냥 이 환경에 우리 모든 시민이 노출돼 있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보호관찰관이 하는 한 달에 한 번에 저런 면담으로 이렇게 뭔가 그 커버하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보호관찰관의 몇 마디 말이나 상담이 이런 사람들한테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효라는 정신과 전문이라는 분들도 대단히 미안하지만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겁니다. 왜냐? 그거 하면 그거 면담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데 본인은 이미 무장하고 범행할 생각으로 거기 갔으니 이이두 분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시겠습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자기가 상담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한 시간 뒤에 저런 범죄를 이건 제도상의 심각한 결함입니다. 이건 사실은.
1: 네, 뭐 단순히 뭐 폭력 전과가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더 위험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출소 시점에 정신질환이 심각하면은 민간 병원에 입원시키는 민사 위탁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0: 근데 그것도 사실은 일종의 치료 감호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제 조치인데 그것도 소위 말하는 법원 판사의 이 결정이 있거나 아니면 법적인 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냥 자율적으로 하라고 하면은 할수 있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강제로 먹을 건가요? 이것도 사실 강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위탁, 보호 위탁이나 이런 것도 다 중간지대입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 상암에다가 보호 위탁소를 만든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다. 교도소도 못 만드는데 중간지대에 있는 위험자들을 어떻게, 그럼 서움을 해야 되나요? 이게 지금 한국의
2: 인천에서 흉기난동 사건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남성은 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관련 내용 배상훈 우석대 경찰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

0: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1: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2: 듀엣토의 더 클래식.
3: 10월 14일 수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4: 슈베르트의 마왕,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10월 14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1: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술기.
2: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마왕.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1: 근데 이번에 또 한 곡을 찾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안 보스트리지는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2: 그 정말 한국 공연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향이 처음 도입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돼서 한 해 동안 서울시향과 무려 7차례나 무대에 올랐고요. 2019년에는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슈베르트 가곡을 집중적으로 들려줬습니다.
2: 오.
1: 이후에도 겨울 라그네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한국 무대를 찾았죠.
2: 이야, 겨울 라그네 할 땐 겨울에 오셨나?
1: 그랬겠죠.
2: 그렇죠. 여름에 오면 조금 안 맞잖아.
1: 안 맞죠, 안 맞죠.
2: 그리고 2024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도 겨울 라그네를 불렀습니다.
1: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2: 보스트리지는 특히 슈베르트 가곡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악가기도 해요. 저희도 그 송어
1: 드르드르드르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던
2: 맞아 맞아 맞아.
1: 오늘 첫 곡 마음에서도 보호스트리지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한 곡에서 화자와 아버지, 아이, 그리고 마왕까지 모두 표현해야 하는데 보호스트리지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보다는 가사 속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심리까지 파고드는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2: 원래 역사학자였다는 이력도 이런 해석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에 전문 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슈베르트의 겨울나그네 한 작품을 놓고 책 한 권을 썼을 정도로 박사답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시와 역사, 당시의 사회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가수라고 합니다.
2: 이런 이안 보스트리지가 내일은 슈베르트가 아니라 베토벤과 슈만의 가곡을 들려준대요.
1: 2016년 서울국제음악제 무대로 연가곡 세 작품을 노래합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그리고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을 부릅니다.
2: 아니 근데 이안 보스트리지도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받고 그때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럼 나이가 엄청 이제 많으시겠네요.
1: 그렇겠네요. 우리가 어릴 때
2: 60대일 것 같은데요.
1: 하긴 벌써 뭐 20년 넘었으면.
2: 그죠 그죠. 이 공연의 첫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처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푸른 산맥, 높은 곳에 있는 경쾌한 구름이요.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앞에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흔히 음악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연가곡으로 꼽힙니다.
0: 연가곡집은 각각의 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작품이죠. 내일 공연에서는 이 곡에 이어서 슈만의 연가곡집 두 작품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1: 연가곡 하면 아무래도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나 겨울 나그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연가곡의 문을 연 베토벤의 작품과 슈베르트 이후 연가곡을 더욱 발전시킨 슈만의 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
0: 그러니까 베토벤에서

0: 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연가곡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공연의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내일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인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니히 하이네 시의 곡을 붙인 16곡의 연가곡인데 사랑의 설렘에서 시작해서 이별의 상처,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상까지 이어집니다. 첫 곡 아름다운 5월에부터 시간이 되는 곡까지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1: 가을 길을 걷다 보면 바람 따라 살랑살랑 흔들리는 코스모스를 만나게 됩니다. 가느다란 줄기는 금방이라도 꺾일 것 같지만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겼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곤 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예고 없이 불어닥친 비바람에 휘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코스모스처럼 조금은 유연하게 또 지혜롭게 견뎌낸다면 그 시간도 결국 지나가겠죠. 혼자 감당하기 벅찬 비바람 앞에 서 계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곳의 문을 두들겨주세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도 활짝 문 열었어요. 저는 변호사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입니다.
1: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62이고 결혼한 지 35년이 됐습니다. 결혼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평생 살림만 했죠. 중학교 교사였던 남편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 전까지만 해도 제가 경제권을 쥐고 남편에게 용돈을 주면서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자 살림에 사사건건 간섭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급기야 돈 관리까지 본인이 도맡겠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세일하는 식재료만 잔뜩 사다 놓고는 음식 맛이 조금만 떨어져도 제 음식 솜씨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한 달 생활비를 50만 원만 줄 테니까 신선한 식재료를 사고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퇴직한 뒤로 하루 세 끼를 꼬박 차려내는 것도 힘든데 돈을 쓸 때마다 확인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아이들도 모두 결혼해서 집을 떠난 뒤라서 이제 남편이랑 같이 살기 싫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조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은 원래 지방 출신이라서 나이가 들면 고향에 내려가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저는 시골 생활에 자신이 없었어요. 못 간다고 계속 말해왔죠. 그러다 남편은 요즘은 조론도 많이 한다더라. 이혼은 남들 보기에 창피하니까 우리도 그냥 조론하자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고향에 마련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은 내가 평생 일해서 번 돈이니까 당신한테 줄 돈은 없어. 이제 생활비도 각자 알아서 하자. 그런 와중에 얼마 전에는 남편이 시골 동네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자주 어울려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대체 졸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남편이 여자친구를 사귄 걸 문제 삼을 수는 없을까요? 또 별거 중인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혼하게 된다면 공무원 연금도 나눌 수 있을까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과 조혼을 하게 된 분의 사연이었는데요. 요즘 방송이나 주변에서 졸혼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졸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는 아니죠?
2: 네, 졸혼은 법률상 개념은 아니고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중인 부부가 따로 사는 별거 상태일 뿐입니다.
1: 네.
2: 혼인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부부 사이의 동거, 부양, 협조 의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2: 졸혼을 하면서 재산이나 생활비

0: 이거는 합의서를 써두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1: 네.
0: 서로 부양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 나중에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미리 포기하는 약속도 효력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남편은 혼자 본인이 시골 전원주택으로 이제 나가면서 연금은 내 돈이니까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해라라고 한 상황이에요. 사실 사연자분은 평생 살림만 해왔고 좀 막막할 것 같은데요. 이거 별거 중인 남편한테 생활비 받아낼 수 있을까요?
0: 네,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편에게 연금 수입이 있는데도 생활비를 일부러 끊었다면
1: 네.
0: 가정법원에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네.
0: 법원은 남편의 연금액과 재산, 사연자님의 생활 형편 등을 고려해 매달 지급할 금액을 정합니다.
1: 네.
0: 심판을 받은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우리 법원은 부양 의무자가 부양 의무의 이행을 청구받기 이전에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부양 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에 관념에 합치된다고 하고 있는데
1: 네.
0: 쉽게 말씀드리면 과거에 받지 못한 부양료는 청구한 이후부터의 부부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1: 네.
0: 사연과 같은 경우 가능한 빨리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그러니까 별거 중에 부양료 청구 가능한데 청구한 시점부터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신청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남편이 시골에 내려간 뒤에 동네에서 알게 된 여성이랑 자주 어울린다는 이야기도 지금 듣고 있어요. 이거 조론이라고는 하지만 남편이 다른 여성 만나는 거 이거 부정행위 될까요?
0: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1: 네.
0: 대법원은 부부가 오랜 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 재산자 성적인 관계를 맺더라도 불법 행위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0: 다만 조론에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1: 네.
0: 조론한 지 얼마나 됐는지 서로 연락하고 왕래했는지 경제적으로 얽혀있는지 등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1: 네.
0: 사연자님은 조론에 동의했다기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에 가깝고 기간도 길지 않으니까
1: 네.
0: 남편의 이성교제는 부정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고
1: 네.
0: 상대 여성도 만약 그와 같은 점을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사연자분 사실 이혼한 이후에도 생활비는 조금 문제될 것 같은데요. 이혼하면 남편이 받고 있는 공무원 연금 이것도 받을 수 있을까요?
0: 네,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이혼할 때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1: 네.
0: 다만 공무원연금법에도 분할연금 제도가 있기는 한데 별도의 요건이 좀 충족되어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0: 혼인기간 중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1: 네.
0: 그리고 연금 수령자가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본인이 65세가 되었다는 등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있고
1: 네.
0: 이 경우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나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연금 분할 비율을 함께 정해달라고 청구해달라고 하시는 것이 좋고
1: 네.
0: 35년간 살림과 육아를 전담해온 점은 기여도에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연금은 내 것이라는 남편의 주장은 법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요. 지금 조론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론은 법적인 제도가 아니고요. 혼인관계를 유지한 채 그냥 따로 사는 별거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거 중이라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 부양 의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조혼이라든가 아니면 별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이성이랑 교제하는 거 모두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혼인관계가 실제로 파탄이 안 됐다라고 하면 부정행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혼하게 된다면 사연자분 혼인기간 중에 공무원연금 분할해서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곽동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슈를 법으로 한 입에 쏙, 잡학상식도 쏙쏙, 이슈로 쏙 시간입니다.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부쩍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런데 인적이 드문 한밤중에 국립공원에 몰래 들어가서 텐트를 치고 비박을 하거나 인생 사진을 남기겠다면서 출입 금지 샛길로 빠지는 얌체 탐방객들이 여전히 골칫거리인데요. 어두운 밤인데 산 속에 숨면 누가 알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제주도가 열 화상 카메라를 단 드론을 띄워서 한라산의 불법 야영과 무단 출입을 집중 단속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무단으로 입산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번에 투입된 드론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체온을 감지해서 숲속의 숨은 입산자를 찾아내는데요. 예약 없이 몰래 들어가거나 지정된 탐방로를 벗어나서 비법정 새끼를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불법 야영이나 취사는 물론이고요. 담배를 피우다가 걸려도 마찬가지로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죠. 만약 가을 버섯이나 예쁜 야생화 좀 캐가야지 라고 무단 채취했다가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국립공원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정해진 탐방로를 지키는 것은 자연을 보호하는 첫걸음이고요. 조난이나 실족 사고로부터 나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김동률의 감사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북서쪽에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일부 강원 내륙에서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어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은 10도로 출발해서 한낮에는 21도, 강릉과 대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 인천 경기와 서해안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밤 9시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소통 상황은 원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성동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이후 뒤쏘는 차량들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원효대교에서 마포대교 사이 짧은 구간 서행되고 있습니다. 반대 구리 방향 흐름도 많이 좋아진 모습인데요. 마포대교 북단 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아직은 밀리고 있습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한강대교 지나 양화대교까지는 평균 속도가 시속 30km 안팎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2: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국회 국방위는 비무장지대 GMG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2: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퇴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3: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국회 국방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비무장지대 DMZ 지뢰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의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5: 조사를 지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개념입니다. 유엔사와 협조해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 대북한 규탄 결의안에 이 내용을 넣기는 부적절하다.
4: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는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6: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북한 지뢰 도발 당시
0: 국방위 군의
6: 대응에 대한 진상규명을 거부한 이유와 여야 합의 없이 표결을 강행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
4: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마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주미 한국대사가 대미 소통의 어려움을 시인하는 등 한미동맹의 균열이 난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정부는 동맹 위기설 차단에 주력하고 있지만 경고음은 여전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물밑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7: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미국 정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원활치 않다고 토로한 주미 대사.
8: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7: 이런 불협화음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미 투자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다 쿠팡 사태 등은 정보 당국 간 갈등을 넘어 동맹관계 악순환 구조의 겹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9: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7: 하지만 이는 자칫 동맹파 대 자주파 대립 구조를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안보와 통상 등 동맹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속히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고 네. 그다음에 또 다음 레벨, 즉 장관 차원에서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논인.
7: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오해를 풀고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2: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한미가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이 이달 말 첫 대면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이달 말에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를 계기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만나려고 협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사이 대면 협의가 성사되면 전자권 전환을 비롯한 동맹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1: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친부는 딸을 폭행한 걸 시인하면서도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입니다.
11: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12: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13: 죄송합니다.
0: 피의자 A씨입니다.
14: 가족분들한테는 할 말 없습니까?
13: 미안해. 죄송합니다.
11: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외상 흔적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딸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지만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살해한 50대 남성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52세 박용수인데요. 경찰은 박 씨의 치밀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15: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수갑을 찬 남성이 호송차에서 내려 유치장으로 들어갑니다. 지난 5일 밤 전남 광주 나주에서 60대 부부를 흉기로 찌르거나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입니다.
16: 범행을 왜 저지르셨나요?
15: 전남경찰청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한적한 농촌마을에 참극을 부른 남성은 만 52살 박용수입니다. 경찰은 박 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의 신상 공개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습니다.
16: 피해자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15: 경찰은 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의 집 주소를 파악하기 위해 범행 전 전화로 불러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이후엔 피해자 트럭과 자신의 차량 등으로 광주를 거쳐 무안으로 도주하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의 핵심 증거물인 흉기를 영산강에 버렸다는 박 씨의 진술을 토대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용수의 신상 정보를 전남경찰청 누리집에 30일간 공개하고 이르면 오는 16일 공소청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1: 일면식 없는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도 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금반지를 갖고 나왔고 신용카드로 492만 원을 사용하는 등 모두 92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6천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7: 코스피는 전날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한때 2.57%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5,944.65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간신히 6천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으로 내린 건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6일부터 6거래일간 코스피는 994.93포인트, 14.21%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1,813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3,14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8,084억 원 순매수로 지수 하방을 지탱했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23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6% 내린 141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 종목은 장 초반 전날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에 힘입어 4%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18: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하는
19: 영승환
18: 이유는
19: LS증권
18: 가장 큰 건 메모리 이익이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우려가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이제 경쟁사 상지 메모리가 공격적으로 증설도 하고 신기술 개발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7: 코스닥 지수는 1.57% 내린 823.88로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6.8원 내린 1,338원 3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가 잦아들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누그러진 점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2: 중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창신 메모리가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

0: 있다고 발표하면서 한국은 물론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인공지능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중국발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1: 창신 메모리가 발표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의 면적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현재 가로로 배치하는 트랜지스터 단자를 세워서 집적도를 크게 높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은 33% 줄어들고 데이터 용량은 50%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로 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4포 스퀘어 기술을 적용한 메모리를 연내에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동작 속도나 소비 전력, 수율 등 핵심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최소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2: 이것만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충격을 받아들여진다든지 이미 중국이 우리 기술력을 추월했다든지라고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중국에서 굵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배경엔 AI 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가며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수익 전망은 확실치 않습니다. 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3: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데네즈 이간 IMF
1: 시장의 관심은 벌써 이달 말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이끄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향후 자본 지출 계획에 따라 관련 주가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0: 넷플릭스가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1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이 가운데 81%를 미국 본사에 지급하면서 국내 법인의 영업이익은 203억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이 넷플릭스 서비스 코리아 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넷플릭스 국내 매출은 1조 54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매출의 81%인 8,539억 원은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 등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지급됐습니다.

0: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범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 실제로 다친 사람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는데요. 흉기난동범의 당일 행적과 진술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흉기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3: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굿모닝 굿라이프.

0: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라면과 김, 화장품과 의약품까지 우리나라 대표 소비재가 세계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중국을 넘어 미국과 유럽으로 판로를 넓히면서 수출 규모도 크게 성장했는데요. 이렇게 우리 경제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우리 가정 경제 상황도 잘 살펴보고 앞으로의 재무 계획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머니 인사이트에서는요, 같은 보장에 다른 보험료, 어떻게 하면 더 슬기롭게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종신보험 해지하지 않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감액 완납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 시간 채워주실 두 분의 재무설계 전문가 모셔보겠습니다.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같은 보장의 다른 보험료.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같은 보장이면 보험료가 똑같아야 되는데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거 어떻게 슬기롭게 선택해보는지 그런 거 집중해보면 되는 거죠?
2: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10년 내외를 유지하고 있던 종신보험 정리를 하자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유지를 하자니 부담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 네, 저희가 가전제품 살 때만 해도 그냥 덜컥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험도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회사를 비교해보고 왜 선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 그리고 비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은 좀 종합을 해본다면 가급적 보험료 지출을 늘리지 않고 내 돈 손해나지 않게 지출을 좀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거 좀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2: 네.
0: 자, 저도 안내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0: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 응답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을 위해 추첨을 통해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아이스크림 교환권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방송 함께 하시면서 두 분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나도 보험과 재무 점검하고 싶으시다면 같은 번호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샵 0945번의 문자창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두 분이 콕콕 짚어주신 청취 포인트 기억하면서 오늘의 굿모닝 굿라이프 첫 코너 머니 인사이트 바로 시작합니다.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한 번 가입하면 20년 내외의 기간을 납입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입니다. 같은 보장이라도 보험사마다 책정된 보험료는 다른데요. 동일한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설정하더라도 회사별 손해율과 특약 구성에 따라 월 보험료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회사별 내 건강 상태 그리고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동일한 보장인데 보험료 차이가 나는 거죠. 오늘은 보장성 보험의 가입이나 리모델링을 준비하시는 청취자분들을 위해 각 보험사별 보험료 비교와 중요 진단비별 유리한 보험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죠.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이상 돈을 내야 하는 장기 금융 상품인 거잖아요. 동일한 보장인데 한 달에 5천 원 차이가 난다라고 해도 이거는 꽤 큰 차이예요.
1: 맞아요. 정말 뭐 한 달에 5천 원, 만 원 차이가 정말 큰 돈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너무 아까운 돈인데요. 제가 현장에서 19년 정도 상담 업무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동일한 보장임에도 심지어 그리고 더 좋은 보장안을 만들어도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를 한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내가 보험을 가입할 때 내 건강 상태에 맞지 않은 보험을 가입할 때 남들보다 보험료를 높게 낼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이 특정 회사에 상품으로 전체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도 사실 보험료 비교를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니까 보험료가 높은 경우가 많았고요. 세 번째는 내 직업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한 보장 대비 보험료를 더 높게 낼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2: 네, 추가적으로는 한 5년 전만 해도 혈압약을 드신다 또는 당뇨약이 드신다 또는 고지혈 약을 드신다 이럴 경우에는 이 보험료가 비싼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년까지 고지력이 좀 확대되었고 혈압이나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해도 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강체로도 가입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지혈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까지는 또 일반 건강보험이나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약을 복용해도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가입해서 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뭐 적게는 몇만 원 많게는 뭐 합친 보험료는 수천만 원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0: 그렇구나.
2: 실제로 제가 최근에 상담하신 사례를 따져보면 최초에 처음에 나온 그 325 건강보험 이런 거를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동일한 보장에 수술비까지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월 보험료를 한 2만 3천 원까지 줄이는 효과를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똑같은 보장도 아니고 심지어 중요 수술비를 더 개선했는데도 보험료를 2만 3천 원 더 줄일 수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보험사별로 다양한 간편 보험들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내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고지를 하면서 많은 보험료를 줄일 수 있었던 거예요. 이거 뭐 단순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저기 산수천재이신 정상욱 팀장님이 자 2만 3천 원을 내가 20년 동안 덜 낸다? 그러면 얼마 세이브가 되는 거죠?
1: 이거를 계산하는 척해야 할까요? 대본에 적혀져 있는 대로 읽어야 할까요?
0: 아, 이제 자연스럽게 읽어주세요. 무려 552만 원. 아, 엄청 큰 돈이에요.
1: 맞아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매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지만 향후 자녀 보험료까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내게 유리한 조건인지를

0: 반드시 따져보셔야 되고 유리한 조건이 맞다라고 한다면 리모델링을 저는 적극적으로 권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늘 강조하는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는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정말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YTN 청취자님 연령대를 감안해서 평균적으로 50세 여성분을 기준으로 제가 모든 손해보험사에 암 진단비 3천만 원을 20년 납 90세 만기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보험료를 비교를 해보니까 네. 가장 저렴한 A사는 매월 32,580원이었고요. 가장 비싼 B사는 매월 49,170원이었습니다. 매월 16,590원의 차이가 났고요. 20년간 약 400만 원의 보험료가 차이가 나니까 꽤 크게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요. 이 400만 원이란 돈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그걸 다 포기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로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암 다음으로 발병률이 높은 게 일단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거든요. 그것도 2천만 원으로 동일하게 모든 손해보험사를 또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저렴한 A보험사는 매월 32,900원이었고요. 가장 비싼 B보험사는 51,620원으로 매월 18,720원의 보험료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도 총 20년간 납입한다고 했을 때 놀라지 마세요. 약 450만 원의 보험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리를 듣고서도 굳이 꼭 한 회사를 선택할 이유는
1: 없죠.
2: 없는 거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꼭 한 회사, 한 상품만 고집하지 마시고 나이대별로 그리고 병력대별로 꼭 비교하시고 난 다음에 가입하셔서 늦지 않으니까 꼭 합리적 의심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희가 주요 3대 진단비를 기준으로 50대 여성일 때 보험료 차이, 보험사별 얼마나 금액이 다른가를 지금 살펴본 거거든요. 암, 뇌, 허혈성 진단비를 우리가 넣는다라고 했을 때 대략 거의 한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날 수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매월 보험료 차이가 이렇게 크다면 진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게 가성비가 있는 건지 제대로 점검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래서 보험 리모델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보험료를 추가로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요?
0: 그렇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비, 특히나 뭐 고혈압이나 고지혈약을 복용하신다면 무조건 간편보험으로만 가입을 했었어요.
1: 네.
0: 그리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생명보험사에서는 요 약을 복용한다 하더라도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뭐 약 복용에 따라서 초경증 간편 보험으로도 보험에 대한 리모델링이 가능한데요. 제가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진단비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가장 저렴했던 손해보험사 대비 비교를 해봤더니 가장 저렴했던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매월 한 5천 원 정도를 추가적으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진단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비싼 보험사를 선택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담은 어디에서 가능할까요?
1: 어디서 받으면 될까요?
2: 네, 바로 여기 YTN 굿모닝 라이프밖에 없습니다.
1: 맞습니다.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YTN 라디오 굿모닝 굿나이프 여러분들 상담 신청하시면 보다 저렴한 보험사 비교 분석해서 보장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보험을 꾸려 나가실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청취자분들 뭐 망설이실 필요가 없네요. 샵 0945번으로 지금 또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좀 더 이어나가보죠. 아까 설명해 주신 것 중에 하나 저는 이게 조금 의아했던 게 직업에 대한 고지를 잘못한다? 그럼 보험료가 또 비싸진다. 이건 무슨 소리죠?
2: 이게 질병은 상관이 없지만 이제 상해 관련 같은 경우에는 뭐 상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저희 청취자분들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하는 중이지만 이제 영업하는 택시 말고 자가운전으로 바꿀 경우에는 사고율이 그만큼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만 직업만 바꾸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는 한 2-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업이 현재 직업에 맞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셔서 보험료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운전자 보험을 4만 원에서 5만 원 정도 가입하신단 말이에요. 영업용으로. 근데 퇴직하신 이후에 이 운전자 보험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0: 네, 거기에 맞는 직군을 변경을 하시면 2, 3만 원 정도를 줄일 수 있고, 바로 직전 지난주에도 청주에 사시는 청취자님이 저희 보험 상담을 의뢰를 하셨는데, 건강체로 무려 3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역들을 모르시다 보니까 기존 4년 동안 비싼 보험료만 계속 납입하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1: 그렇군요. 수년간 납입해야 하는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나도 남들과 거의 비슷한 보장을 꾸려놓고 있는데 보험료만 너무 과하게 내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 나가고 있는 보험료 때문에 저축이나 노후 대비 엄두도 못 내고 있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찾아서 내가 내 자산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공간과 룸을 더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돼요.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맞춤, 재무, 보험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병든 재무 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드립니다. 머니 클리닉
1: 비포 애프터.
0: 재무 상태가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하고요. 건강한 재무 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 클리닉 비포 애프터. 자, 오늘은 어디에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사연 소개에 앞서 굿모닝 굿나이프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방송 이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한테 상담 문자를 보내주시잖아요.
0: 맞아요.
2: 그런데 그중에서도 상담을 하면 꼭 뭘 가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사연은 실제 청취자님들의 상담 사연이고요. 상담 전과 상담 후의 포트폴리오를 정확하게 상담한 이후에 의사결정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아울러 한 달 전에 상담 신청을 하신 50대 여성 청취자님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 네, 실제 사연입니다, 여러분. 50대 청취자님이 4인 가족 보험료로 110만 원을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요.
0: 네.
3: 다른 가정보다 일단 보험료가 높다는 생각에 상담을 받고 싶은데 그동안 납입한 보험을 또 해지하고 뭔가 또 새로 갖게 가입을 해야 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상담 신청을 미뤄오시다가 이게 또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친구분이 자궁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나서 로봇 수술까지 거친 이후에 잘 회복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 이제서야 주위에서 아픈 사람 보고 나니까 이제서야 전체적으로 점검을 받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보험 점검을 통해 리모델링을 진행하신다면 꼭 따져보셔야 될 게 매월 보험료 절감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험료가 앞으로 얼마나 줄어드는지 보장은 나아지는지 이 세 가지는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사실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에 가장 큰 이제 이유 중에 하나는 망설여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지했을 때에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의 손실이 아마 대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0: 맞아요.
2: 그래서 상담 전과 후 보험료나 보장의 내용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하고요. 청취자님 4인 가족 보험료가 110만 원으로 수입원 대비 27%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우선 부부의 중복으로 가입된 6건의 종신보험과 4년 전에 리모델링 시 부부가 가입한 간편보험이 가정의 보험료를 높이는 주범이었고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 4인 가족 모두 그러니까 16건의 보험을 가입했는데 A보험사의 상품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3: 사실상 이렇게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보험회사가 좀 다르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도 어렵고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한 회사로 선택하는 게 좋다. 또는 그렇게 권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선택보다는 이 보험사마다 이 손해율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보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실제로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암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수술비 다 넣었는데 A보험사는 20년납 100세 만기에 10만 원이에요. 근데 B보험사는 담보를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8만 원까지 또는 9만 원까지 보험료가 떨어지는데 아니 똑같은 보장인데 이렇게 보험료를 일부러 내실 필요는 없으니까 꼭 비교해보시고 꼭 한 회사를 선택하기보다는 보험을 쪼개서라도 보험료 절감이 된다면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맞아요. 우리 아까 머니 인사이트에서도 맞아요. 살펴봤지만 한 회사로만 모든 보험을 다 가입을 했을 때 그 회사가 주력으로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선택 자체의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니까 비교 분석하면서 조금 쪼개기 가입을 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낮추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설명해 드렸으니 무려 16건에 달하는 보험을 한 회사에 가입한 우리 청취자님 댁은 4인 가족 모두가 점검을 받고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요. 중복으로 가입해서 보장이 막 겹치는 경우도 되게 많을 텐데요.
2: 맞아요.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청취자님 부부가 가입한 보험들을 좀 살펴보니까 부부가 각 3건씩 가입한 총 6건의 종신보험이었습니다. 부부 사망보험금은 약 1억 2천만 원이었고요. 동일하게 가입을 했는데 이 6건의 종신보험료만 무려 매월 62만 원이었습니다.
0: 거의 절반이네요.
2: 맞아요. 그중에 두 건은 아무 보장 없이 사망보험금만 있는 종신보험이었고요. 한 건에는 암 진단비와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되어 있었는데 아쉽게도 3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암 진단비에서는 발병률이 높은 전립선과 유방암, 자궁암 등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높였던 두 번째 이유는 앞서도 소개했던 것처럼 부부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는 간편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에 굳이 높게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를 높게 내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각 보험사마다 그 유병력자 보험의 기준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님 고질병만으로 따져봤을 때는 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굳이 이 고질력 때문에 나머지 것까지 유병자 보험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을 쪼개서 암은 일반 보험 그리고 나머지는 초경증 간편보험을 해서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었고요. 나머지 20대 자녀의 초반의 자녀분들도 3년 갱신형 특약으로 되어 있어서 이 보험료를 앞으로 70년 이상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보완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0: 그렇군요. 여러 문제가 있지만 또 눈에 띄는 것들이 3년 갱신형으로 계속해서 보험료 오를 수밖에 없고 보험을 유지하고 싶다면 평생 납입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연까지 짚어봤습니다. 사실 일반 소비자는 가입하고 그거 이해해서 사인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이건 막 잘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청취자님도 분명 그렇게 16건의 보험 가입 최악 계열을 하시고 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건데 두 분 전문가분이 어떻게 말끔하게 조정을 해주셨을지 잠시 후 애프터 처방 결과 만나보겠습니다. 소중한 내 돈, 우리 집 보험료,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잘 세어나가고 있는 점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 지금 상담 신청해주고 계신데요. 문자 번호는요.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상담 무료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당신을 위한 맞춤형 재무설계 솔루션
5: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
0: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충남 팀장님, 정상욱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상욱 주치님 이제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2: 네, 우선 청취자님 부부가 가장 고민하셨던 것 중 한 가지는 문제점을 기존에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험을 조정하자니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져서 망설였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정상욱, 김충남의 고급 기술 한 가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부부가 가입한 종신보험 6건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할 건데요. 보험료는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변경을 해드렸습니다.
0: 보험은 그대로 유지할 건데 보험료는 더 이상 안 내도 된다. 이거 어떤 방법인 거죠?
2: 자, 청취자님들 집중해 주세요. 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든 종신보험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변액이나 유니버셜 이름이 없는 종신보험 중에서 가능한 제도고요. 이 제도는 그동안 냈던 보험료의 해약환급금으로 쌓인 해약환급금으로 앞으로 내야 할 보험료를 완납해서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부부의 종신 사망보험금은

0: 기존에 1억 2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지만 이미 성인이 된 자녀분들 그리고 7천만 원으로도 충분하다는 부부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고요. 이렇게 되면 부부의 종신보험 6건은 매월 납입했던 보험료 62만 원이었잖아요. 62만 원은 납입하지 않고 사망보장은 그대로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자, 여기서 이제 나미나미 긴축남 우기우기 정상욱의 기술 한 가지 더 추가로 들어보겠습니다.
2: 아, 좋습니다.
1: 네. 이 부부의 건강 상태에 맞지 않게 가입된 그 유병자보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당장은 손실을 볼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험을 쪼개는 게더 이득인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 네.
1: 한 회사가 할 필요 없이 암보험, 암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보험으로 했고요. 뇌혈관이나 화해성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초경증 간편보험으로 변경을 했더니 부부의 합산 26만 원에 보험료가 매달 21만 원으로 매월 5만 원을 더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부부가 기존에 보장받지 못했던 이런 고액의 암 치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뭐 항암 주기입자 5천만 원, 그리고 비급여에 해당하는 암주요 치료비 2천만 원, 비급여 항암 치료비, 비급여 약물 이런 것들을 전이암을 포함해서 만기시까지 매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게 보장을 해드렸습니다.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이그 다빈치 로봇 암 수술도 이제 빈도수가 좀 증가하고 있는데 700만 원,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해당하는 그 병원비 이런 것들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게 조정해 드렸고요. 사실상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로봇 수술하게 된다면 청취자분은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0: 보통 로봇 수술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로봇 암
1: 제가 뭐라
0: 수술.
1: 그랬어요?
2: 로봇 태권 부위가 생각났잖아요. 어쨌든 로봇 수술비가 2천만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셨다. 두 분이 고급 기술 진짜 써주신 거예요. 왜냐면은 청취자님 보험료가 이렇게 확 줄었다니요. 보장안도 전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개선이 됐는데 자 그러면 자녀를 포함해서 가족 전체의 변경 후 포트폴리오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볼까요?
0: 네, 우선 두 자녀분들은 기존 종신 사망보험금을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감액을 했고요. 3년 갱신형 특약을 삭제해서 보험료 납입 기간을 현저하게 줄였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분 다큰 치료력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건강체 할인형 보험으로 변경해서 보험료도 줄이고 보장안을 개선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청취자님 4인 가족 월 보험료는 기존 110만 원에서 매월 52만 원으로 58만 원을 줄였고요. 향후 납입해야 할 자녀 보험료는 놀라지 마세요. 약 8,400만 원 정도를 줄여드렸습니다.
2: 와, 외제차 한대 저리 가라네요.
0: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존 이제 가족분들 갱신형 특약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갱신형 특약들을 전부 다 특약 삭제를 해서 조정을 했고요. 기존의 보장의 범위가 협소했던 암이나 뇌나 심장의 진단비도 비갱신형으로 보장의 범위는 현재 기준으로 가장 넓은 진단비로 개선을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감액 완납 제도를 활용해서 보장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도록 해서 부족했던 현금 흐름을 개선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제 큰 자녀분의 자취 문제로 매월 이제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가 났던 상태였는데 이번 상담을 통해서 그 마이너스 현금 흐름도 개선을 했고 무엇보다도 보장안을 개선할 수 있어서 매우 만족했던 상담이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큰 자녀분이 뭔가 독립을 하게 되면서 월세 지원
0: 맞아요.
2: 문제까지 알고 계시면서 가계가 마이너스 가계 부였는데 그 문제까지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보험 재무 상담 만나봤습니다. 역시 두 명장이십니다. 우기우기 정상욱이 나미나미 김충남이 팀장님 두 분이 청취자님 가정에 보장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오히려 보장안을 강화시키면서도 보험료 절반 이상으로 낮출 수 있는 개선안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 굿모닝 굿나이프 청취자분들 그냥 듣고만 계지 마시고요.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고 우리 집 가정에 있는 보험이나 재무 문제도 직접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0: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여러분들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청취자님 문자 소개해드립니다. 1967번님, 방송 들으면서 저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들을 좀 살펴봤더니요. 보험증권에 유방암, 전립선암, 남녀생식기암 제외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 안 좋은 거죠?
1: 네, 조금 아쉽긴 하네요. 왜냐하면 암 발병률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좀 보니까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이 1위였고요. 여성의 경우 유방암이 1위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청취자님께서 가입하신 암보험은 이 발병률이 가장 높은 1위에 해당되는 암이 소외감으로 빠져 있는 거니까 일반암 진단비의 10에서 20% 정도밖에 받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청취자님 가입하신 암보험이 이 한 건이라면 상담을 통해서 추가적인 암 진단비는 일부 좀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좋습니다. 5435번님, 최근에 로봇 수술이 대세라는 기사를 봤는데 로봇 수술 대비하는 보장도 꼭 준비를 해야 할까요?
2: 네,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1: 로봇트 아니고요?
2: 이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로봇트가 수술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 로봇을 손으로 이제 조작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정교하게 그리고 후유증도 없고 그 부위만 딱 이제 수술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장점 많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비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비가 꽤 비쌉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실비만 하나만 갖고 있기에는 자기 부담금이 좀 올라가는 추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보장들은 최소 보험료 한 2, 3만 원이면 또 보장이 가능합니다. 근데 2, 3만 원 안에 이 로봇 특혜만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험을 준비하거나 또는 조정하는 분들이라면 하는 김에 같이 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한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 최근 암 수술을 할 때 로봇 수술이 굉장히 빈도율이 높아지고 있어요. 특히나 전립선암이나 자궁내막암 그리고 대장암이나 위암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는 폐암까지 이 로봇 수술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합병증이나 세근감염 그리고 통증 이런 부분에서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저렴한 비용으로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3384번님, 7409번님, 5116번님의 많은 분들 상담 신청하셨고요. 또 8683번님은 아이스크림 받고 싶어요. 청취율 조사 전화만 주시면 바로 응답하겠습니다. 약속 감사합니다. 7696번님, 무조건 굿모닝 굿라이프죠. 파이팅 하셨는데 진짜 아직도 굿모닝 굿라이프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굿머니 머니머니 해도 머니가 최고.
1: 그렇죠. 지금 오후 4시가 넘었죠.
0: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굿모닝 굿나이프 아니고 굿머니 굿나이프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도 8177번님 3025번님도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이스크림 쿠폰은 추첨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상담 문자는 계속해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험 점검 필요하시다면 상담 요청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정상욱 팀장님, 김충남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먼 훗날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보험 설계 고민하는 분들은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에게 맞춤 도움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와의 상담 원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서태지의 로보트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인생을 비유할 때 우리는 길이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수많은 선택지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 누구도 어느 길이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지금 꽃길이 아니라 아프고 힘든 가시밭길에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내일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힘차게 꽃길을 향해 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is FM. 삼성

0: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내일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영동에 순간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곳이 많아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은 따뜻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도 서울 21도에 머물면서 일교차가 15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이번 가을 추위는 목요일 낮부터 서서히 좀 잠시 풀리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밤 10시에 가까이 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원활해졌습니다. 다만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되고 있는데요. 한강대교 남단에서 서강대교 지나는데 아직은 서행되고 있고 반대 하남 방향 강남권 성수대교부터 청담대교 남단까지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부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수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3: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상가 건물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최모 씨가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4: 경찰은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철희 기자.
5: 네, 인천 남동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
3: 예, 먼저 이 최 씨의 범행 동기가 일부 확인됐죠.
5: 네, 최 씨는 자신이 받은 병원 진료에 대한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최 씨는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는 지난 7월 약을 처방받고도 호전되지 않아 병원 측에 합의금을 요구했지만 서로 의견이 달라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측 이를 문제 삼고 최 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최 씨가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 네, 자신이 치료받은 병원도 아닌 상가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뭔지는 확인이 됐습니까?
5: 네, 해당 건물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선 최 씨가 아직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범행 당일 오전 8시 40분쯤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장소에 도착하기 전까지 동네에 머물며 개인적인 볼일을 받고 점심은 보호 관찰관과 함께 먹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최 씨가 범행 장소에 도착한 뒤 곧바로 2층으로 향했고 가방에서 꺼낸 흉기를 양손에 묶은 뒤 시민 10명을 상대로 휘두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3: 예, 그러면 이 구속영장은 언제 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까?
5: 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최 씨에 대한 영장을 살인 미수 등 혐의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9시쯤부터 프로파일러 등을 투입해 저녁 7시까지 조사를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안에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신상을 공개할지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병확도 시도와 별개로 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행과 관련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 최 씨가 갖고 있던 약물과 모발 등에 대한 국과 수 정밀감정을 의뢰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 남동경찰서에서 YTN 김철입니다.
3: 네, 이

0: 부천 구월동 흉기난동 범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1: 실제 다친 사람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흉기난동 범의 당일 행적 그리고 진술 내용을 이어서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흉기난동 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위험을 미룹쓴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이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 의자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 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이렇게 보신 것처럼 흉기 난동범이 체포되기까지는 시민 5명의 활약이 있었습니다.
1: 양손에 흉기를 댄 피의자를 의자를 집어들고 제압해 경찰에 인계한 건데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를 역방향으로 범인이 올라가고 있었고 저는 따라서 이제 올라간 상황이었고 범인은 칼 들고 올라가고 저는 이제 의자 들고 따라서 올라가고 네, 이러면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의자 들고 뛰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은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치려고 다녔을 텐데 지금 후회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5: 남자들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드셨어요. 순간적으로. 의자 들어라고 어떤 분이 딱 한마디 하니까 다 같이 의자 들었거든요. 그 순간순간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진짜 무서웠을 텐데 진짜 조금의 용기를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여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6: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더라면 조금 뭐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0: 평온하기만 했던 상가에서 흉기난동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1: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학생 시절 추억이 오롯이 담긴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호신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8: 호신용품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남자친구가 사주겠다고 좀 들고 다니라던가 이제 뭐 길을 다닐 때 큰 길로 다니거나 어두울 때 뭐 전화를 누군가랑 꼭 한다거나
7: 친구, 가족, 때로는 동료와 함께 두런두런 정을 나누던 것이 참극의 현장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9: 제가 일주일에 가끔씩 방문하는 곳인데 칼부림 사건이 났다 해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7: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무차별 흉기 난동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10: 이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7: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11: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 집중하고 가시적인
12: 김정철 경찰청장 대행입니다.
7: 이에 따라 서울경찰도 헬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1: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매서운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3: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14: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1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4: 미친대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네.
13: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4: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12: 김지용 중수청장
14: 내부적으로
12: 후보자입니다.
14: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3: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5: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16: 성범죄자 김학의
12: 대놓고성
16: 출금에 대해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13: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17: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받은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14: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0: 강훈식 실장의 뒤를 이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1: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8: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실장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19: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12: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19: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 정, 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
18: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선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차장과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 정책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현 신임 실장도 임명 소감에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12: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20: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18: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초대 청와대 3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19: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12: 강훈식 대통령
19: 가져갑니다.
12: 비서실장입니다.
19: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18: 이 대통령은 후속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마무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세정책 책임자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만큼 앞으로 민생 관련 조세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뒤 X에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임 강훈식 실장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전임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는 황무지 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은 임광현 청와대 2기 비서실장 발탁에 대해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민생의 변화를 만들어내며 대통령을 든든히 보조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임 국세청장이 22대 국회의원까지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당정청 협력으로 국정성과의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SNS를 통해 임광현 청장은 대통령 하명 세무조사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부동산 세금 폭탄에도 앞장서거나 청년들이 반대하는 가상자산 과세도 밀어붙여왔다면서 국민 곡소리 날 일만 남았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임광현 비서실장의 처남인 이승엽 변호사는 대장동과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불법 대북 송금 변호를 다 맡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0: 제주 서귀포의 한 오름 주차장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빠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호주에 있던 아이 엄마가 여러 차례 경찰에 딸의 안전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먼저 고재형 기자입니다.
21: 엄마와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4살 여자아이.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제주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지 10일 만입니다.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 약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마 동의 없이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엄마는 아동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에 간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주경찰청으로 전화해 A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니 제발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2: 진짜 무슨 일 할 수 있으니까
12: 숨진 아이
2: 빨리
12: 엄마입니다.
2: 애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21: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와 통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없이 엿새 만인 10월 8일에야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보호조치 언급이 없는 단순 전화로 받고 구체적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당신은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15일 강제 집행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엄마의 오랜 기다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0: 네, 프로야구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LG 팬들의 좋은 소식인데요. LG가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두산을 4-1로 꺾고 준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오스틴이 1회 말에 두산 곽빈을 상대로 선제 결승 2점 홈런을 폭발시켰고요. 8회 말에 신민재 스퀴즈 번트로 추가점을 뽑으면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두산은 마무리 이영하가 폭투로 한 점을 또 헌납하면서 스스로 무너졌는데 이 와일드카드를 한 경기로 마친 LG는 오는 17일 기아와 준 플레이오프 1차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예, 제주 사건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의 대응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이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실종 신고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는 겁니다. 이어서 김진두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지난 4월 13일 아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엄마의 요청으로 접수된 실종신고.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상통화 속 목욕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2: 저한테 죄송하다고 저희가 사실은 가서 엄마입니다.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3: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서울 성동서에서 영상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과팀장 결재 후 종결했고 이튿날 제주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제3자가 아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과 6월 엄마의 소재 확인 요청건에 대해 경찰 공식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부경장 사건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0: 예, 속보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이 50대 남성 이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오늘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 2층과 3층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흉기 피습을 당한 시민 8명이 어깨와 가슴 등을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 최 씨는 건물 1층으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이동한 뒤 집에서 챙겨온 흉기 두 점을 꺼내 양손에 테이프로 묶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 이어 당권파와 친청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특검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23: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1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23: 또 일상의 의미 있는 증언들도 좀 축적을 했고
22: 특히 핵심 쟁점인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4: 조직적 개입 문제는 그러면 확인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겠네요.
23: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죠.
5: 김민석 대표입니다.

0: 비판했습니다.
1: 조사 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2: 더불어민주당 최고
1: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누군가 일부 내용만 잘라 언론에
2: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
3: 그러면서 불명확한 신천지 이땅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0: 정청래 전 대표 또한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수사기관이 국힘에 대해서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고 특검까지 촉구했습니다.
4: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2: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4: 경찰이든 신속하게 강제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0: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 논평을 별도로 내고 과거 민주당은 이 문제로 국힘의 정당 해산까지 거론했던 만큼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5: 국회 국방위원회는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퇴장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국회 국방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유엔군 사령부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군의 진상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내용을 담아야 한다면서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북한 지뢰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군의 도발 방기와 조사 지연 책임을 넣는 것은 말이 안 되는 형용 모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8: 조사를 지연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2: 국방위 민주당 간사입니다.
8: 유엔사와 협조해서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걸로 지금 규명이 되고 있는데 대북한 규탄 결의안에 이 내용을 넣기는 부적절하다.
7: 국민의힘은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보자는 내용조차 담지 않는다면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9: 민주당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2: 임종대 국방위 국민의힘 간사입니다.
9: 군의 대응에 대한 진상규모를 거부한 이유와 여야 합의 없이 표기를 강행한 경위를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십시오.
7: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마저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채택하면서 여야 간 갈등 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0: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책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자, 오늘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일부 범여권 의원들까지 김 후보자의 이 적격성을 둘러싸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3: 저는 복직복귀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결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후보자님?
4: 아니, 제가 기억하기로는 결재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3: 후보자가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면 당연히 내는 게 원칙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죠. 아니, 언제 왜 벙어리가 됩니까?
5: 민주당 내에서 친윤 검사라고 후보자를 공격을 합니다. 친윤이 아닌가요?
4: 아닙니다.
5: 정치 검찰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명. 이 사람은 정치 검찰이다.
4: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네. 전 총장이 네. 그 안 좋은 영향 끼치는 데는 제일
5: 크죠?
4: 것 같습니다. 네.

0: 자, 김재호 후보자가 정치검찰 1호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2호로 한동훈 의원을 꼽았습니다. 김재호 후보자, 누구 편이냐? 이 간별에 맞춰진 인사청문회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평론가님?
1: 일단 오늘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꽤 많이 봤거든요. 일단 톤들이 여당
2: 김준일
1: 의원들이나 뭐
2: 정치평론가입니다.
1: 혁신당 의원들 톤이 목소리 톤이 한두톤 정도는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는 연기를 참 잘하신다. 그러니까 연기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나의 당원들 나를 보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우 환한 얼굴과 환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제 몰아붙인 건데
0: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습이 있었다.
1: 제가 굉장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중수청이라는 조직이 처음 생겨가지고 지금 이렇게 역사적으로 1호 중수청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수사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물론 그런 내용이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그래서 먼지털이식 수사 안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답변도 하기는 했지만은 친윤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게 이렇게까지 싸울 일인가. 그러니까 물론 누군가는 친윤이라고 보고 누군가는 아니라고 보는데 다 모호한 영역에 있거든요. 오늘 질문을 받은 게 이를테면은 그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에 대해서 당시 대검의 감찰 1과장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결재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독직 폭행 사건도 정진웅 검사도 그러니까 한동훈 검사가 고소를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하다가 서울 고검의 감찰에서 이거는 독직 폭행이 맞다라고 얘기하고 대검에 다시 내려와가지고 결재를 받고 뭐 이렇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1심에서는 부분적으로 또 독직폭행 맞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이 되고 2심에서 뒤집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의 직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를 친윤이라는 증거로 이거를 볼 수가 있을 것인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해서 찬성했다, 그러니까 그거 반대했다라는 게 그러면 친윤의 징표냐. 그때 평검사들은 거의 모두가 다 반대했거든요.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를테면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돼가지고 그 징계 2개월도 정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1심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고 본안소송에서 2심에서는 이기고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가 이거를 친윤 정말로 적극적으로 이를테면은 뭐 이를테면 윤석열 한동훈 관계 정도라면은 친윤이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검사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범여권 강경파 의원들이 이 친윤 검사가 아님을 기록으로 입증해라. 기록을 남겨놨냐 안 남겨놨냐 이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이게 중립성을 지켜야 할 텐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뭐 지적하셨지만 일종의 중세의 마녀 사냥을 좀 연상하는 것 같아요. 이냐 아니냐 너가 한번 입증해봐라. 이런 내용인데 김준일 평론가께서 다 지적해 주신 내용인데 저 역시도 약간 의아했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 건을 가지고 윤건영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한다라고 했는데 이 건을 가지고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지시를 내렸더라고요. 이 경위를 조사해라 해서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주임 검사를 교체한 뒤 기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입장을 내자마자 곧바로 서울지검의 감찰부장이 이와 정반대되는 검사들 모두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의견으로 일치를 보았다. 이게 이제 좀 사실인 것 같고 이에 비추어 본다라면 이 건에 대해서 기소하면은 기소 의견이었다라면 친윤이고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 경우에만 친윤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건 조금 너무나 좀 황당한 논리적으로도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0: 자, 그리고 이제 한동훈 의원, 정치검찰 2호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의원을 꼽기도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경찰청 국감에서도 그랬고, 한동훈 의원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뭐 한동훈 의원이 요즘 핫하긴 하네요. 요 앞에도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도 이제 한동훈이고 이것도
0: 그러니까요.
1: 한동훈이고. 근데 이제 박덕흠 의원이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데 뭐 의장만큼 중립성을 요하지는 않지만은 굳이 이렇게 유도신문을 했어야 될까? 그러니까 박덕흠 의원이 소위 말해서 친윤이고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하고 사돈 관계예요. 그래서 한동훈 의원이 딱히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한동훈 의원도 들어가겠네요. 그 정치검사에 들어가겠네요라고 예.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 답변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옛날에 윤석열 검찰,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그 뭐 중앙지검장이네 검찰총장까지 된 것과 이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해서 유명해졌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때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당신 국민의힘이 아니라 새누리당이었네. 그때 정갑윤 의원이, 저 검사, 윤석열 검사는 사람에게 충성합니까? 예, 그러니까 예.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답변을 유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너무 정치적 의도가 보인다. 뭐 저는 친형 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 검사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또.
0: 너무 의도신문이었다.
1: 한동훈을 견제하나? 이런 식으로.
3: 예. 예. 그 뭐 사실 오늘 공수청장 인사청문회라는 내용이 국민들 시각에서는 얼만큼 김지용 그 공수청장 후보가 어떤 수사의 독립성 이것을 지켜줄 것인가, 또 하나는 지금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사 공백을 메꿀 수 있는가, 그와 같은 이제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여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전혀 관심도 없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 뭐 이제 민주당이 주로 관심을 가지는 친일이냐 네. 아니냐, 그리고 이제 저도 박덕흠 의원의 저런 모습은 완전히 이제 편승한 거잖아요. 지금 이와 같은 자리에서 김지용 후보자는 가급적이면 친윤의 꼬리표를 떼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와 같은 질문을 떡밥을 던지면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이고, 그로부터 나는 어떤 좀 답변을 가지고 예. 정치적인 공간을 확보하겠다. 그래서 조금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와는 전혀 동떨어진 청문회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리고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는 지금들 말씀을 하신 부분도 있는데 김 후보자를 향한 공방이 여권 안에서도 있었던 그 보기 드문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관련 발언들 들어보시겠습니다.
2: 후보자는
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2: 정치 검사가 하려던 바를 할 수 있게 해준 사람이에요. 후보자의 행위를 정확하게 평가한다면 그냥 반대했다, 아쉽다, 이게 아니라 정치 검사의 공범이라고 할 수 있어요.
5: 검찰 개혁에 대한 발언이나 행동이나
4: 그랬거나
5: 검찰 권력에 맞서 싸운 기록이 있습니까?
6: 사적으로 그런 그렇죠? 말을 한 거는 많이 있습니다만
5: 제가 보기에는 중수청장 후보자도 이 검찰 흑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셨습니다.
6: 친윤이
4: 최영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네, 아닙니다. 윤석열 그 진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사건 수사가 미진하다는 이유로 재기 수사 지시했죠.
7: 네, 그렇습니다.
6: 그리고 나서 광주 고검 차장검사로 좌천됐잖아요.
7: 네, 그렇습니다.
6: 이 정도면 반윤 아니에요?
7: 뭐 친윤은 아니다.
6: 제가 보기에는 반윤이야, 반윤.
8: 검찰이 옛날 보였던 행태를
4: 연분함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8: 이걸 교훈 삼아서 중수청장으로 임명되면은 이런 편파적인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0: 예, 보신 것처럼 여권 안에서도 편이 갈려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김 후보자의 검찰 시절에 각종 승인이나 결재를 일일이 이제 검증하는 그런 모습 보셨는데 여당이 더 매운맛이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1: 그러니까 이제 이 김지용 후보자가 예. 이런 청문회 자리에는 처음 서보는 거고 좀 유려하게 답변하는 스타일은 아니더라고. 조금 답답하게 보시는 예. 분들이 뭐 어느 진영이든 아니간 그런 분들이 있어서 최현일 의원이 이제 친명이죠. 오죽 답답하면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너 반윤이잖아. 이거를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최종적으로는 당시에 2021년 7월에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수사를 다시 하라고 재기 수사를 했는데 그때 가장 대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 사실은 그때는. 그때 이제 막 뜨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이제 대선 출마한다고 그달 예. 말에 이제 국민의힘 입당하고 그러면서 막 예. 했으니까
0: 가장 서슬퍼렀던.
1: 예. 그러니까 뭐 이제 검사는 이미 아니었고 전 검사였지만은 굉장히 예. 대권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의 장모를 수사를 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본인 좌천이 돼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그러니까 최종 그 과정은 모르겠으나 최종적으로는 저는 반윤이 맞다고 봅니다. 뭐 이게 근데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일이냐, 그러니까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를 가지고 이렇게 싸워야 되느냐. 그러니까 예. 모든

0: 검사들을 사실은 이렇게 정치적으로 만든 거는 정치 검사라고 계속 뭐 따지고 있지만은 정치권이라고 봐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가지고 그때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 예. 어쨌든 중수청이 상당히 이제 어수선하게 이제 출범을 해가지고 이제 자리를 막 잡아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중한 역할을 예. 이제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답변을 들어볼 때 이 중수청장으로서의 자질.
2: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자체들이 조금은 황당했고. 네. 뭐 그에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조금은 김지용 후보자가 강단이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좀 기대감. 뭐 사실 민주당이 저와 같은 태도로 저와 같은 질문을 할 것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는 예견 됐었는데 조금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뭐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그것만으로 얘기할 바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어떤 민주당이 주장한 대로 기소 사례를 보자라면 김준일 평론가께서 정당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판단했고 저 사안에 대해서는 저렇게 많이 이제 갈라지는 판단이 있었고 그거 중에 일부만을 뽑아서 친윤이냐 반이냐 하는 것은 조금 대단히 퇴행적인 모습이고 꼭 한번 칭찬하고 싶은 것은 YTN에 이렇게 배경음악을 넣는 그런 것은 정말 좀 오묘하다. 네. 좀 저는 오늘 앞서 시작 부분과 아까 나온 배경음악들이 조금은 뉴스와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배경음악이었는데 이게 참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의 청문회 모습도 조금은 예. 이게 뭐랄까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청문회 내용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 대통령이 임명할까요?
0: 임명 안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안 할 거면은 이미 후보자를 물렸겠죠. 그러니까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뭐 무국파라고 예. 얘기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강경파들을 이제 견제하고 뭐 익명이지만 저격도 하고 뭐 그랬단 예, 말이에요.
1: 추가 그래서, 검증도 했고.
0: 예, 검증도 하고 그래서 뭐 이거는 더 이상 저도 물러날 수 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뭐 다만 이제 그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저격하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하는 게 이거 그러니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지겨워요. 김지용 후보자 얘기 지금 몇 달째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예. 국민의 삶에 이 친윤이냐 아니냐가 이렇게 중요한 건지 빨리 네. 일단락 짓고 여권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청와대에서 큰 이슈가 있었죠. 청와대가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강 비서실장의 사의를 표명한 지 23일 만인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펜 한 자루 없이 시작된 청와대가
4: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3: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꿈꿀 수 있게 되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5: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4: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5: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1: 자, 이재명 청와대 2기 비서실장의 임광현 국세청장. 전 이게 궁금합니다. 네. 오늘 딱 이 오후 1시 넘어가지고 이 속보 나왔을 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조금은 좀 생경하고 놀라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분께서 제가 알기로 국세청 계속 조사 관련 업무를
4: 조사하셨던 분이거든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입니다.
2: 저의 직업과도 조금 겹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이 약간 행정적인, 행정내적인 그리고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들이 많이 따르는 영역에서 좀 잘 수행하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의문이 들었고 예. 한 가지 조금 개인적인 평을 하고 싶었던 건 조금은 뭐랄까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정부 초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X를 통해서 혹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제 관련 메시지를 낼 때마다 그걸 확대재 생산하는 분이 항상 두 분이 딱 계셨거든요. 누구냐면 한 분은 김용범 전 그 정책실장 그리고 또 한 분이 이분이셨어요. 하나 여러분들 시청자들도 다 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느 날 뜬금없이 법인 사택들 이것이 오너들에게 이용된다 하면은 이분이 이것을 재생산하면서 곧바로 전수조사를 들어갔고 실제로 다 했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은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겪고 있는 위기라면 위기일 수 있는 지지율 하락의 국면에서 잘 보필해낼 수 있을까? 조금은 견제의 역할도 해내야 될 텐데 예. 그런 거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1: 그래서 이제 친명계 현역 의원이나 아니면 이제 중량감 있는 인사가 발탁이 되지 않을까? 정치권에서는 이런 전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0: 또 오늘 이제 청와대 출입 기자나 이제 정치권 출입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인사 발표 나기 1시간 전까지 다른 사람 붙들고 이제 비서실장이 유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렇게 취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그동안 하마평이 인강은 신임 비서실장이 거의 안 나왔다. 그래서 민주당 쪽에도 들어보니까 다 의외다. 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긍정적인 부분을 좀 하자면은,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국세청에서 뭐 선박왕 굉장히 개인적으로 체납을 막 몇천억대를 체납한 뭐 선박왕이라는 사람들 결국은 그 세금을 다 선박을 다 압수가 아니라 뭐 뭐라고 해야 되니까 담보로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받아내기로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세청에 좀 일을 잘한다. 거기에는 임광영 청장의 어떤 리더십이나 꼼꼼함이 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업무 중심으로 관료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은 조금 떨어질 수 있어도 일을 더 잘하는 데에는 뭐 강훈식 시장도 잘했지만은 그런데 좀 강점이 있어서 뽑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다만 이제 저도 좀 찾아봤는데 국세청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적은 없더라고요.
1: 그렇죠. 예. 국세청장은 차관급인데 이제 비서실장이 되면은 정말 그 청와대 비서실도 이제 다 관할이고 그리고 이제 정치권하고도 이제 연결고리가 돼야 되고.
0: 네, 이제 급도 급인데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물론 과거에 이제 예를 들면 뭐 안기부장이라든지 뭐 이런지 아니면 안기부 장관이 아니더라도 뭐 김기춘 검사 뭐 이런 분들도 있어서 사정기관이 검찰이나 이런 데 없진 않았는데 국세청도 일종의 사정기관으로 이제 크게도 보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국세청장을 안 친 게 뭐냐.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세무조사를 더 열심히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예.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김현지 비서실장 등 이 경기 성남 라인이 얼굴 마담 내세운 것 아니냐.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 조금 사실 저도 이 부분에서는 정점식 원내대표의 말씀에 약간의 공감이 가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스스로 사퇴하게 된 원인도 과거 김승원, 용혜인 강신철 이 세 분 인사 참사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어떤 인사 책임자에 대한 그 책임론이 불거졌고 뭐 조금은 제가 그 어떤 추정을 가지고 얘기해 본다라면 희생양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저는 이 연장선상 그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라면 또 한 명의 김현지 라인 혹은 뭐 경기 성남 라인의 실세 라인의 어떤 뭐랄까요 그 또는 성격, 뭐 바지니 성격의 그런 인사 아닌가 하는 좀 우려까지도 드네요.
1: 예, 어떻게 보셨어요?
0: 뭐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기 성남 라인이 세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그 중심에 이제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사실은 사법 리스크에 있는 분 뭐 정진상 실장이라든지 아니면 김용전 민주연금 부원장 찐명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고 보석 상태니까 청와대 안에 있는 거는 김현지 부속실장밖에 없으니 김현지가 실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분을 임명을 하면은 김현지가 뭐 속된 말로 더 활개를 칠 거냐.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지수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 들어가면은 어쨌든 이 인사권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추천하거나 이거는 이제 결재는 대통령이 하지만은 비서실장이 좀 더 그립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데 관료는 끌려다닐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 뭐 그 우려가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거를 실제 현실로 나타나게 할지 아닌지는 이제 뭐 청와대와 이제 비서실장에 달린 거죠. 그 부분.
1: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렇게도 지적을 하는데 이 대장동 패밀리 보훈 인사의 결정판이 아니냐. 이 얘기는 처남이 이 대통령 변호사 출신이더라고요.
0: 예, 그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이름이 이제 야구 선수 이승엽하고 같아요. 이승엽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이 겪은 사법 리스크를 다 변호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거.
1: 그러니까 대장동부터.
0: 뭐, 예, 대장동도 하고 대북송금도 하고 뭐 그 외에 여러 개를 해가지고 거의 이 핵심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헌법재판관으로 추천을 했는데 본인이 고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좀 안 좋은 시그널을 뭐 냉정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본 인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임강현 청장이 일을 잘하니까 충분히 뽑았을 수 있는데 그런 뭐 이를테면 대장동 변호인들이 다 국회의원 배지를 단 케이스도 많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 18기들이 굉장히 다 요직에 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그러면은 일 잘했고 앞으로도 더 일을 잘해야 되니까 그러면 임강현 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앉혔다라는 그 프레임에 들어가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쇄신의 의미가 일잘러를 불러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시켜서 뭔가 더 일을 잘하는 그런 거를 노렸을지도

0: 모르겠지만 이런 공세를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정치적으로. 네. 좀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1: 그러면 이제 배지를 떼고 청와대로 갔던 훈시경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것도 궁금한데.
2: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지역구는 전원수원인가요? 그분이 이제 물려받았고. 그렇죠. 그럼 이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그 서울시장 선거 뭐 예비 후보군으로도 이제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이제 사실 강훈식 전 실장의 이력이라고 하는 것도 다 이제 충청권을 영두로 두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전망과 관련해서는 조금 좀 깝깝한 부분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1: 예.
2: 네.
1: 뭐 이제 막 이제 오늘까지 비서실장을 하고 내일부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앞으로 이제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있을지 같이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천지 이 조직적인 당원 가입이 민주당 자체 조사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점점 재점화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도 날카로운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3: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4: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3: 그 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좀 축적을 했고 더 엄격한 검증과 확인은 가령 수사를 통해야 한다고 이런 거 정치적으로도 정무적으로도 따져봐야 될 것이 있어서
5: 조직적 개입 문제는 그러면 확인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겠네요.
3: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죠.
6: 어제 느닷없이 신천지 관련 기사가
4: 뜨졌습니다.
6: 누가 무엇을 노리고 흘렸습니까? 불명확한 신천지 이 땅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누가 비공개 내용을 흘렸는지 끝까지 밝혀내고 퇴출해야 합니다. 엄중하게 책임도 물어야 합니다.
1: 자, 민주당 내부 다시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김민석 대표가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확인이 됐다. 그러면서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0: 일단 이제 이게 이제 알려진 계기, 뭐 유출이라고 하긴 그렇고 어쨌든 언론에 이제 어제 이제 보도가 됐고 네. 이게 이 TF 단장이 이제 당원 뭐 정리 뭐 TF 단장이 이제 박선원 의원이에요. 그렇죠. 박선원 최고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전당대회 때 친명 그룹에서 이제 최고위원으로 가장 득표력을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러니까 예. 최민희 의원이 이거 누가 유출한 거냐 이거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정쟁의 소지가 너무 다분하다 일단 그 내부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너무 다분하고 이게 그리고 김민석 대표가 초반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최고위원회에서 우리 비공개로 얘기한 거 얘기 만약에 유출되면 퇴출시키겠다고 예. 예. 이게 최고위원회에서 얘기한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유출되면 그 사람도 찾아서 원래 퇴출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 친청계에서 오늘 그 점을 지적을 했어요.
0: 예,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약간 곤란한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고 하나는 이제 이거를 근데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김민석 대표가 그 후보 시절에 당대표 후보 시절에 신천지 많이 들어와가지고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때 그러면 캠페인용으로만 써먹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라고 공격받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는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이거를 가지고 비난을 할 수가 없는데 근데 이게 이제 양날의 검인 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신천지 교인들이 전부 다 그러면 정청래 대표 때 1년 동안 다 들어온 걸까요? 그 전 대표는 이제 이재명 대표 때고요. 이재명 대표가 두 번은 당대표 두 번 했으니까. 그 전에는 이제 이낙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명이 있는데 예. 언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예를 들면 당내 경선에 참여했는지까지 밝혀야지 사람들이 납득을 할 텐데 예. 그 부분이 제대로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첫 번째. 예. 만약에 그게 규명이 안 되면은 결국은 강제 수사력이 있는 경찰한테 넘겨야 돼요. 그러면 경찰한테 당원 명부터 다 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 해당 행위 아니냐 사실 자해 아니냐라는 비판에 또 시달릴 수가 있어요. 여러모로 좀 제가 보기엔 이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될 것 같다 앞으로.
1: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최고위원들한테만 이 TF에서 보고를 했고 당원 정비 TF 에서 보고를 했고 아직 의원총회에서도 이제 공개되지 않은 뭐 예.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시점도 좀 골라서 했을까요? 김민석 대표의 김민석 대표가 지금 어떤 계산을 하고 있을지 이것도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2: 저보다 한 두 수 정도 위인 김준일 평론가께서도 이제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게 간단히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조금 직감적으로 이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여러 번 볼 때마다 이게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외견적으로 이게 뭐냐면 당내 선거, 당내 민주주의를 완전히 엉크러트린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당원 명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 대칭점에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네. 신천지 교도 교인 명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확보하였고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네. 이것도 조금은 문제일 것 같아요. 과연 이건 어디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도 이걸 이제 강제 수사를 받았었고 그때 당시 핵심적인 사안이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 명부를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리고 검찰은 너희들은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 이게 이슈였는데 네. 지금 상당히 단언적으로 단언하는 내용으로 보건데 이 TF에서는 신천지 명부와 당원 명부를 대조하였던 거고 그로 말미암아서 조직적 개입을 이제 입증 뭐 해낼 수 있었다라는 건데 네.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엔 이건 모르겠습니다. 제 시각에서는 조금은 파국으로 가기 십상이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타협이 불가능한 사안인 것 같아요. 적당한 선에서 누르자 예. 할 수 없는 게 이게 상당히 실정법을 위반한 사안이라 당장이라도 강제 수사가 들어가더라도 뭐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러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라고 한 것이 그 자초한 것이고 공표한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뭐 경찰의 수사, 혹시라도 있을 공소청의 수사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치 경찰이다, 정치 공소청이다 이런 말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예. 조금은.
1: 알겠습니다.
2: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지 않을까.
1: 신청계에서 지금 허위라면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책평론가,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루 사이에 공기가 확 달라졌죠. 서울은 올가을 처음으로 한자릿수 기온을 기록했고요. 산간 지역은 체감 온도가 영하권까지 내려갔습니다. 쌀쌀한 날씨는 내일 낮부터 점차 풀려서 주말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김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7: 하루 사이 부쩍 쌀쌀해진 날씨에 패딩 점퍼를 입고 모자와 장갑까지 챙긴 시민들. 장터 한편에 놓인 난로 주변에 삼삼오오 모여 차가워진 손을 녹입니다.
8: 아우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난로까지 내놓고 예, 많이 추워요.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오늘 쌀쌀하네요.
7: 춘천의 아침 기온은 6.6도, 대관령 5.3도, 파주 4.7도 등 중부 내륙 곳곳에서는 아침 기온이 하루 전보다 10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서울도 9.3도로 어제보다 6도나 낮았고 올가을 처음으로 한자릿수를 기록하며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았습니다. 요란한 가을비를 뿌린 저기압이 지난 뒤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북서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낮에도 남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며 쌀쌀함이 이어졌습니다. 찬 공기의 영향은 내일 아침에도 계속됩니다.
9: 전국 대부분 지역 10도 이하 강원 내륙 산지와 일부 남부 내륙에서는 5도 이하로 낮겠습니다. 일부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는 곳이 강원 산지에는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으니
7: 다만 내일 낮부터는 고기압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고 주말에는 평년 수준을 회복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하루 이틀 사이 기온 변화가 크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1: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59살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흉기 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병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0: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흉기난동 피의자가 5분 만에 신속히 검거될 수 있었던 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5명에 대해 포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2: 여자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나현준 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피의자를 쫓았습니다.
3: 여자친구한테 일단 사람 따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한테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2: 함께 나선 시민들은 의자를 든채 피의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3: 사장님이랑 이제 저랑 둘이서 의자 들고 막 약간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4: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의자 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더라고요. 거기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들었을 거예요.
2: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에 올라간 피의자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찔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5: 시민들은 3층에서 영화관으로 올라가려는 피의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제압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몸으로 누르며 붙잡아 두었습니다.
2: 목숨을 내걸었던 의로운 시민들은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용기를 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3: 다른 사람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 찌르고 다녔을 텐데 지금 후회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6: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더라면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2: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인 검거를 도운 시민들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합당한 포상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1: 충격적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가는 무거운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7: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습격했던 구월동 상가 건물은 종일 침통했습니다.
8: 마음이 좋아 안 좋지. 장사 안 됐지 알고 나온 건데. 장사하는 사람이 갈기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오고 있어.
7: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충격으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상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나왔던 상인들도 오후에는 장사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아예 이곳에서 장사를 그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9: 불안하죠. 이제 또 끝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7: 회사 사정으로 문 닫았던 이 건물 대형마트가 재개장한 건 불과 2달 전. 이제야 손님들이 찾나 했더니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언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10: 상황이 다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장사 쪽으로도 많이 파동이 크고, 가뜩이나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7: YTN 정영수입니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매달 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11: 이번 흉기 난동 피의자는 전자발찌 착용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0: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한 달에 두 번 꼴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출 제한 위반은 4,500여 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돼 감독이 미치지 않은 해외 출국은 한 해 평균 50건 넘게 허가되고 있지만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00여 명에서 올해 8월 5,300여 명으로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가해자의 경우 10명 중 8명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형사 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1: 자, 노란색 실선 안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차량 앞뒤 문과 번호판에 메시지가 적혀있는 흰색 종이도 부착돼 있는데요. 이 차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함께 보시죠. 자, 차에 붙은 메시지 어떤 내용인지 봤더니 내용이 좀 섬뜩합니다. 해당 차량에 대한 불법 주차 신고가 반복됐던 모양이죠. 신고 그만해라, 얼굴 까버린다, 심지어는 죽여버린다까지 이 차주의 격한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주는 이곳을 사유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해당 글의 게시자에 따르면 일단 이 지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빌라 앞이긴 하지만 노란 실선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노란 실선은 주정차 금지가 기본이고 인근에 있는 표지판에 따라서 일정 시간만 허용될 수 있기는 합니다. 아, 하지만 이 차량의 뒷바퀴 쪽에는 이중 황색 실선이 있죠. 이 구간은 차주가 할 말이 없는 구간입니다. 주정차가 아예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게다가 번호판에 종이를 붙여 차량 번호를 가린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주차 갈등 사례 이어서 보실까요? 한 대학교의 주차장이라고 하는데요. 빈 주차 공간에 한 여성이 서 있습니다. 이 사진을 촬영한 게시자가 이 공간에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해당 여성이 내 자리다, 왜 여기를 들어오냐라면서 진입하지 못하게 했고 심지어는 게시자의 차량을 손으로 내려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상황이죠. 영상도 보겠습니다. 자, 결국 게시자는 결국 다른 곳에 주차를 했는데요. 해당 차량의 전화번호를 확인해 이처럼 차량을 내리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쪽이 더 비상식적인 것 같다였습니다. 누가 더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는지는 자명해 보이죠. 누리꾼들은 자기만의 상식이 확고한 사람, 정상적이라면 애초에 이런 행동을 안 했을 거다, 또 무개념의 끝이다라면서 여성의 행동과 태도를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2: 주미 한국대사가 대미 소통에 어려움을 시인하는 등 이 한미동맹의 균열이 난 징후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의 외교적 물밑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보협력의 문제를 제기한 미국 정부. 이런 사실을 인정하며 양국 간 고위급 소통이 원활치 않다고 토로한 주미 대사.
4: 백악관에 대한 그 소통에는 좀 한계가 있음을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 고위에서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3: 이런 불협화음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미 투자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다 쿠팡 사태 등은 정보 당국 간 갈등을 넘어 동맹관계 악순환 구조의 겹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5: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3: 하지만 이는 자칫 동맹파 대 자주파 대립 구조를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잠수함을 비롯한 안보와 통상 등 동맹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속히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고
1: 석좌 교수입니다.
0: 그다음에 또 다음 레벨 즉 장관 차원에서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논의.
2: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오해를 풀고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3: 전시작전권 전환 조건 2단계를 검증할 한미안보협의회 일정이 아직 미정입니다. 조건 충족 여부를 두고 약간의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됐는데 일각에서는 조건을 충족시킬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정부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전환 3단계 가운데 2단계 검증을 완료하고 마지막 3단계로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도까지 도출해 되겠다는 겁니다.
5: 한미가 합의한 기준을 달성하게 되면 올해 SCM에서
6: 장교연합참 공보실장
5: 검증과 전환 시기를 건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4: 하지만 이를 위한 일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당초 11월로 예상됐던 한미 안보 협의회도 12월에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와 이란과의 전쟁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단계 조건이 충족됐는지에 대해 한미가 아직 공감대에 이르지 못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싱크탱크 주최 대담에서 정해진 조건들을 완전히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행한다면 그에 따를 위험이 무엇인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논의를 해나가고 있고 서로 관점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에서 2단계 검증을 완료하지 못하면 2028년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강신철 장관은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에서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만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혀 전작권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룰지 주목됩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 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내일 정식 개통합니다. 완공 후 12년 만에 빗장이 풀리는 건데 유엔 제재라는 구조적인 한계 속에 얼마나 효과를 낼지는 의문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압록강 건너편 관문 기둥에 북한과 중국의 대형 국기가 걸렸습니다. 3,000m 길이의 다리 난간을 따라서도 양측 깃발이 나붓깁니다. 중국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신압록강 대교의 공식 개통을 예고했습니다.
8: 신압록강 대교는 10월 15일 정식 개통되고 양측은 당일 공동 개통 행사를 열 예정입니다. CCTV 보도입니다.
7: 신교는 중국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이후 북측 세관청사와 진입로 건설비까지 대주기로 하고서도 장장 12년을 끌었습니다. 북중교역은 1943년에 지은 낡은 다리 북중 우위교에 의존해왔습니다.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하더라도 기존 철교와 옛 세관은 폐쇄되지 않고 열차 물류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올해 북중 무역량은 30억 달러를 넘겨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4년 신교 완공 당시 68억 달러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 제재가 민간 경제로 확대되면서 하루 2만 대 설계 통행량에 못 미치는 구조가 된 겁니다.
8: 신압록강 대교는 양국 간 연결의 중요한

0: 기반 기반 시설입니다.
1: 다리에게 통한 경제 무역과 인적 교류를 더욱 촉진합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입니다.
2: 최근 중국 지안과 북한 만포 사이 국제 열차 운행도 재개됐지만 역시 효과엔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3: 코스피가 전날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지만 장 후반대로 하락 전환하며 6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4% 내린 6,008.81로 6,0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장중한때 2.57%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반납하며 한때 6,000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산업을 대표하는 창신 메모리가 이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하면서 이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증시가 다시 한번 출렁였습니다. AI 산업의 수익성을 둘러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이 중국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투권 기자입니다.
4: 창신 메모리가 발표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의 핵심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의 면적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현재 가로로 배치하는 트랜지스터 단자를 세워서 집적도를 크게 높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은 33% 줄어들고 데이터 용량은 50%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로 첨단 노광 장비를 들여올 수 없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기도 합니다. 창신 메모리는 4포 스퀘어 기술을 적용한 메모리를 연내에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시제품을 만드는 것과 안정적인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건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창신 메모리는 동작 속도나 소비 전력, 수율 등 핵심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AI 산업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의 경우 한국 기업들이 최소 3년 정도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5: 이것만 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충격을 받아들여진다든지 이미 중국이 우리 기술력을 추월했다든지라고 과민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4: 중국에서 굵직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세계 증시가 출렁거리는 배경엔 AI 산업의 장기적인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빚을 내가며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수익 전망은 확실치 않습니다. 시장의 과열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
0: AI에 대한 기대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금융시장 조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IMF
4: 시장의 관심은 벌써 이달 말로 예정된 3분기 실적 발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AI 열풍을 이끄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향후 자본 지출 계획에 따라 관련 주가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투원입니다.
6: 김재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매서운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종구 기자입니다.
2: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7: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이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2: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7: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8: 독직 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 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0: 민주당 의원입니다.
1: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2: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금에 대해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의원입니다.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3: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4: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0: 서명호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4: 제안을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5: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3: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6: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실장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8: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0: 강원식
8: 만큼
0: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8: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 정, 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
7: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선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차장과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 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 정책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현 신임 실장도 임명 소감에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9: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0: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9: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7: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 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초대 청와대 3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8: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대통령 비서실장입니다.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7: 이 대통령은 후속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마무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세정책 책임자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만큼 앞으로 민생 관련 조세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입니다.
6: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뒤 X의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임 강훈식 실장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 국민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전임 강훈식 실장에 대해서는 황무지벌판에서 시작된 국민주권정부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친부는 딸을 폭행한 것을 시인하면서도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11: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12: 죄송합니다.
13: 가족분들한테는 할 말 없습니까?
12: 미안해. 죄송합니다.
10: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0: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지만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1: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 이끌려 호주에서 한국으로 온 4살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거듭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이는 그제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에 주차된 차에서 아버지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YTN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했지만 영상통화로만 안부를 확인했고 아동학대 의심신고까지 들어왔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해 결국 아이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주장합니다. 지난 4월에 실종신고를 했는데 직접 만나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는 겁니다. 부실수사로 구속된 제주 부경장의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계속해서 김진두 기자입니다.
2: 지난 4월 13일 아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엄마의 요청으로 접수된 실종신고.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상통화 속 목욕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3: 저한테 죄송하다고
4: 숨진 아이
3: 저희가
4: 엄마입니다.
3: 사실은 가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막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2: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서울 성동서에서 영상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과팀장 결재 후 종결했고 이튿날 제주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제3자가 아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과 6월 엄마의 소재 확인 요청건에 대해 경찰 공식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부경장 사건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1: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이 오는 21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이들을 포함한 국감 증인 13명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이용수 회장 직무대행과 이임생 전 이사 등을 상대로 축구협회 운영과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역사 왜곡 논란이 빚어진 영화 암살자들의 허진호 감독 등도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호랑이에게 공격당해 숨진 영국 남성의 사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유족은 영상을 게시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는데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지난 10일 영국 요크셔 야생동물공원에서 20대 남성이 호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갔다가 숨졌습니다. 주변의 목격자들이 찍은 화면에는 호랑이가 공격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고 해당 영상은 순식간에 온라인을 통해 확산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고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연을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조롱 섞인 글까지 적었습니다. 조회수에 신이 났는지 1분 뒤에는 또 다른 맹수 공격 영상도 게시했습니다. 심지어 영상을 백악관의 공식 SNS 계정에도 공유했습니다. 숨진 남성의 가족은 성명을 통해 평소 밝고 따뜻한 청년이었지만 슬프게도 수년 동안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영상 게시는 큰 고통이라며 제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트럼프의 영상 게시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트럼프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는 이전에도 자극적인 영상은 물론 인공지능이 만든 가짜 영상도

0: 아무런 확인 없이 개시하곤 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오바마 전 대통령을 원숭이로 묘사한 영상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1: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 나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지만 끝까지 보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0: SNS 관리는 트럼프의 애착 담요로 불리는 최측근 나탈리 하프 보좌관이 주로 담당하지만 트럼프가 직접 올리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2: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수백 곳에서 영하를 유지해야 할 냉장고 온도가 느닷없이 50도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막대한 양의 식품이 폐기되는 피해로 이어졌는데 원인은 사이버 공격 때문이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3: 파리 시내 대형 슈퍼마켓의 냉동고가 텅 비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일시적으로 폐쇄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녹아서 못 팔게 된 식품들을 폐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전역의 슈퍼마켓 수백 곳에서 냉장고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영하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데 섭씨 50도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4: 냉장고 설정이 완전히 변조됐습니다. 원격으로 변경돼 온도가 섭씨 50도나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조작됐습니다. 사이버 보안 책임자입니다.
3: 온도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동시다발적 해킹 공격을 당했습니다. 12일에는 덴마크, 13일에는 이탈리아 업체의 온도 제어 시스템이 차례로 공격받았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인터넷 보안이 제때 관리되지 않았다는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해킹의 배후를 주장하는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프랑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 해커가 특정 기기를 공격해 침투한 뒤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 채널을 통해 기기인 것처럼 통신하기 시작한다면 공격 범위를 점차 확대해서 결국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전문가입니다.
3: 최근 해킹 공격은 훔쳐낸 데이터를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단계를 넘어 사회 인프라를 직접 공격하는 방식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영국에선 발전시설 해킹으로 나흘간 가동이 중단됐고 미국의 7개 주에서는 상하수도 시설의 제어 기능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위험성까지 커지고 있어서 취약점을 미리 차단하는 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5: 일본의 서버를 두고 불법 도박 사이트 세 곳을 운영하며 100억 원이 넘는 범죄 수익을 받아 챙긴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공소청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핵심 조직원들을 해외 명문대를 졸업한 IT 전문가로 구성해 서버 관리와 보안 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오승훈 기자입니다.
6: 형사들이 현관문을 열고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던 피해자들을 검거하는 모습입니다.
7: 이 시간 부로 현행범위들이 체포할 거야.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경호사원님한테도.
6: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세 곳을 운영하며 범죄 수익 10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3명을 구속 상태로 21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5월부터 2년 10개월 동안 일본에 서버를 두고 회원 2천여 명을 모집해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8: 피해자들은 핵심 조직원을 IT 전문가로 구성해 보안 유지와 서버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등 범행의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6: 주요 가담자들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일부는 해외 명문대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강남의 오피스텔을 임차해 3교대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회원 수를 늘렸고 범죄 수익은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9: 서버 관리, 뭐 프로그램 개발,
1: 경찰 관계자입니다.
9: 그다음에 콜센터 직원 관리, 자금 세탁 조직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했고 그 총책이나 운영진이 노출 안 되도록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안을 강화했다.
6: 경찰은 현금 3억 원과 명품 시계 등 금품 7억 원어치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 67억 4천여만 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또 일본에 있는 서버 관리자를 인터폴 적색 수배하고 조직원들에게 대포통장 등 범행 도구를 제공해 주거나

0: 호박에 참여한 사람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나이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2: 정치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뉴스명당 진행자 창성철입니다.
3: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2: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2: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3: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2: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3: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2: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3: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4: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6: 변화는 거세지고 미래는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습니다.
7: 이럴 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입니다.
6: 공정은 선을 긋는 게 아니라 모두 같은 선을 보기 하는 것. 그래서 공정의 기준은 언제나 수평입니다.
7: 투명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 같은 출발선이 신뢰를 만듭니다.
6: 서로를 존중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환경. 공정은 우리 사회의 신뢰를 만드는 기준입니다. 우리는 공정한 가치로 내일을 함께 열어갑니다.
8: 이 캠페인은 공정한 가치와 함께 여는 세상을 꿈꾸는 YTN과 함께합니다.
9: 놓치면 안 되는 최신 시사 상식. YTN 라디오 톡톡 뉴스와 상식.
10: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서울이 세계 최고의 대도시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도쿄까지 제쳤는데요. 서울의 어떤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톡톡 뉴스와 상식에서 알아봅니다. 이번 순위를 발표한 콘데나스트 트래블러는 1987년 창간된 미국의 여행 전문지입니다. 매년 독자 투표로 세계 여행지와 호텔 등을 평가하는 리더스 초이스 어워드를 발표하는데요. 올해 조사에는 약 80만 표가 모였고 서울이 대도시 부문 1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도쿄가 2위, 캄보디아 프놈펜이 3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이 1위에 오른 이유는 뭘까요? 먼저 K-POP과 K-드라마, K-뷰티 등 한국 대중문화의 인기입니다. 여기에 20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 문화, 첨단 기술이 공존한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는데요. 낮에는 궁궐과 한옥 골목을 둘러보고 밤에는 야경과 먹거리, 공연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거죠. 서울은 친절한 도시 부문에서도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시민들이 길을 안내해주거나 식당에서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주는 등 일상 속 배려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서울 종로 3가는 영국 여행 매체 타임아웃이 선정한 2026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동네 1위에 올랐습니다. 오래된 한옥과 음식점에 공방과 독립상점,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진 점이 주목받았죠. 서울의 일상적인 매력이 세계 여행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0: 10월 14일 수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에토 유슬기.
1: 전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슈베르트의 마왕. 테너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가 몇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0: 근데 이번에 또 한 곡을 찾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안 보스트리지

0: 지는 세계적인 성악가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상당히 인연이 깊은 편입니다.
1: 그 정말 한국 공연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특히 2018년에는 서울시향이 처음 도입한 올해의 음악가로 선정돼서 한해 동안 서울시향과 무려 7차례나 무대에 올랐고요. 2019년에는 서울국제음악제에서 슈베르트 가곡을 집중적으로 들려줬습니다. 이후에도 겨울 나그네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 한국 무대를 찾았죠.
1: 이야, 겨울 나그네 할땐 겨울에 오셨나?
0: 그랬겠죠.
1: 그쵸? 여름에 오면 조금 안 맞잖아.
0: 안 맞죠.
1: 그리고 2024년 서울국제음악제에서도 겨울 나그네를 불렀습니다.
0: 그리고 불과 2년 만에 서울국제음악제를 통해 다시 한 곡을 찾았습니다.
1: 보스트리지는 특히 슈베르트 가곡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악가기도 해요. 저희도 그 송어
0: 드르드르드르던던던
1: 나 맞아 맞아 그뭐 어떻게 하는 거지?
0: In einem Bachstein Helle
1: 이안 보스트리지로 막 입시할 때 많이 들었었어.
0: 그렇죠. 이안 보스트리 목소리가 독특하죠.
1: 맞아 맞아 맞아.
0: 오늘 첫곡 마음에서도 보스트리지의 특징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한 곡에서 화자와 아버지, 아이, 그리고 마왕까지 모두 표현해야 하는데 보스트리지는 단순히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기보다는 가사 속 인물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심리까지 파고드는 해석으로 유명합니다.
1: 원래 역사학자였다는 이력도 이런 해석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0: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에서 역사를 공부했고 박사 학위까지 받은 뒤에 전문 성악가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 한 작품을 놓고 책한 권을 썼을 정도로 박사답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시와 역사, 당시의 사회까지 함께 들여다보는 가수라고 합니다.
1: 이런 이안 보스트리지가 내일은 슈베르트가 아니라 베토벤과 슈만의 가곡을 들려준대요.
0: 2026년 서울국제음악제 무대로 연가곡 세 작품을 노래합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그리고 슈만의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을 부릅니다.
1: 아니 근데 이안 보스트리지도 그러면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봤고 그때가 30대였던 것 같은데 그럼 나이가 엄청 이제 많으시겠네요.
0: 그렇겠네요. 우리가 어릴 때
1: 60대일 것 같은데요.
0: 하긴 벌써 뭐 20년 넘었으면.
1: 그죠 그죠. 이 공연의 첫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중에서 처음 세 곡 준비했습니다. 언덕 위에 앉아, 푸른 산맥, 높은 곳에 있는 경쾌한 구름이요.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앞에 세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안토니오 파파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1: 이 베토벤의 멀리 있는 연인에게 모두 여섯 곡으로 이루어진 작품인데 흔히 음악 사상 최초의 본격적인 연가곡으로 꼽힙니다.
0: 연가곡집은 각각의 노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어지는 작품이죠. 내일 공연에서는 이 곡에 이어서 슈만의 연가곡집 두 작품도 함께 만나게 됩니다.
1: 연가곡 하면 아무래도 슈베르트의 아름다운 물방앗간 아가씨나 겨울 나그네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이번 공연에서는 그보다 앞서서 연가곡의 문을 연 베토벤의 작품과 슈베르트 이후 연가곡을 더욱 발전시킨 슈만의 두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리더 크라이스와 시인의 사랑.
0: 그러니까 베토벤에서 슈만으로 이어지는 독일 연가곡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공연의 재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1: 오늘 마지막 곡으로 내일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할 시인의 사랑을 준비했습니다. 하이니히 하이네의 시에 곡을 붙인 16곡의 연가곡인데 사랑의 설렘에서 시작해서 이별의 상처,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상까지 이어집니다. 첫 곡 아름다운 5월에부터 시간이 되는 곡까지 계속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안 보스트리지의 노래 줄리어스 드레이크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0: 저희 내일 목요일 뿌띠 주더클로 돌아올게요.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축구도뉴스도핵심은속도와정확성입니다대한민국의운명을바꿀월드컵소식부터

0: 더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저의 그 이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좀 답답한 정도로.
2: 이런 불협화음은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대미 투자가 지연된 가운데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핵시설 발언이 기름을 부었다는 관측입니다. 여기다 쿠팡 사태 등은 정보 당국 간 갈등을 넘어 동맹관계 악순환 구조의 겹을 두텁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동맹 균열론에 선을 그으며 국익을 지키는 외교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3: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또는 사대적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2: 하지만 이는 자칫 동맹파 대 자주파 대립 구조를 부각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공간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핵 잠수함을 비롯한 안보와 통상 등 동맹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조속히 한미 간 신뢰를 회복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텐데 이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잡고 네. 그다음에 또 다음 레벨, 즉 장관 차원에서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논인.
2: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를 기정사실화하는 등 긴장을 높이는 면도 있지만 미국의 오해를 풀고 공조를 복원하기 위한 정교한 외교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5: 북한과 중국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가 오늘 정식 개통합니다.
6: 완공 후 12년 만에 빗장이 풀리는 건데 유엔 제재란 구조적 한계 속에 얼마나 효과를 낼진 의문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7: 압록강 건너편 관문 기둥에 북한과 중국의 대형 국기가 걸렸습니다. 3,000m 길이의 다리 난간을 따라서도 양측 깃발이 나붓깁니다. 중국 당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신압록강 대교의 공식 개통을 예고했습니다.
8: 중朝 신야루강 대교 将于 10월 15일 정식 개통, 双方 将于 당일 공동 举行 개통仪式.
7: 신교는 중국이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전액을 투입해 2014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이후 북측 세관 청사와 진입로 건설비까지 대주기로 하고서도 장장 12년을 끌었습니다. 북중 교역은 1943년에 지은 낡은 다리 북중 우위교에 의존해 왔습니다. 신압록강 대교가 개통하더라도 기존 철교와 옛 세관은 폐쇄되지 않고 열차 물류 역할을 분담하게 됩니다. 올해 북중 무역량은 30억 달러를 넘겨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거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2014년 신교 완공 당시 68억 달러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반토막입니다. 2016년부터 유엔 대북 제재가 민간 경제로 확대되면서 하루 2만 대 설계 통행량에 못 미치는 구조가 된 겁니다.
9: 新鸭绿江大桥是两国互联互通重要设施，开通之后将进一步促进两国经贸交流和人员往来。
7: 최근 중국 지안과 북한 만포 사이 국제 열차 운행도 재개됐지만 역시 효과엔 한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5: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0: 시작됐습니다.
1: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사건 선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3: 그간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성실히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2: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 의원과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규 의원 사이에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병규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1: 11.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박 전 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전 처장이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할 당시 증거인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 제주 서귀포의 한 오름주차장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4: 트윙크 트윙크 리틀 스타 하우 아이 원더 왓 유 아
5: 도와줘 도와줘 노
6: 모 엄마와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4살 여자아이.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제주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지 10일 만입니다.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 약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마 동의 없이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엄마는 아동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에 간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주경찰청으로 전화해 A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니 제발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7: 진짜 무슨 일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얘를 찾아내서 이상한 행동 못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6: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와 통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없이 엿새 만인 10월 8일에야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보호조치 언급이 없는 단순 전화로 받고 구체적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당신은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15일 강제 집행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엄마의 오랜 기다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8: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00

0: 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4: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5: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3: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5: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3: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6: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 최모 씨는 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시민 10명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병원 진료를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 인천 계양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겁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계속되는 방문에 병원 측은 최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흉기가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왜 상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배경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8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한 명 늘어 모두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50대 남성 피해자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상의 주머니 속 담뱃갑이 막아준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맥박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9: 경찰은 이번 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 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7: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의자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10: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 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7: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가는 무거운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수 기자입니다.
11: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습격했던 구월동 상가 건물은 종일 침통했습니다.
12: 마음이 좋아 안 좋지. 장사 안 됐지 알고 나온 건데. 아, 장사하는 사람이 갈기 비워놓고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온 거지.
11: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충격으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상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나왔던 상인들도 오후에는 장사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아예 이곳에서 장사를 그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13: 불안하죠. 이제 또 끝내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11: 회사 사정으로 문 닫았던 이 건물 대형마트가 재개장한 건 불과 두 달 전. 이제야 손님들이 찾나 했더니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언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14: 상황이 다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장사 쪽으로도 많이 파동이 크고.

0: 가뜩이나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1: YTN 정영수입니다.
2: 우울증을 앓고 있던 아버지에게 이끌려 호주에서 한국으로 온 4살 여자아이가 어머니의 거듭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아버지에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YTN 취재진과 만나 경찰에 딸의 실종신고를 했고 아동학대 의심신고까지 들어왔지만 소극적으로 대처해 결국 아이가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제주 서귀포시 표산면에 주차된 차에서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호주에서 이혼 소송 중 양육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딸을 데리고 한국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숨진 아이의 어머니는 경찰의 대응이 이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 실종신고를 했는데 직접 만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영상통화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던 겁니다. 부실수사로 구속된 제주 부경장 사례를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어서 김진두 기자입니다.
3: 지난 4월 13일 아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엄마의 요청으로 접수된 실종신고. 하지만 경찰은 아이의 거처를 확인하지 못하자 아버지가 보여주는 영상통화 속 목욕 장면만 확인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저한테 죄송하다고 저희가 사실은 가서 확인하는 게 맞지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영상으로 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3: 경찰은 실종신고 당시 서울 성동서에서 영상통화로 안전을 확인하고 과팀장 결재 후 종결했고 이튿날 제주 함덕파출소에서 대면 확인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3월 제3자가 아이 아버지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건과 6월 엄마의 소재 확인 요청건에 대해 경찰 공식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은 사실이 법무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구속 기소된 이른바 부경장 사건이 연상되는 지점입니다. YTN 김진두입니다.
2: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친부는 딸을 폭행한 건 시인하면서도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5: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이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6: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아서 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가요?
7: 죄송합니다.
8: 가족분들한테는 할 말 없습니까?
7: 미안해. 죄송합니다.
5: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외상 흔적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딸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지만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 수사하면서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현진입니다.
2: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70대 남성을 쫓아가 살해했다고 주장한 20대 남성이 사실은 금품을 노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뿐 아니라 휴대전화와 금반지까지 챙겼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9: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밤 서울 번동에서 70대 남성을 집까지 쫓아가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길에서 어깨가 부딪혀 항의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따지기 위해 경찰은 주변 CCTV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어깨가 부딪힌 장면은 어디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되려 피의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들고 이동한 흔적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추가 조사를 해보니 A씨는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490만 원 넘게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의 금반지까지 챙겼는데 피해액은 모두 920만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강도 살인으로 변경하고 사건을 서울 북부 지방 공소청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송치 이후에도 공소청과 협력해 추가 범행 여부를 포함해 보강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2: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8: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5: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4: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범이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 다친 사람은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는데요. 흉기 난동범의 당일 행적과 진술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흉기 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경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6: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어제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그제 낮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시민 8명이 어깨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피의자가 5분 만에 신속하게 검거될 수 있었던 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5명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8: 여자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나현준 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피의자를 쫓았습니다.
9: 여자친구 같아. 일단 사람 따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8: 함께 나선 시민들은 의자를 든 채 피의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9: 사장님이랑 이제 저랑 둘이서 의자 들고 막 약간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10: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의자 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더라고요. 거기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들었을 거예요.
8: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에 올라간 피의자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찔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11: 시민들은 3층에서 영화관으로 올라가려는 피의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제압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몸으로 누르며 붙잡아두었습니다.
8: 목숨을 내걸었던 의로운 시민들은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용기를 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9: 다른 사람은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 찌르고 다녔을 텐데 지금 후회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12: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더라면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8: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인 검거를 도운 시민들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합당한 포상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6: 평일 대낮 사람들이 붐비는 상가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흉기 난동에 시민들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13: 제가 일주일에 가끔씩 방문하는 곳인데 칼부림 사건이 났다 해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제 주변 상황에서도 이렇게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14: 네, 많이 놀랐어요. 여기가 시청도 있고 경찰청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좀 좋은 동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15: 그래도 호신용품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될까 싶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사주겠다고 좀 들고 다니라던가 이제 뭐 길을 다닐 때 큰 길로 다니거나 어두울 때 뭐 전화를 누군가랑 꼭 한다거나 그런.
6: 위치 추적 전자장치, 이른바 전자발찌를 찬 채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례가 매달 두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감독 대상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장관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들면서 감독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16: 이번 흉기 난동 피의자는 전자발찌 착용 중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달에도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른 사건이 한 달에 두 번 꼴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자발찌 대상자의 성폭력 동종 재범은 106건으로 한 달 평균 1.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외출 제한 위반은 4,500여 건, 피해자 접근 금지 위반 41건, 전자장치 훼손은 31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전자발찌 착용이 해제돼 감독이 미치지 않은 해외 출국은 한 해 평균 50건 넘게 허가되고 있지만 허가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감독 대상자는 2022년 4,300여 명에서 올해 8월 5,300여 명으로 23% 늘어났지만 같은 기간 현장에서 대상자를 직접 관리하는 인력은 255명에서 234명으로 오히려 8%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 가해자의 경우 10명 중 8명에게 전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형사처벌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6: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매서운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7: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18: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
17: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8: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7: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9: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20: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17: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0: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1: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2: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0: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소주도 한잔 할래? 안주가 끝내주잖아.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24 시작합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엇갈린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4: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5: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
4: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5: 우리가 남의 잘못을 수사하는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6: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의 한동훈 비호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7: 성범죄자 김학의 해외 도피성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4: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8: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5: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집무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친임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임명됐습니다.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9: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 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이 전격 발탁됐습니다. 청와대는 임광현 신임 실장이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했다며 인선 배경을 밝혔습니다.
10: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당, 정, 청 간 협력으로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입니다.
9: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충남 홍선 출신으로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세청 차장과 민주당 정책위 상임 부의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초대 국세청장으로 조세개혁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만큼 앞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경제정책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보입니다. 임광현 신임 실장도 임명소감에서 민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바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11: 이재명 정부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면서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 아닐까 합니다.
9: 특히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국민의 고단한 하루를 바꾸는데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에 이어 강훈식 비서실장까지 교체되면서 초대 청와대 3실장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만 자리를 지키게 됐습니다.
10: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은 가져갑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청와대는 성공한 정부에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9: 이 대통령은 후속 청와대 비서진 개편을 마무리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세정책 책임자를 비서실장에 임명한 만큼 앞으로 민생 관련 조세 개혁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건희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뒤 X에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임 강훈식 실장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해낼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한민국의 뜻을 무한히 존중하며 우리 현대사의 거대한 분수령을 함께 잘 넘어가자고 주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 이어 당권파와 친청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특검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12: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13: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은 확인됐고
14: 예.
13: 그 외에 또 일상의 의미 있는 증언들도 좀 축적을 했고
12: 특히 핵심 쟁점인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14: 조직적 개입 문제는 그러면 확인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겠네요.
13: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죠.
12: 김 대표는 이런 내용의 계략적 결과가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확인하고 이후 검증 등을 거친 뒤 의원총회 공개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의혹이 자신이 전대에서 제기하기 전인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있었다고 말해 이번 조사가 친청계를 겨냥한 것은 아님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청계는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위에서 간단히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후속 논의도 그 어떤 결론도 없었는데 일부 내용만으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조사 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출처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16: 그런데 누군가 일부 내용만 잘라 언론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신천지 입당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12: 정청래 전 대표 또한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수사기관이 국힘에 대해서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고 특검까지 촉구했습니다.
17: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강제입당 여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2: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 논평을 별도로 내고 과거 민주당은 이 문제로 국힘의 정당 해산까지 거론했던 만큼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1: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You know, baby, I've been meaning to tell you something for a while now. It's really been weighing on me. I just gotta let you know that, girl, you got a body like so.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 뉴스퀘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6: 인천 구월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 최모 씨는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7: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도입해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8: 시민 10명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병원 진료를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 인천 계양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겁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계속되는 방문에 병원 측은 최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흉기가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왜 상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배경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8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명 늘어 모두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0: 50대 남성 피해자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상의 주머니 속 담뱃갑이 막아준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맥박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1: 경찰은 이번 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2: 이 흉기 난동범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 실제로 다친 사람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흉기 난동범의 당일 행적과 진술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흉기 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병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2: 흉기 난동 피의자가 5분 만에 신속히 검거될 수 있었던 건 주저하지 않고 용기를 냈던 시민들 덕분이었습니다.
3: 경찰은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 5명에 대해서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최승훈 기자입니다.
1: 여자친구와 밥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던 나현준 씨는 비명을 듣자마자 시민들을 대피시킨 뒤 피의자를 쫓았습니다.
5: 여자친구한테 일단 사람 따라 도망가라. 빨리 도망가 하고 여기 있던 의자, 앉아있던 의자 그냥 들고 바로 범인한테 가면서 한 손으로는 112 전화하고.
1: 함께 나선 시민들은 의자를 든채 피의자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길목을 막아섰습니다.
5: 사장님이랑 이제 저랑 둘이서 의자 들고 막 약간 몰아가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했거든요.
6: 갑자기 어떤 분이 이제 의자 들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진짜 저도 모르게 의자를 들더라고요. 거기 남자분들은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들었을 거예요.
1: 에스컬레이터를 거꾸로 타고 3층에 올라간 피의자는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아찔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7: 시민들은 3층에서 영화관으로 올라가려는 피의자를 향해 의자를 던지며 제압했고, 경찰이 오기 전까지 피의자를 몸으로 누르며 붙잡아 두었습니다.
1: 목숨을 내걸었던 의로운 시민들은 시간을 되돌려도 똑같이 용기를 냈을 거라고 입을 모읍니다.
5: 다른 사람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 찌르고 다녔을 텐데 지금 후회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8: 한편으로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더라면 조금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1: 경찰은 CCTV 확인 등을 통해 범인 검거를 도운 시민들은 모두 5명인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들이 합당한 포상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2: 평온하기만 했던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라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자 시민들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9: 학생 시절 추억이 오롯이 담긴 상가에서 흉기 난동이 벌어졌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로만 듣던 호신용품을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10: 호신용품을 하나 들고 다녀야 될까 싶어가지고 남자친구가 사주겠다고 좀

0: 우산이라던가 이제 뭐 길 다닐 때 큰 길로 다니거나 어두울 때 뭐 전화를 누군가랑 꼭 한다거나
1: 친구, 가족, 때로는 동료와 함께 두런두런 정을 나누던 것이 참극의 현장이 됐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2: 제가 일주일에 가끔씩 방문하는 곳인데 칼부림 사건이 났다 해서 솔직히 좀 놀랐고요. 되게 무섭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1: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무차별 흉기난동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3: 이게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1: 경찰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모방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4: 앞으로 다중이 운집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가용 경력을 총 집중하고 가시적인 순찰을 하고
1: 이에 따라 서울경찰도 할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YTN 박변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영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Listen, girl. What I've done to you, that was my mistake, girl.

0: 됐어, 헤어져.
1: 아, 야, 또 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야, 내가 잘못했어.
0: 아, 진짜 그만하자고.
1: 아, 야, 그래. 끝내자, 끝내. 간다!
0: 어? 야,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0: 곁에 와줘서.
1: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10월 15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인천 구월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 최모 씨는 사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시민 10명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병원 진료를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 인천 계양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겁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계속되는 방문에 병원 측은 최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흉기가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왜 상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배경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8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명 늘어 모두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50대 남성 피해자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상의 주머니 속 담뱃갑이 막아준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맥박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3: 경찰은 이번 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 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위험을 무릅쓴 시민들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 의자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 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충격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상가는 무거운 분위기로 휩싸였습니다.
1: 손님 발길이 뚝 끊기면서 일부 상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돌아갔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손님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대신 경찰들이 건물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흉기를 든 남성이 시민들을 습격했던 구월동 상가 건물은 종일 침통했습니다.
6: 마음이 좀 안 좋지. 잠깐 안 됐지 알고 나온 건데.
7: 건물 상인입니다.
6: 괜찮은 사람이 가게 비워놓을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온 거지.
5: 손님들 발길이 줄어들었고 충격으로 일터에 나오지 않은 상인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불이 켜져 있어야 할 가게는 텅 비어 있고 오늘 휴업한다는 안내문만 걸려 있습니다. 오전에 잠시 나왔던 상인들도 오후에는 장사를 접고 돌아갔습니다. 아예 이곳에서 장사를 그만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8: 불안하죠. 이제 또 근데 생길까 안 생길까.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7: 건물 상인입니다.
8: 고민이에요 지금.
5: 회사 사정으로 문 닫았던 이 건물 대형마트가 재개장한 건 불과 두 달 전. 이제야 손님들이 찾나 했더니 느닷없는 흉기 난동에 한숨만 늘었습니다. 언제 평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9: 상황이 좋지가 않은 편이다 보니까 좀 장사 쪽으로도 많이 파동이 크고 가뜩이나 어저께
7: 건물 상인입니다.
9: 이런 상황이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5: YTN 정영수입니다.
0: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친윤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 아니라 여당의 매서운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10: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11: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1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예.
11: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
10: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1: 우리가 남의 잘못을
12: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1: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3: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정치검찰이
12: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규정한다.
13: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14: 성범죄자 김학의
12: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14: 막으려고 출국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프레임 전환해서

0: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1: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2: 국민의힘
1: 제안을 받은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3: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4: 더불어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당원 가입 사실을 확인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는 지난 전당대회에 이어 당권파와 친청계 간의 갈등이 재점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특검을 비롯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당원정비 태스크포스에서 그동안 조사한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6: 상당한 정도의 집단적 가입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6: 그 외에 또 상당히 의미 있는 증언들도 좀 축적을 했고
5: 특히 핵심 쟁점인 조직적 경선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그 정황을 언급했습니다.
7: 조직적 개입 문제는 그러면 확인이 아직 안 된 걸 수도 있겠네요.
6: 그 부분은 증언들은 있죠.
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5: 김 대표는 이런 내용의 계략적 결과가 최근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고 확인하고 이후 검증 등을 거친 뒤 의원총회 공개와 수사 의뢰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신천지 의혹이 자신이 전대에서 제기하기 전인 지난 대선 경선 때도 있었다고 말해 이번 조사가 친청계를 겨냥한 것은 아님을 에둘러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친청계는 일제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최고위에서 간단히 보고만 받고 제대로 된 후속 논의도 그 어떤 결론도 없었는데 일부 내용만으로 언론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8: 조사 과정과 근거가 제대로 보고되지도
2: 한민수,
8: 않은 상황에서 주처와 확인 범위가 불분명한 신천지 관련 보도부터 나돌고 있습니다.
9: 그런데 누군가 일부 내용만 잘라 언론에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불명확한 신천지 입당 규모까지도 언론에 전했습니다.
5: 정청래 전 대표 또한 연이틀 페이스북을 통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태스크포스의 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수사기관이 국힘에 대해서는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했다며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고 특검까지 촉구했습니다.
10: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2: 정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
10: 하는 중수청이든 경찰이든 신속하게 강제입당 연구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5: 국민의힘은 또 대변인 논평을 별도로 내고 과거 민주당은 이 문제로 국힘의 정당 해산까지 거론했던 만큼 그 잣대를 스스로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4: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달 둘째 주 1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한 주 전 집계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7주째 올랐는데 둔화세를 보였던 상승률이 전주 대비 0.12%로 6주 만에 소폭 확대됐습니다.
11: 한국은행이 지난달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달 말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한 달 전보다 1조 3천억 원 감소한 가운데 전체 예금은행 기준 수치도 공개됩니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액 동향도 공개됩니다. 최근 신용대출 수요가 감소한 상황이어서 올해 들어 처음 전월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4: 이마트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절임 배추 사전 예약 행사를 진행합니다. 롯데마트도 2차 절임 배추 사전 예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퀵커머스 플랫폼인 배민 비마트까지 절임 배추 사전 예약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11: 6천억 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가 오늘 마감됩니다. 판매 초반에는 전체 모집액의 절반을 서민 전용 물량으로 배정했지만 지난 8일부터 제한이 풀리면서 일반 투자자도 남은 물량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0: 4천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1: 코스피는 전날 급락을 딛고 상승 출발했습니다. 장중한때 2.57% 오른 모습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을 반납하며 5,944.65까지 밀렸습니다. 결국 간신히 6,000선을 회복하며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6거래일 연속으로 내린 건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지난 6일부터 6거래일간 코스피는 994.93포인트, 14.21% 하락했습니다. 외국인의 팔자 행진은 계속됐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1조 1,813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해 7거래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개인도 3,142억 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은 8,084억 원 순매수로 지수 하방을 지탱했습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전일 종가와 동일한 23만 2천 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6% 내린 141만 9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두 종목은 장 초반 전날 폭락에 대한 반발 매수에 힘입어 4%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지만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2: 외국인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하는 이유는
3: 염승환 LS증권 이사입니다.
2: 정점을 지금 지났다는 그런 우려가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중국의 이제 경쟁사 상기 메모리가 공격적으로 증설도 하고 신기술 개발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코스닥 지수는 1.57% 내린 823.88로 장을 마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6.8원 내린 1,338원 3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긴축 우려가 잦아들면서 달러 강세 압력이 누그러진 점이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0: 현대차가 인도 푸네에서 신공장을 준공하며 현지에서 1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인도 현지에서 김대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 현대차가 약 1조 원을 투자해 조성한 인도 푸네 공장. 첸나이 1, 2 공장에 이은 인도 내 세 번째 생산 거점입니다. 현대차 그룹 정의선 회장은 준공식에서 인도에서의 제2의 도약을 강조했습니다.
5: 이제 우리는 인도 내 제조에서 인도 내 설계와 인도 내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은 인도의 미래에 대한 우리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줍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입니다.
4: 주 정부에서도 동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5: 존경하는 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고 훌륭한 산업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대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 공직자들과 장관들이 매우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점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한국의 모든 산업이 마하라슈트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주총입니다.
4: 푸네 신공장은 1.2제곱킬로미터, 축구장 166배 크기 부지에 완성차 공장과 엔진 공장, 주행시험장까지 갖췄습니다. 이곳 푸네 공장의 연간 생산 능력은 17만 대로 현대차는 기존 공장까지 합쳐 인도 현지에서 연간 100만 대 가까운 생산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생산된 차량은 인도뿐 아니라 멕시코와 칠레, 사우디아라비아 등 전 세계 30여 개 나라에 수출합니다. 현대차는 푸네 공장 생산 규모를 2028년 25만 대, 2030년 32만 대까지 늘릴 계획으로 이때까지 인도 법인의 수출 비중도 30%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이 과정은 국내 부품 기업 등 협력사들에도 인도 시장에서 경제 효과가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6: 동반 진출 협력사들이 지금 인도에 많이
5: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입니다.
6: 사실 인도에서는 여기 현지화율을 높여달라는 게 요청이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서로 좀 지혜를 짜내서 현지화율을 높이고 또 우리 협력사가 좀 여기서 같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4: 현대차는 그룹 차원에서 7년간 인도에 약 155억 달러, 20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신공장 가동과 투자 확대가

0: 현대차의 글로벌 생산과 수출에 새로운 동력이 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인도 마하라슈트라 푸네에서 YTN 김대근입니다.
1: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경찰이 인천 9월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의자 제압에 큰 역할을 한 시민에게 포상을 검토합니다. 4살 딸이 제주에서 아버지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희정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알래스카 투자는 무역합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인천 9월동 흉기난동범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렸다고 진술했습니다.
3: 실제 다친 사람 8명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흉기난동범의 당일 행적과 진술 내용을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흉기난동범 최모 씨는 범행 당일 오전 8시 42분쯤 자택에서 배낭을 메고 나왔습니다. 평소 알코올 중독증을 앓고 있어 2시간가량 인천 계양구 지원센터에 머문 뒤 11시를 조금 넘겨 법무부 보호관찰관과 만나 상담과 식사를 합니다. 최 씨는 12시 반쯤 병인교대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국방통대에 들른 뒤 1시 44분쯤 범행 현장에 도착합니다. 상가 건물 2층에 도착한 피의자는 1시 48분쯤부터 시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7분 동안 10명에게 마구잡이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8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6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최 씨는 경찰 조사에서 힘없는 사람을 골라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때문에 경찰이 여성을 특정한 것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부인했고 다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랐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이 제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흉기 난동을 벌였고 그렇다 보니 여성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경찰은 체포 당시 알코올 중독인 최 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지는 않았다며 가방에서 발견된 신경정신과 처방 약물에 대해서는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5: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6: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5: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1: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0: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11: 듀엣토의 더 클래식.
12: 10월 1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첫 곡입니다.
13: 에밀리 마이어 교향곡 1번 다단주 가운데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0: 10월 15일 목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
1: 전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에밀리 마이어의 교향곡 1번 중에서 3악장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이 에밀리 마이어 굉장히 낯선 이름입니다.
0: 네, 최근 클래식 음악계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작곡가입니다. 지난주에는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담은 새 음반도 나왔는데 오늘 들으실 세 곡이 모두 이 음반의 수록곡입니다.
1: 이 에밀리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집 1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0: 이 음반이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지난해 2025년 베를린에서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가 에밀리 마이어 한 사람만을 위한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1: 한 작곡가만 집중적으로 다룬 거네요.
0: 그렇죠. 세 차례 공연을 통해 현재 남아있는 교향곡 5곡과 서곡 4곡, 피아노 협주곡까지 마이어의 관현악 작품을 모두 연주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악보도 다시 정리했고요.
1: 그리고 그 연주가 이번 음반으로 이어진 거고요.
0: 맞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 마이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1812년 태어나 1883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여성 작곡가 파니 멘델스존, 클라라 슈만과 거의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1: 근데 이 남긴 작품의 규모가 상당하네요.
0: 교향곡을 무려 8곡, 협주곡과 서곡, 수많은 실내악 작품도 남겼고요. 생전에는 자신의 작품만으로 연주회를 열 만큼 작곡가로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했다고 합니다.
1: 근데 왜 이렇게 낯선 이름이 됐을까요?
0: 이게 세상을 떠난 뒤 작품이 제대로 출판되고 계속 연주되지 못하면서 잊혀진 것 같습니다. 특히 관현악 작품 상당수가 오랫동안 필사본으로만 남아있었는데 최근 이 작품들이 다시 발굴되고 있는 거죠.
1: 음악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리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 연주입니다.

0: 에밀리 마이어의 피아노 협주곡 중 2악장, 알렉산더 멜니코프의 피아노, 베른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였습니다.
1: 이번 음반은 연주 방식도 흥미롭습니다. 멜니코프는 1867년에 제작된 블리트너 피아노를 사용했고요. 오케스트라는 시대악기 전문악단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입니다.
0: 이 작품만 되살린 게 아니라 마이어가 살았던 19세기의 소리까지 재현한 거네요.
1: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번 음반 한 장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해 페스티벌에서 연주한 작품들을 모두 세 장의 음반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0: 요즘 이렇게 오랫동안 잊혀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이 하나 둘씩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니 멘델스존이나 클라라 슈만 같은 작곡가들이 시작이었고 이제는 에밀리 마이어처럼 우리에게 낯설었던 작곡가들의 작품도 다시 발굴되고 있습니다.
1: 그러고 보니까 이런 작곡가들을 한번 제대로 만나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시간부터는 오랫동안 음악사의 뒤편에 가려져 있던 여성 작곡가들의 음악을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0: 오늘 마지막 곡도 이번 새 음반에서 골랐습니다. 에밀리 마이어의 서곡 3번, 베르나르트 포르크가 지휘하는 알테 무지크 베를린 아카데미의 연주입니다.
1: 저희는 내일 금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올게요.

0: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X파일.
1: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 내 집 앞에서 김치 쉰내,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가 확 올라온다면,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무려 8년째 이런 옆집을 참고 살았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 아, 뭐야 이 냄새.
3: 아, 옆집에서 또 먹던 음식 내놨나 봐.
2: 아, 벌레 좀 봐.
3: 아니, 복도가 자기 집 창고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진짜. 아.
2: 관리실에 또 말해볼까?
1: 실제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파트 옆집이 공용복도에 짐을 쌓아두고 음식과 화분까지 내놓으면서 냄새와 벌레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3: 하, 자, 잠깐 슈퍼에 좀 나가볼까? 아유, 뭐야? 이거 문이 왜 안 열려? 어? 뭐야, 뭐가 막혀있는 거야? 아, 뭐야?
2: 신고가 그렇게 좋았어?
3: 아,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걸 왜 우리 집 문 앞에 놓습니까, 이거?
2: 불편하다며! 어디도 불편하게 살아보시오!
1: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뒀다는 민원을 받자 신고한 이웃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화분 등을 키높이까지 쌓아놓은 사건. 일이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완전히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2: 여기 자전거 두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3: 애기 자전거 안 한대요?
2: 공용 복도잖아요. 소방법 위반이고요.
3: 아, 그 안 그래도 제가 그 소방서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그거 괜찮다던데요?
1: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디까지가 괜찮고 또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오늘 사건 X파일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건 X파일 이원화입니다. 로얄 법무법인 박은석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박은석 변호사입니다.
1: 자, 첫 번째 사연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옆집 때문에 8년째 복도 냄새와 벌레를 참고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이었던 겁니까?
4: 계단식 아파트에 사는 A씨의 사연인데요. 이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두 세대가 나뉘는 구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옆집이 이 공용 복도에 개인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택배 상자 몇 개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급기야 택배 상자가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서 통행이 어려운 경우도 반복됐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화분까지 내놓기 시작했고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물을 냄비째 복도에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1: 아, 짐 때문에 뭐 공간이 좁아지는 것도 문제지만 먹다 남은 음식까지 내놨다고 하면 아, 이게 냄새가 상당했을 것 같은데요.
4: 네,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A씨가 직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김치 쉰내가 온 복도에 진동했다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음식물 냄새뿐만 아니라 화분 때문에 벌레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한 번은 누군가 신고를 했는지 복도가 싹 정리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다시 짐이 쌓이기 시작했고요. 더 황당한 건 옆집 주민이 A씨를 신고자로 의심하는 것 같다며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려고 해도 무시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8년을 참아왔다고 하니 정말 대단한 인내심이죠.
1: 복도에 개인적인 짐을 내놓는 집 사실 아예 없진 않거든요. 많죠. 그런데 어느 정도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뭐 물건이 많아야 문제인 건지 아니면 통행을 방해를 해야 하냐가 더 중요한 기준일지 이런 기준이 있을까요?
4: 네, 핵심 기준은 통행과 피난을 방해하느냐입니다. 물건의 양보다는 그 물건이 실제로 복도를 막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소방 관련 법령에서는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관리 주체가 공용 부분의 무단 점유를 맞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이 사연처럼 만약에 뭐 음식까지 내놔서 또는 쓰레기를 내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악취가 나고 벌레가 생기는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로 볼 수도 있겠습니까?
4: 네, 소방법상 피난 방해 문제

0: 악취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악취와 벌레는 다른 입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침해하는 문제가 됩니다. 민법상으로는 생활방해, 이른바 생활이익 침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요. 이웃 간에 서로 참아야 할 수인 한도, 즉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피해를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8년 동안 냄새와 벌레 피해를 입었다면 그 기간 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다만 실제 소송으로 가면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관리사무소나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그런데 신고를 했다가 오히려 보복을 당한 사건도 있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0: 네, 서울 관악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발생한 사건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70대 B씨가 옆집에서 공용 공간에 물건을 쌓아둬서 통행이 불편을 준다는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옆집의 A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B씨의 현관문 앞에 책장과 테이블, 합판과 화분 등 가재도구 등을 키높이만큼 촘촘하게 쌓아 올린 겁니다. B씨가 집 밖으로 나오기 어렵게 만든 거죠. 이 사건은 결국 검찰이 A씨를 감금죄로 재판에 넘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1: 자, 아무리 그래도 현관 앞에 물건으로 막아서 못 나오겠다. 이거는 앞서 말한 소방 문제나 공동주택 관리 문제를 넘어서는 사안 같거든요.
0: 네, 맞습니다. 이 경우 공용공간 무단 점유나 소방법 위반 수준을 훨씬 넘어서서 형법상 감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감금죄는 사람을 일정한 장소에서 나오지 못하게 할때그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요. 꼭 물리적으로 완전히 가두지 않더라도 나오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다면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감금죄요? 현관문을 막긴 했지만 그래도 집 밖으로 나오기는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감금죄가 적용이 될수 있습니까?
0: 네, 그 부분이 재판에서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는데요. 1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물건을 쌓아놨음에도 B씨가 실제로 나와서 외출을 했고 B씨가 다친 것도 집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아니라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것이 다소 곤란해진 사정은 인정되지만 아예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2심에서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은 현관문 앞에 쌓인 물건들이 무게가 꽤 나가는 것들로 B씨 키 정도 높이까지 촘촘히 쌓여 있었던 점, 고령인 B씨가 그 물건들을 넘어서 집에서 나왔는데 이는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였던 점 등을 종합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감금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고요.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는데요. 감금죄는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상태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가 나왔습니다.
1: 여기까지 들으면 복도에 물건 하나 잘못 놨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꼭 그런 건 아니죠.
0: 네, 맞습니다. 복도에 물건을 뒀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전기 배선실 앞에 유아용 세발 자전거를 놔뒀다가 이웃에게 소방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가 직접 소방소 두구술 확인했더니 소방법 위반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인데요. 물건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해서 복도 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이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 또 상시 보관이 아니라 일시 보관 물품이거나 바로 옮길 수 있는 단순 일상용품인 경우 복도 끝에 두어 소방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에는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리 주체로부터 이동 명령이 내려온다면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관리 주체의 정당한 지시에는 따라야 한다는 거죠.
1: 그런데 법 위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물건 때문에 오가기가 불편하다. 뭐 불법은 아니니까 어쩔 수 없다.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건가요?
0: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첫 번째 방법은 관리사무소를 통한 해결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 주체는 공용 부분의 유지 보수와 완전 관리를 담당하고 공용시설 무단 점유

0: 규율을 막거나 위반 사항의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입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상황이라면 관리사무소가 중재에 나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면 관할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물건 때문에 생활에 실질적인 불편이 지속된다면 민법상 생활방해를 이유로 방해 제거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나 지자체를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요. 예를 들어서 복도에 놓인 자전거나 짐에 걸려서 넘어져서 다쳤다. 이런 경우, 그 물건을 둔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아니라면 본인 부주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도 일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요.
0: 네, 물건을 둔 행위가 소방법상 위반인지 여부와 민사상 책임 유무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복도에 물건을 뒀을 때 다른 사람이 여기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한 범위입니다. 그렇다면 물건을 둔 사람에게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 쪽에서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상계, 즉 책임 비율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건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부주의하게 지나가다가 다쳤다면 물건을 둔 사람의 책임이 100%가 아니라 일부 감경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1: 복도 말고 옥상이나 주차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0: 네, 옥상과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법리는 동일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한 빌라에서 수십 년째 한 세대가 옥상 전체를 화분, 박스 등으로 가득 채워 다른 주민들이 옥상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옥상으로 이어지는 계단까지 물건이 쌓여서 통행이 어려운 상태였고요. 결국 소방관련법에 따르면 피난시설에 해당하는 옥상이나 피난 통로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도든 옥상이든 주차장이든 공용 공간을 개인이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다른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1: 사건 엑스파일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케이티 페리의 롤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첫 소식입니다. 인천 구월동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피의자 최모 씨. 이 최 씨는 사회에 관심을 끌기 위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2: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최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시민 10명을 상대로 마구 흉기를 휘둘렀던 최 씨는 병원 진료를 범행 동기로 꼽았습니다. 인천 계양의 한 병원에서 무좀 치료를 받고도 호전되지 않자 불만을 사회에 알리기 위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겁니다. 실제 최 씨는 지난 7월부터 병이 호전되지 않는다며 해당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계속되는 방문에 병원 측은 최 씨가 흉기를 소지하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 실제 흉기가 확인돼 조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 씨는 왜 상가를 범행 장소로 선택했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배경에 대해선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또 범행 자체는 시인하면서도 살해 목적은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해 8시간 마라톤 조사를 벌인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씨의 흉기 난동으로 피해를 본 사람은 1명 늘어 모두 10명으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추가로 확인된 50대 남성 피해자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상의 주머니 속 담뱃갑이 막아준 덕에 화를 면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던 20대 여성은 맥박은 회복됐지만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4: 경찰은 이번 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최 씨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1: 시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2: 의자를 던지며 필사적으로 나선 시민 5명 덕분에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의자를 든 남성이 흉기 난동범을 향해 성큼성큼 뛰어갑니다. 이내 양손에 흉기를 든 피의자가 거침없이 시민을 향해 흉기를 휘두릅니다. 아찔한 순간 의자를 던지며 저항하는 사이 에스컬레이터로 남성이 굴러떨어집니다. 피의자가 2층에서 3층으로 향하자 또 다른 시민이

0: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우산을 든 남성까지 위험을 무릅쓰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속속 모여듭니다. 피의자가 내려오자 힘을 모아 의자로 옴짝달싹 못하도록 제압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하고 의자 다리 사이에 갇힌 피의자가 끌려나옵니다. 흉기난동범은 앞서 식당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식사하고 쇼핑하던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는데 의인 5명이 없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1: 이 의인들은 다시 돌아가도 그렇게 하겠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2: 내려오는 길인데 여기를 역반
3: 나현준 인천 흉기난동범 검거 의인입니다.
2: 올라간 상황이었고 범인은 칼 들고 올라가고 저는 이제 의자 들고 따라서 올라가고 네 이러면서 뛰어서 올라갔습니다. 의자 들고 뛰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다른 사람은 피해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니었으면 다치려고 다녔을 텐데 지금 후회는 절대 없다 생각해요.
4: 남자들 대부분이 다 의자를 드셨어요.
3: 강병훈 인천 흉기난동범 검거 의인입니다.
4: 딱 한마디 하니까 다 같이 의자 들었거든요. 그 순간순간 모두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그렇게 진짜 무서웠을 텐데 진짜 조금의 용기를 어떻게든 쥐어짜서라도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여서 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5: 한편으로는 조금 더 빨리 제압을 하고 했었던
3: 인천 흉기난동범 검거 의인입니다.
5: 그래, 뭐 한두 명이라도 덜 피해자가 생겼을 텐데.
6: 사건이 벌어진 상가의 상인들은 사건이 벌어진 이후 문은 열었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며 침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3: 인천 흉기난동 건물 상인입니다.
7: 어쩔 수 없이 나온 거지 뭐 속이 좋아서 나온 거지. 장사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나 하노이 가는 장사 안 된다고. 이 난리통이 뭔 장사가 되겠어.
8: 불안하죠. 이제 또 그런 일이 생길까 안 생길까.
3: 상인입니다.
8: 요즘 장사도 되게 안 되는 데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장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이에요. 지금.
5: 점심때 오시는 손님분들 말고
3: 상인입니다.
5: 오후에는 뭐 다른 손님들이 많이 없으니까 장사 쪽으로도 많이 타격이 크고 가뜩이나 어저께 이런 상황까지 터져버리니까 아마 좀 더 여파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어제는 김지영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죠. 김 후보자는 윤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 검사로 지목했습니다.
6: 자신을 둘러싼 친윤 검사 논란에는 선을 그었지만 검찰 재직 당시 사건 처리 등을 놓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의 매서운 검증이 이어졌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9: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지용 후보자. 친윤 검사라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표적인 정치검사로 지목했습니다.
10: 아무래도
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0: 윤석열 전 총장이 예. 그걸 안 좋은 영향 끼친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습니다. 예.
9: 하지만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반대 성명에 참여한 이력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후보자는 절차적인 하자를 지적했던 것일 뿐 집단 반발에 동참한 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공개 비판해온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선 조직의 기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10: 우리가
3: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입니다.
10: 수사기관입니다. 그런 조직일수록 내부적으로 기강은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 김 후보자 지명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논란은 청문회로 이어졌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은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를 몰아붙였습니다.
11: 독직폭행 기소 사건을
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11: 사건으로 규정합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 검찰이 단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비겁한 선택이 드러납니다.
12: 성범죄자
3: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입니다.
12: 출국에 대해서 막으려고 출국 금지를 급하게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불법 출금 사건이라고.

0: 전환해서.
1: 김 후보자는 정진웅 검사 기소에는 반대 의견을 냈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의 기소 결정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 출범에 따른 수사 공백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수사 개입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2: 그러니까 행안부 장관님이
3: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2: 그런 제안을 하는 내부 지침과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으세요?
4: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1: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3: 중대범죄수사청은 임은정 광주지방 중수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 중수청에 배당했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청장 사건을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있으면서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모 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5: 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강 의원이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김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말 보석으로 풀려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공천헌금 사건 선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나왔습니다.
7: 그간 재판
3: 강선우 무소속 의원입니다.
7: 상실이 소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재판부의 판단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6: 재판부는 강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김경 전 시의원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강 의원은 보좌관이 자신 몰래 김 전 시의원에게서 현금을 받은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고 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말 강 의원과 민주당 공관위 간사였던 김병규 의원 사이에 대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불거졌습니다. 2022년 4월 녹음된 이 대화에는 강 의원이 김병규 의원과 공천헌금 문제를 논의하며 살려달라고 호소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강 의원은 논란 직후 민주당을 탈당했는데 상급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3: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 서귀포의 한 주차장 안 차량 안에서 4살 여자아이와 아버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 엄마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나오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에 긴급 확인을 요청했지만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8: 트윙크 트윙클 리틀 스타 하우 아이 원더 왓 유 아
9: 도와줘 도와줘 노모.
10: 엄마와 웃는 얼굴로 노래를 부르던 4살 여자아이. 안타깝게도 지난 12일 제주의 한 오름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40대 아버지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엄마가 딸의 안전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신고한 지 10일 만입니다. 차 안에서는 복용하지 않은 우울증 약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엄마 동의 없이 딸을 호주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고 엄마는 아동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지난달 30일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송달되자 A씨는 이튿날인 지난 2일 미국에 간다며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퇴소시킨 뒤 잠적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엄마는 제주경찰청으로 전화해 A씨가 과거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고 정신과 약을 먹는 만큼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있으니 제발 아이를 찾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11: 진짜 무슨 일 할 수 있으니까
3: 숨진 여아의 어머니입니다.
11: 이상한 행동 못하게 우리 애를 지켜달라. 그리고 빨리 나 전화를 달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연락 안 왔어요. 전화 저한테 아무도 안 해줬어요.
10: 하지만 경찰은 아이 아빠와 통화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 없이 엿새 만인 10월 8일에야 외할머니에게 전화로 상황을 알렸습니다. 엄마의 전화를 보호조치 언급이 없는 단순 전화로 받고 구체적 위험 징후가 없었으며 당신은 양육권이 정해지지 않아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15일 강제 집행을 통해 아이를 품에 안으려던 엄마의 오랜 기다림은 결국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생후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습니다.
5: 친부는 딸을 폭행한 건 시인하면서도 숨지게 하려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허연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양팔을 붙들린 채 경찰서를 나섭니다. 생후 2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 A씨입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12: 아이를 때린 이유가 그 잠을 자지 않았다고 하는 피의자입니다. 그게 맞는가요?
13: 죄송합니다.
14: 가족분들한테는 할 말 없습니까?
13: 미안해. 죄송합니다.
0: 법원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3시 40분쯤 경기 오산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에 소방이 출동해 딸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외상 흔적이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친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딸이 사망 판정을 받자 A씨가 집 내부를 찍도록 설치된 홈캠 영상 일부를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격 삭제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A씨는 딸이 잠을 자지 않고 울어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고 시인했지만 숨지게 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딸의 사망 원인은 두부 손상으로 파악됐는데 경찰은 A씨를 구속수사하면서 정확한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YTN 허연진입니다.
3: 어제 저녁 서울 금천구에선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해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5: 경북 상주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선 승용차와 화물차가 부딪혀 30대 운전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은 권남기 기자가 전합니다.
15: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은 버스 옆으로 곳곳이 구겨진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서울 독산동의 도로에서 마을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모두 1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반대편에서 직진하던 버스가 충돌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어젯밤 경북 상주시 함창읍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와 부딪혀 30대 승용차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에서 불이 나기도 했는데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껴듭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중부 고속도로에선 승용차 두 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선을 바꾼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거로 전해졌습니다. 저녁 6시 반쯤엔 대전 중구 안영나들목 인근 도로를 달리던 대형 살수차가 허행 중인 차들을 들이받아 11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살수차 운전자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3: 경기도 버스 노사의 임금 단체 협약 교섭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경기지역 자동차 노동조합은 사용자 측과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도내 29개 버스업체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조정 만료일인 오는 29일 열리는 경기진노위 최종 조정회의에서도 노사 간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40일 첫째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0: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매각 주관사로 한영 회계법인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작업에 나섭니다. JTBC는 회생 계획안 인가전 매각을 목표로 이달 중에 매각 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영 회계법인은 법원 조사위원으로서 JTBC의 현황과 주요 사업을 이미 파악한 만큼 향후 신속한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할 걸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경동산업 주식회사.
3: 지금까지 뉴스타트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뉴스 명당 진행자 장성철입니다.
5: YTN 라디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 정면승부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진행자 이동영입니다. 또다시 찾아온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번에도 이동영 뉴스 정면승부 잘 부탁드립니다.
4: 02로 시작되는 번호로 전화 받으시면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을 잘 듣고 있다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4: 이거는 아침 6시 20분부터 7시까지 하는 방송인데 그 경제 매거진 프로그램 아닌가?
5: 근데 이거 이러다 조태현의 생생경제가 1위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4: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하시는 청취자들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5: 지금 슬라생 홍보하시는 겁니까? 굿입니다. 굿이에요.
4: 굿머니 굿라이프도 기억해 주세요. 뉴바.
5: 그럼 저도 돌정부 잘 부탁드립니다.
6: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7: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8: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6: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8: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6: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가장 빠른 라디오 시사 경제 뉴스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지금 출발합니다. 자,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과 오늘 시작하는 저는 오진석이고요. 김우성 앵커의 부재로 오늘은 제가 대신 진행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사는 용기만큼이나 기다리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하죠. 그런데 말이 쉽지 내 계좌의 파란 숫자가 늘어날 때도 같은 마음을 지키기는 참 어렵습니다. 자, 이번 주 우리 증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사흘 내리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어제 낙폭을 줄이면서 6000선을 가까스로 지켰고요. 이럴 때는 기다림에도 질문이 필요하겠죠. 내가 믿었던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지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없는지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경제가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밤사이 미국 시장 뉴스와 움직임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오늘도 뉴스 한끼 드느라게 먼저 끓여보죠. 지금 시작합니다.

0: 꼭 알아야 할 뉴스 핵심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자, 뉴스 첫끼 강현구 아나운서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강현구입니다.
0: 네, 오랜만이네요.
1: 오랜만에 뵙습니다.
0: 예, 날씨가 바뀌었는데 자, 시장도 그렇지만 이제 사회면 뉴스도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좀 지켜볼 뉴스가 인천 구월동에서 발생했던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진술. 참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큰 범행을 가지고 사회적 관심을 끌려고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 말이 안 되죠. 예. 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서 피의자의 범행 동기를 조사를 했습니다. 피의자 59세 남성은 자신이 가졌던 불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싶어 그런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자백했는데요. 그러면서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사 마친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0: 예, 처음에 알려진 피해자의 수가 8명이었는데 피해자 수가 지금 늘고 있다고요?
1: 네, 본래 8명으로 알려졌는데 2명 더 늘어서 10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성 6명에 남성 4명인데요. 나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라는 진술, 또 피해자 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보면 여성을 노린 여성 혐오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특히 한 피해 여성은요,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 끝에 맥박은 회복했지만 현재 의식 불명 상태로 기계호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성별에 대한 증오성 범죄일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여성을 처음부터 표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쉬운 상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피해자 중 여성이 많은 거 아닌가 이런 분석입니다.
0: 예. 한편 경찰은 이 피해자의 신상 공개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1: 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9세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밝혔는데요. 이번 주 내로 심의위원회 거쳐서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경찰은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해서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죠.
0: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애초에 안 됐었는데 네. 경찰에서 또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를 내리고 있다고요.
1: 네. 할로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경찰은 어제부터 할로윈이 끝나는 11월 1일까지를 다중운집장소 특별안전활동 기간으로 지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서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인파 밀집 지역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걸 예방하는 차원입니다. 공공장소에서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한 인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검문하는 등 모방범죄 가능성을 틀어막습니다. 한편 사건 발생 당일인 인천경찰청을 찾았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이런 묻지마 범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방 조치에 힘쓰겠다. 우범자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0: 네. 연말 연시가 다가올수록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스스로 몸을 지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 사건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경찰이 도착하기도 전에 시민들이 먼저 이 피의자를 제압했다. 이런 얘기죠.
1: 맞습니다. 피의자가 양손에 흉기를 묶고 지하 2층부터 3층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내리며 범행을 저질렀는데
0: 예.
1: 시민들이 의자를 던지 또 의자를 들고 대치하면서 피의자를 압박했고요. 흉기를 뺏고 피의자를 엎드리게 한 뒤 몸으로 눌러 제압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이번 사건이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걸 막은 셈인데요. 박찬대 인천시장은 피의자 제압의 결정적 역할을 한 시민 신중현 씨와 나현준 씨를 용감한 시민상으로 추천했습니다.
0: 네, 우리 시대의 영웅들, 슈퍼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만 비명소리가 들리면 구경하기보다는 즉시 자리를 벗어나는 게 사실 좋지 않겠습니까?
1: 가장 안전한 방법이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0: 예.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제차 판매점 직원에게 자신의 허리띠를 풀어서 그 허리띠로 얼굴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고요. 이거 뭡니까?
1: 서울 한남동에 위치한 외제차 예. 매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2일 오전 10시 50분쯤 중소 화장품 업체 임원 A씨가 자신이 구매한 차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장을 찾았는데요.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뺨을 때리고 또 아이고. 자신의 허리띠로 직원을 폭행했습니다. 또 매장에 있던 제설용 삽을 부러뜨리고 바닥에 내려치는 등 위협을 이어갔는데요. 이후 경찰이 출동했지만 그때도 A씨는 욕설을 하면서 아니 벌금 내면 그만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폭행당한 직원은 얼굴과 목 부위에 붉은 상처가 남았죠.
0: 예, 저도 그 화면을 좀 봤는데 굉장히 네. 위협적이더라고요. 그런데 A씨가 또 다음날 그 매장을 또 찾았다고요.
1: 네, 다음날인 13일 또다시 매장을 찾아서 매장 출입문 앞에 차를 딱 세우고 경찰에 신고한 걸 복수하겠다라면서 직원들을 협박했습니다. 결국 A씨 현장에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는데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직원이 먼저 폭행에 대응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매장 측은 A씨의 난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친 것뿐이다 이렇게 반박했는데요. 현재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그런데 A씨가 첫날에 난동을 피울 때 애초에 경찰이 체포를 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1: 네. 재설용 사부로 위협했다. 그러니까 흉기를 든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 하는 만큼 첫날에 체포했어야 됐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전에도 해당 매장에서 소리 지르거나 난동을 부렸고요.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운전해 매장을 찾은 적도 있다는데요. 다음날 체포될 때도 A씨 법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알아서 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조사 다 받고 난 뒤에도 매장 직원에게 덕분에 수갑도 차보네요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죠.
0: 이거 협박성 문자 메시지 아닌가 싶은데 사건 당사자 격리하고 접근 못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 네.
0: 자 이번에는 부동산 아파트 얘기하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요새 많이 비싸졌는데 전국의 아파트 관리비 순위가 공개됐다고요?
1: 네. 아파트 관리비가 뭐 아파트 세대수나 커뮤니티 시설 유무에 따라 천차만별이잖아요. 예. 전국 아파트에서 가장 많은 관리비를 내는 아파트는 어디냐?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위치한 911 한남.

0: 3세대뿐입니다. 또 아파트 안에 사우나나 헬스장, 실내 골프장 등 고급 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시설 유지 보수비 부담이 또 큰데요. 아파트 관리는 평수에 비례해서 또 부담이 되는데 나인원 한남의 최소 평수가 75평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쌀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확실히 이제 이게 관리비라기보다는 요새는 서비스 비용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이제 아파트 관리비 요거를 조사하는 이유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0: 네, 단순히 그냥 비싼 순위 매기려고 조사하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아파트 관리 집행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도 또 투명하지도 않아서 깜깜이 아파트 관리비 이런 비판 나왔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관리비 개선 방안 발표하고요. 관리비 관련 회계 감사를 의무화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요. 국민이 거주 지역과 아파트별 관리비 수준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혔죠.
1: 네, 명확하게 공개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굉장히 밝은 소식인 것 같은데,
0: 네.
1: 서울 출퇴근 시간에 정말 압박받는 9호선 증차한다고요?
0: 네, 지옥철이라 불리는
1: 예.
0: 9호선인데요. 어제 서울시가 대중교통 급행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근 시간대 9호선 열차 운행이 8차례 늘어나는데요. 9호선에는 일반 열차가 있고 급행 열차가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일반 열차 한대 보내고 급행 열차 오고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일반 열차 하나 그리고 급행 열차 2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합니다. 다음 달 16일부터 이렇게 운행이 되죠.
1: 출근길이 좀 원활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행을 늘리는 거니까 배차 간격도 좀줄것 같아요.
0: 네, 오전 7시부터 8시 30분까지 급행 열차 배차 간격이 동작역 기준으로 중앙보훈병원역 방향은 6분 20초에서 6분으로, 개화역 방향은 13분에서 최대 6분 20초로 간격이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가 출근길 혼잡도를 20%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660억 원을 투자해야 얻을 수 있는 효과다 이렇게 홍보했죠.
1: 예. 자, 9호선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분야에도 새로 도입되는 게 있다는데요.
0: 네, 중앙차로 간선 급행 버스를 시험 운행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 노선과 같은 길을 가는데 출근 시간대는 중간 정거장을 건너뛰고 주요 정거장에만 멈추는 급행 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행 150번, 370번, 470번, 605번이 시험 운행 대상이고요. 출근 시간대에 총 3번 운행하고 출근 시간 지나면 다시 원래 정류장 다 멈추는 일반 노선으로 복귀를 합니다. 서울시는 급행버스를 타면 일반 버스보다 이동시간이 약 10%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시범 운행해보고 효과 분석해서 노선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1: 네, 이용객들이 불편이 확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인 11월 16일부터 이렇게 운행되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라디오 강현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자, YTN 라디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꼭 YTN 라디오에서 아침 6시 20분에 시작하는 해봅시다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답해주시면 정말 저희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예고해둔 대로 예, 청취율 조사 기간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샵 0945 50원의 유료 문자로 YTN 라디오 해봅시다 잘 듣고 있다는 응원 문자와 함께 자 오늘 나 이거 해볼 거다 의지 가득 담긴 문자 보내주시면요. 아이스크림 교환권 선물로 드립니다. 작지만 소중한 오늘의 계획 문자로 보내주세요.

0: 예, 세상 만사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외신 왓수다. 오늘도 이용주 외신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월드 왓수다입니다.
0: 월드 왓수다예요?
1: 외신 왓수다 아니고요.
0: 아, 죄송합니다.
1: 네, 코너 제목부터 좀 잘 부탁드립니다.
0: 월드로 가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예, 일단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재밌는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냉장고가 해킹당해서 프랑스에서 식품이 전량 폐기됐다.
1: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그죠? 예. 아니 냉장고가 해킹을 당할 수도 있나요?
0: 요새는 약간 네트워크 연결돼 있나 보죠.
1: 맞아요. 예. 실제로 프랑스에서 그 대형 유통 매장에서는 그 냉장고를 지금 뭐 외부에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뭐 그런 냉장고를 지금 쓰고 있다고 합니다.
0: 예.
1: 우리나라 대형마트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그런데 그 냉장고들이 무려 400여 곳에서 사이버 공격, 이른바 해킹을 당해서 거기에 그 범인들이 온도를 비정상적으로 높인 거예요.
1: 아, 냉장고를요?
0: 냉장고에 있는.
1: 저런.
0: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뭐 음식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원래 냉장식품, 냉동식품들인데
1: 예.
0: 막 온도를 50도까지 올려놓으니까 다 상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라는 소식입니다.
1: 예. 근데 이게 가정용이면 어쩌다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매장용이면 일이 커지잖아요.
0: 엄청 커지죠. 그래서 이번에 그 피해본 손실액이요, 무려 수백억 원에 달한다고 했고요. 심지어 그 매장에 물건을 사러 오신 그 손님 여러분들도
1: 예.
0: 거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싹 치웠다고 해요. 근데 이미 다 상했으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셔야 했다. 그래서 여러모로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소식입니다.
1: 말씀 주신 대로 손실액이 엄청 클것 같은데 손해배상이라든지 수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부분 아닙니까?
0: 맞습니다. 그래서 파리 검찰청이 이거 수사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범인이 그냥 보통 범인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이렇게 그 거쳐서 이렇게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마리를 확실히 좀 찾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1: 아, 찾기가 어렵다.
0: 네.
1: 직접 들어와서 뭐 보일러를 올리고 간게 아니니까
0: 아니죠.
1: 찾을 수가 없다.
0: 맞습니다.
1: 자, 쉽지 않습니다.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이한 나라에서는 애를 그만 낳으라고 집으로 피임약을 배달한다. 이런 소식이 좀 있는데 굉장히 생경합니다.
0: 맞습니다. 이게요, 세계에서 인구가 8번째로 많은 방글라데시 이야기인데요. 방글라데시 현재 인구가 1억 7,800만 명 정도 된다고
1: 와,
0: 합니다.
1: 많네요.
0: 근데 이게 감이 잘안 오는데, 방글라데시의 국토 면적을 보면은요, 한반도 전체 면적의 한 6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인구가 1억 7,800만이면 이제 거의 2억에 가까워지는
1: 우리나라 거의
0: 건데,
1: 4배네요.
0: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국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방글라데시 당국에서 1년 동안 캠페인을 한다고 합니다. 산아 제한 캠페인을 하는데 그 캠페인 기간 동안요,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피임약, 피임도구 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요. 피임 관련 조언을 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캠페인 슬로건이 자녀는 둘 이하가 좋고 하나면 더 좋다라는 건데 약간 좀 기시감 들지
1: 어디서
0: 않습니까?
1: 많이 본것 같은데요.
0: 우리
1: 덮어놓고 나타보면 그거 아닙니까?
0: 맞아요. 우리 70년대에 했던
1: 예.
0: 그 슬로건을 그대로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방글라데시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게 원래 75년도에 방글라데시 출산율이 6.3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그동안 산아제한 정책으로 2.3까지 낮췄는데
1: 예.
0: 작년 조사에서 다시 2.4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올라가기도 하는군요.
0: 빠르게 올라갈 것
1: 예.
0: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 예. 방글라데시 얘기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유럽의 독일로 가겠습니다. 16세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성추행 범이 로봇이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또 뭡니까?
0: 좀 황당한 이야기인데요.
1: 예.
0: 지난 10일 날이 독일의 쾰른 도시에서 오후 한 11시 45분에 자정에 가까워지는 시간에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한 1.2m 정도 되는 작은 인간형 로봇, 이
1: 예.
0: 팔다리 달린 인간형 로봇이 그 근처에 있던 16세 여성한테 가서 성추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그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고 막 몸을 막 비비는 막 이런 행위를 한 겁니다.
1: 그러니까 그냥 마찰이
0: 에
1: 아니고
0: 아니고.
1: 실제로 이제 굉장히 직접적인 뭐가 있었다.
0: 맞아요. 그래서 이 로봇의
1: 어머나.
0: 소유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소유주를 잡아봤더니 16세 남성, 19세 남성 요두 명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로봇을 조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로봇이 AI가 있어서
1: 스스로 한게 아니고.
0: 아니고 이두 명의 범인이 이거를 로봇을 조종을 해서 이런 성추행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범죄들이 나올 확률이 있어서 이걸 좀 우리가 조심해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1: 네, 보통 우리가 로봇 하면 스포츠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범죄에도 쓰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한번 빠르게 들어봅니다. 미국 힙합의 전설이죠. 래퍼 투팍의 살인을 지시 공모한 이 갱단의 두목이 종신형을 사실상 선고받았다고요?
0: 맞습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1심 법원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두웨인 캐피디 데이비스에게 최소 4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라는 보도입니다. 데이비스는요, 예전에 그 깽이었어요.
1: 예.
0: 깡패라고 하려는 갱단? 이
1: 네.
0: 갱단의 두목이었는데,
1: 조직이죠.
0: 맞습니다. 근데 이제 96년에 이 데이비스 씨의 그 사촌 동생이 있었는데 그 사촌 동생이 어떤 클럽에서 투팍 씨와 약간 좀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1: 예.

0: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못 견뎌서 그 캐딜락 차에 자기 갱단 멤버들을 태우고 총을 준 다음에 가서 투팍을 쏴라 해서 가서 쏜 거예요. 그래서 투팍 씨가 96년 9월 7일 날 총을 맞고 이제 6일 뒤에 숨지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총을 실제로 쐈던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 사람만 남아 있게 돼서 이 사람이 이제 1급 그 살인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서 이번에 이런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1: 투팍이 살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를 기리는 노래들이 있었잖아요. 30년 동안 거의 미스터리가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이번에 풀리게 되는 겁니까?
0: 아마도 풀리게 될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지금 이 기소된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2019년에 자서전을 썼어요. 근데 자서전에다가 이 범행을 그냥 스스로 써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했는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사님들, 경찰들, 뭐 검사들이 읽어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범인만 알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 이거는 확실한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1: 뭐 이게 네바다 주 법이 직접 총격을 가하지 않더라도 범행을 지시한 경우에도 살인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투팍을 좋아하시는 팬분들도 있었고 그 시대의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깔끔한 결론이 좀 나와서 여러 가지 염원들을 해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용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Peace out.
1: 예, 월드입니다.
2: 간밤 외신 오케이. Good morning.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Good morning. 완벽하게 오케이. Good morning.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0: 네, 밤사이 미국장이 남긴 신호부터 오늘의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ETF 컨설팅 본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자, 간밤의 뉴욕 증시 분위기는 전날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제는 이제 그나마 버텼는데 어젯밤에는 나스닥이 큰 폭으로 빠졌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1: 네, 어제 굵직하게 발표했던 경제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CPI라고 불리우는 물가지수고요.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즉 물가상승 압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또 상승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이 CPI 물가지수가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특히 에너지 가격이 좀 올랐기 때문에 얼마나 높게 나오느냐, 그리고 이 높게 나오는 물가지수에 따라서 금리도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런 쪽에 관심이 좀 많았었습니다. 실제로 물가지수는 굉장히 높게 나왔고요. 뭐 굉장히라는 표현을 써서 좀 그렇긴 한데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가트너라는 조사기관이 AI 인프라 기업들의 AI 투자 수익률, 신용위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의 우려로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0.09% 하락에 그쳤지만 나스닥은 1.88%,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 하락했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와 금리 상승 압력, 그리고 여기에 따른 시장 AI 기업들의 조정, 이런 것들이 어젯밤 미국 증시의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코어위브라는 네오클라우드 업체가 15% 넘게 하락을 했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오라클이 8%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전부 다 재무적인 부담들이 큰 기업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물가발 금리 상승 압력이 AI 인프라 기업들 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0: 예, 지난주 후반부터 사실은 오픈 AI의 매출 논란, 그리고 중국의 CXMT의 새로운 DRAM 기술 공개, 이런 것들이 시장 영향을 주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생기네요. 하나씩 짚어보죠. 일단 CPI 9월치가 나왔습니다. 3.7% 상승한 걸로 나왔고요. 근원 물가 코어도 시장 예상 웃돌았고, 국제 유가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1: 다른 요인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어느 정도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고요. 예. 지난번에 발표됐던 PCE, 개인소비지출에서는 유가 상승분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예상치 정도의 물가 상승이 나왔지만 이번에 발표하는

0: CPI에는 유가 상승분이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헤드라인 CPI는 전년 대비 플러스 3.72%, 전월 대비는 플러스 0.65% 기록을 했고요. 특히 에너지가 플러스 5.2% 기록하면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중동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이 직접적인 원인을 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컴퓨터 가격이 1.4%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아마 좀 컴퓨터나 노트북을 구매해 보신 시청자분들도 좀 아마 있으실 텐데요. 아마 공통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와 컴퓨터나 노트북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AI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거기에 병목이 해당되는 D램이라든지 저장 장치라든지 이런 쪽 가격이 좀 많이 올랐거든요. 결국은 반도체 가격 상승 그리고 AI 관련 비용 증가가 최종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번 CPI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1: 네, 이 메모리라든지 칩 가격의 상승이 이제 소비자 가격에 전가되기 시작했고 걱정되는 것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되면 끝단에는 수요가 꺾일까 걱정되는 우려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0: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컴퓨터 가격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데스크탑 이런 가격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또 AI 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컴퓨터 가격이라기보다는 B2B에 해당되는 뭐 GPU, HBM. HBM이나 GPU 같은 경우에는 개인 소비자분들이 많이 쓰지 않는 그런 항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차별화는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뭐니뭐니 해도 D램 가격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번 CPI가 좀 그 물가 상승의 고점이야. 이 정도면은 물가 상승 오른 만큼 올랐어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그런 CPI였기 때문에 미국 장기채 금리도 많이 움직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10년물 국채 금리 미국에서 5.3% 이상으로 올라섰는데 그만큼 캐비너스의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페드워치가 32.7%까지 차기 FOMC 금리 인상 내다보고 있는데 어떻게 직접 보십니까?
0: 올해 FOMC는 이제 두 번 남았습니다. 예. 10월 달에 한 번 남았고요. 12월 달에 한 번 더 남아서 두 번 FOMC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11월 4일 미국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FOMC는 중간선거를 코앞에 둔 10월 27일, 28일 이틀간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10월에 올릴 거냐, 아니면 12월에 올릴 거냐, 두 번 다 올릴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CPI 뭐 높게 나왔다고 하지만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살짝 컨센서스보다는 살짝 높게 나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로 말미암아 물가 상승 압력이 너무나 거세.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물가를 잡기 위해서 10월 달에 올려야 돼. 이런 컨센서스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FOMC라고 해도 정치적인 판단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금리를 또 올려버린다면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긴축 그리고 긴축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가중될 수 있어서 선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계산이 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10월에는 뭐 FOMC에서 금리를 올리기보다는 12월 아니면 내년 정도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예. 자, 정책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다. 인프라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새벽에 오라클이 8% 이상 밀렸고 코어위브, 네비우스 같은 이렇게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이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게 회의론도 회의론이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신용 관련된 이슈가 좀 있다면서요.
0: 예, 맞습니다. 이들 기업의 공통점 하나로 요약해서 말해보라라고 저한테 질문을 주신다면 외부에서 자금을 굉장히 많이 조달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라클 채권, 최근에 오라클 채권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채권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CDS 프리미엄이라고 불리우는 신용 위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 AI 인프라 기업들이 유독 크게 하락한 이유는 뭐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분 외부에서 조달해야 되는 사업 구조고요. 반도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제품을 판매하면서 현금을 창출하고 있지만 AI 인프라 기업은 데이터 센터를 먼저 지어야 됩니다. 제 데이터 센터를 먼저 건설하고 향후에 임대료로 투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가트너라든지 이런 외부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코어위브의 사례인데요. 코어위브의 일부 회사채 수익률이 15%를 넘었다. 그러면서 좀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0: 뭐 채권 수익률이 15%라는 것은 기존 차입금 전체의 이자율이 15%로 즉시 바뀐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돈을 빌리거나 기존 부채를 차환해서 좀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AI는 투자 규모보다 투자 수익률, ROI라고 불리우는데요. 투자 수익률이 얼마나 높게 나오냐, 그리고 재무 건전성이 얼마나 짱짱하냐, 이런 쪽에 아마 잣대가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예. 자, 인프라 쪽에 신용 위험 또 새로운 변수가 될것 같고요. ASML 어제 네덜란드에서 실적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뉴욕장에서 근데 이제 반도체주가 흔들렸거든요. 이 와중에 오늘 낮에는 또 TSMC 대만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굉장히 지금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인데 진정시킬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0: 네, ASML이나 TSMC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 회사 그리고 반도체 파운드리 회사입니다. 결국은 이들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AI 산업이 앞으로 더 거침없이 나가고 있냐, 아니면 잠깐 주춤할 거냐, 이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ASML 어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시간 내에서 주가가 조금 하락하긴 했는데요. 3분기 매출이 시장의 예상을 조금 못 미쳤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지만 결국 사람들은 알았어. 지금 좋은 건 알겠는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거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향후 장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일부 고객들은 2029년, 2030년 장비 공급까지 문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나 많이 올라갔고 2026년, 2027년 정도는 물론 2028년, 2029년, 2030년까지 좀 미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은 ASML 실적이 뭐 약간 예상치를 조금 못 미치면서 시간 내에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최소 2028년까지는 장비 공급 부족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특히 뭐 DRAM이라든지 HBM에 대한 장기 수요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TSMC 실적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 정도에 나오니까 아마 3시 정도에 한국 시장도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요동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1: 예.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1분 정도 있는데
0: 네.
1: 6거래일 동안 14%나 빠졌거든요. 그런데 시장 보면은 저가 매수 타이밍 아니냐, 지금 사야 나중에 오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떨어졌다고 바닥인 건 아니잖아요.
0: 네.
1: 어떻게 지금 대응해야겠습니까?
0: 아직도 볼게 너무나 많습니다.
1: 예.
0: TSMC 실적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3시에 발표될 거고요. 그리고 PPI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10월 22일 날 한국 금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통이 끝난 다음 주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확정 실적이 발표되고요. 그때 또 FMC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일단 10월 달까지는 두들겨 봐야 될 돌다리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주가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를 노리고 뭐그 한꺼번에 대규모 매수로 들어가기보다는 지금은 철저한 분할 매수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좀 갖고 있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1: 네. 장 초반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시죠? 짧게 부탁드립니다.
0: 일단 장 초반은 워낙 반도체,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한국 증시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저는 뭐장 초반에 낙폭이 좀 크더라도 그 낙폭을 좀 만회하려는 움직임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가 순매수,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졌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장 초반에 하락은 나타나더라도 하락폭을 좀 만회하는 그런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3: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4: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5: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것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3: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2: 워킷 워킷 안전화.
4: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5: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잔치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5: YTN 라디오 굿모닝 경제 매거진 해봅시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6: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7: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8: 김나입니다.
7: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8: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3: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4: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 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YTN.

0: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차가운 공기에 볼에 닿는 목요일 이른 아침인데요. 오늘 서울은 12.6도에서 오후에는 21도까지 오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게 방화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지금 이른 정체가 시작됐고요. 그리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그보다는 좀 수월한데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그리고 여의도권을 지나는 내내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여의도권만 지나면 이후부터는 좀 비교적 수월하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달래내 고개에서 반포까지 9km 구간 더딥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한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1: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All About News YTN News FM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4: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인천 흉기 난동범은 사회적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보다 힘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어제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59세 남성 최모 씨가 뉴스거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8월부터 두 달 동안 인천 계양구에 있는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에서 흉기를 가져오거나 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모두 6차례 신고당하자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씨가 자신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을 골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고 진술한 가운데 실제 부상자 10명 중 6명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 최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그제 낮 1시 50분쯤 인천 구월동에 있는 복합 상가 건물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흉기 피습을 당한 시민 8명이 어깨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 가운데 2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할로윈을 앞두고 인파가 몰리는 곳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치안 활동을 강화합니다. 서울경찰청은 할로윈 대위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를 다중 운집 장소 특별 안전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 공공 장소에서 흉기 소지가 의심되거나 거동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면밀히 관찰하고 선제 검문하기로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인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국정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최일선에서 보좌하는 최고위 참모로서 민생 회복과 사회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주문을 실천하며 국민과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 강조했습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는 검찰의 개혁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그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이 가장 크다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드러났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치검사 1호를 뽑아보라는 박 의원 질의엔 윤석열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 번째일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의원에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겐 징역 1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어제 전체 회의를 열고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도발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이번 사건을 정전협정을 훼손하고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 도발로 규정하고 북한 당국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유엔군 사령부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실관계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정부가 부상장병 치료 회복과 지원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500억 달러 투자는 무역 투자 합의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알래스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출범을 위해 방금 알래스카에 다녀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으로부터 유치한 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는 한국과 내가 맺은 무역 투자 협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고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1도에서 2도 올라 점차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출퇴근길에는 기온이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10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 12.3도, 습도는 78%입니다. YTN 뉴스 FM 아침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강현구였습니다. 잠시 후 장성철의 뉴스 명당 일부가 방송됩니다. 현재 시각 7시 6분입니다. YTN 뉴스 FM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6: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5: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6: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5: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6: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8: AI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 기술과 혁신의 방향은 공정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의 출발선. 정직한 땀방울이 결실을 맺는 건강한 상식. 외롭고 지친 이웃의 손을 잡는 따뜻한 연대. 이것이 YTN이 지키려는 공정한 가치입니다. 혼란한 미디어 환경 속 치열한 검증으로 신뢰하는 뉴스의 기준을 세우고 반칙과 특권을 감시하며 가려진 작은 목소리는 더욱 크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공정한 세상을 여는 시대의 답이 될 때까지 공정한 가치, 함께 여는 세상.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9: 교통안전, 1분 턱.
10: 안녕하세요. 가수 강지은입니다. 늦은 밤 가족이 차를 몰고 나가면 유난히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천천히, 조심히 가. 도착하면 꼭 전화하고. 이 한마디를 보태게 되는데요. 노래할 땐 빠른 비트가 신나지만요. 밤길 운전은 템포를 뚝 떨어뜨려야만 안전합니다. 어둠 속에선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굽은 길도 안 보이고 또 골목길 보행자도 안 보이고요. 한순간에 위험해져요. 가족에게 가장 반가운 말은 잘 도착했어. 이 한마디겠죠? 규정 속도보다 딱 20%만 줄이고 골목에서도 비상등 켜고 천천히.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오늘도 무사고하세요.
2: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11: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1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 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2: 장성철의 뉴스 명단.
1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훈식이 형만큼하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2기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정치권에선 예상 밖 파격 인선이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등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정 지지율 속 실용정부 색채를 강화할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이부 명당 인터뷰.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이번 인선에 거는 기대와 국감 등의 현안에 대한 집권 여당의 전략을 물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 4부 본격 개파톡 찐철파에서는 내 편인 듯 내 편 아닌 여야 분노 유발자들과 뜨거운 갈등 이슈들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있죠. 다음 주까지 2026년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인 것 아시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화력을 보여주실 때입니다. 지역번호 01로 걸려오는 청취율 조사 전화에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 라고 답해주시면 되는데요. 당원 동지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뉴스 명당이 특별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미산 김선식 선생의 정성껏 빚은 도자기 컵 세트 오직 20분께만 드릴 수 있는데요. 장성철의 뉴스 명장 잘 듣고 있다는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산점 있습니다. 장성철 진행자에게 아부성 말을 아주 잘하시면 또 가산점이 있다라는 점 알려드리고 선물은 청취율 조사 기간 후 일괄 발송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라이브 좋아요 눌러주시고 뉴스에 파격을 여는 장성철의 뉴스 명당 바로 시작합니다.

0: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 합니다. 뉴스 왔당!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목요일 뉴스 특보 한국일보 신현주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기자님, 들어가기 전에 전해주실 소식 있으시죠?
1: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올해 마지막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15 전화가 오면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 명당 잘 듣고 있다라고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샵 0945로 청취 인증 문자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오프닝에서 대표님이 언급하신 미산 김선식 선생님의 도자기 컵 혹은 아이스크림 교환권을 쏩니다.
0: 네, 교환권은 청취율 조사 기간이 끝난 후 일괄 발송되는 점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바로 뉴스로 들어가 볼까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발탁했습니다. 네. 강 실장이 사의를 밝힌 지 23일 만인데요. 강훈식 실장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후임자를 소개했습니다. 국회와 정부를 모두 경험했고 행정 경험과 정무 감각을 겸비한 경제 관료 출신 정치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SNS에 임 실장을 환영한다면서 훈식이형만큼 아니 그 이상을 해내실 것으로 믿고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것이 소명이라면서요. 민생 성과에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국민의 하루하루가 절박한 만큼 청와대의 하루도 절박해야 된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1: 임광현 시민실장은 어떤 인물이에요?
0: 이게 국세청장을 하기 전에 이제 국회의원을 하셨었잖아요.
1: 비례대표 4번.
0: 네. 좀 한마디로 친명 경제관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고요. 국세청 조사국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 차장을 거친 정통 세무관료입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실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고요. 국세청 내부에서도 예상치 못한 깜짝 인사였다라는 좀 평이 있더라고요. 국세관료에서 국회의원, 그리고 다시 국세청장을 거쳐서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오른 좀 사실상 연이은 영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어제 춘추관 기자실도 난리가 났었다. 그런 네.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대통령이 임 실장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요?
0: 이게 좀 전임자랑 비교를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강훈식 전 비서실장이 전형적인 정무형 관료였다면 임광현 실장은 정책 집행 그리고 조직 관리에 능한 좀 실무형 인사라고 평가가 됩니다. 청와대도 인선 배경을 설명하면서 민생 회복, 사회 개혁, 국정 성과의 속도를 반복해서 강조했고요. 이 국세청장으로 일하면서 조세 정의를 강조해온 점도 이 대통령의 좀 좋은 평가를 받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명 인사하다 보니까요. 네. 야권에서는 보은 인사 아니냐라는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1: 어떤 지적이에요?
0: 이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뭡니까?
0: 이게 첫 번째는 임 실장의 처남 관련한 내용인데 이 판사 출신의 이승엽 변호사로 알려져 있어요.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들을 변호했습니다. 지난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도 고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 임 실장의 아내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휴스턴 총영사에 이제 임명이 됐다고 해요. 또 이제 두 번째는 임 실장이 인사 바로 전날 네. 국세청 국정감사가 공교롭게 열렸는데 여기에서 이 대통령의 사금융 대출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언해 야당의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앞서 이 대통령은 세입자 상대로 17억 상당의 이제 그 사금융 거래를 한다에 해서 좀 근저당권 설정 아니냐 뭐 약간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 본인의 변호사는 가족까지 알뜰하게 챙기는 대통령이라면서 국민을 좀 그렇게 챙겨봤으면 좋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결국 임 실장이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결론으로 좀 이어지는데 이게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제나 경제정책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아무래도 대통령과 가까운 건 장점일 수 있겠지만요. 단순 집행자가 아니라 레드팀 역할이 지금 좀 많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퍼포먼스를 보여줄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대통령께서 좀 직할 통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0: 네, 영향력을 높이려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데.
1: 봐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0: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두 번째 소식은요.
0: 네, 38일 만에 열린 김지용 청문회.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입니다. 네,
1: 어제 청문회 보면 여야 역할이 뭐 뒤바뀌었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0: 네, 제가 현장 가봤는데 생각보다 그 쏠린 관심에 비해 밋밋하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1: 그래요?
0: 네, 왜냐하면 사진 기자들로 북적이는 바람에 일반 기자들이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상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는 여당이 방어를 하고 야당이 공격하는 게 이제 보통의 양상인데 여기서는 좀 오히려 여당 의원들이 좀 이런 공격적인 모먼트를 많이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여당의 비판을 먼저 좀 살펴보자면
1: 네.
0: 김 후보자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검사들을 집단 성명에 참여를 했고 2022년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도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이력을 좀 문제 삼았습니다.
1: 그래도 가장 화제가 된 발언은 정치검사 1호는 윤석열 뭐 이런 발언 같아요.
0: 네. 흥미로운 점은 이 답변이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는 겁니다. 이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죠. 박덕흠 네.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내 정치검사 1호를 꼽는다면 누구냐라고 묻자 김 후보자가 제가 생각하기엔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

0: 자살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첫
1: 네.
0: 번째 인물인 것 같다라고 답했고요. 박 의원이 한동훈 의원도 포함되느냐라고 했을 때김 후보자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1: 아이고.
0: 이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가 전직 검찰총장과 검사장 출신 현역 정치인을 직접 정치검사라고 지목한 만큼 상당히 강한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이게 본인이 친윤검사라는 의혹이 있었던 만큼 이 부분에 정면 돌파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1: 한동훈 의원 얘기도 나왔던데 뭐예요?
0: 이게 2020년 기소 독직폭행 사건인데요. 이게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거든요. 이 때문에 정진웅 검사를 당시 기소하는데 관여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꾸준하게 받아왔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어제 자신이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이 밖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과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 관계 뭐 약간 이런 것들도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이문정 광주지방 중수청장과는 협력할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는데, 약간 좀 살펴봐야 할 거는 인사청문회 전날에 이제 서면 답변서가 보통 오거든요. 여기에는 중수청법상 정치 관여 금지 의무는 지방청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지켜야 된다라면서 기강을 잡겠다라는 취지로 좀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취임을 한 이후에 만약에 취임이 된다면 이문정 중수청장 지방 중수청장의 공개 발언을 어디까지 허용할 건가? 약간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조직 관련해서 약간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그렇게 되겠네요. 뭐 인사청문회 뭐 보고서가 채택될 거라는 전망이 오늘 보도가 되고
0: 네,
1: 있더라고요.
0: 사실상 그리고 어제 분위기가
1: 아,
0: 이미
1: 된
0: 취임이
1: 거로
0: 된 이후에
1: 생각하고.
0: 된 것처럼 좀 이야기가 돼서
1: 네.
0: 야권에선 그 부분에 대한 반발도 좀
1: 뭐
0: 있었습니다.
1: 이렇게 그동안 난리를 부렸어, 근데 한달 동안 참. 세 번째 뉴스는요.
0: 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 3주 만에 이제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건데요.
1: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0: 네,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충근 부장판사가요, 어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게 사건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로 거슬러 올라가요. 당시 이제 강 의원과 김경 당시 서울시의원이 용산 한 호텔에서 회동을 했다는 건데, 김경 전 시의원이 공천을 요구하면서 현금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강 의원 측에 전달했다는 게 이제 검찰의 주장입니다. 강 의원은 자신은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고 당시 보좌관이었던 남모 씨가 몰래 돈을 받아 사용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진술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서 공천을 대가로 실제 1억 원이 오갔다는 공소 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또 재판부는 공천헌금이 단순한 불법 정치 자금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하는 범죄라는 점도 인정을 했는데, 강 의원은 계속해서 범죄를 부인해 왔잖아요.
1: 그렇죠.
0: 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고요. 두 사람의 만남과 금품 전달을 좀 주도했다라는 당시 보좌관 남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1: 강연을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라 1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으면 의원직 잃게 되거든요.
0: 네.
1: 30일에는 강원의 쪼개기 후원 혐의 재판도 시작됩니다. 별개 재판이죠?
0: 네, 별개 재판입니다. 이게 좀그김전 시의원으로부터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는데,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이 공세를 김병기 의원한테까지 좀
1: 그래요?
0: 퍼뜨리려는 것 같아요. 이게 강선 의원이 김 의원한테 공천헌금 관련해서 살려달라 뭐 약간 이런 취지로 호소한 녹취가 이전에 공개돼서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공천 과정 전반을 좀 훑어야 되는 것
1: 아이고,
0: 아니냐라는
1: 그래요?
0: 의혹으로 전선을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필 시점이 중수청이 이제 막 출범할 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새로운 수사기관이 여권 인사 관련 수사에 얼마나 좀 이렇게 열심히 할수 있는지 좀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첫 번째 시험대다라는 게 국민의힘 입장인데, 이 공천 헌금 사건이 강 의원의 개인 일탈로 끝날지 아니면 민주당 공천 전반의 과정에 거쳐서 확대가 될지가 좀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1: 봐야 되겠네요. 마지막
0: 네.
1: 뉴스.
0: 네, 마지막 뉴스는요. 네. 이제 민주당이 어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입당 의혹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1: 결론이 났어요?
0: 아니요. 결론은 뚜렷하게 나지는 않았어요. 이게 꽤 긴 시간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거든요. 1시간 20분 오. 동안 김민석 대표의 그 의원 사무실에서 그래요? 열렸는데 이게 뭐 회의에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제 단장을 맡은 당원정비 TF가 조사 상황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어디까지 좀 뭐 공개를 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했다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결과를 내놓으면 개파 갈등이 좀 커질 우려만 좀 키우는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 좀 그 대체적으로 있던 걸로 보입니다.
1: 민주당 자체 조사에서 정확히 확인된 건 뭐예요?
0: 정확하게 이제 확인이 된 거는 신천지 교인으로 추정이 되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게 김민석 대표는 이제 어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뭐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 이게 다만 이 규모가 언론에서는 3만 명에서 5만 명 사이에 좀 비교적 큰 숫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좀 김민석 대표는 수사로 확인한 숫자가 아니다. 라고 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아무래도 이 당원 명부랑 신천지 관련 명단을 대조해서 가입 정황을 확인한 거랑 그리고 특정 후보를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입당한 거랑은 좀 거리를 둬서 확인 그렇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이 좀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친청계 한민수 네. 최고위원은 그 비공개 최고위에서 보도받은 내용은 이 명부 대조를 통해 한 그 가입 정황일 뿐 아니냐라고 주장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1: 정청래 대표 측이 개파 갈등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반발이 심하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0: 이게 아무래도 결론적으로는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죠. 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1: 강제적인 근데, 수사가 네.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0: 근데 이게 또 양날의 검인 게 이게 뭐 본인과 의사의 관계없이 입당 원서가 작성이 됐다거나 뭐 이런 거랑 이런 게 좀 조직적인 지시가 있다면 정당법 위반 뭐 이런 그렇죠. 걸로 법적 리스크로 좀 번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당 차원 조사는 한계가 있어요. 뭐 공식적으로 신천지 교인 명단을 확인할 수 있는 계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무리하게 신앙 여부를 조사하면 개인정보 침해 논란과 생길 수 있습니다.
1: 당원 가입 글 네. 안에 나는 교인이 신천지 교인이야 이런 거 안 쓰잖아요.
0: 안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신천지에서 협력을 받기도 좀 애매한 그렇죠.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수사가 답인데 이게 그러면 또 이게 어디까지 걷잡을 수 있을지가 이제 민주당에서도 컨트롤이 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도부에서는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1: 김민석 대표가 좀 신중하게 네. 처리하고 접근하겠다라고 한 발 뒤로 물러선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뭐 그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과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1: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아니 오늘이래. 오늘 정리를 잘해주신 한국일보 신현유 기자님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3: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4: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1: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6: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7: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4: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8: 네, 문자로 3154님 출근 시간 당원으로 출석합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외에도 문자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중간중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출근길에는 뉴스명당 2부에서 만나요.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5: 안녕하세요. 배우 이정현입니다. 작품 속에서 강렬한 액션이나 연기를 할 때면 저는 컷소리와 함께 상대 배우의 마음부터 살피곤 합니다. 우리 주변의 아이들 중에도 마음의 위기를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과 말투, 아이들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를 우리는 얼마나 알아채고 있을까요? 괜찮아? 요즘 무슨 일 있어? 소중한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족과 이웃에게 건네는 안부 한 번이 생명을 지키는 큰 실천이 됩니다. 그리고 남몰래 힘든 마음과 싸우고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으로 전화해 주세요. 한 번 더 살피고 한 번 더 묻는 우리의 다정한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4: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6: 어제 깜짝 발표된 인광현 신임 비서실장과 관련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어떤 기대를 걸고 계신지 전용기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7: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6: 국회의원분들이 제일 바쁠 때까지 국정감사 기간이잖아요. 예. 이렇게 아침 방송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7: 비교적 아침에는 괜찮습니다.
6: 괜찮아요?
7: 네, 이제 방송 끝나고 가서 네. 오늘 할 국정감사 질의 준비하고 해야 됩니다.
6: 오늘 어디 하세요?
7: 오늘 허그랑 부동산원.
6: 네.
7: 네, 이런 뭐 통계나 이렇게 네. 허그같이 실제 서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곳에도 분명히 지적해야 될 부분들이 많거든요.
6: 정책감사 오늘은 제대로 하시겠네요.
7: 정책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6: 네.
7: 또 부동산원의 통계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6: 맞습니다.
7: 그리고 지금 과거 있었던 뭐 리츠라든지 임대주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 핵심적으로 지적할 생각입니다.
6: 민주당 지지율이 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 30대 청년들의
7: 예.
6: 주거난, 주택난이 중요하잖아요.
7: 그렇습니다.
6: 좋은 정책 대안 좀 마련해 주세요.
7: 그렇게 하겠습니다.
6: 네. 드디어 어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사표가 수리됐는데요. 사이 23일 만에 나온 후임 비서실장으로 임강현 국세청장 임명했어요.
7: 예.
6: 예상하셨어요?
7: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6: 오.
7: 사실 임강현이라고 하는 카드를 꺼냈을 때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네. 환영한다라고 하는 논평도 바로 냈습니다.
6: 오.
7: 왜냐하면 임광현 카드를 생각지도 못했던 이유가
6: 네.
7: 국세청에서 일 잘하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고액 체납자들이 본인이 세금을 내겠다라고 밝히신 분들도 있고
6: 맞아요.
7: 실제 그 고액 체납자들을 정리하는 데에 임광현 실장의 후보자의 실장이죠.
6: 그렇죠. 네.
7: 임광현 실장의 역할이 저는 컸다고 보고
6: 직접 설득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7: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상상치도 못했습니다.
6: 네.
7: 그런데 발표가 나고 나서 아 임광현 정도면 지금 이 지지율 문제라든지 여러 네.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과거는 말로만 했다. 라는 정치인들이었다면 임광현 실장은 실제 평생을 국세청에 있었고 실적으로 숫자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좋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6: 그런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뭐 국세청 경제관료 이걸로만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7: 그렇죠. 그러니까
6: 거의 2인자 아니에요?
7: 아무래도 강훈식 이 실장보다는 이 정무적인 뭐 감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소 떨어진다라고 평가를 받을

0: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국세청 차장으로 역임을 하신 이후에 국회에 와서 한 2년 정도 국회의원직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거리에서 보셨고 저희 의원들도 임광현 실장을 지켜봤는데 정무적 감각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 판단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후에 국세청장으로 간다고 했을 때도 잘된 인사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네. 실장으로 오셨을 때는 더 박수치는 상황이 저는 연출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그때 그 권위가 좀 실릴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요. 고위당청성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명숙 국무총리 있고 당에서 김민석 대표 있고 청와대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 나갔잖아요 그동안. 네. 근데 거기에 임광현 실장이 새롭게 나가요. 근데 저분은 비례대표 초선 2년도 안 해봤고 네. 국세청만 있었고 여러 가지 국내 정치 현안 외교 안보 다 다뤄야 되는데 말이나 한마디 할 수 있을까?
0: 막 저는 잘하실 거라고 있어요. 봅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국회 2년이 굉장히 네. 좀 도움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게 30년 넘게 관료 생활 하셨잖아요. 과거에 우리 총리 후보들을 보면 그리고 총리들을 보면 뭐 관료 출신도 있고 기자 출신도 있고 직업은 굉장히 다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정무적 감각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총리나 이런 뭐 비서실장의 자리였는데 저는 임광현 실장이 그래도 관료 생활도 오래 했고 아마 비단 국세청이지만 관료 생활도 오래 했고 국회에서 역할도 해봤고 이후에는 국세청장이라고 하는 장으로서의 역할도 해봤기 때문에 네. 성과로 보답하는 이재명 정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1: 청와대 조직 장악이 될까요? 지금 되게 센 분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세팅이 다 되어 있는데
0: 지금 하나 시험 때 올라간 게 그립감인 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비서실 인사 모두 컨트롤해야 될 것이고 각종 정부의 필요한 정책적 판단, 정부적 판단을 비서실장을 다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렇죠. 텐데 아마 그 부분이 저는 아무래도 시험 때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봐왔던 임광현 실장의 역량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분이 좀 디테일에도 빠지지 않는 분이거든요.
1: 아, 그래요?
0: 이재명 그 대표가 민주당 대표 시절에 임광현 그 실장한테 월급방이 돼 이런 걸 한번 맡겨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 직장인들의 월급을 우리가 방어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세금 문제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월급을 자연스럽게 자산으로 축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네. 해서 그 월급방위대라고 하는 민주당의 TF를 만들었었는데 성실하게 수행했거든요. 네. 실제 관련 입법도 하고 이런 디테일 측면에서도 임광현 실장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세청장 이후에 비서실장으로 저는 기용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기대합니다.
1: 근데 지금 뭐 운영위 소속이시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러면은 강훈식 실장 이제 안 나올 거고 네. 이제 임광현 실장 나올 텐데 조금 뭐 맥 빠지지 않겠어요? 임광현 실장한테 뭐 물어볼 게 없잖아요.
0: 그래도 아마 내용 다 파악하고 올 거고요. 뭐 운영위에 가보면 네. 사실 싸움이 치랄이더라고요.
1: 그렇죠. 맞아요.
0: 뭐 서로 비난하고 이런 거 치랄인데 오히려 지금 감정을 내려놓고 이미 뭐 실장들도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비서실장도 바뀐 마당이니 진짜 정책 질의, 민생을 위한 질의가 운영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1: 김현지 부속실장 나와라 안 나와라 이거 가지고 또 계속 또 티격태격 싸우고 그러겠네요. 당일도
0: 운영위가 열리면 그 증인 관련해서는 그게 한 8할 9할 될 겁니다. 김현 실장 나오라고.
1: 강훈식도 안 맡길 소리. 강훈식 실장은 친하시죠?
0: 가깝습니다.
1: 네. 네. 전화 통화 해보셨어요?
0: 아니요, 이후로는 안 했습니다. 사실 뭐 가장 전화 많이 올 타이밍에는 맞아요. 전화 안 하는 게 예의가 돼서
1: 뭘 할 수 있을까요?
0: 강훈식 실장님은 앞으로 당에서 역할을 좀 해주셔야 될 거라고 저희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1: 네, 근데 의원도 아닌데 어떻게?
0: 의원 아니더라도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많죠. 그리고 네. 앞으로 주어질 큰 역할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강훈식 카드를 어떻게 쓸지도 당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어우, 최고위원님의 말씀이라서 네. 상당히 좀 엄중하게 들리네요. 김지용 중수청장 청문회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예. 어제 행안위에서 열렸잖아요. 여당 의원들이 마치 야당 후보자들처럼 엄청나게 뭐 PPT까지 준비하셔가지고 공격하시더라고요. 상당히 이례적으로 봤습니다.
0: 실제 검사 출신이라고 하는 그런 이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뭐 독식폭행 사건이라든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이라든지 검사로서의 판단의 영역을 예. 검증해볼 수 있는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강하게 지적을 하고 이 의혹을 털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의원님들이 과거 너무 많이 당해봤어요. 뒤통수 한번 세게 맞은
1: 당했어요?
0: 적이 있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우리가 거의

0: 이분밖에 없다. 실제로
1: 그랬었죠.
0: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검찰에서 큰 역할을 해줄 사람이 윤석열밖에 없다라고 해서 그 기수 문화, 그 조직 문화가 강한 검찰에서 기수 문화를 다 깨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하니까
1: 맞아요.
0: 그 선배들이 전부 사표 쓰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만큼 우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검찰개혁에 대한 믿음, 그 소신을 믿었는데 뒤통수 세게 맞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검사 출신들,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 검사 시절에 있었던 판단들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묻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라고 봅니다.
1: 의원님께서는 좀 옹호하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좀 비판적으로 어제 질의하셨어요?
0: 걱정 많습니다. 솔직하게 걱정
1: 그래요?
0: 많고요.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고 실제 우리 그 최고위원회 내에서도 이 의견을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제안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미 외부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있었죠. 그 지적들은 충분히 대통령실에 전달이 됐을 거라고 보고 대통령께서 이미 판단을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청문회 이후에 넘어갔으니까 이제는 이견을 표출하기보다 대통령께서도 판단의 근거가 그 과거 이력들도 다 있고 향후 그 미래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1: 어제 청문회는 몇 시까지 하셨어요?
0: 저는 끝까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미 초반에 내용들은 다
1: 다
0: 나왔다고
1: 나왔죠?
0: 봅니다. 네.
1: 저도 이제 오전만 보고 오후는 못 봤는데
0: 네.
1: 박주민, 윤건영 의원이 되게 세게 질타를 하셨잖아요.
0: 네.
1: 그분들도 좀 나중에 청문회 진행 과정 중에서는 인정하는 분위기든가요?
0: 해소된
1: 아니면
0: 분위기로 가는 것으로 저는 느꼈습니다.
1: 네.
0: 실제로 이후 보도 양상들을 보면 가장 강력한 지적들,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판단했냐, 독직폭행 사건에서 오히려 한동훈 의원 편들을 들어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들은 초반에 다 나왔기 때문에 이후의 지적에서는 어느 정도 해소된 측면도 있다고 봐서 조금 줄어든 양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0: 감은 충분하게 됐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지금 인사 문제가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대통령실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차대한 중수청의 인사입니다. 사실 보안수사권 논란도 결국 중앙수사 그 중수청에서 할수 있게끔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 마당에 수사를 안 해본 사람을 앉힌다고 하면 또다시 문제가
1: 그렇죠.
0: 생길 거다 보니 검찰 출신을 앉힐 수밖에 없었던 그 청와대의 의견을 저는 깊게 이해를 합니다.
1: 중수청장이 뭐 임명될 거는 같은데 임명된다고 그래서 지금 중수청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용기 의원님도 행안위 위원이시니까
0: 저는 국토위원입니다.
1: 국토위원이세요?
0: 예, 행안위원은
1: 아,
0: 아닙니다.
1: 어제
0: 네.
1: 청문회만 그런 말씀 거구나.
0: 청문회를 제가 하진 않았고요. 저도 청문회를
1: 아,
0: 지켜보는
1: 지켜보는
0: 네,
1: 것이고. 아, 안
0: 입장이었습니다.
1: 하셨구나,
0: 어제
1: 어제.
0: 국토위는 국정감사가 없어가지고요. 제가 행안위를 지켜본
1: 아이고,
0: 입장입니다.
1: 제가 착각했네요.
0: 예.
1: 최고위원식. 그러면은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계실까요, 이제?
0: 아무래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의견은 전달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강한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논란거리도 제공하시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도 그 내용들을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지사의 걱정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김지용 검사를 중대한 자리에 기용을 했었거든요.
1: 검사장에
0: 네, 검사장으로 승진시켰잖아요.
1: 승진시켰죠.
0: 근데 검사장 승진 이후에 소위 추윤 갈등에서 등에 칼 꽂고 윤석열 편 들었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아이맨의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면서 좀 강하게 반대를 하시는데 이제는 그때 당시에 뭐 감정은 조금 내려놓고 대통령께서 중수청장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1: 행안위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어쨌든 중수청 출범에 많은 실무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보도도 많이 되고 또 보고도 많이 받으셨을 거
0: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뭐 2029년까지 킥스다 될 거예요. 뭐
0: 네.
1: 올해 연말까지는 다 인테리어 끝날 거예요. 수사관들도 뭐다 채워질 거예요. 이렇게 하기에는 국민들께 너무 죄송스럽지 않으세요?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수청장의 그 임명이 네. 시급하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인사지 않습니까? 과거 중대범죄수사청 수사를

0: 어떻게 믿냐, 공수처 망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있는데, 검찰에는 검사들은 한 2천 명 가까이 있는데, 그 수사하던 수사관들은 한 6천여 명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수사관들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어가서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 능력을 비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나 그 인사가 안착하고 거기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데에 대한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지점은 저는 충분히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인사가 중수청장 지휘 아래 안착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는 것이 중대범죄수사청의 지금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저는
1: 네.
0: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1: 조직의 안정화도 좀 중요하잖아요.
0: 예.
1: 그 김지용 후보자가 이제 임명이 되면 임은정 우리 광주지방 중수청장에 대해서도 좀 기강을 잡겠다 이런 얘기를 한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좀 정리 잘 될까요?
0: 저는 잘 된다기보다는 잘 돼야
1: 돼야
0: 한다라고
1: 한다.
0: 하는 입장인게요. 사실
1: 임은정 중수청장이 좀 과하다라고 보세요?
0: 저는 되게 좋아하는 분입니다.
1: 네.
0: 근데 지금 메시지가 조금 과하고, 사실 과거에도 제가 듣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는데 과했다라고 하는 평가가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공무원들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야기 못합니다. 검사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1: 그렇죠.
0: 검사 출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자유롭게 정치적인 해석을 밖에 나가서 할수 있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저희 민주당에서 늘 했던 비판은, 공무원인데 어떻게 검사는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낼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1: 네.
0: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임은정 청장도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뭐 감정적인 거나 뭐 유불리를 다 떠나서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태도들, 이런 측면에서 비판의 여지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김영진 행안위원장이 뭐 오늘 중에 인사청문회 채택 보고서를 채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데, 최고위원으로서 지난 한 달간 김재영 후보자 논란과 관련해서 좀 아쉽거나 좀 안타까운 부분 뭐가 제일 크세요?
0: 이렇게 공개적으로 의견들이 표출되고 오히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안타깝습니다.
1: 네.
0: 실제
1: 그럼
0: 지지율,
1: 대통령이 빨리 임명을 했었어야 한다?
0: 아니 꼭 그런 건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대통령도 고심이 엄청 깊었을 거예요. 실제로 뭐 최고위에서도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라는 메시지도 나왔고, 실제 추미애 지사님도 하셨고, 많은 그 민주당 의원님들도 과거 검사 출신에 대한 뭐 불신에서 비롯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견들이 전달했기 때문에 늦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공개적으로 마치 대통령이 판단이 잘못된 것처럼 여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여당 인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 저는 일조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1: 김미수 대표의 리더십은 어때요? 계속 뭐 민티 07 나가셔가지고 경고도 하고 제어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잦아들지가 않더라고요.
0: 아직까지 감정적인 측면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과거에 있었던 그 감정 표출, 외부의 감정 표출이 결국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먼저 결론을 내놓고 외부에 전달해서 자중질환의 모습은 보이지 말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김민석 대표가 가지고 있고 그걸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저는 차츰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당 위기라고 보세요?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보면 국민의힘에게 뒤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도 많이 하락했잖아요. 위기라고 보세요?
0: 위기죠. 이 부분 해결하는 것이 저희 지도부에게 가장 큰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최민희 의원이 처참하다라는 표현도 쓰고 또 지지층을 결집시킬 방안이 필요하다.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다. 이렇게 해법을 제시했는데
0: 저는
1: 우리
0: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은 지금 당장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그러나 연련이 있다고 봅니다.
1: 아, 그래요?
0: 예. 왜 열려 있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처럼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청문위원이었어요. 그때 법원에서 판단들, 그러니까 법관들의 판단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지만 그래도 인품도 훌륭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고 실제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있었던 이 정치적인 개입들이 저는 우려가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뭐 국정감사 에서 나왔던 내용, 뭐 재재청 문제도 그렇고요. 실제 계엄 이후에 법원의 판단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냥 보수적인 판사, 법관으로서의 보수가 아니고 실제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게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무슨 판단을 할지 모른다.
1: 정치적인 판단을 뭐 잘못한 것 같다라는 것만으로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헌법과
0: 그렇습니다.
1: 법률을 위반을 명백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0: 그래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도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단언컨대 탄핵은 없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겠다는 거예요.
1: 네. 여지를 열어놓는
0: 거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한 1년 가까이.
1: 내년 6월 달이면 임기
0: 만료잖아요. 1년 좀 덜 남은 거잖아요. 네. 실제 이제 그 연세 때문에 좀 일찍에 내려놓으시는 건데 그 중간에라도 실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가 포착된다면 탄핵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은 해법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1: 다른 해법 뭐가 있을까요?
0: 저는
1: 의원님.
0: 최민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전에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그 지지층들의 그 지지율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은 된다고 봅니다.
1: 네.
0: 저는 조작기소 국정조사도 했어요. 그리고 오는 28일에 네. 조작기소 보고회를 국회에서 열 생각입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과거 조작기소 국정조사 위원들로 하여금 어떤 것이 조작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의 사례 공유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그거를 그러면 정리를 잘 하신 겁니까?
0: 예, 네,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각 의원실에서 각 의원님들이 다 밝혀냈던 그 조작기소 사례들을 사례 발표하는 형태로 토론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지금은 조작기소 하면 마치 검찰이 모두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의 그 문제 있던 검사들이 했던 행태를 99%의 검사들한테 모두 덮어씌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바꾼다거나 실제 뭐 녹취록을 조작했던 사례들이 결국 그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들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단순히 조작기소 밝히자 특검하자 이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작기소 특검을 도입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게 검찰개혁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지지율 견인에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1: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0: 네?
1: 한번 그것도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네요.
0: 예, 그렇습니다.
1: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청년 최고위원 전영계 의원님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하세요. 하슈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3: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4: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3: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5: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0: 1688.
1: 모든 인쇄 가능한
2: 서머네드피아.
1: 온라인 주문 간편한
2: 서머네드피아.
1: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2: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국민 인쇄
2: 서머네드피아.
3: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4: 합성 목재 예스팀바.
3: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6: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5: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6: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7: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8: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9: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12: 국민 건강보험.
13: 물을 쓰는 게 일이었던 시절이 있었지. 그래서 수돗물은 우리 곁으로 다가왔어. 더 깨끗하고 더 편리하게 말이야. 근데 왜 망설이고 있어? 인천 한울수는 말이야. 꼼꼼하고 빈틈없는 수질 검사를 통과하고 먹는 샘물보다 약 400배 저렴한 물이라고. 부담은 낮추고 매일의 안심은 높이고. 어때? 인천 한울수 안 쓸 이유 있어? 우리의 써본 소리.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함께합니다.
1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5: YTN is FM.
14: 삼성과
9: 함께하는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볼에 닿는 공기가 차갑습니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한자릿수로 떨어졌고요. 강원 영서와 일부 남부 내륙은 5도 이하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부쩍 오릅니다. 예년 이맘때 수준을 되찾아서 오늘 한낮에 서울은 21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23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지역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한창 출근길 차량들이 많은 시간대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긴 정체 보여지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를 시작으로 한강대교까지 답답하게 묶입니다. 반대 공항으로 들어가는 길은 올림픽대교를 지나서 한강대교 쪽으로 속도 줄이고요. 고속도로 이용량도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따라서 외곽 방향으로는 달래내고개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사, 안성분기점 부근, 그리고 영천 부근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따라서 서울 쪽으로 들어가는 길은 비봉 부근에 고장차가 있고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차간격 바짝 좁힙니다. 목포 방향으로는 매송유계소에서 비봉까지 약 5km 안에서 속도가 줄어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문막 부근에 고장차

0: 예정돼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1: 오늘 봄 미쳤다
2: 미쳤다
3: 미쳤다
4: 아, 레벨이 다르다
5: 미쳤다 오, 오,
6: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7: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 그를 보좌하기 위해 진짜들이 나타났다? 의리 하나로 뭉친 최측근 실세대 반란. 본격 정치 뒷담화 찐철파.

0: 상성철의 뉴스 명당 3부와 4부는 본격 개파 시사 토크 진철파로 함께합니다. 저희 최채채 측근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님 어서 오시고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그리고 김준일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0: 세 분 또 합체해서 너무나 다행이고요. 네. 문자 소개하겠습니다. 6691님. 오늘 강찬호 위원님, 서영주 소장님 커플룩인가요?
1: 네.
2: 네.
0: 저희가 맞췄어요?
1: 저희가 원래 강서 브라더스라고요.
0: 아, 네. 안에 또
1: 최근 또 강서구가 좀
2: 저는 교복이에요.
0: 네. 교복이에요.
1: 네. 이게 일주일 내내 돌려 입어요. 약간의 변주로 넥타이를 하나 더 첨가했고요. 나머지가 모두 구성이 똑같더라고요.
0: 이분들은 뭐 얘기만 하면 그냥 끊이질 않아 얘기가.
1: 네. 틈을 주지 마십시오. 네.
0: 알겠습니다. 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여러분 네. 동료 멘트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네. 02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뭐라고요? 장성철의 뉴스명단 이렇게 좀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 이거는 불법 여론조사 개입은 아니죠?
0: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동료입니다. 강찬호 의원님 네. 어제 네. 비서실장 네. 새롭게 임명됐어요. 어떻게 네. 보세요?
1: 이 정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 경력은 2년여밖에 안 되는 분이고.
0: 2년도 안 돼.
1: 예, 그렇죠. 그 제가 오히려 조금 더 길게 늘려드렸잖아요.
0: 그랬군요.
1: 네, 그러니까 지금 비서실장 알다시피 그 국회 여당 여야 관계부터 그다음에 공직사회 또 심지어 항상 또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는 청와대 내의 그 이해관계 조정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간의 민심을 제대로 대통령한테 전달해서 맞아요. 대통령이 잘못된 어떤 판단을 하지 않게 최대한 보좌하는 그야말로 1인 지상 만인 지하 만인 지하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만인을 더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는 다선의 경력을 지닌 정치인이라든가 또는 어떤 그 공직을 했더라도 조금 뭐라 그럴까 이 보편적인 행정 경험이 있는 경우가 있는 좀 고위공직자 출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분은 국세청이라는 그 공직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좀 특수한 그리고 좀 그 성격상 굉장히 이제 은밀하고 보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고도의 한 영역에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직역에만 오래 있었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은 당연히 예를 들어 세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것에 더 큰 인재로 쓸 수는 있지만은 지금 비서실장이라는 그런 그 네. 자리에는 네. 더군다나 지금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난 1년 3개월에 지금 국정이 문제가 많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장을 그 지금 저 교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 것만큼은 다시는 지난 1년 3개월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끔 이번에야말로 이제 민심도 살피고 좀 이제는 여야도 좀 저 가서 좀 고루 좀 다독이고 뭐 이런 정도의 사람을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더 그리고 이분 또 이제 국세청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벌써 지금 재계가 떨기 시작했고 예? 그 지금 이제 더 검찰이 없어지고 사정권 없어지니까 이제는 세무 사정권, 세무 공안 정국이 이제 앞으로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특히 제가 보니까 이 김어준 씨도 제가 보니까는 이제 세무 조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니냐는 세간의 풍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거 김어준 같은 이른바 소위 문조 털레우 세력도 이제는 이게 우리가 세무 공안 적 어떤 역공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위축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우려가 돼요.
0: 네. 김준일 평론가님, 예. 잘된 인사예요?
3: 결과로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0: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비서실장의 그러니까, 네. 자격이 있는 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
3: 그런데 이제 역대 정권을 보면은 정치인 출신도 있지만은 관료 출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은 윤석열 정부 때도 김대기, 네. 이관섭 이런 분들은 정통 관료거든요. 뭐 통계청장 하신 분이 이제 김대기 뭐 이런 거고 뭐 이관섭 실장도 뭐 산업통상부 있었고 그래서
0: 그 평가 별로 안 좋죠.
3: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1: 그래서 망했어요.
3: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이죠. 결과론적이. 그러니까 그 어제 뭐 그 국민의힘 분들도 얘기하더라고요. 왜 관료가 듣기 좋은 얘기 순서리 못하는 듣기 좋은 사람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 쓴 거 아니냐. 뭐 그런데 관료라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주목한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항상 보면은 논란이 있더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거나 내 방식을 그대로 이제 고수하는 게 뭐 SNS를 많이 쓴다든지 그런 건데 이것도 지금 그 처남이 그러니까 아내의 동생이 이제 이승엽 변호사라고 정치인 이재명의 굵직굵직한 거의 모든 사건에 다 변호인을 맡거나 다 개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3: 그래서 친형 정신병원 입원 사건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장동도 그렇고 뭐 대북송금부터 해서 다 웬만한 거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변호인이라고 알려진 분들은 사실은 그 정도까지 광범위하게 하지 않았어요. 한두 개. 뭐 그런데 이 정도까지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손에 꼽힌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어제 야당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거 보훈 인사다라고 했는데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임강현이 뭐 이제 청와대의 설명으로는 일을 잘하니까 국세청장으로서도 굉장히 성과를 냈으니까 그런 정무적인 판단보다는 일을 좀 중심으로 뒀다는 건데 그냥 제가 이게 이제 대외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하고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완전히 다르다고 보여.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뭐냐면은 네. 정치인들 몇몇 얘기 들어보니까 네. 레임덕이라고 뭐 나보고 이재명 대통령을 빙의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충성하면은 네.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0: 아.
3: 그러니까 충성을 다해 나한테. 내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니까 보여줄게. 그러니까 네.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 중용되는 이거를 시그널을 제가 보기에는 정치권에 매우 명징하게 보여줬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의 또 배우자가 이제 지금 휴스턴 총영사인데 보건복지부 공무원 경력이 좀 제일 길고 근데 뭐 국제관계도 했다라고 하지만 또 이 보훈 인사 성격이 있다라는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거를 봤을 때는 뭐 가깝고 정무적 판단도 좋고 일도 잘하고 하지만은 그런 인사를 조금 그 정치권에 민주당에 좀 많이 줬다 좀 그렇게 봅니다.
0: 서윤교 소장님.
2: 네.
0: 잘된 인사라고 보십니까?
2: 뭐 잘됐다 안됐다라기보다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 인사권이니까
0: 언제부터 또 그랬다고 그래요.
2: 요즘에 보니까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진영 내에서. 그래서 이번 인사는 대통령이 뭐 고심 끝에 결단한 거다. 일단 전제를 깔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보다 그냥 실용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려하지 않겠어. 나 이번에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있는 이 참모진들이 일 더 열심히 하라고 일 잘하는 사람 뽑을 거야. 그리고 내가 좀 편한 사람 뽑을 거야.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이 돼야 되니까. 사실 그동안 하화평에 됐던 분들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정도 선에서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보면은 일기 그러니까 초대 비서실장 강원식 실장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은 허벌판에다가 그 좀 쓰레기 치우고 뼈대를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다면 449일인가 했더라고요. 이제 2기에는 이제 뼈대에다 살을 붙이는 그런 작업을 하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정치적인 문제는 내가 이제 X에 충분히 다 지정의 갈등은 얘기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당에서 알아서 해라. 나는 일할 거야. 어떤 그런 인사가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근데 뭐 일을 뭐 해봐야 알겠죠. 의외에 저도 깜짝 인사라고 보고 있고 정무적으로 과연 이분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비서실장이 일만 한다고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0: 정말 거의 국정 2인자라고 봐야죠.
1: 근데 이제 이 정무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진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하는 걸 좀 보자. 얼마나 그게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0: 말빨이 먹힐까.
1: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지켜봐야 될 문제예요. 인사라는 것들은 뭐 잘했던 것도 지금 하면 뭐할 거예요. 결과가 얘기해주는 것이고. 근데 그 몇몇 분들 그러더라고요. 국세청장이고 뭐 재벌들이 벌벌 떨 것이다. 그다음에 세무 어떤 이런 칼날을 휘두르려고 거기 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왜냐하면 비서실장이 두고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장 두고 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네. 우려다. 그다음에
0: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러면
1: 뭐 물어보려고 그래.
0: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국세청장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1: 참 이상하다. 그런 건 같은데 그래서 우연하니까요. 그래서 청와대 어제 그 인사 발표하고 기자들하고 몇 명 통화를 했는데 기자들이 다른 사람 취재를 하고 있었더라고.
0: 몰랐었어요.
2: 그러니까 이거는 보안이 상당해.
1: 발표 한 시간 전까지 뭐 거기 그 하마평 올랐던 분 전화해서 뭐 입장 물어보고 그분 연락 줬다고 네. 막 하던 차에 갑자기 빵 터지니까 기자들도
0: 네. 뭐지?
1: 할 정도로 굉장히 극비리에
0: 전격적으로 네.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아주 그냥 고신고신 그때 대통령이 딱 낙점한 거예요. 네. 그렇죠?
2: 제가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관련해서 유일하게 성공한 케이스 같아요. 100% 보안에 성공해서 기자들 완전히 따돌렸고 네. 그다음 요즘 민사 하는 것마다 말렸잖아요. 첫째 용해인 김승원 다 낙마했잖아요. 네. 특히 김수원 낙마는 정말 뼈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다가 또 뭡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또 그냥 압박해가지고 어떻게든 지금 김민기 아마도 김민기로 보이는데 내가 원하는 사람 어떻게든 제청해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 심지어 100% 본인이 인사권을 갖고 있는 지금 중수청장 저 이 누가 김지용 이분도 심지어 자기 당 식구들이 지금 난리쳐가지고 네. 지금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인사 갖고 완전히 지금 최근에 말렸는데 그나마 보니까 비서실장은 물론 본인이 이거야말로 정말 100% 갖고 있는 인사권이지만은 이런 경우 이제 언론에 네. 여러 가지 사전 누출 이것도 네. 청와대 굉장히 아파하는데 보안에는 성공하셨네요. 그래서 조그만 성공을 축하드리고요. 근데 조그만 성공은 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앞으로 볼 때는 정말 그 우려가 큽니다. 뭐 그죠. 왜냐면 아까 말한 그거예요.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론가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관료 출신은 어김없어요. 살아온 이력이 무조건 상관에 충성하고 상관 심기 안 건드리면서 출세해온 사람들이 거의 고위직에 오르게 돼 있고 그 DNA가 변하기가 어려워요. 그다음 두 번째 이분의 지금 국세청장으로 이력을 보니까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득달같이 그냥 세무조사 해가지고 이거 바로 불과 이틀 전에도 지금 세무조 국정감사에서 말이죠. 7년 전에 벌어지던 뭐 엠패션 플랫폼 광고 문구 작년에 대통령의 SNS 공개 비판하니까 바로 그냥 비정기 특별조사 대상이 됐다. 이런 거하고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지금 온 국민이 사실 굉장히 사실 내부적으로 의문을 갖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 설정 신공.
0: 17억.
2: 자, 이거요. 이거 지금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어요. 배준영 의원이 국정감사 바로 비서실장 임명되기 전에 국세청장으로 국감장에 나온 임광현 그때 당시는 청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들은 바 내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똑같은 그런 스타일 그런 걸로 돈이 없어서 근저당 설정해서 했더니 그 세무서에서 당신 이 돈은 뭐 어떻게 이걸 다 했는지 자금 원천이 뭐냐 그리고 지금 그 이자 당신이 그 지금 근저당 설정해서 했으면 네가 당신 이자 냈다고 하는데 그 집한 사람은 이자 소득세 냈느냐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은 저 중요 추정에서 상당액을 지금 세금 추징하고 자기는 세무사한테도 큰 봉이 돼서 네. 거기도 돈 잔뜩 줘야 했다는 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식으로 하면은 사실 온 국민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자기가 살 집에 집값에 적어도 50-60%를 근저당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은 사례라 비슷한 사례인데 지금 탈탈 털리고 세무고통 받은 사람이 벌써 나왔다는 게 배준영 의원의 지적이고 따라서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 지금 그 건도 조사했느냐 했더니 1억 원 이런 얘기를 해요.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대상으로 검토해봤는데 과세 대상이 아닌 걸로 보고받았다. 이 말이 세상에 이 정도 지금 큰 지금 사안을 네. 언론에 공개된 자료만 보고 밑에 사람들이 판단했는데 아니랜다. 그렇게 보고받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또 싹 빠져나가. 밑에 애들이 그렇게 이제 판단하고 보고해서 나는 넘어갔다 이런 건데 이거야말로 제가 보니까 완전히 대통령 세무조사까지는 저는 뭐 그걸로 세금 때려나 말나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건 세무조사 대상 같은데 혹시 이거 세무조사 면제해 준 이것도 지금 뭔가 여기에 인사에 반영됐나? 지금 저는 이런 의심까지 들 정도입니다.
3: 네. 그러니까 되게 이제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네. 조금 보론을 하자면은 대통령이 네. 예를 들면은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세무조사, 그러니까 세무와 관련해서 뭐 그럼 예를 들면은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가 있다라고 지난 2월에 얘기를 하고 폐가망신.

0: 주가 조작, 주가 조작하는 거 폐가망신 시키겠다. 지난 3월에 얘기하고 산불 카르텔 5월에 얘기하고 생활 물가가 불안하다라고 9월에 얘기하고 했을 때 어김없이 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에 다 들어갔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가장 발빠르게 이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입안에 혀처럼 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임광영 국세청장에 대한 칭찬이 여러 번 있었어요. 예를 들면 며칠 전에도 방금 얘기한 선박왕 네. 국무회의에서 이틀 전에 얘기를 한 것도 있고 지난 5월에는 국세청 체납관리단 성과를 공유하며 잘하고 계신다 칭찬하고 4월에도 의원직을 버리고 국세청장을 맡은 임광현이 정말 열일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칭찬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입안에 혀처럼 굴어서 그런 것이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맥락을 보면 아까 뭐 김어준 뭐 세무조사 그건 좀 웃긴 얘기긴 한데 과거에 예를 들면 관료 출신 중에서 재경부라든지 이런 데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 예를 들면 김기춘 그리고 뭐 이병기 국정원장 출신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정기관들을 중용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근데 이제 사정기관은 대체적으로 국정원, 검찰 있는데 이제는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강을 잡기 위해 국세청을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그건 뭐 말씀하셨다시피 국세청장을 앉혀놓으면 되네. 그런데 이게 일종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 이런 현 라인에 있는 금융이나 금감원의 선배라서 쥐락펴락했던 것처럼 비서실장을 여기 앉힘으로 인해서 국세청장 앉힘으로 해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다 칼들이 다 이제 무뎌졌으니까 나머지 칼들이. 그런 해석도 존재한다. 그래서 맞아요.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다.
2: 저는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3: 그만해요.
2: 김어준 얘기는 그냥 세무사 안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그 비서실장 왔다는 것 자체로 이미 저는 김어준 씨는 위축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자체가 이미 엄청난 위축 효과예요.
4: 참고로 김어준 씨는 뭐 세금 낼 거 다 잘 내고
2: 그럼요. 있다. 내지만 근데 아니, 우리나라에서 세금 낸다고 세무조사 걱정 안 하는 사람 있나요? 대기업 중에서.
5: 네. 근데 보면 그 장성철 우리 진행자께서도 보좌진을 해봤잖아요. 이 본인의 참모를 쓸 때 내가 얘기를 딱 하면 일을 탁 철해서 오는 사람이 좋아요. 무슨 일을 딱 얘기를 했는데 그건 말입니다. 안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좋아요.
4: 말하지 않아도
5: 알아서
4: 눈치를 살펴서 알아서.
5: 그러니까 하면. 결국에는 어이구. 이제 이 비판을 하려면 이게 너무 대통령의 말에 그냥 충성을 다하고 입안에 혀처럼 구하고 뭐 이런 게 비판할 수 있지만 또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는 말만 하면 즉각적으로 움직이네. 아 이뻐 죽겠어. 그걸 자체를 보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조직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뭐 이런 시각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임광현 청장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충성심을 보였고 그런 부분들이 대통령 눈에 든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네. 또 평가를 좋은 쪽으로 할 수 있다.
4: 잘하시는지 지켜보고 우리 훈식이 형은 뭘 할지는 그것도 이제 한 달 후에 지금 푹 쉬고 오겠다니까. 네. 그거 보고 우리 얘기 나눠볼게요. 네. 서영주 수장님 네. 긴종 청문회 어제 뭐 많이 보셨을 거고 네네네. 뭐 멘트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임명될 것 같아요.
5: 임명 되겠죠.
4: 근데 뭐 이 논란이 이렇게 한 달 동안 이어진 것도 상당히 여권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어제 청문회 그냥 어떻게 보셨어요? 민주당 의원들이 조금 오전에는 세게 하다가 오후에는 그냥 원만하게 끝난 것 같은데.
5: 저도 청문회를 많이 해봤고 많이 봤는데 어제의 청문회를 한마디로 하면 네. 이게 정책적인 어떤 질이나 도덕적인 판단을 구하는 것보다는 친윤 간별 청문회였다. 그러니까. 친윤이냐 아니냐. 이것만 그냥 물어봤어요. 종일 내내. 검찰개혁이 되고 나서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조직이 생겼는데 거기에 네.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할 텐데 친윤이 아니야. 아닙니다. 아니야. 당신은 비겁하고 뭐 이래요 하면서 그런 지식들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청문회를 누구를 위해서 열고 있는가. 국민들을 위해서 열고 있는지 진영을 위해서 열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좀 안타까웠고
4: 깜이 된다고 보셨어요? 깜.
5: 저는 그 어제 김정우 후보자 발언 자체는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었으나 사실상 보면 이분은 친윤도 반윤도 아니고 네. 사실 그냥 본인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검찰 내부에서 그 조직 논리에 충실하게 뭐 충실하게 임하면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그러니까 저 윤석열 장모도 재수사했던 것도 본인의 판단이었고 당시에 뭐 독식폭행이라든지 뭐 김학의 사건에 대한 그 당시 처신도 조직 논리 또 따랐던 선택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냥 전형적인 검찰 공무원이에요. 네. 근데 이걸 어저께 그냥 막 친윤이 아니냐 감별하는 거 보면서 조금은 여당 내에 이런 갈등들이 좀 부끄러웠다.
4: 박주민, 윤건영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때 특히 박주민 의원은 뒤통수 세게 맞아가지고 자기가 정말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청문회 어떻게 보셨어요?
0: 일단 연기들 다 잘했다.
4: 연기예요?
0: 각자 같은 역할들에 충실해서 목소리 뭐 이제 조국혁신당이나 민주당 좀 강성 의원들은 목소리 톤이 한 두 톤 올라가셨더라고요.
4: 맞아요,
0: 그러니까.
4: 맞아요.
0: 예.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엄중하게 이 사안을 바라보고 매섭게 추궁을 하는지를 이제 지지자들과
4: 증거로 남겨.
0: 예, 이거 증거로 남기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 역할하고 그 와중에 이제 깨알같이 박덕흠 의원은 또 정치 검사 누구예요? 한동훈 아니에요? 뭐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바를 다 얻으려고 이 판을 다 활용을 했다 그 생각이 들고 네. 연극이 너무 길었어요. 연극으로 따지면은 1막 하는데 지금 한 두세 달 걸려서 너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얘기 좀 그만하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우리 이제 서 수장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러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있어야 되나요 없어야 되나요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누구는 공무원은 영혼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예를 들면 그게 이재명 대통령이 태권브이 조종하는데 철이가 타면 철이가 하고 뭐 영희가 타면 영희가 하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소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소신 있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그게 이제 윤석열 총장에서 검사들 중에서 정치 검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보기에는 조국 저거 큰 문제 있는데 그래서 소신으로 가지고 했잖아요. 크게 뒤어서 영혼이 없는 사람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쳤다. 그러니까 뭐 말이 좀 과할 수도 있지. 네. 제가 좀 과하게 비교할 수도 있지만은 일 맡겨놓으면 그냥 일 잘하는데 얘 지금까지 한 거 보니까 네.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금 강는데 그거를 이제 친윤이냐 아니냐 계속 얘기를 하는 거고. 검사 대 정치검사로 맞는 게 누구냐. 저는 정치권이라고 봐요. 이게 지금 친윤이냐 아니냐. 친민주당이면 그러면 정치검사 아닌가요?
4: 맞네.
0: 그러니까 그냥 소신 있게 일을 해야 되는데 다 지금 평가력이라 하면서 검찰 조직도 뭐 자기들 자업자득도 있지만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여기까지 왔다. 이제 그건 적당히 좀 해라 이제.
4: 강찬호 의원님.
2: 중수청장이라는 점이 뭐 지금 잘 말씀하셨고 저는 서영준 수장 아까 말을 듣고 제가 이제 당연히 도입부에 할 말을 다 해버려가지고 네. 오죽하면 소수장마저 저런 얘기를 했을까.
5: 뭐 그러면 원래 그래.
2: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민주당 내에서 합리와 소신 정말 영혼이 있는 우리 저 민주당 평론가라고 제가 정말 존경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뭐 도입부는 그냥 서초장 말씀으로 제가 가름하고요. 그럼 결국 이거예요. 뭐 지금 중수청이 특히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국민한테 선전했습니까. 뭐 마약, 경제, 부패 정말 7대 중대 범죄 이거 확실하게 때려잡는 그런 수사기관 사법기관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능력과 거기에 걸맞는 인품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게 청문회인데 그게 아니고 진짜 말한 대로 친윤이니 아니니 지금 개파 지금 간별하고 앉아 이거는요 국민에 대한 모독이고요. 네. 이거 중수청을 세운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오히려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네. 그 뭐예요? 지금 중수청이 뭐야?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심지어 자기 민주당의 입맛을 넘어 민주당 안에 특정 개파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지금 사람을 수장으로 앉히겠다고 민주당 의원들끼리 지금 완전히 서로 치고 싸우는 식의 지금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의견이 다른 모습을 연출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완전히 저는 이 사법 이 검찰 검수완박과 중수청 공소청의 이 저 개설이라는 지금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더 좋은 치안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다음에 정치 검찰 정치 저 사법기관 만들어 가지고 어떤 저 자기들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정치적으로 눈치 보면서 다 그냥 그런 쪽 원하는 쪽으로 지금 굴러가게 그렇게 만들려는 의도가 정말 너무 뻔히 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김수용 저 우리 청장한테 경고하는데 후보한테 네. 지금 대통령이 말도 안 되게 뭐 지금 검찰 공소청장 뭐 저 그 중수청장 이런 사람들 다 국무회의 참석하게 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4: 안 되는
2: 말도 안 되는 거. 지금까지 참석한 사람 전례가 없어요. 없어요. 이 정부 들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 본인이 다 지금 거기 지금 대상 아닙니까? 앞으로 기소돼 있는 사람이고 자기 이해관계자한테 지금 저 자기 마치 저 대통령이 말이죠 장관이나 이런 하급 관리를 앉혀놓고 회의하는데 네. 그 사람들 앉혀가지고 뭐 말은 안 한다 그래도 눈빛만 봐도 위축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저는 이거는 이 청장 되면은요 이 참석 거부해야 돼요.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안 그러면 이거 자체가 탄핵감입니다.
4: 서 소장님. 네. 처음에는 한 번 정도 이렇게 참석시켜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이렇게 계속 참석시키는 게 맞아요?
5: 아 근데 사실 이 청단위를 뭐 중수청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청단위를 불러서 업무보고로 같이 논의하자 그거예요.
4: 아니, 근데 매번 참석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않냐 이거. 아니, 사정기관.
5: 아니 사실 뭐 사정기관이든 어쩌든 간에 이게 행정부 수장이 산하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그러면 대통령 사담을 할 겁니까? 예를 들면 말씀한 대로 이 강력범죄라든지 중대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특히나 검찰개혁이 되고 나서 인지문을 열었는데 가닥을 잡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도 당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구멍이 뚫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카페라 신경을 써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전제로 깔고 경직돼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마치 중수청장 앉혀놓고 본인 사건 얘기하고 본인 지시하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윤석열 시대에나 그랬던 거지 이재명 시대에서는 그렇지
2: 않습니다. 지금 저 말씀이 아주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러니까 특정 대통령은 그 이럴 것이고 특정 대통령은 저럴 것이고 제도는 절대 그렇게 사람에 따라서 제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건 다 결국은 자신의 사감이나 이해관계가 다 개입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애초에 그러지 않아 보일 사람조차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제도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윤석열이 하면은 그거 제가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윤석열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나 심우정 검찰총장 앉혀놓고 매번 국무회의 한번 해봐라. 바로 민주당에서 탄핵하려. 저 김건희 여사 수사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못하게 하려는 수작이다. 이러면서 난리쳤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원석 검찰총장 어떻게 처신했습니까? 그 저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만 대통령 만나요. 임명장 받고 나가는데 그 저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 이거 저 총장님 이거 받으세요 하고 보니까 그 아주 그 아주 그 최신형 휴대폰 박스예요. 대통령과 특별히 대통령실하고 통화할 수 있는 비어폰을 준 거예요. 이원석 총장이 그거 딱 들고요. 그냥 박스도 안 들고 들고 와서 자기 서랍에 집어넣고 열쇠 잠그고 임기 내내 단 한 번도 그 저 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그러다가 퇴임하는 날 그 자기 이제 집기 정리하다가 그거 꺼내가지고 박스째 그대로 대통령실에 돌려줬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전화 한 번이라도 썼으면 또 얼마나 난리쳤을까요? 전화조차도 그러는데 직접 참석하라고요?
4: 알겠습니다.
2: 진짜 이게
4: 김준일 평론가님 딱 판단해 주세요. 어떻게 두 분 얘기가 좀 달라서.
0: 뭐 저는 두 분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어요. 네. 황희정승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검은소
2: 황희란 의원이 있죠.
0: 페퍼스. 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러니까 그분이 황이 요즘 더 유명하지.
0: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거 언론에서 사설도 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료도 냈어요. 정부에서 뭐 이를테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민생 수사가 있고 부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게 수사기관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논란을 피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런 논란이 있고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것도 논란을 피하지 않는 건데 저는 그 부분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정권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검찰이나 국정원이 암암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정기관으로서의 칼, 그 공직기강을 잡는 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졌다. 검찰은 해체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앉혀가지고 자기 수사에 대해서 얘기할 이럴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그거는 하더라도 만회하더라도 뒤로 하겠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인사권, 내가 가진 인사권에 대해서는 내가 절대 놓지 않겠다.
4: 계속
0: 내가
4: 그렇게 그 판단하시는군요.
0: 네, 저는 이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인사권. 없기 때문에. 레임덕 웃기지 마. 나 인사권을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라는 그거를 계속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게 좀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4: 계속 참석하는 네. 거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바람직하다 아니면 좀 부적절하다?
0: 매번 참석하는 건 솔직히 그렇고 사안이 있을 때는 들어와라고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지 국민들도 납득. 아 이것 때문에 들어왔구나. 근데 어쨌든 수사기관의 독립성이라는 것도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번 참석하는 거는 예를 들면 그러면은 서울시장도 매번 참석해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 는 조금 생각을 해보시라.
4: 찐철파 3부 여기서 마치고요. 광고 듣고 와가지고 찐철파 4부 신천지 갈등 재점화된 민주당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안녕하세요. 하슈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 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6: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3: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 사이다 리치.
7: 하초아랑 같이 리치예요.
8: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선 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2: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5: 점심 또 안 먹어요?
6: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5: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6: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5: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7: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목소리로 지역을 바꾸고 우리 민주주의의 역사를 이어온 힘입니다. 그 의미는 주민의 삶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을 때 더 분명해집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더 가까이서 듣고 경기도에 필요한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지방자치 경기도의회가 지켜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입니다. 그간 아무도 하지 못한 우리 농지 전체를 살펴보는 것, 두렵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상속 이농, 고령농가 농촌의 관행적 임대차, 영농 곤란 농지, 농업용 시설 등에는 농지 처분 명령이나 이행 강제금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림자 농부에게는 이름을 되찾아드리고 전업 농가 청년 농업인에게는 미래를 그릴 땅을 드리며 고령농에게는 농지가 노후 자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소중한 농지가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11: 3일 동안 AI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AI 엑스포 마스 2026. 로봇이 함께 일하는 공장, 도로와 하늘을 오가는 미래의 이동수단, 우리 집과 병원, 우주까지 확장되는 AI 기술. 화면 속에서만 보던 기술을 눈앞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세계가 주목하는 국내외 AI 기업들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혁신 컨퍼런스까지. AI가 바꿀 미래를 미리 만나는 특별한 3일.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금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등록하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0: 한번 쪼아야죠.
1: 아, 지금 저는 국민을 대변해서 쪼르는 네. 심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아, 칭찬의 댓글이니까요. 네. 서영주 소장님, 네. 민주당 위기인 것 같아요.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내부적인 갈등이 좀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신천지 뭐 당원 입당 관련해서 김민석 대표가 한마디 해가지고 당이 좀 난리가 났어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돼요?
2: 그러게 이제 이 신천지 이 뭐 뭐라고 해야 되죠? 교인들인가요? 네. 신천지 교인들이 당원으로 입당을 해서 본인들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그게 어떤 단순한 그 권리 행사가 아니라 의도를 네. 가진 권리 행사가 아니었냐 이제 그런 의혹이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힘에나 있을 법한 일이 민주당이 또 있었구나라는 게 충격적이고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그냥 덮을 수는 없는 문제 같아요. 이거는 저는 시끄럽더라도 네. 털어내고 가야 된다. 이거는 한국 정치에 이런. 있어서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저는 뭐 당원 명부가 각 정당에서 중요하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신천지 교인들이 한 수만 명 정도가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어서 특정 어떤 세력들에게 지시를 받고 특정 후보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또 어떤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지금 정당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시끄러운 것은 뭐 그 전당대회에서 친천계의 후보들이 뭐 정청래 의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발끈하는 것들이 우리가 무슨 신천지하고 관련이냐 이 얘기거든요.
0: 그때 김민석 후보가
2: 그건 아니지.
0: 연루설 얘기했었잖아요.
2: 네, 연루설 얘기했는데 조금 당 지도부에서 신천지 관련해서 좀 거칠게 들어가긴 했어요. 네. 사전에 깔고 들어가야죠. 정당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이거는 발본색원 해야 된다. 우리가 모두 친청 뭐 이런 거 없이 이 부분은 같이 힘을 모아서 갑시다. 저는 친청계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전제를 깔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냥 툭 나오다 보니까 우리한테 그 전당대회 때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래서 성급했어요 그럼 김민석 대표의 문제제기가?
2: 아니 성급부터 했다기보다는 과정도 그래요. 이게 인터뷰의 과정에서 밖으로 새어나온 거라서 공식적으로 된 것도 아닐 뿐더러 김민석 대표가 본인 입으로 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습을 잘해서 신천지 당원들이 우리 민주당 내 이중당적으로 있다면 이거는 다 걷어내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중당적 문제예요. 네. 신천지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0: 그럼 결국에는 경찰 뭐 수사 조사가
2: 수사 쪽으로 넘기고 이거를 당내의 어떤 뭐 친천계 친석계 싸움으로 가져와서는 절대 안 된다.
0: 김준일 평론가님 예. 어제 6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긴급 최고위원회 열렸었는데 이 사건 관련해서 되게 논란이 컸던 모양이에요. 정리가 될까요 이게?
3: 민주당 뭐 하냐? 저는 좀 이 말씀을 왜요? 좀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가지고 이제 전당대회 때 죽도록 싸우고 김지용 가지고 죽도록 싸우고 근데 김지용 청문회 끝나니까 이제 신천지 가지고 싸운다고? 네. 와, 나 끝도 없이 싸우는구나 진짜. 이게 뭐 본인들한 저는 이 문제가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 시점에 이거를 또 꺼내 가지고 또 싸움을 하려는 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냐?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은 나오는데 우려가 커요. 그냥 왜 밖에서 제가 민주당원도 아니고 제가 밖에서 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런 일단은 신천지가 정당에 가입하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별의 뭐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고 다만 여기에서 뭔가 정치권하고 딜을 하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보통 이걸로 처벌하는 게 정당 업무방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거기까지 이거를 확인을 하고 지금 한 건가?
0: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3: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수사기관에 맡겨야 되는 건데
0: 증언만 있는 거
3: 그러니까 증언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은 수사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수사기관에 맡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원 명부와 신천지 명부와 그리고 증언이 있었으면 그 사람들 다 소환했는데 당 자체가 쑥대밭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 외부가 강제 수사하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윤상현 의원도 빨리 수사하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국힘만 해? 민주당도 해? 그러면 외부의 해당 행위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이제 집단 가입 정황이 있는데 언제 집단 가입을 한 거죠? 네. 역대 이제 당대표가 거슬러 올라가면 김민석 위에 정청래. 네. 정청래 위에 이재명 두 번 하고 이재명 위에 송영길. 송영길 위에 이제 이낙연. 그 위에로 가면은 이제 뭐 추미애, 이해찬, 추미애, 문재인 막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언제 들어온 건데 이게? 그래서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다 밝히는 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이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게다가 지금 이렇게

찐철파 4부 시작하겠습니다. 업무열님께서 유튜브 댓글로 딱딱 우리 강찬호 논설위원님 화이팅! 이렇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0: 분란까지 생겼으면은 글쎄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현명하지 못한 접근이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게 이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됐잖아요. 그렇죠. 3만 명에서 5만 명. 김민석 대표가 본인이 처음 취임 일성으로 한 게 최고위원회의에서 맞죠. 얘기하다가 뭐 유출되면은 그거 퇴출시켜버리겠다라고 했는데 뭐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건지 어쩐지 모르겠으나 이게 해필이면 박선원 최고위원이 이중당적 뭐 이거 정리하는 당원 TF 단장이고 그쪽에서 나온 걸로 지금 보여요. 지금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까지 나. 뭐 하나 이게 제대로 지금 굴러가지가 않았고 과정이 앞으로도 이거 험난하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거냐. 굉장히 큰 무리수를 뒀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1: 강찬우 의원님 그래서 네, 그런지 네. 김민석 대표가 좀 뒷걸음질을 친 것 같아요.
2: 그렇죠. 네.
1: 좀 신중하게 접근하고 정리하겠다. 네. 이런 식의 입장을 내세운 것 같은데 네. 정리가 될까요?
2: 정리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1: 어려워요?
2: 김민석 진짜 대표는 진퇴양난이라고 봐요. 지금 그래요? 보니까 어제 1시간 반 정도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다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 당분간 뭐 숙고해서 한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어제 거의 뭐 전쟁급의 아마 논쟁을 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네. 결론이 안 난 거죠. 결론 만약에 논쟁이 잘 정리됐으면 결론을 내고 무슨 입장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자들한테 숙고하겠다. 전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뭔가 약간 지금 백다운하는 듯한 기류가 보이고 네. 있어요. 지금 이건 보겠습니까? 칼 빼들었는데 네. 아이고 이거 칼 휘둘렀다가 지금 벌집 건드리고 나도 우리 쪽에도 피가 많이 묻게 생겼네. 지금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국민이나 당원들 보기에 이게 뭡니까? 지금 저 집권한 지 권력 잡은 지 50여일밖에 안 되는 당대표가 지금 보니까는 그 칼이라고 빼든 것 같은데 바로 빼들고는 바로 또 이렇게 그냥 아이고 하면서 입다우는 또는 물러서는 듯한 이거 자체가 완전히 그 당의 권위나 리더십 그 실추를 지금 보인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완전 자가당착이에요. 올 초에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국민의힘에 신천지 유입된 정황 놓고서 아주 그냥 엄벌 반헌법적 저 뭐냐 종교 헌법상의 정교분리 원칙을 어긴 국민한테 총구를 겨눈 반란 행위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뭐야 위헌정당이라는 얘기잖아요. 저 신천지 유입한 정당. 네. 지금 민주당이 그렇네. 그것도 딴 사람이 아니고 당대표가 지금 그 아예 유입된 것 같다고 지금 당대표 측에서 얘기 나오네. 이거 민주당이 이재명 스탠드에 따르면 지금 반란 정당 지금 위헌 정당 아니에요? 이거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당장 지금 그리고 그때 뭐라 그랬어요? 저 대통령이 아주 즉각 이거 수사해야 된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경찰 뭐예요? 오늘 중수청 막 출범 이거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딴 것도 아니고 당대표가 자인했는데 집주인이 아이고 우리 집안에 지금 범죄 있어요. 지금 자인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누가 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까? 네. 대통령이 했어요. 오늘 지금 김재영 후보 저 되는 대로 바로 시작하십시오. 그러지 않고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딴 사람 되는 건 당대표 측에서 아 이거 정황 있다고 근데 그 정황 유입 정황 유입이 뭐 대통령이 아 이거는 반헌법죠 반란 이랬습니다.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진짜 이 당이 제가 보니까 개파 싸움하다가 자기한테 완전 스스로 칼 꼽는 행위도 서슴치 않아요. 이것이야말로 지금 내후년 지금 총선 공천을 놓고서 거의 우리 당 안에 어떤 오물 이런 배설물이 다 튀어도 아무 상관없다. 지금 오로지 공천권 네. 당권 지금 가져야 되겠다. 거의 악의 다툼이고 이 과정에 희생되는 건 오로지 국민입니다. 이 사람들 지금 민생 국정 뭘 하고 있나요? 이거 여기에 날 밤새고 제가 또 하나 또 상황 들었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지금 여성위원장 최근에 노인위원장 청년위원장 이거는 뭐 타이틀은 물론 좋고 의미 있는 자리지만 크게 실권은 없는 자리들인데 지금 이것도 놓고 혈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이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여성위원장 지금 출마를 선언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지금 친명계로 분류된 또 김남희 의원이 나서시고 김남희
1: 맞네.
2: 예. 자, 그러면 이런 지금 저 최고위원까지 지낸 분이 왜 지금 여성위원장에 나오죠? 이거 그러지 이게 뭡니까? 왜 여성위원장에 나오나 했더니 이게요 공천관리심사위원회의 자동직 위원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 초에나 이제 구성이 될 공천관리위원회를 네. 놓고서 공천심사위원회 놓고서 그 안에 벌써 지금 누구를 꼽을 것인가를 놓고 친명 친청이 또 엄청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2: 야, 이건 진짜 심각해요.
1: 신천지 네. 관련해 가지고 네. 친청계 뭐 최고위원들이나 네. 정청래 대표가 입 다물고 있는지 네. 논란을 더 키울 것인지 네. 그거 한번 지켜보고
0: 요거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좀 제안해 드리는 거는 이게 뭐 중수청 수사 대상은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이
2: 대통령 칠대
0: 범죄에 들어가진 않고요. 이제 정치인 부패 범죄 뭐 뇌물이나 이런 거는 하는데 중수청이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중당적 말씀도 하셨는데 거기하고도 같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신천지가 아니면 통일교가 뭐 국민의힘만 들어갔겠습니까? 민주당만 들어갔습니까? 사실은 이중당적 문제하고도 이게 같이 엮여 있거든요. 정치개혁 차원에서. 원래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이중당적이면 징역 1년 이하나 100만 원 이하의 그렇죠. 벌금이 돼 있는데 유명무실해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네. 민주당이 정말로 이게 의지가 있으면 해결을 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게 아이디어가 나온 게 명부를 다할 수는 없어요. 공개를 국가기관에 그거는 이제 정치 결사의 자유 뭐 이제 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 근데 이거를 비식별로화 해가지고 그래서 이중당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1: 그런 제도 시스템 필요하겠어요.
0: 예, 이게 너무 지금 이게 혼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좀 아이디어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건설적으로 나와가지고 모두에게 아니에요. 좋을 수 있는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개파 싸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 싸움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는.
1: 정확한 네. 지적이시죠.
3: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네. 개파가 뭐 다투고 힘겨루기 하는 거는 당연히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하루 이틀 일이었어요. 뭐 그게 없어야만 대대로 된 정당에다 지적하는 것은 정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2: 근데 여권이 지금 위기인데.
3: 아 근데 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천지 문제를 왜 꺼냈냐 저는 잘 꺼냈다고 봐요.
1: 그래요?
3: 말을 꺼냈는데 왜 마무리를 안 줘요. 그거는 해야 될 문제이고 이건 말씀한 대로 이 말을 꺼냈으면 이걸 거대 담론으로 가야 돼요. 이거를 어떤 맞아요. 신천지 문제가 하나의 특정 뭐 전당대회 아니면 어떤 시기 이런 걸 특정할 게 아니라 이중당정 문제가 확인이 됐으니 네. 우리가 이 부분은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거는 해소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걸 해소합시다. 이런 거대 담론으로 가야 되는데 요 설명이 부족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고 수사로 가야 돼요.
2: 그 자체로 수사와 동시에 네. 이거 그 분명히 인정하셔야 돼요. 대통령이 지정한 반란 정당. 지금 위헌 정당.
4: 알았어. 민정, 아까 얘기했잖아.
2: 민정 스스로 했잖아. 아니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4: 알았어요.
2: 그걸 당대표가 자해냈네.
1: 알겠습니다. 우리 서영주 소장님 컨디션 안 좋은데 서영주 소장님께 또 곤란한 질문을 해야 될 것
3: 같아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검찰 측 조작 기소 주장하면서 뭐 가석방을 청구했네 안 했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네. 다음 주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3: 대한민국의 수감 중인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네. 그걸 특별하게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만 하고 있다라고 네. 보는 것은 조금 우리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데 네. 본인은 본인 억울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내가 그래 나는 마땅히 죄를 받아야 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행위들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변호사였던 김건민 변호사도 오버한 거죠. 가석방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들도 가석방을 해달라고 제도까지 바뀌어서 그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죠. 그리고 이화영 그 전 부지사는 가석방 대사뿐만 아니라 이게 대부송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뇌물 부정부패 혐의가 커요.
1: 맞아요.
3: 대상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본인이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스피커가 있어서 떠들고 우리가 주제가 되는 것이지 저는 뭐 거론의 대상이 되나요?
1: 이화영 부지사의 저런 당당한 모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3: 그냥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흔히 보는 정치인들의 그냥 뻔뻔함?
1: 아니 근데 솔직히 본인이 독자적으로 대북송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단 말이에요. 네. 재판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무슨 빚쟁이처럼 그러니까, 가석방해달라 사면해달라 뭐 재심 청구한다. 왜 나 빨리 안 풀어주냐 나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는 게 맞지.
3: 아니 그게 사실상 보면 우리가 뭐 예단하는 것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처음에는 뭐 이게 보고를 할 것처럼 검찰에 회유돼서 했다가 또 뭐 안 했다고 또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했다고 또 얘기를 하게 되면
1: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3: 아니 그러니까 협박이 통하겠어요. 재판부가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범죄에 대해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진술이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분이 도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기에서 변호인까지 해서 대통령이 협박하고 겁박하고 했다. 그냥 이제 수감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뿐이다. 저는 그 이상 그 이해도 없어요.
2: 이화영 부지사가 참 불쌍하네요.
1: 왜요? 불쌍해.
2: 아니 지금까지는요 민주당 뭐라 그랬어요? 전 검찰 조작 기소에 억울한 피해자고. 아 그래서 그 이화영 부지사 끝없이 국회 불러갖고 불러내서 거기서 저 뭐냐 그 나는 기소 저 허위 진술을 하도록 조작 기소 당하도록 내가 저 회유당 당하고 이상한 검찰에 각종 이상한 작태에 휘말렸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이크 주고 그렇게 떠받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정말 오랜 그 수감 생활 때문에 더 이상 못 참겠다 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뭐 해서 협의를 했는지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변호사가 몇 마디 이제 하니까 네. 뭐가 그렇게 아팠는지 갑자기 아, 이 사람은 원래 개인 비리도 있고 뭐 지금 저 우리 서영주 수장 하는 말대로 저 맨날 말

0: 바꾸고 하는 사람 우리가 어떻게 믿냐?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 뭐야? 이제 나 편들어준 민주당도 하루아침에 나를 아주 쓰레기로 만들어버리네. 좋아 그럼 나도. 나도 그러면 이제 마지막 카드 쓸래. 지금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밖에 없다. 제가 볼 때는. 네, 이런 것이고 그 좀 전에 장성철 우리 대표의 자격이 정말 있으십니다. 제일 정확한 말씀하셨어요. 이재명 저 그 대통령도 과거 그 검찰에 이제 이 관련해서 조사받을 때 나는 몰랐다 적어도. 그 쉽게 말하면 그 얘기는 이화영 부지사가 나 팔아서 독단적으로 그냥 지가 한 것이다. 김성태하고 뭐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른다. 이랬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야말로 지사 사칭해가지고 부지사가 온갖 나쁜 짓 다 했다는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지금 안 한 셈이 돼 있는데 반대로 저 그 법원 지금 적어도 두 번 지사한테 보고하고 지시 받았다는 식으로 이제 진술했고 결정적인 거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재심에 그걸 내면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이고. 그때 방중했을 때 당연히 부지사가 방중하면서 보고서 방중 결과 보고서. 요거는 대사한 보고가 뭐예요? 지사한테 보고하는 거지. 부지사가 갔다 왔으면 지사한테 보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보고서가 있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다. 이거를 지금 재심에 내면은 이거는 재심을 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되고 이거는 이화영만의 문제가 아니네. 하고 법원이 판단할 수
1: 그걸 있다.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0: 왜 그렇습니까?
1: 그건 나중에 방송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0: 그리고 둘째 본인 또 진술을 내가 원래 진술이 맞다. 또 이렇게 할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쨌든 간에 재심을요. 그 밖에 다른 걸로 하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1: 김준일 평론가님 다른 증거가 없으면 재심해봤자 소용없겠죠?
0: 그렇죠.
2: 그래서 아니요. 조작기소 특검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죠.
1: 하고 저기 발표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이번 달 말에 조작기소 관련 사례 모아가지고 발표를 하겠다.
2: 그러니까 뭐 발표를 하는데 핵심적인 거는 쌍방울 대북송금에서 그게 나오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재심을 해서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조작기소 특검을 하고 공소취소 권한은 빼고 당연히 대통령도 얘기를 했으니까 막 국감 끝나고 아마 뭐 이번 달 말이면 국감 끝나고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안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협박이든 뭐든 이렇게 하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보고를 안 받았겠습니까? 저는 받았을 거라고 봐. 솔직히 얘기하면은 이 만기 칠란 모든 거를 다 관여하고 그렇죠. 다 아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업무 스타일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억울하다라고 뭐 느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대통령 후보가 아니었으면 이 정도까지 털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게 실제 이렇게 좀 이렇게 고초를 겪는 자기들은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뭐 그런 것까지 겹친 것 같고 이거는 빨리 해결 안 하면은 문제가 발생하겠다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0: 이거는 원래 그 다른 횡령 관련 그 법이 쌍방울 자체의 횡령 문제를 수사하다가 나온 것이고 먼지떨이도 아니며 그다음에 이 자체가 이게 지금 저 뭐냐 대통령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걸리는 문제. 이거 무지막지한 범죄입니다. 800만 불. 이적 행위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1: 불편한 여의도 가서 마음껏
0: 불편하신가요?
1: 아유 오늘도 치열한 논쟁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 같이 인사할게요. 뉴바 안녕.
0: 네, 안녕. 뉴바 안녕.
3: 안녕하세요. 하시터치입니다. 풍부한 과즙의 칠성사이다 리치가 새로 나왔대요. 이거 뭐야? 완전 맛있잖아. 과즙이 한도 초과야. 복숭아와 포도의 과즙은 투머치. 맛은 리치. 차원이 다른 과즙 칠성사이다 리치. 사초랑 같이 리치예요.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몰아하자.
3: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4: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안녕하세요. 청년재단 이사장 오창석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없듯이 청년의 목소리도 저마다 다른 스토리를 품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청년,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까지 한 군데 다 담기 어려워 보이는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와 발걸음을 저희 청년재단이 함께 하겠습니다. 잠깐 기대고 싶을 때, 혹시 내게도 무언가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청년재단을 찾아주세요.
7: 이 캠페인은 청년재단과 함께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7: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 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 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10: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쌀쌀한 아침이어서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져서 시작한 곳이 많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21도, 대전과 광주, 부산은 23도 예상하고요. 오늘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과 인천, 경기 북부와 강원 영동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비교적 주말까지는 포근한 날씨가 좀 이어지다가 일요일에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서울 시내나 고속도로 위로 교통량이 약간은 줄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먼저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강동쪽으로 가는데 차가 약간 줄었는데요. 하지만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강변북로 이용하는데 차가 있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반포대교, 성수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더딥니다. 영동대교, 청담대교 모두 남단 쪽으로 밀리고요. 월드컵대교는 북단 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가기는 좀 수월한데 하남 쪽으로 가는 길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여의도권 일부 구간으로 정체 살펴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 막히고 외곽으로는 신갈에서 수원, 오산에서 남자, 천안 부근으로 주춤거립니다. 와이텐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박하영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

0: 큐브이.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YTN 뉴스 FM 아침 9시 뉴스입니다. 이 시간은 YTN 제공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임광현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오늘 청와대 인사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어제 말했습니다. 이어 임광현 신임 비서실장은 22대 국회의원과 국세청장을 역임하며 국회와 정부를 두루 경험한 만큼 국민 목소리를 국정에 더 크게 반영하고 국정 성과에 속도를 낼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조이대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 부정 사용 의혹에 대해 고발이 접수되면 수사가 가능할 거란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고발된다면 수사가 가능하다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또 꼭 고발이 필요하냐는 질의엔 뉴스만 보고 사실관계가 무엇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공소청과 중소청 분리 관련 질의엔 검찰청이 과잉수사 폐해로 폐지됐다며 중수청이 다시 공소청과 합쳐져 검찰청이 되는 일은 없을 거라 강조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중수청에 배당했습니다. 중수청은 지난 12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 청장 사건을 서울중수평 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했습니다. 앞서 임 청장은 김 후보자가 대검찰청 감찰 1과장으로 있으면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처남인 진모검사의 성폭력 은폐 의혹을 감찰해달라는 민원을 무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이 오간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 판결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선고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판결문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통화에서 김병기 의원이 텔레그램으로 면접 질문을 보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김 전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적 구속됐고 김 전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국정감사에서 조이대 대법원장의 제재청 이슈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합니다. 법제처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법사위에선 조이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제재청 갈등, 12.3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석하는 행안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서울시 차원의 주택공급 대책과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집값 상승,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전망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전망치를 소폭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9월 미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3.7% 상승했다고 현지 시간 14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는 3.6%였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0.6% 상승해 전문가 전망치에 부합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을 뺀 근원 CPI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6%, 지난달에 비해서는 0.3% 상승해 전망치보다 소폭 낮게